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동결 이후 국제금값은 상승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동결 발표 직후인 미 동부 시간 오후 2시 16분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076.41달러로 전장 대비 1.2%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연준의 금리 결정 전까지만 해도 국제유가 급등 등의 이유로 장중 한때 온스당 4,000달러 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락을 거듭하자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기본 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 조치를 내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하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한도로 제한하는 등의 총량 관리와 과다 호가 부담금 같은 거래 비용 부담 가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법안 표결은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와 함께 모두의 카드 기후동행 패스를 오는 9월 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카드는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일정 기준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 내연기관차는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67만 6천 대로 지난해 말보다 16만 1천 대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395만 3천 대로 6개월 새 45만 9천 대 13.1% 증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9분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53km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 광주 경남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한편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8,8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지난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오늘도 낮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의 낮 기온이 34도, 강릉과 대구 37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상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지속되겠고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도 더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세상에는 참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또 경제 지표도 그렇고요. 나에 대해서 누군가 쏟아내는 뒷말들도 그렇습니다. 칭찬과 비난이 매일같이 엇갈리고 나를 추월하는 사람도 자주 보입니다.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둔감하게 흘려보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소설 신라곤의 저자 와타나베 준이치가 말한 둔감력이 바로 그겁니다. 둔감력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능력이 아닙니다. 잎새가 흔들려도 줄기와 뿌리는 아무렇지 않게 버티는 힘. 세상의 소음보다 내 삶의 방향을 더 믿는 힘을 뜻하죠. 느끼지 못하는 것과 느끼되 붙잡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강물이 돌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게 비켜가듯이 우리 삶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절을 당해도 다른 제안서를 다시 들고 오는 사람, 무시를 받아도 다음 원고를 쓰는 사람, 비웃음을 들어도 다시 출근하는 사람, 그 우직한 둔감력이 나의 하루를 지켜내고 결국 재능을 완성시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상희님, 김경민님, 이상렬님, 조혜영님 출석체크 일찍부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고 KBS 콩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 네 글자인데요. 여러분은 이 연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위치에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국가데이터처가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지난해 넘었고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 그 비중이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0: 아이 순서대로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정확히 한 가운데 나이가 46.8세. 46.8세로 나타난 거죠. 이 숫자마저도 50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연령일까요? 정중앙에 있는 연령대, 그것을 네 글자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평균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위치가 정중앙에 있다. 이거 힌트 좀 드려야겠죠. 중간에 위치한, 중간에 위치한 연령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어제 그제 증시가 너무 아찔해가지고 항상 아침에 볼 때마다 좀 겁나기도 하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2: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올랐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0: 상반기까지는 그랬죠.
2: 근데 최근에는 오늘도 떨어졌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행히 지금은 아까 제가 코스피를 봤더니 장 초반에 한 1.5%까지 밀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0.7% 상승해서요. 5,700선 탈환했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예. 실적이 뭐 어쨌든 잠정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0: 네,
2: 거기서 크게
0: 비슷하고.
2: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89조 5천억 정도를 벌었는데요. 반도체에서 89조 2천억을 벌었어요.
0: 거의 다.
2: 네. 그리고 반도체 왜 우리가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75%다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뒤처지는데 반도체 부문만 떼어놓고 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도 70%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에서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거고요. 예, 오늘 삼성전자 실적은 약간 지금 현재 어쨌든 잘 나왔잖아요.
0: 네.
2: 최근에 트렌드가 실적 잘 나오면 그날 주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대로 잠정 실적 때는 주가 빠지고 확정 실적 때는 주가가 오른대요. 오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0: 2% 정도 오르고 있네요.
2: 네. 하이닉스는 뭐 안타깝게도 3% 넘게 떨어지고 있어서요. 135만 7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이 뉴욕 증시 상황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다우가 2.19%, S&P 500이 1.52%, 나스닥이 1.74%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이제 매파적 동결이라고요.
0: 네.
2: 인플레이션 위험 우려 속에 미국 장기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한 영향이 아마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0: 네.
2: 그나마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문에 오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우리 증시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는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간 상황에서 휴대폰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알림이 와가지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0: 그것도 이틀 연속.
2: 역대 15번, 올 들어서 9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틀 연속 발동된 거는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이드카는 코스피가 올해 들어 43번째, 코스닥은 27번째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0: 셀 수 없을 정도로.
2: 사이드카가 모닝콜이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9시에 문 열면 울린다라고 해가지고요. 이틀간 하락률 보니까 코스피 16%, 코스닥 13%입니다. 코스피 지난달 기록한 전고점 대비로 40%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사실 코스닥이 제일 걱정인데 오른 것도 없잖아요.
0: 그런데
2: 지난 4월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46%,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 합계가 5,04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장 마감 기준인데요. 근데 장중한 때는 4,700조 원대까지 밀렸어요. 4개월 만에 5,000조 원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코스피만 놓고 봐도 최정점 대비 시가총액이 3천조 원이 날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와이스트리트에서 쓰기도 했는데 3천조 원이면 한 2, 3년 전에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가 통째로 그냥 상장 폐지된 꼴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느낄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삼성전자는 잠시 후 10시에 컨퍼런스 콜이라고 그 실적 설명회 하게 되죠. 어제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까지는 주가 나쁘지 않았다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좀 나오질 않으면서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많이 벌었을 때 그 돈을 또 얼마나 주주에게 환원을 할 것인가. 조금 이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하방이 단단해질 수 있고.
2: 어제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해외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는 CEO 그러니까 이거 우리로 치면은 CEO란 표현 총수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그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0: 그렇죠.
2: 그러니까 젠슨 황.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0: 네.
2: 근데 우리 기업들은 CFO 정도가 나와가지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해요. 이 모습에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말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약간 조금 하이닉스 ADR도 상장된 마당에 글로벌 수준으로 이 컨퍼런스 콜 주주 환원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0: 글로벌 기업 위상에 맞게 컨퍼런스 콜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또 이제 주주들과의 대화고 회사의 주인들과의 대화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증시의 그 변동성이 극대화된 배경의 하나로 꼽히는 사실은 주 요인이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어제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2: 다른 여러 얘기도 많은데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 그 말대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이호건 금융위원장 정무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처별 이제 국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이다 보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된 질타가 쏟아졌고요. 그 일단 의원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폭락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발 인재라는 진단에 동의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했죠. 질타였죠. 질문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이제 이호건 금융위원장은 결과론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변동성을 줄이며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송구하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냐면요. 일단 팩트 확인. 시장 확대된 시장 변동성에서 레버리지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금융위의 입장은 일관적입니다. 이게 변동성 확대가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코스피 급락 배경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영향이 상당 부분 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진 이유를 레버리지 ETF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혹시 졸속 추진한 게 청와대가 지시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0: 네.
2: 이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약간 빌미를 주는 발언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출시를 지시했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앞서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가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어건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됐다라면서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다라는 거죠. 다만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위험성 보고 등을 취지해서 금융당국이 청와대에 정책 재검토 요청을 했는지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요거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뭔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금융위가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오는 얘기가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이거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정책 재검토 요청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은 피했고요. 세 번째가 두 번째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도대체 이거 누가 최초에 기획한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의원들은 이거 청와대에서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아마 그런 함의를 담아서 질문한 걸 텐데 금융위원장은 소관 부서는 금융위가 맞다. 금융위가 보고해서 여러 부처랑 같이 해서 협의했다. 금융위에서 최초의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미온적이었다는 입장이었다는 건 잘못된 전언이냐라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는 미온적이었는데 청와대가 밀어붙였다? 이건 아니다라고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밝혔습니다.
0: 그러니까 참 그 국회의원들의 질의뿐만이 아니라 그 방송을 지켜보던 국민들 또 거기에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격앙돼 있는지 사실 뭐 시가총액 몇 천조 원 나라간 게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 상황이랑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변명하기 급급한 거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정부 대책이 뭐라는 겁니까?
2: 그래서 어제 구윤철 부총리를 필두로 해가지고 F4라고 하죠 금융 당국 수장들 모임이요. 여기에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일단 나온 얘기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서 전체 투자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 금액이 1억이다라고 하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은 20% 이내.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넘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0: 근데 다른 데서 1억을 더 가져오면 4천만 원까지는 거래할 수 있다.
2: 네. 아, 요런 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투자 규모 가운데 20%로 비중을 제한하는 방법. 그다음에 거래 비용 부담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단일 종 그 뭐 레버리지 ETF 있잖아요. ETF는 네.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게 거래세가 없으니까 단타에도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법으로 선물 시장에 적용하는 과다 호가 부담금 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도입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는데요. 이 과다호가 부담금이 뭐냐면 주문은 수십만 번 제출해놓고 실제 체결시킨 비용이 극히 낮을 때 거래권당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페널티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어렵게 하게 만들다. 거래를 하면 돈을 많이 내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기존 사전 교육에 모의 거래를 추가하고요. 시장이 급변할 때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가 있대요. 이걸 참고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참고로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31일. 국내 단일 종목 상품 투자자는 현금으로 3천만 원 기본 예탁금 맡겨야 되고요. 요거는 신규 매수뿐만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8월 중 투자자 교육 기존 2시간에서 3시간 늘리고요. 증권사 앱 알림 등을 통해서 손실률과 투자 위험 안내를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과 위반 시 제재는 8월 19일부터 강화하고요. 이 매매 단위는 전산상의 문제 때문에 11월 1좌, 그러니까 한 개에서요 20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 그 뭐 청취자분들도 뭐 들으면 좀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이게 거래량을 좀 낮추려는 정책이고 그로 인한 변동성을 어떻게 할 건가는 핵심이 좀 저는 빠졌다고 보고 계속 필요시 하나씩 하나씩 뭔가 내놓는 건데 지금 산불이 났는데 소화기 몇 개 들고 나가다가 필요시에 소화기 몇 개 더 들고 가겠습니다. 거의 이 정도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그 아까 미국의 기준금리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예상대로 이번에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또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고요.
2: 그래서 매파적 동결 얘기가 나오는 거 있고요. 5차례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만장일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찬성이 9표, 반대가 3표였습니다. 반대 비중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올리겠네라고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거죠. 이게 왜 올렸냐, 왜 동결인데 약간 매파적 동결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물가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물가도 다시 치솟은 상황이 반영된 겁니다.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는 0.25% 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요 이걸 올린 것으로 가정하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금리가요. 그리고 워시 연준 의장은 금리 발표 기자회견하면서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물가 상승을 2%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가계, 기업, 시장 전문가들에게 지난 5년간은 고물가로 연준의 암묵적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보다 높다는 털어내기 힘든 잘못된 인상을 남겼다. 완화된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 인플레 목표치를 강조하니 물가가 높게 나온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0: 그리고 또 시중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2: 이미 올라갔어요.
0: 이미 시장에서 또 네. 긴축의 효과가 정책금리 올리지 않고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어요.
2: 우리는 7월에 이미 올렸죠. 그런데 네. 8월 연속 인상이냐에 대해서 지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발언을 보면 연속 인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제 국회 나와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상 시기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앞으로 입수할 데이터와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재가 이어지고 그 영향이 점차 여타 부분으로 파급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인상해도 돼라는 느낌을 준 거죠. 다만 금융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확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 등 요거는 불안 요인으로 잠재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대출이자 부담이 또 커지는 게 걱정인데 캐피털 회사에는 금리나 요구권을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안 받아줘요?
2: 네, 금리나 요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인터넷 뱅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그 주기적으로 금리나 요구권 신청하세요라고 알림이 와요. 네. 근데 눌러보면 대상자가 아니라 그래서 좀 실망하게 되는데.
0: 뭐 연봉이 늘거나 뭐 직위가 네. 올라가거나 해야죠.
2: 네. 근데 한번 정말 혹시라도 그거 한번 눌러서 본인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좋죠.

0: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 금리나 요구권 신청 수용률을 봤더니 카드사가 70%, 캐피털과 기타 금융사는 28%밖에 안 됐어요. 너무 낮죠. 이 캐피털사는 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서 신용상태가 뚜렷하게 개선된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이거를 캐피털사 측은 이유로 들었습니다.
1: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0: 우리가 낮은 게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그래라고 한 거거든요.
1: 아무래도 좀 신용도 낮으신 분들이 제2금융권으로 네. 가니까.
0: 이거 금리나 요구권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소득 증가나 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금리를 낮출 만한 요건 충족하지 못한 신청도 많습니다. 저도 그냥 신청만 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용률만으로는 다른 업권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같은 캐피털 업권 안에서도 회사별 수용률 그리고 안내 수준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 소비자 안내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금감원이 이달 초에 주요 캐피털사 실무자들을 불렀대요. 그래서 네. 금리나 요구권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금리나 요구권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문자나 앱 등 안내 방식을 다양화하고요. 비대면 신청 채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1: 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

0: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겨서 오히려 주거 사다리가 더 멀어질 수 있다라면서 지금의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면 청년, 서민, 실수요자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 총량 규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나 서민 청년이 겪는 애로는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그 잔금 대출이잖아요. 이 부분이 규제에 잔금 대출 해주지 말라는 규제는 없어요. 그런데 은행이 총량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면서 잔금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잔금 대출은 현재 규제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더 조인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은행이 총량 규제로 해서 줄이다 보니까 잔금 대출 안 해주는 상황인 거다라는 거죠. 정부는 은행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정책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1: 어제 국회에서 이어관 금융위원장이 또 질타를 받았던 게 그거잖아요.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시켜야 한다는 게 본인의 소신이다. 그런데 13년 전에 본인은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하고 담보대출까지 당시에 받았었다라는 게 또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었고 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또 밝힌 게 이거는 이제 부총리 이야기예요.
0: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 드리고 아닌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 이걸 언급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보유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라는 걸로 이해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내가 거주한 집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지만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이게 과연 정의에 맞느냐? 과세 형평에 맞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진짜 세금 부담 늘어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결코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조사 결과 보니까 우리의 미래를 청년들이 어둡게 본다는 내용이 있어요.
0: 네, 조사를 해봤더니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 그리고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500명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29일부터 7일간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면 시장이 그래도 괜찮았을 때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 청년층이 61%. 일반 국민은 43%. 그러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일반 국민과 청년층 모두 부동산 및 주거 불안정. 부동산이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뭐냐? 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은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을 가장 큰 불안 요인을 꼽았고요. 청년 측에서는 일자리 및 사업 불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의 변화를 좌우할 핵심 불확실 요인 모두 인구 구조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발전 전략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핵심 가치는 뭐냐. 일반 국민은 국민 삶의 안정 및 행복 증진. 청년층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뽑았고요. 노동시장 분야에서 인상적인 건 일반 국민은 변화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으로 봤고요. 청년층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기회 확대 요거를 상대적으로 중시했습니다.
1: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오답이 참 많습니다. 초고령화, 중장년층, 한가운데 네 글자라고 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국민을요, 나이 순서대로

0: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이것 연령 그 네 글자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46.8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46.8세 우리나라 인구의 한 가운데 나이가 46.8세. 사실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의 상징 이 숫자가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좀 나이 국가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요 네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좀 드렸죠. 중간에 위치한 연령.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아, 더 한번 드려봐야 되는데. 6095 쓰시는 분이 이대호 기자님 저는 육군 중위로 부대 소요대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아, 너무 덥다고.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훈련도 안 한다고 쉰다고. 아, 그렇죠. 한낮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육군 중위로 계시는군요. 0309님이 대우님 어제 정답자로 방송에 대해서 엄청 기뻐서 동네방네 자랑했는데 상품이 없다고. 0309님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볼게요. 아, 네. 김화신님이 생각보다 이 연령 아까 그 46.8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생각보다 높네요. 아, 출산율이 좀 더 높아져야겠어요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 또 정답 네 글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박람회라는 걸 사실은 그 산업에 있는 혹은 기업 관계자들이 중시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박람회를 또 많이 간다고 하네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센터장님도 박람회 좀 어디 다니세요?
2: 저도 좋아하는 분야는 좀 다니는 것 같습니다.
0: 또 연구하러 공부하러 다니고.
2: 네, 뭐 그런 내 트렌드도 얻으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젊은 세대가 요즘에 박람회 많이 간다고요?
2: 네, 그야말로 거의 대박람회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특히 여기서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뭐 국제 도서전이랄지 불교 박람회랄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불교 박람회는 인기가 더 좋아져가지고 1년 전보다 5만 명 더 늘어난 25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국제 도서전도 1만 명 더 늘어나서 16만 명 방문을 했다고 하고 또 지난해처럼 뭐 얼리버드 티켓 모두 조기 마감됐다라고 합니다. 또 서울 카페쇼 이런 데도 뭐 바리스타나 관계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래 재미삼아 놀이터처럼 13만 명이 방문을 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됐고요. 뭐 그 외에도 베이커리 뭐 그런 박람회, 주류 박람회, 뭐 일러스트 박람회, 문구 박람회, Z세대의 놀이터처럼 변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한 200여 명, 216명 정도 되는 트렌드 크루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또래들 사이에서 박람회가 뜨고 있다고 느끼냐라고 물어봤더니 Z세대의 78%가 무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본인 역시도 3년 내에 실제로 박람회에 놀러 가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6명이었고 한번 갔다라고 한 게 아니라 보통 한번 갔던 친구들은 2.5개 정도의 박람회를 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0: 근데 사실 젊은 세대들이 팝업 스토어 찾아가는 거 되게 재밌어 한다라는 이야기 우리 하기도 했잖아요.
2: 네, 그렇죠.
0: 이제 팝업 스토어에서 박람회로 넘어간 거예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보다는 그 팝업 같은 오프라인으로 노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팝업 데이트가 조금 식상해지고 있는 분위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에서 하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박람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참가비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또 도서전처럼 책을 읽지 않아도 뭐 굿즈 구경하러 가기도 좋고 그리고 박람회는 또 이렇게 부스들이 막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한 친구들은 공간이 효포화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0: 전시장은 크지만 부스는 다닥다닥 붙어
2: 맞습니다.
0: 있으니까.
2: 뭐 보통 한 번에 보는 시간이 한 2, 30초 정도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길게 보면 한 1분에서 2분 정도 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아주 쇼포화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0: 슉슉 보고 빨리 넘어가기 좋다. 팝업 스토어의 유행은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2: 그게 단정할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팝업에서 피로를 느끼는 분위기는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수동 기준으로 해서 매주 한 50개 정도의 팝업 스토어가 열려서 사실은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팝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팝업 관련된 키워드 역시도 좀 빅데이터 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예쁜 포토존이나 인테리어 같은 걸로도 좀 집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냥 대부분이 포토존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실제로 팝업 관련된 키워드 중에 지루하다, 상업적이다 라고 하는 부정 키워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0: 팝업 스토어가 하도 많으니까.
2: 그렇습니다. 네.
0: 팝팝팝팝 저쪽에서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네. 이제 아 식상한 거예요 웬만한 것도.
2: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박람회 정보는 다 어떻게 알고 가는 거예요?
2: 역시 좀 가장 중요한 건 SNS 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람회가 기본적으로 넓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100여 개 부스 이러니까 1, 2분 정도 본다고 해도 막 100분, 200분 우습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길고 체력전이다 보니까 맞아요. SNS를 통해서 검증된 박람회의 부스를 먼저 찾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자칫 정보를 모르면 좀 놓칠 수 있는 부스들이 있는데 이런 건 역시도 먼저 다녀온 사람들의 인스타나 뭐 이런 SNS를 통해서 검증을 먼저 한다라는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0: 맞아요. 박람회 한번 갔다 오면 진짜 힘들어요.
2: 짐 빠지죠. 네.
0: 만 보 이상 걷죠. 네. 넓기도 하고.
2: 그렇죠.
0: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는 뭐 기업, 브랜드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또 다 구경할 수도 없잖아요.
2: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체류 시간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좋아하는 분야의 박람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람회 구석구석을 좀 구경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는 보통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기왕 가는 거 하루를 통으로 비워놓고 열심히 보겠다라고 하고요. 또 재입장이 가능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깥에 나가서 카페 같은 데서 휴식 시간을 좀 갖고 다시 돌아와서 박람회 를 꼼꼼하게 보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박람회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40%로 가장 많았고요. 개별 부스 기준으로 보자면 관심 있는 부스는 길게 보자면 한 5분에서 10분 가까이 보기도 하고 또 관심이 없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2, 30초 만에 이른바 공간 스킵을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 왜 그 여행 갈 때처럼 네. 박람회 어디 어디 다녀야지 이렇게 동선 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입구에서 순서대로 방문한다라는 비율도 굉장히 높기는 했는데요. 박람회 고수들이 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 도서전 같은 경우에는 무려 동선을 짜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어떤 그 동선으로 짜야 내가 놓치지 않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없다라고 해서 동선을 짜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올해는 그 국제도서전 같은 경우가 나눠주는 브로셔의 안내지도가 가독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관람객이 스스로 또 요즘에 AI로 코딩도 금방금방 할 수 있어가지고 이 동선을 짜주는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동선 짜주는 사이트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0: 이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가고 싶은 출판사 부스, 작가의 네. 부스 뭐 이런 식으로 네. 미리미리. 또 하나가 사실 박람회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굿즈 받거나 굿즈 모으려고 하는 것도 좀 있지 않아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Z세대 분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박람회에 방문을 하면 평소보다 이 분야에 쓰는 돈을 더 쓰게 된다라고 한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바로 1위가 박람회에서 판매하는 한정판 굿즈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한정 이른바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원래 사려던 물건을 몰아서 산다라고 하는 어떤 합리화 이런 것들이 박람회에서 굉장히 좀 돈을 많이 지출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한 고양이 용품 그 반려묘 박람회를 즐겨 찾는다는 20대 분은 배송비가 사실 그 고양이 용품들이 다 그 얼마 안 그 배송비가 훨씬 더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박람회 간 김에 몰아서 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합리화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했던 분들은 박람회 가기 전에 내가 오늘은 절대 과소비하지 말고 딱 5만 원만 쓴다라고 결심하고 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0: 그거 괜찮네요.
2: 대부분 지키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0: 반전이 있었네.
2: 네네.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뭐 보고 느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뭔가를 또 남기고 싶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굿즈로
2: 그렇죠.
0: 되는
2: 네네.
0: 거고.
2: 맞습니다.
0: 그러면 좋은 굿즈 신기한 굿즈 막 파는 공간 거기도 찾아가는 거예요?
2: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역시 네. 공짜 굿즈가 최고다라고 이제 기념품. 답을 네네 공짜 기념품이 좀 주죠. 완전히 많이 주죠. 그래서 무료로 샘플을 나눠주는 곳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요. 네. 이어서 이제 SNS에서 유명해진 것들이 이제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재밌는 이벤트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근소하게 3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좀 특이한 지점은 박람회는 다른 팝업들과 다르게 포토존의 인기가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자체는 체험과 쇼핑을 위한 공간이라는 좀 인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사진이나 인증에 대한 니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뭔가 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거를 섞어놓은 것들도 또 인기가 있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이제 가령 앞서 설명드렸던 도서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한 배달음식 플랫폼이 도서전에 부스로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그 또 식품 브랜드도 여전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 브랜드 모두 책과 관련이 없지만 이 부스 자체는 어떤 책의 컨셉을 맞추어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내 배달음식과 관련된 글을 적어서 SNS에 인증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식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 에세이와 관련된 수상작들을 전시하는 시기인데 식품 브랜드고 배달음식 플랫폼이지만 전체 컨셉트를 도서에 맞게 유쾌하게 비틀었기 때문에 조금 인기를 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음식 관련된 부스가 또 어느 박람회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불교 박람회에서 맷돌 커피라는 거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네, 맷돌로 이렇게 그
0: 갈아서
2: 네 콩을 갈아서 이렇게 커피를 내려준다라는 건데 단순히 이제 맷돌 로 갈아주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번뇌도 같이 갈아드린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텔링
0: 이런 것을 하면서
2: 네 이런 것들이 뭐 약간은 억지스럽기는 한데
0: 괜찮은데요?
2: 또 불교 박람회에서 또 말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인기를 끌었다라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커피 한번 맷돌에 갈아보고 싶네요.
2: 네 번뇌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0: 또 박람회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사실 네. 그 부스 차리는데도 참가비가 들어요.
2: 그리고 그렇죠.
0: 선물 같은 거 굿즈 같은 거 준비하는데도 또 다 돈이고 그러면 홍보나 매출에도 도움이 됩니까?
2: 이게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 박람회에서 브랜드를 접한 이후에 이 브랜드나 제품을 따로 찾아봤다 혹은 구매까지 해봤다라고 하는 비율이 65% 이상으로 나타나서 생각보다 굉장히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부스에는 그 브랜드나 제품의 담당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지 네.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런 것들을 교류를 하면서 아무래도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의 애착이 남달라졌다라고 하는 대답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박람회를 가게 되면 몰랐던 브랜드를 좀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호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0: 좀 알리고 네. 친숙하게.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구 박람회에 가서 뭐 네. 의자랑 이렇게 산 적이 있는데 네. 그 가구 회사는 업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브랜드.
2: 네네.
0: 가구는 남았지만
2: 네.
0: 그런데 결국에는 이름을 알려서
2: 맞습니다.
0: 친숙하게 또 찾아오게끔 만드는
2: 그렇죠.
0: 게 또 중요한 전략이에요.
2: 그리고 그때 친절하게 상담받았던 기억 이런 것들이 남는다라는 거죠.
0: 네. 맞아. 그냥 파는 것만 끝나서는 네, 안 되는 네. 거고요. 그 아까 박람회 네. 동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네. 어떤 박람회 사람 너무 많이 몰려서
2: 그렇죠.
0: 입장하는 데만 1시간, 2시간 걸리고 하거든요.
2: 맞습니다.
0: 뭔가 좀 개선할 점도 좀 있지 않을까요?
2: 실제로 박람회를 찾지 않는 이유 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갔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도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요즘 박람회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여기저기 QR코드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사전 등록을 어디서나 할 수 있게 해서 줄을 좀 줄이는 효과를 좀 누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체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큰 만족을 보여주었던 박람회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안내지도 같은 것들을 요즘엔 AI로 너무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불만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좀 이용하기 불편하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덜어 있었는데요.
0: 맞아요.
2: 이런 부분에서도 경사로라든지 뭐 휴게 혹은 뭐 티켓 부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좀 맞게 적절하게 배리어프리로 설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참고하면 좋을 만한 예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2: 네. 이게 사실 어떤 한정판 굿즈나 체험 행사 같은 즐길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디테일을 챙기는 박람회의 Z세대는 굉장히 큰 칭찬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그 도서전에서는 안전가옥 출판사라고 해서 진보관소라는 거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람회 네.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박람회 이렇게 돌다 보면 짐이 진짜 많아집니다.
0: 그쵸.
2: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관해주는 보관소를 박람회 안에 따로 만들어서 야 이런 디테일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 자리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 20대 분들은 소셜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 작은 브랜드에서 책만추라고 해서 예. 박람회 가기 전에 책을 만나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고 해서 이제 요런 간단한 그런 뭐 소셜링 프로그램도 같이 곁들여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0: 대학 내일 정은우 센터장에게 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3: 칠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면서 핵심 광물과 인공지능 등 협력 지평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지금 여름 휴가철 성수기종 이번 휴가 기간에 하루 평균 22만 명, 총 377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거다 이런 계산도 있던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소비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교수님도 여행지 가서 네. 쓸데없는 거 사오거나 네. 충동구매하거나 계획 없던 일 하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4: 저도 그러죠. 저는 그 별로 이렇게 라면이 막 먹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어느 나라에서 산을 올라가니까 예. 거기 한국 라면을 그렇게 팔더라고요.
0: 그래서 먹고 싶죠.
4: 네,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대부분 또 한국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비싸게. 근데 사실 우리가 커피가 4,000원 정도 커피다 하면 네. 평소에는 한 블록만 더 가면 저기 한 3,500원짜리가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사야지 그쵸, 이런 생각하다가도 여행지에서는 7,000원이다. 그러면 바다가 보이잖아. 뭐 이러면서 그냥
0: 경치 좋잖아.
4: 네, 경치 좋잖아. 뭐 여행지인데 이러면서 그냥 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근거가 좀 있는 게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의 심적 회계 이론에 따르면 예. 사람이 모든 돈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심리적 회계가 다 다르다.
4: 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생활비, 교육비, 비상금, 여행비 이렇게 용도별로 봉투에 나눠서 관리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 여행지가 보통 큰 돈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돈이 더 작아 보이죠. 예를 들어서 항공권이 뭐 120만 원. 뭐 숙소비가 뭐 며칠 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안에서 파는 디저트가 2만 원이다. 그럼 이게 팥빙수가 2만 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0: 평소엔 비싸 보이죠.
4: 비싸 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사소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는 사실은 좀 사소한 부분,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0: 내가 그렇다. 200만 원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2만 원은 싸 보여요.
4: 네. 게다가 이게 그 해외로 가면 예. 이게 돈의 단위가 좀 다르잖아요.
0: 아, 그렇죠. 이게 빨리빨리 계산이 안 돼요.
4: 그렇죠. 예. 3만 원 하면 계산이 딱 되지만 20달러? 이게 비싼 건가? 얼마? 싼 건가?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금 이런 것들이 저렴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0: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면세점.
4: 네.
0: 물론 이제 공항에서 시간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니면 현지에서 뭐 택스 리펀드라고 해서 세금 이제 환급해 주는 네. 시내 면세점들 보면은 괜히 뭐 괜찮은 거 없나?
4: 네.
0: 뭐 살 거 없나 들어가 보게 돼요.
4: 네.
0: 이건 어떠십니까요?
4: 사실 우리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어떤 경우에는 절약했다는 느낌까지 받죠.
0: 사놓고.
4: 네, 사놓고. 왜냐하면 50만 원짜리 가방인데 이걸 29만 원에 판다고?
0: 사야겠네.
4: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가방이 안 필요하긴 한데 네. 21만 원을 이득 봤다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 뇌가 29만 원을 썼다보다 21만 원을 아낀 사실을 전면에 배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0: 분명히
4: 있고.
0: 자기 등에도 가방이 있는데.
4: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택스프리 이런 걸 보면 매료될 수 있는 게 택스프리가 상품 전체를 무료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아요?
0: 그렇죠. 세금만 안 받는 건데.
4: 그렇죠. 근데 이걸 안 사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보통 안 사면 손해라는 프레임을 계속 거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해외 나가서 지출 좀 통제하려고 네. 패키지 여행 가도 이런 거 불필요한 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왜 액티비티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4: 네.
0: 그런데
4: 네.
0: 또 막상 그 현장에 가면은 또 마음이 달라집니다. 결제하고 있고.
4: 그렇죠.
0: 왜 그럴까요?
4: 여행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경험을 좀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과 함께하는 경험이니까라는 정당화가 가소비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0: 그렇죠. 1인당 얼마인데
4: 네.
0: 바로 곱하기 3 곱하기 5 하고 있고.
4: 네. 게다가 보통 액티비티가 정가로 하기보다는 세일을 막 70%, 60% 막 이렇게 하잖아요.
0: 오늘만 이 가격 할인인데 마침 오늘 오셨네요?
4: 네.
0: 그러면 게다가. 또 이거 안 할 수 없어.
4: 게다가 3종 액티비티 이런 게 있고.
0: 아, 세 개 묶으면 더 싸다고.
4: 네. 그러니까 뭐 3종 액티비티를 하면 뭔가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그렇죠. 뭔가 개인당 30만 원인데 3종 액티비티.

0: 파티가 할인해서 99,000원. 뭐 바다 잠깐 갔다 오고 뭐 바위 보고 오고 스노클링 한 20분 하고 99,000원. 그렇지만 뭔가 30만 원에서 99,000원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것 같고 또 경험적 측면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후회 회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1: 후회 회피요?
0: 회피 효과.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더 썼을 때 후회보다 기회를 놓쳤을 때 후회를 더 크게 예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실제 소비자 연구에서도 구매 기회가 이례적인 구매 있잖아요. 또 되돌릴 수 없는 구매 이런 것들은 구매한 사람보다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더 큰 후회에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1: 여기까지 왔는데
0: 네.
1: 저거 안 보고 갔다가
0: 네.
1: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0: 네.
1: 아깝잖아. 이런 심리예요.
0: 그렇죠. 언제 또 오겠어. 이런 거죠.
1: 아 그리고 또 꼭 여행지 갔다 오면 뭘 자꾸 사와요.
0: 네.
1: 자석으로 된 배지 같은 거 있죠. 냉장고에 붙이는 거.
0: 아, 네.
1: 다 어디 서랍에 있다가 나중에 버리게 되는데 뭐 기념 엽서 요즘에 뭐 편지도 안 보내는데.
0: 네.
1: 열쇠도 안 갖고 다니는데 열쇠고리 또 삽니다.
0: 네.
1: 이거 왜 자꾸 사게 되는 걸까요?
0: 네. 그 사실 경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오면 사실 영수증 외에는 물리적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노을이 지듯 사실 좋은 음식도 사라지고 좋은 풍경도 사라지고 여행지도 사실 그냥 기억에만 있을 뿐 뚜렷한 증거가 안 남는데 사실은 이게 기념품을 사게 되면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징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도 있죠. 근데 이것 플러스 심리적 가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품은 경제적 가치는 낮아도 심리적 가치는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어떤 물건은 물건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그 물건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날 그 골목에서 이렇게 샀었던 우리 아내에게 선물했던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좀 소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 그것도 또 이제 추억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박미애 님이 유럽에서 화장실 한번 사용료가 1유로 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불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500원 정도였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고.
0: 네.
1: 근데 이것도 다 또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되기도 해요.
0: 네.
1: 그리고 어떤 여행지 가면 어떻게 보면 좀 개발도상국에서 호객 네. 행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0: 아, 네.
1: 도와달라고 하는 아이들. 사실 좀 냉정하게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우리 마음이 이때 또 약해지죠.
0: 네. 사실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은 게 저도 여행을 잘 모르고 그냥 갔을 때 아이들이 와서 막 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막 밥을 못 먹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돈을 좀 줬어요.
1: 그랬더니,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네. 그랬더니 애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1: 아.
0: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1: 저 아저씨다.
0: 네.
1: 아, 저 사람이다.
0: 저한테 다 몰리더라고요.
1: 아.
0: 근데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돈이 없어서 이제 줄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버스를 가래요. 그 타고 온 버스.
1: 네.
0: 거기에 돈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1: 거기서 환전해 오라고 돈 바꿔 오라고.
0: 그래서 그 버스 안에 가서
1: 네.
0: 그 이제 가방 있잖아요. 거기서
1: 아.
0: 돈을 꺼내 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요.
1: 좋으신 분입니다.
0: 네. 평소 동네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보통 이런 걸 부탁도 안 하고 또 거절하기가 좀 쉽죠. 근데 낯선 나라는 이곳의 사회적 규범을 잘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거절하면 뭔가 좀 안 되는 거 아닐까? 여기 문화에선 이런 걸 좀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이게 거절을 잘 못하게 만드는 좀 막강한 이유죠. 그리고 아이라는 대상 자체가 갖는 좀 취약성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닐까? 우리 아이들은 풍족하게 여행을 왔는데 여기 애들은 밥을 못 먹어서 저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게 맞을까? 이런 죄책감이 또 있다는 거죠. 게다가 눈앞에 한 아이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뭔가 가난을 좀 극복하고 좀 그 국제적인 어떤 연민을 갖는다 이것과 눈을 마주치면서 막 서툰 한국말로 막 인사하고
1: 야.
0: 팔찌를 손에 쥐어주고 막 거리를 따라오면서 이거 좀 사달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는 좀 추상적인 빈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 또 하나 여행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도 열심히 하기로 유명합니다.
0: 네.
1: 아침 일찍부터 아침 7시부터 자동차 렌터카 시동 거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막 그런 말도 있고.
0: 네.
1: 뭐 하루에 막 여행 왔으면 만 보, 2만 보는 걸어야지.
0: 네.
1: 이렇게 여행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0: 사실 저희 아버지도 20대 때 여행지를 갔는데
1: 네.
0: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들어보니까
1: 늦게 일어났다고. 빨리빨리 일어나야지.
0: 네,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1: 빨리빨리 다녀야지.
0: 네. 그러니까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뽑아야 된다. 뭔가 더 뽑아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평소 주말에는 소파에 좀 누워있어도 그렇게 아깝지 않은데

0: 여행 중에 숙소에서 낮잠을 자는 것은 뭔가 이상하게 죄책감이 드는 것 같은.
1: 아, 그렇죠. 여행 와서 왜 낮잠을 자는 거야?
0: 그래. 한가롭게 수영장에서 지금 수영할 때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1: 사진 찍으러 가야지. 이렇게.
0: 네. 게다가 여행에서도 자꾸 성공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갔는지, 얼마나 핫스팟을 다녀왔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행을 즐겼냐 보다 몇 개 했나. 이런 거를 좀 체크하려고 그러는 게 몇 군데를 갔다 왔나. 이런 게 좀 있다라는
1: 거죠. 무슨 스탬프 찍으러 다니듯이.
0: 그렇죠.
1: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사진 찍고 오히려 그 시간 막 SNS 올리느라고 시간이 또 다 가기도 해요.
0: 네.
1: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눈으로 본 건지 액정으로 보고 온 건지
0: 네.
1: 헷갈립니다.
0: 네. 사실 그 사진을 찍으면 우리 기억은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진은 기억에 대한 하나의 외장하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런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좋은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런
1: 그렇죠.
0: 좋은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찍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 같고요. 사진 찍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1: 그럼요.
0: 이게 너무 과하다 보면 여행자가 경험자에서 뭔가 연출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가 이 여행이 즐거운가가 아니라 어느 순간 즐거워 보이는가로 넘어가게 되면 이 여행이 좀 피로해질 수 있다.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여행에 그걸 뒤집어야겠네요. 연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경험자가 네. 되려고 해야 된다.
0: 네.
1: 여행에도 이게 좀 뭔가 만족을 높이는 기준
0: 네.
1: 같은 게 좀 필요하겠네요.
0: 그렇죠. 사실 현재 시세를 출발 전에 좀 대략 파악을 하고 가면 좀 도움이 돼요.
1: 시세도 좀 파악하고.
0: 네. 이 나라에서 밥 한 끼가 얼마지, 택시 요금이 얼마지 이런 걸 좀 예측하고 가면 좀 통제권을 갖는 데 도움이 되고요. 즉흥적으로 노땡큐 이런 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1: 네.
0: 거절에 대한 그런 좀 대화법이나
1: 인사말.
0: 네, 인사말을 좀 배워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로 갑니다. 참 독특한 사연들이 많아요. 오늘은요. 단타 투자. 근데 이게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단타 투자를 했다가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는 40대 부부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같이 한번 진단해 볼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업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 34도, 대구와 강릉 37도, 포항과 울진 38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부산을 비롯해 양산 등 경남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서쪽 지역 보다 동쪽 지역의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하늘 위로 더운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이중으로 자리하면서 열기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더욱 상승해 동해안과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동해안과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없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37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법안 표결은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폭풍으로 논란이 된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축구협회 행정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등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시각 29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또 동결했습니다. 다만 금리 동결 표결에 FOMC 위원 12명 중 3명이 반대표를 던져 지난달 만장일치와 대비됐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단번에 해결할 마법 지팡이는 없다면서도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고 그것은 2%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과 중동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연준 통화정책 운용과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내외 리스크

되는 등 급락을 거듭하자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기본 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 조치를 내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하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한도로 제한하는 등 총량 관리와 과다 호가 부담금 같은 거래 비용 부담 가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9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0

0: 지상작전사령부는 오늘 1군단의 시작으로 예하 전군단의 경계작전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부전선에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 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새로 구매하거나 빌리는 모든 경찰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보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국 17,000여 대에 이르는 경찰 차량의 전기 수소차 전환을 활성화하겠다며 오는 2035년까지 특수 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원칙적으로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오늘도 낮 동안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의 낮 기온은 34도, 강릉과 대구 37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낮 동안 물을 자주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연이었습니다. KBS
1: 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지금은 10시 5분입니다. 10시 5분은 항상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찾아가는 시간이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이 힌트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연령, 중위 연령, 중위 연령이 오늘의 정답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를, 그 사람들을 나이 순으로 쭉 세웠을 때 중간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요게 25년도 기준으로 46.8세, 46.8세가 딱 중간 나이라는 겁니다. 점점 이것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나이 들어가고 있다. 다 똑같이 고령화를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인데요. 7149 쓰시는 분이 이제 중위 연령보다 늙었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정희님은 우리 오남매 막내도 이제 이 나이를 넘겼네요. 라고도. 아 근데 다 끝에 유유 이렇게 달아서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슬픈 일인가요? 6891님 어느새 훌쩍 넘은 나이네요. 유유 이렇게 뒤에다가 울음표시를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 느끼게 되면은 저도 같이 유유 이렇게 달고 어딘가에 보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2908님 정답은 중위 연령입니다. 중위라고 하니까 대위인 아들 생각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문자라도 드립니다. 라고. 아드님은 대위. 박지영님이 오늘 시작글이 좋아요. 아마 1부. 오프닝 멘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아침에 알바 가는 우리 아들 태워주는 길에 차에서 타면은 라디오를 가장 먼저 켜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김기훈님이 정답 중위 연령. 아마 그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파트 놀이터가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도 글을 보내주셨네요. 또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또 보내주세요. 우리 증시 상황 오늘도 변동이 좀 큽니다. 왔다 갔다 아까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다시 1.5% 오른 5750, 뭐 1.5% 올라도 5700선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입니다. 0.3% 오른 664. 요즘엔 진짜 떨어지지만 않아도 감사할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도 드는데요. 오늘 확정실적 발표한 삼성전자가 2%대 강세, 그리고 어제 많이 떨어졌던 하이닉스는 2% 약세. 그리고 아마 10시부터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시작이 됐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에 또 주가 변동 포인트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6%대 반등. KB금융과 신한지주, 주주환원 많이 하는 회사들은 4, 5%대 강세, 최근 장에서도 강하죠.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방산주들이 최근에 변동성이 참 컸었는데 오늘은 9% 정도.

0: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2원까지 내려와서 1440원대 이제 초반까지도 원화는 지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청취자분이 그 조혜영님이 오예 돈줄 상담소 기다렸어요 하트 엄청 보내주고 계시는데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등 각종 돈에 대한 사연을 받고 저희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특히 성공예감 선물 3종 세트가 나갑니다. 와사비 세트, 고속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알람시계, 또 거기다가 백화점 상품권까지 사실상 4종 세트가 나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돈줄상담소 게시판에다가 꼼꼼하게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같이 적어주실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특히 이분의 컨설팅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항상 그 사연이 참 다양해요.
1: 아, 예, 다양합니다, 진짜.
0: 네. 오늘은 대구에 사는 40대 부부. 네네. 초등학생 두 아이. 여기까지는 평범해요.
1: 네네.
0: 또 맞벌이로 700만 원을 넘게 벌고 있는데. 네. 부동산 투자 때문에 손실이 1억 원이 넘었고. 지금도 그로 인한 구멍을 메우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1: 네.
0: 스스로 한탕주의, 무지성 투자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5년 전부터 포항, 대구, 거제, 구미 지역 아파트, 분양권이나 아파트 자체를 이제 사고 팔면서 아파트 단타를 했다는 겁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1: 네, 이게 뭐 부동산이 주식도 아닌데, 그죠? 단타 흔한 일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네. 사연분은 이제 부동산을 좀 본인 이야기로는 너무 좀 무지성 투자, 여기저기 분양권 투자를 했다가 소위 말하는 지금 조금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의 네. 연령이 딱 오늘 얘기한 대한민국 중위 연령 남편이 딱 46세시네요. 네. 근데 대구에 거주하신다라고 했는데 소득이 700만 원이 훌쩍 넘고 750에서 거의 뭐 많을 땐 800까지도 되는 분이에요.
0: 네.
1: 그렇다면은 소득이 굉장히 뭐 최근에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소득인데 40대 중반인데 제가 총 자산을 봤는데 대출을 다 빼고 나니까 순자산은 3억이 좀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하나 혼쭐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네. 이분이 그러면 소득은 이렇게 높은데 왜 40대 중반이 되도록 총 자산은 3억이 대출 빼고 나면 안 될까. 자, 이거는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분이 아마 단단히 사실 혼날 각오를 하고 여기에 보내신 것 같아요.
0: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이제 맞아요. 정신 좀 차리겠다.
1: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 이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자는 원금이 있어야 됩니다. 원금이 들어가야 투자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원금이 자꾸 작아지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원금이 작아지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고 그죠? 한탕주의로 빠지게 되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기적 성향이 강해진다.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반성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물론 뭐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한 분들 중에 지금 고통을 받는 분도 있고 또 뭐 나는 투자 안 했어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일확천금의 꿈. 단시간 내에 뭔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0: 맞아요.
1: 저부터도 좀 반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분들 아마 지금 반성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분이 부동산에서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됐느냐.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만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양도소득세가 뭐 최근에 이제 중과가 다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단타로 성공하는 사례만 보고 이렇게 뛰어든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욕심이 앞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참 특이하게 그 이분이 오늘 사연이 A4 용지 한 4장 분량입니다.
1: 아, 예, 진짜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걸 쓰시면서 약간 반성을 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0: 그죠? 그 중에 한 부분이 거의 엑셀로 가계부가 아니라 분양권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표로 정리해 주셔가지고 아. 심지어 반나절 만에 다시 판 분양권도 있다고 해요.
1: 아,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저도 봤는데
0: 주식도 아니고
1: 아, 이게 그 본인도 이제 이걸 다 경험을 하고 깨닫고 자기가 한탕주의였다, 무지성 거래였다 이런 이야기를 자백을

0: 자백? 네, 자백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1: 취조하는 시간은 고백, 아닙니다. 네,
0: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의 포모 증상이라는 게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분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했던 5년 전이라고 하면 2021년도인데 여러분 2021년도 그럼 느낌이 딱 오시지 않습니까? 2021년도 10월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최고점이었거든요. 그 최고점을 지금 회복한 곳은 강남 3구와 마용성 말고는 없거든요. 이 전국에 2021년 놀랍게도 10월에 가격을 회복한 곳은 일부 지역이고 아직도 그 가격을 회복을 못했는데.
1: 지방은 더 어렵죠.
0: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뭐 부동산을 뭐 서울은 오른다, 지방 안 오른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오르긴 오르죠.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조금씩은 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 내가 너무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전두엽이 마비가 되게 되면은 전두엽이 계속 빨리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맞아요. 요구를 네. 하거든요. 이걸 못 참아내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네.
1: 아이고 그러게요. 근데 이분이 초심자의 행운을 겪었다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양권 투자를 하면서 3천만 원 가까운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 되네.
0: 야 이게
1: 야,
0: 되는구나.
1: 분양권 매매가 돈이 되는구나 하면서 초심자의 행운이 이 상황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0: 이게 초심자의 행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어떤 걸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예, 그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야 이거 주식 투자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 골프를 딱 쳤는데 갑자기 내가 내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무슨 예를 들면 뭐 홀인원을 했 뭐 홀인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든지
1: 한 홀에선 잘할 수 있죠.
0: 한 홀에선 잘할 수 있죠.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큰 돈을 좀 땄다든지 많은 분들이 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법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법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칙이 아니라 심리 현상이래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적으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는데 성공 사례만이 우리가 머릿속에 강한 인상으로 남기 때문에
1: 맞아요.
0: 야 이거 하면 무조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1: 나 이거 체질이네.
0: 나 이거 진짜 나한테 딱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1: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강타자가 나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강타자는 한 3알만 치면 강타자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근데 나오면 꼭 안타 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 타자가 7번 정도 10번 나오면 안타를 못 치는데도 우리는 왜 안타 치는 게 기대를 하느냐. 안타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뇌에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저 타자가 나오면 무조건 안타 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반도체주의 높은 수익을 경험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파민이 터지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뭐 100%가 오르고 이런 것들의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한 분들은 자기 과신으로 꽉 차게 되고 이게 자기 투자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얘기했지. 내가 그때 이거 딱 얘기했잖아. 내가 될 거라 그랬지.
1: 네, 된다 했잖아.
0: 된다고 했잖아. 이런 거.
1: 네.
0: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6,500만 원을 받고 팔아서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금 55%를 떼고도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니까
1: 요.
0: 이분의 삶은 그냥 분양권으로 향해서 그냥 달려가게 된 거죠.
1: 이거네
0: 이러고
1: 길을 찾았네 이렇게. 근데 그게 참 좋았던 시절의 반짝이었고 또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깨달으셨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보험도 해약하고 신용대출도 받고 청년 내일채움 공제까지 계속 끌어다가 분양권 투자를 계속하셨다는 거예요.
0: 아,
1: 사실 그러니까. 이게 더 안 좋았던 거잖아요. 여유 자금이 아니라.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주 처절하게 반성과 후회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들으실 텐데 이거를 듣는 청취자분들도 나에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이거는 없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야.
1: 아니,
0: 인간은 다 똑같아.
1: 그럼요.
0: 인간은 다 똑같고 제가 그렇게 주식을 보수적으로 해라. 제가 유튜브에서 3개월 전에 이 상승세는 분명히 한번 조정은 온다. 최소 20%는 빠지고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20%라고 얘기했던 게 참 죄송합니다. 20%가 아니라 지금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저조차도 많은 분들이 그래. 야 그러면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는 그러면 저축만 하고 그럼 주식 투자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솔직히 오늘 지금 고백을 하겠는데
1: 네.
0: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저거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도 조금 들어갔거든요.
1: 투자.
0: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하지만 야 이거 진짜 물론 뭐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조정을 받

0: 때 샀으니까 뭐 그렇게 막 손실이 크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네. 저도 일단 제가 그걸 사고 나서 저의 행동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경계심을 가져야 돼. 오늘 이거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님은 자기가 이 실수를 또 안 하려고 돈줄 상담소에 보내신 그럼요. 거라고.
1: 그게 순기능입니다.
0: 네, 이게 순기능이죠. 어떤 막 특별한 어떻게 하면 이거에서 빠져나올까요라고 하는 딱 맞춤 솔루션이 안 나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사연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은 글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아, 내가 나를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오히려 고맙다고 사연 쓰시면서
0: 예, 예, 예,
1: 또 우리 청취자분들은 타산지석으로 또 삼을 수도
0: 맞아요.
1: 있는 거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길이 더 옳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 돈줄 상담소 시간이 이래서 좋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분양권 처음에 돈은 벌었지만 세금도 많이 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사실 취득세 재산세 이런 거 내다 끝난 것 같다라는 또 후회도 하셨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규제가 많고 뭐 대출 규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참 이게 좀 우픈 얘기인데 최근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소득세, 그냥 있자니 보유세, 자식한테 주자니 증여세. 아예 그냥 죽어야 되겠다. 죽자니 상속세.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집을 그러면 사지 말자 했더니 폭등하는 전월세.
1: 아,
0: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네. 이게 사실은 부동산은 그만큼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분이 취득세 재산세만 해가지고 최대 500만 원 이상 건별로 이렇게 냈고 중개수수료까지 따진다 그러면 이건 뭐 700, 800만 원 내는데 아까 고작 수익이라고 하는 건 세금 내고 나니까 3천만 원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 그게 초반에 성공적인 투자.
0: 성공적인 투자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 집만 내 집을 갖는 거 그거 외에는 2주택, 3주택 분양권 이런 걸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아예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요즘 뭐 1주택만 가져도 또 1주택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뭐 1주택은 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1: 근데 요분이 그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거래했던 것 중에 두 채 정도가
0: 지금도 남아 있죠.
1: 아니 이게 잔금 6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판 것도 있대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외에 대출 일정이 꼬여버릴 수도 있고 특히 요즘에 대출 규제 때문에 발 동동 구르시는 분들 참 많아요.
0: 이게 뭐 사실 우리 그 이번에 부동산 대토론에서도 잔금을 치를 수가 없 잔금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입주를 못하게 생겼다 이거 하소연하셨던 분 있죠, 있던데 있죠. 저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점점 강화되는 대출 규제에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무리한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이 분양권을 투자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규제가 없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대출이 꼬여가지고 잔금을 치를 돈을 마련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다. 그러면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쓴다면 그 레버리지가 확실하게 나오는 건지 이런 계획을 자금 계획을 세우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나 첫 번째의 그 경험의 성공에 취해서 이런 것들 앞뒤를 안 따지고 가게 됐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투자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들어가는 비용과 자금 계획 말고도 그러면 나는 이걸 통해서 몇 년 안에 어느 정도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모델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한 거죠.
1: 그러게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투자를 시절이 좋았던 때 저금리 시절에 맞본 것과 또 고금리 시절이 되고 대출 규제가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또 이제 다른
0: 그렇죠.
1: 판단을 또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이제 뭐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 이 분양권 이렇게 단타를 많이 하셨던 게 본인의 성향 자체가 좀 그렇다고 불도저 같다고 주식 또한 10여 년 전에 크게 날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성향이에요.
0: 그러네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도파민적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세로토닌적 투자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앞에 우리 이현주 교수님한테 좀 이현주 교수님 아마 이거 차 타고 가시면서 지금 들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이 다음번에 한번 요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1: 좋은
0: 저는
1: 주제네요.
0: 주제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도파민적 투자에 이분은 그러니까 도파민적 투자에 노출이 된 거야.
1: 성향이.
0: 성향이. 그렇게 되니까 자꾸 도파민적 투자를 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적 투자는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지수 투자 그러니까 종목보다 종목에 투자하면서 뭔가 갑자기 올라가는 성장세에 올라타려고 하는 투자 방식보다는 꾸준히 그저 어떤 저가 매수 코스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리면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면서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투자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서 5년 10년 지나서 딱 이렇게 정산을 해보면 물론 뭐 200% 300% 이렇게는 못 먹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들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을 장기간 올렸구나. 이런 걸 보면서 뿌듯함.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정감이라고 하거든요. 안정감. 안정감. 그러니까
1: 행복 호르몬, 그렇죠. 사랑의 호르몬 뭐 그렇죠.
0: 도파민도 세로토닌도 행복감을 주지만 도파민은 휘발성이 강하고 강렬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지만 세로토닌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행복이래요. 이런 투자 방식을 대한민국이 좀 선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분 같은 그렇죠. 경우도 앞으로는 좀 세로토닌적인 투자 방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좀 왜 국민성이 성격이 너무 급하다.
0: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죠.
1: 공격적이다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동북아시아 사람들의 성향이나 좀 행복 호르몬 그리고 좀 작고 자주 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비율이 좀 낮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또 이제 유전적인 성향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알고 아 나의 성향 이러하구나. 그러니까 이걸 좀 관리해야 되겠구나라고 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0: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는 계속 혼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예, 아주 그냥 전 국민과 함께 그냥 반성을 하면서 혼나고 계시는데 사실은 칭찬 포인트도 뒤에 있어요. 이게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분 이거 어떡하나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칭찬 포인트도 뒤에 있다는 점.
1: 아, 그럼요. 이 코너 점을. 아직 한 2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게 그 시세 차익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도 그렇고 사실은 현금 흐름 월세 수익 수익형이라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이 잘 안 되는 대한민국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시세 차익 단타만 노리게 되고 그러니까 또 투자 문화는 더 안 좋아지는 거고.
0: 그렇죠. 한동안 뭐 주식도 배당주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 뭐 올해 들어와서 누가 배당주 얘기하면 야야 뭔 소리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배당주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1: 있었죠.
0: 예.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뭐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면서 뭐 누구 특정인을 반성해라가 아니라 우리 전체 모두가 너무 정말 일확천금의 꿈에 너무 도파민적 투자에 좀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들을 좀 반성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제가 감히 좀 뭐 그 조언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하이닉스나 삼전의 고점에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물린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당장 이제 큰일 났어요. 내가 이제 고점에 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 어떡하면 좋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당장 이 잘못된 나의 판단과 행동을 만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행동을 내가 뭐 빨리 바꿔야 되겠다. 잘못된 행동을 덮으려고 또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본전 심리 때문에.
0: 그렇죠. 금방 개선을 하려고 하는 행동이 그냥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1: 맞아요.
0: 1년에서 2년 정도 천천히 극복할 생각의 계획을 세워라. 뭐 과거에 우리 2000년대 들어와서 코스피가 크게 조정을 받았던 3번. 세 번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7년, 2018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이죠.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네 번 앞에 세 번에 제가 코스피에 1년 정도의 개인들이 거의 물려서 수익률 마이너스 났던 세 번 구간을 조사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뭐냐? 30개월 후에는 원금으로 다 회복이 됐어요. 코스피의 역사가.
1: 그렇죠. 그렇죠. 시간을 놓고 보면.
0: 30개월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야 그래 희망적이네. 30개월만 버티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30개월이라는 게 솔직히 파란색 불 들어와 있는 창을 보면서 30개월 기다린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 그럼요. 예.
0: 그러나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단박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0: 1번이고 두 번째는 이럴 때는 말이죠. 본업에 충실하시는 게 좋아요.
1: 아이, 그럼요.
0: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면서 창을 조금 안 볼 순 없지만 조금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과거처럼은 몰입해서 보지 마시고 이러시면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두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한 번만 더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본전만 찾고 그만두겠어.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최근에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코스피 뭐 8천, 7천, 6천 무너지고 5천 초반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코스피의 신용융자가 오히려 늘어요. 개인 순매수 1위 종목들을 보면 여전히 레버리지 ETF예요. 그냥 그게 인버스냐 정방향 이것만 달라지는 거여서 아직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구나. 더 빨리 그리고 또 일부는 국내에서 2배짜리로 안 되니까 해외 3배짜리 투자가 또 늘어나고 그렇지. 있어서.
0: 해외에는 뭐 3배, 5배 있게 있으니까.
1: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근본적인 걱정이 너무 커지거든요.
0: 그러니까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오징어 게임이다, 카지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심한 말을 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2026년 7월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지만 진짜 앞으로 5년, 10년. 어떤 투자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투자 문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시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로 깊이 또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대구 지역에서 4명의 가족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거제에 사둔 투자용 아파트가 남아있어요. 총 이제는 두 채가 있는데 네네. 근데 거제에 있는 투자용 아파트 월세를 받습니다. 네네. 52만 원.
0: 52만 원.
1: 그런데 대출 이자가 70만 원 나갑니다. 그 아파트 때문에. 마이너스죠. 현금 흐름이.
0: 그렇죠.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또 분양가 대비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집값이.
0: 분양가보다도 지금 가격이 낮은 거죠. 네. 지금 내용을 살짝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대구에 실거주하고 계시는 29평 아파트는 시세가 4억 정도 된대요. 4억 5백. 근데 대출이 2억. 6,550만 원 있고요. 매달 이자가 105만 원 나갑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제 투자된 30평 아파트. 이거는 평가 손실이 7천만 원. 분양가보다도 낮아요.
1: 네.
0: 실거래가는 한 3억 정도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를 받지만은 이자 내고 나면은 오히려 그 이자보다 이자는 지금 7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월세가 52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걸 부채 아파트의 총 가격이 7억 5천에서 한 8억 정도 됩니다. 근데 부채가 지금 보면은 거의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의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3억 원이 조금 채 안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좀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주택자? 요즘 2주택자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사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거는 모든 주택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인 그다음에 이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규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이 물론 앞으로 거제에 투자한 이 아파트가 뭐 갑자기 굉장히 올라가서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이거는 판단을 지금 이 내용만 갖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과연 실효적 이익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떠나서 실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많은 주택을 수익이 나지도 않는 거를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제가 있을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막 서둘러 가지고, 야, 이거 돈줄 상담소에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파는 게 낫다고 하는 의견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뭐 급하게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너무 서두르시다 보면은 또 어쨌든
1: 너무 싼 값에
0: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특정 지역, 오늘 이제 이분이 대구라고 밝혀주셨기 때문에, 조금 뭐 특정 지역을 자꾸 얘기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의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1: 예.
0: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올해 5월 미분양 주택 규모가 5,970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이든 서울 수도권이든 마찬가지로 미분양이라는 게 지금 아직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1주택으로 가십시오. 근데 다만 서두르지는 마셔라. 그러나 방향은 1주택.

0: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1: 그렇죠. 뭐 대구에 있는 집은 실거주하는 거니까.
0: 실거주니까 이거는 뭐 예,
1: 가격 상관없이 마시고. 근데 거제 지역에 투자용으로 사놓은 거는 월세 수익도 이자보다도 안 되고 집값은 분양가보다도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사실은 뭐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나오게 될 테고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도 그걸 바라고는 있는데 지역 경기가 불황이라 잘 안 팔린다. 그렇죠, 이런 또 그렇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참.
0: 근데 사실 조금만 싸게 내놓으면은 사실은 팔리기는 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그래도 시세대로도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다 보니까 부동산은 주식처럼 이렇게 뭐 거래가 유동성이 원활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약간의 시간을 두시고 적당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 남편하고 아내가 합쳐서 한 달에 755만 원을 법니다.
0: 그리고 소득은 좋은 편이죠.
1: 대구 지역에 현재 이제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그 주담대도 있어서 합쳐서 175만 원씩 대출 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 원금도 이제 상환을 하고 싶다. 이런 바람. 그러니까 사실 또 부지런히 갚아나가야 하는 것도 필요해요.
0: 제가 아까 칭찬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분이 왜 이렇게 분양권 투자를 여기저기 하시고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약간 이 도파민적인 투자에 대해서 약간 성향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자영업에 꽂혀서 한때 중국어 학원을 창업했다가 7개월 만에 1억 손실을 봤다.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빼뜨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 방식이라는 것은 너무 사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혼쭐을 냈는데 그나마 이분이 그래도 조금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분이 지금 755에서 한 많이 벌 때는 800만 원까지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이 실질적으로 번 돈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가를 제가 따져봤는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경제활동 기간에 따른 적정한 저축률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뭐 경제활동 시작한 지 5년도 안 된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40에서 50%는 저축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하든지.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이면 30, 40% 투자나 저축을 해야 된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하신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20에서 30% 정도 저축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저축 규모가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축 규모라는 게 뭐냐면 대출 원금 상환도 사실은 저축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주식을 또 매달 사시는 게 있고 그래서 300만 원에서 한 350만 원까지는 안 쓰고 어쨌든 저축을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저축률로 얘기하자면 800만 원 중에 거의 45%. 자, 이 정도라면 이분이 부동산만 조금 정리하시고 대출이 조금만 줄어들게 되면은 금융자산으로 미래를 착실하게 대비하실 수가 있는 분이다. 지금처럼 300만 원, 35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러면 1년에 원금만 4천만 원이고 이분이 나이가 대한민국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46세니까 앞으로 10년만 모아도 원금이 거의 4억 정도가 10년 동안 들어갈 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 같은 데서 뭐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칭찬은 저축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비는 굉장히 적게 하시는 그러게요. 편이다.
1: 왜 우리가 기업들 투자할 때도 보면 이제 무수익 자산이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자산을 안 나는 자산. 또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또 현금이 불필요하게 유출이 되고 있다면 그거 막아서 또 다시 저축을 하는 맞아요. 용도로는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같은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 소비가 건전해요. 4인 가족 식비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들고 부부 두 사람이 용돈 합쳐서 맞벌이 하고 있는데도 40만 원입니다. 용돈이
0: 이게 두 사람이. 칭찬 포인트인 게 이분이 재기를 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아니 뭐 사실은 거의 100%입니다. 이분은 조금만 바꿔주시면은 요 부동산에 관련된 이 과거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라든지 판단들에 대한 것만 정리가 되면 이분은 정말 희망적이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 이상을 모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정도로 지금 소비에 대해서 제가 칭찬드리는 이유는 이분은 소비는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칭찬이야. 그렇죠. 왜 네. 40%를 버는 소득에 저축 대출 원금 상환하고 투자하고 저축하는데 아니 그 남은 돈으로 그죠? 소비를 많이 하면서 살 수 있냐? 못 살죠, 이건. 그러니까
1: 어떻게 보면 원리금 때문에 소비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원리금 줄었을 때 소비가 는다.
0: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어딘가에 지금 마이너스를 내면서 우리 모르게 너무 원금 많이 상환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소비를 어디 마이너스 통장 파가지고 거기서 생활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은 뭐 좋아요. 굉장히 좋다는 거죠.
1: 저력이 이분은. 있습니다. 또 보험도 그 의무보험이 자동차 보험 빼고는 다른 보험이 없대요.
0: 아, 이 부분은 또 문제가 되겠네요.
1: 아.
0: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험이라는 거는 필요하다. 다만 너무 소득에 비해서 과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문제지 보험을 너무 가입 안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보험 말고는 보험이 좀 없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도 CI 보험 뭐 그다음에 수술과 보험금 이런
1: 있었는데.
0: 보험이 있었는데 다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오로지 분양권 투자에 그냥 꽂히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축 상품도 깨고 보험 상품도 깨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험은 소득의 한 3에서 5%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1: 예.
0: 아내분과 남편분이 동시에 지금 경제활동을 하니까 두 분 다 가입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자녀분들은 아직은 뭐 경제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실손 정도만 가입을 시켜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1: 아.
0: 그래서 두 분이 소득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사망보험보다는 실손보험과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리고 암진단보험 이런 것들은 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 주시고 보험료는 지금 소득이 한 700만 원, 800만 원이니까 최대 한 3에서 5%라고 하면 한 전체 가족보험료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1: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0: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일종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축구로 따지면 11명 다 공격수로 채워놓은 거예요. 골키퍼까지도 그렇죠. 공격수예요. 보험이 맞아요. 없으니까.
0: 그렇죠.
1: 그 외에 예전에 축구 뭐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11명 전원이 수비수 출신인 팀하고 11명 전원이 공격수 출신인 팀하고 경기하면 누가 이기죠?
0: 아, 궁금하다. 수비수가 좀 날 것 같기도 한데.
1: 수비수 팀이 이깁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다 막아내거든요. 그러다가 역습 한 방으로 이기는
0: 건데. 한 방으로 이기는.
1: 왜 공격수 11명이면 수비 한 번 안 되면 그냥 뚫리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데 초등학생 두 명이니까 용돈 고민도 좀 있으세요. 지금은 아이 한 명당 10만 원씩. 그 예산 넘으면 다음 달로 미루는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이 방식은?
0: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자녀들에게 대한 경제 교육에 대해서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그 2030 분들이 굉장히 건실하게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포모가 너무 사회적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돈줄 상담소를 열심히 들으신다는 증거가 저수지 통장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셨거든요. 이게 저수지 통장이라는 게 이제 돈줄 상담소에서 얘기한 예비자금 통장을 얘기하는 거죠.
1: 그렇죠.
0: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넉넉한 용돈을 주는 것보다는 다소 부족한 용돈을 줘야
1: 그렇죠.
0: 아이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아끼고 하는 습관이 생기지 모자라? 그럼 얼마 모자라? 그럼 이만큼 주면 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넉넉하게 자꾸 이렇게 잦은 지급을 하시면 안 된다. 지급을 한다면 딱 한 달에 한 번 원칙을 세우시고 금액도 세우시고요. 금액을 올려야 된다면 올려야 되는 이유를 타당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뭐 소비 내역을 뭐 써가지고 와서 뭐 검사를 받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올려준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주식 한 주씩 사서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학습시키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순기능이 투자라는 건 자본주의에서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자칫 순기능보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는 아이들이 자칫 돈이 복사가 가능하네 이렇게 생각을
1: 그러면 안 되죠.
0: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런 건 중단하시는 게 맞고 돈을 모으고 아끼고 그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쓰셨던 현금 출납부라는 거 기억나시죠? 어디에 어떤 걸 썼는지를 적는 연습을 훈련을 시키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저희가 여러 차례 뭐 별책 부록을 통해서도 그렇고 가치 투자라든지 어떤 자본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저는 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시세 차익 노리는 방법이 아니라

0: 어떻게 해서 용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투자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배당이라든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현금 흐름 측면에서 그래서 어제 뭐 하이닉스 컨콜도 그렇고 오늘 삼성전자 컨콜도 그렇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들 주시하는 게 주주환원 정책 배당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회사가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금 흐름을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제 투자의 방식도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도 좀 많이 인식이 달라지고 네네.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달라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네, 달라져야 됩니다. 네.
0: 또 이분들이 노후 준비를 너무 못 해놔가지고 이 고민들을 또 하세요. 퇴직금도 중간 정산을 해서 썼다고.
1: 그러니까 이런 게 분양권 투자인데 앞에 그 말이 빠져 있었네요. 영끌로 분양권 투자. 영끌. 영끌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가 이제 영끌이라는 게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2021년도 부동산 투자 때부터 나온 말이잖아요. 이 영끌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한 방.
1: 예, 한 방은 안 된다. 일확천금은 안 된다. 아, 진짜 주가가 제가 정말 웃픈 농담을 어제 들었는데 어떤 분이 어떤 주식을 사놨는데 너무 주식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모르게 액면 분할한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웃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진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사연자님의 어떤 반성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연자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그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우리가 돌아왔던 이 몇 개월 동안의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손을 따박따박 모으는 것부터 그러면서 모으면서 거기서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 태도로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도파민 투자가 아니라 세로토닌 투자를 하자. 다시 기본으로. 그렇죠. 뭐 아까 우리가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중위 연령이었는데 딱 중위 연령에 계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늦은 게 아닙니다.
1: 아, 늦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분한테 뭐 억지로 희망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300에서 350만 원을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될 텐데 이걸로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이분은 정말 제가 보기엔 천하무적이다. 이분을 누가 이기겠냐. 마음만 다잡으시면 이분은 성공의 가도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응원합니다. 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반도체와 조선, 방산 등 주요 제조업의 수요가 늘면서 제조업 체감 경기가 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종가 부근에 몰리는 리밸런싱, 자산 재조정 거래를 장중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2035년까지 특수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신규 구매, 임차 차량을 전기 수소차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우리 증시가 갑자기 5%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피가 4.97% 오른 5,944에서 6,000선에 다가서고 있고요. 코스닥도 1.6%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아직 주주환원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좀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뭐 고객사회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도 좀 나왔고 주주가치 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주주환원 사이의 최적점을 균형점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다는 것도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 애프터 서비스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요. 황태성님, 주식시장이 개장함과 동시에 주가가 변화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고 메시지 주셨어요.
0: 9시 딱 하면 왜 네. 갑자기 왜 갭 상승, 갭 하락이라고도 네. 표현을 하거든요. 떠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가라앉아서 출발하거나 네. 사실 뭐 전날 오후에 있었던 뉴스들 밤사이에 펼쳐진 해외시장의 소식들.
3: 네.
0: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누적된 것들이 사실은 개장하자마자 쏠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9시부터 10시 사이 1시간 동안이 사실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 가장 네. 많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NXT라고 해서 대체 거래소가 생겨서 한 700개 가까운 종목은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근데 다만 본격적으로 한국 거래소 개장하기 전에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3: 네.
0: 그래서 NXT에서 거래되는 게 가격 대표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7925님. 반도체 노광설비라는 건 어떤 건가요? 하셨습니다.
0: 네. 중국의 어떤 기업이 DUV 장비를 개발을 해서 우리에게 네.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소식 전달해 드렸는데 일단 노광. 이라는 건요. 실리콘 웨이퍼 그러니까 규소 모래에서 추출한 그걸로
3: 네.
0: 어떤 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위에 반도체를 쌓아 올라가게 하는 시작인데 그 시작이 바로 노광입니다.
3: 네.
0: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를 그려 넣어야 하는데 회로를 빛으로 쏴서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감광액이라는 걸 발라서.
3: 네.
0: 옛날에 왜 카메라 보면 필름 있잖아요.
3: 네, 네.
0: 거무스름하죠. 그런 거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덮어놓고 그 위에 빛을 쏴서 선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선을 얇게 얇게 얇게 몇 나노 이하로 해야 반도체도 성능이 좋아지고 같은 웨이퍼 하나에도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또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DUV, EUV가 있는데 DUV는 그러니까 UV는 그겁니다. 우리 왜 자외선 네, 할 때 네. UV 하잖아요. 그 울트라바이올렛이 그거고요. 딥 울트라바이올렛이 그 DUV 장비고 그보다 더 얇은 선을 그릴 수 있는 게 EUV. 여기서 E는 익스트림이라는 뜻입니다.
3: 네.
0: 해서 한 7나노 이하, 10나노 이하로 가려면 DUV가 아니라 EUV 장비를 써야 하는 거고 최근 뭐 중국이 개발하고 있다는 DUV는 뭐 네덜란드 기업이 하고 있는 거에 한 2008년 버전
3: 네.
0: 혹은 2012년 버전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요?
3: 네. 정성원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체 수출량 중에 중국에 수출되는 물량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하셨습니다.
0: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반도체 수출 1위 국가가 어디일까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3: 네.
0: 중국입니다. 가장 많을 때는요. 2022년에 53%를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3: 네.
0: 지금도 좀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거의 40% 가까이가 중국으로 향하는 겁니다.
3: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국 경기라든지 중국 쪽의 수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물론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다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쳐가는 네. 수요도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만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부가가치가 높은 HBM 훨씬 네. 더 비싼 것들은 그래도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 쪽의 수요가 훨씬 더 이제 많아지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그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많이 오르게 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김세자님이 1인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그럼 얼마인가요? 라는 문의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알아봤는데요. 2027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무려 6.70%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56만 4,238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273만 6,042원으로 오르고요.
0: 네.
3: 이 기준 중위소득이 뭐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0: 그렇죠.
3: 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산정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끝내기 전에 오늘 코스피는 현재 5% 이상 올라서 5,946 오름폭을 더 키우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7.4% 또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같이 또 인사드릴게요. 저희도 내일 아침 9시 5분에 알찬 소식도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제 아무리 공자와 주자의 가르침을 깨우친 학자라도 바다의 삶은 그들만큼 알지 못합니다. 정약전은 바다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홍어와 가오리는 어떻게 다른가? 해파리가 많아지면 도미가 많아지는가? 그 궁금증 덕분에 해상에서 표류하다 지금의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중국을 거쳐 조선 땅으로 돌아온 어부 문순득에게 이야기를 정해 그의 3년 2개월간의 여정을 다룬 표회심화를 펴내기도 했죠. 처음 보는 물고기는 기어이 배를 갈라 특징을 관찰하고 바다의 모든 것을 기록하며 수도 없이 질문하는 정약전에게 창대는 궁금한 것이 왜 그리 많으냐고 타박합니다. 이때 정약전이 답합니다.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하는 공부가 나라를 망쳤다. 창대와 가거댁을 비롯한 흑산도 사람들의 면면에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치를 터득한 이들의 지혜가 묻어나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로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경지가 존재하죠. 영화는 바로 이것이 정약전으로 하여금 붓을 들게 한 진정한 힘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극의 후반, 학문으로 입신양명하려던 창대 역시 스승 없이 홀로 감당하는 긴 여정을 통해 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감독이 길어올린 민중의 역사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두루 반추하는 거울이 됩니다. 홍어 다니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 다니는 길은 가오리가 압니다. 정약전은 창대의 이 말에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산어보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책 속의 가르침보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다니는 길의 모양과 삶의 양태를 잘 기록하려던 학자의 마음은 시간을 달려와 현 시대의 혼란을 넉넉히 어루만집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소망이는 집안의 작은 통역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온 다섯 남매. 하지만 넷째인 소망이를 제외한 네 명의 형제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청각장애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자폐, 셋째 역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족에게 소망이는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하루는 걱정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쌓여만 가는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늘도 주름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소망이. 소망이 가족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벌써 경남 양산의 기온은 36.6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양산을 비롯한 경남 일부와 부산에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부산과 양산 39도, 포항과 울진 38도, 대구와 강릉 37도,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하늘 위로 더운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이중으로 자리하면서 열기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더욱 상승하는 회년상

0: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동해안과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없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37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법안 표결은 내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또 동결했습니다. 다만 금리 동결 표결에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반대표를 던져 지난달 만장일치와 대비됐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단번에 해결할 마법 지팡이는 없다면서도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고 그것은 2%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높은 물가와 중동정세 불안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금리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관계기관 합동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기업 설비 투자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유럽 등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중동정세 불안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정책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락을 거듭하자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기본 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 조치를 내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하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한도로 제한하는 등의 총량 관리와 거래비용 부담 가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9조 4,92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13.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매출도 130% 증가해서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3분기 연속으로 경신했습니다. 불법 펨토셀 해킹으로 이용자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과징금 53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KT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KT 이용자 16,647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노원 용산 강서와 경기 과천 하남 등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서 위법 의심 거래 346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하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자금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일 충북 괴산군의 한 부대에서 예초 작업 중이던 군 간부의 전투화에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현재 군수사기관에서 총기 정밀 감식, 탄두의 유입 경위 등 정확한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안전조치와 재발 방지

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새로 구매하거나 빌리는 모든 경찰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보급합니다. 날씨입니다. 지난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오늘도 낮 폭염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의 낮 기온은 34도, 강릉과 대구는 37도, 또 부산은 3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요즘 중국산 AI 때문에 미국이 시끄럽습니다. 중국 기업이 만든 가성비 AI가 성능 면에서도 미국산 AI를 거의 따라잡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AI 모델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등 주요 빅테크 CEO들은 중국산 AI 모델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AI 도입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정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탈취 문제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인데요. 미중 AI 패권 경쟁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카자흐스탄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시설을 집중 공격하면서 이웃나라 카자흐스탄 경제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두 나라 외교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 세력을 공동 공습한 데 이어 이집트 LNG 시설에는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격 배후를 주장한 세력은 아직 없으며 이집트 당국도 드론 공격 여부나 화재 원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설에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LNG 설비가 배치돼 있어 미국 시설을 겨냥한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이 공격할 차례라며 이란에 대한 거센 응징을 예고한 이후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4일 이후 엿새 만에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을 재개한 겁니다. 앞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교량과 발전소 등 기반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이란과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강한 공격을 병행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5번 연속 동결 결정이었습니다. 워시 의장은 이번 동결 결정이 상황을 더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며 물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년째 연준의 목표 2%를 넘고 있다고 해서 목표치를 바꾸거나 암묵적으로라도 느슨한 목표치를 갖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전력난이 가중되는 쿠바에서 또다시 대정전에 근접한 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바 전력청은 현지 시각 29일 전력 수요가 가장 불리는 피크 시간대에 전국 74%에 해당하는 구역이 동시에 단전되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화력발전소 16곳에서 전력 생산의 40%를 충당하는데 현재 9곳이 노후화와 정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브라질 축구의 간판 공격수 네이마르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네이마르는

0: 산투스의 코파 수다메리카나 경기에서 베네수엘라의 우니베르시다드 센트라를 4대2로 꺾은 뒤 취재진과 만나 대표팀에서의 4시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브라질이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노르웨이에 1대2로 패한 직후 내놓은 발언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기준으로 네이마르는 대표팀 통산 80골을 기록하며 펠레, 호나우두, 호마리오, 지코를 제치고 브라질 대표팀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공격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제 우리 차례.
1: 네,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의 고강도 응징을 예고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이란을 두들겨 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이란은 얻어맞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는 이란이 전날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데에 따른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미군이 모두 요격해서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내의 친이란 민병대를 전 세계의 암적인 존재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란의 이런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경고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근해에 이 미 LNG 저장 설비가 드론 공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곧 정리될 거다라면서 추가 대응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2: 네.
1: 그런데 이제 보통은 경고만 하고 뭔가 행동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2: 예.
1: 근데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라 현지 시각 29일 기준으로 엿새 만에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을 실제로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번 공습이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각 28일 기준으로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을 겨냥해서 이란이 시도했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미군의 발표 이후에 게슈섬과 부시에르 등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주요 외신들이 이란의 관영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공습을 이렇게 재개하면서 이란 역시 중동 지역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설치되어 있는 미군 기지들에 대한 보복 공습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런 와중에 호르무즈에서 홍해에서도 통행료 이슈가 또 떠올랐다고요?
1: 네, 로이터통신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를 지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사우디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은 이 후티 반군과 협상을 벌여서 통행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텐데요.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이란의 보험 관련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좀 이 자금줄을 조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보험 가입을 강매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금 미군 요격 미사일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음 키워드, 흔들림 없는 목표?
1: 네, 간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캐비넛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두 번째 금리 결정 회의에서 또다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3.50%에서 3.75%로 이전과 동일하게 동결이 된 건데
2: 네.
1: 월가에선 사실 이번 금리 결정 앞두고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대체로 그렇게 내다봤었습니다.
2: 이미.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과 3월, 4월, 6월에 이어서 다섯 번째 연속으로 금리를 유지한 건데 근데 이제 달라진 점을 좀 찾아보니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이 3명으로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이제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이 9표, 반대가 3표로 이제 표결로 결정이 된 건데
2: 네.
1: 연준 이사 2명 이상이 동시에 반대표를 행사한 게 1993년 이후 처음이었대요. 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이 3명

0: 3명으로 늘어난 거라 네. 사실상 매파적 동결을 한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 물가도 역시 치솟고 있어서 이들의 금리 인상 주장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1: 아무래도.
0: 네. 연준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긴 했습니다. 이 세 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정책 결정문이 담긴 경제 상황 관련 문구는 지난달과 거의 같았고요. 향후 정책 방향을 언급하는 관련 문구도 역시 빠졌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성명서가 대폭 짧아지고 간결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이 캐비너시 신임 연준 의장이 정책 방향에 대한 선제 안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혀왔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워시 의장은 FOMC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완화된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없다. 2% 목표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연준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좀 압박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궁금했는데 입장을 밝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관련된 질문을 받아서 캐비노시 의장은 금리가 낮아지길 원하지만 이사회가 있고 이 이사회는 정치적이어서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길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높은 금리를 뚫고 싸워나가고 있고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성과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이번 키워드는 111번의 침묵.
0: 네. 이렇게 계속 침묵하기도 쉽지 않을 네. 텐데요.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장에 불려서 나온 증인이 네. 무려 111번 차례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하는 진 풍경이 벌어져서 화제입니다.
1: 아, 어떤 질문이길래 이렇게 많은 답변을 하지 않고 거부를 했을까요?
0: 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면 현지 시간 29일 미 상원 국토안보원회는 이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네.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 또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걸쳐서 코로나19 대응 사령탑 역할을 하고서 2022년에 은퇴한 인물인데요. 이 청문회 개최는 상임위원장 랜드 폴 의원이 주도를 했는데 이 폴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서 파우치 전 소장의 일기장을 공개하는 등 이 파우치 소장을 집요하게 공격해왔던 인물입니다. 네. 그 일기장이 왜 문제가 됐냐.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2020년 재선 유세를 강행하고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화제였었어요.
1: 네.
0: 파우치 전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됐었던 백신 무용론, 또 마스크 격리 반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사고 또는 의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출했다라는 이런 의혹 등이 근거가 없다고 맞섰던 탓에 정치적 보복 대상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파우치 전 소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자신을 향한 미국 내 보수 진영의 공세가 터무니없는 집착에 가깝다라면서 네. 이 나를 기소하려는 명백한 집착, 나에 대한 반복적인 중상 모략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 아니 심지어 일기장은 좀 개인적인 부분 아닌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질이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쏟아진 질문에 줄곧 묵비권을 행사한 겁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였겠죠.
1: 네. 네,
0: 그러면서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조시 하울리 의원, 이제 공화당 의원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맸냐라고 물었을 때도 파우치 전 소장은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일관적으로.
0: 네. 폭스뉴스는 파우치 전 소장의 답변 거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1번 차례 정도 됐다라고 네. 집계를 했는데 폴 의원은 파우치 전 소장의 묵비권 행사가 계속 이어지니까 좀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래서 후과가 있을 거다. 의회 모독으로 문제 삼겠다라고 하면서 벼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우치 전 소장의 답변 거부는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에 이런 상황을 걱정해서 보복성 기소를 우려해 그를 선제적으로 사면한 바 있었는데요.
1: 네.
0: 공화당에선 의회 위증이라는 별도 혐의로 그를 법정에 세우려고 한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 청문회가 2020년에서 2021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됐다는 음모론 그리고 당시 팬데믹 대응이 적절했냐 등의 논란 등을 따져묻는 이 취지가 무색하게 하나의 정치 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키워드는

0: 어딘가 익숙한 협상법. 네, 국제축구연맹 FIFA 이야기인데요. FIFA가 이 월드컵 등 국제축구대회 운영을 맡을 자회사를 새롭게 만들고 네. 민간에서 이 자회사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 자회사를 신설해요?
0: 네, 앞서 FIFA는 월드컵 등 국제축구대회 운영과 중계권, 스폰서십, 또 티켓, 라이선스 등을 한데 관리할 자회사 FIFA Forward Enterprise, 뭐 줄여서 FFE라고 하는데 이런 걸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이 FIFA는 이 자회사 가치를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을 해서 외부 투자자에게 비지배 소수 지분을 매각해서 최대 42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참 맥락상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트럼프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남동생이 세운 회사가 뭐 이런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면서 정치권과 무관한 게 맞냐라는 논란이 또 하나 또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아무튼 FIFA는 회원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계획에 대한 지지 여부를 9월까지 결정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9월까지 찬성하는 회원국에는 580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내걸면서 이는 참여를 원하는 회원협회만을 위해 한 단일하고 독특한 자금 조달 기회다라고 말을 하는 한편에 계획에 반대하는 회원 협회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1: 좀 이상한 것 같은.
0: 네. 네. 신기한 이게 협박 아닌 협박 같은 네. 서한 요구인데요. 이제 FIFA가 이번 계획을 실행하려면 평의회 승인과 회원국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 세계 축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아마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그런데 이런 조건을 내거는 거면은 찬성해달라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결국엔.
0: 맞습니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네. 그만이 아니라 안 하면 불이익을 네.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 축구연맹은 성명을 내면서 축구의 정신과 운영은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1: 그렇죠.
0: 특히 누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지 전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선 더 그렇다. 우리 축구도 우리 누구도 그 축구의 주인이 아니다. 월드컵은 FIFA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1: 네.
0: 유럽 축구연맹과 일부 유럽 회원국들은 월드컵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시아 축구연맹도 성명을 통해서 세계 축구의 미래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건 중요성을 인식한다라면서도 이처럼 파급력을 지닌 구상은 올바른 거버넌스와 투명성, 의미 있는 협의의 원칙 위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1: 아무래도 이 스포츠 정신이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금 해야 되지 않을까
0: 네.
1: 그런 생각도 떠오릅니다. 자, 이번 키워드 두바이에서 온 초대장.
0: 네, 아랍에미리트 최대 도시죠. 두바이가 이란 전쟁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관광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두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1: 네.
0: 각종 혜택을 내걸고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두바이 당국이 이달 초부터 두바이 초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 보니까 유효한 아랍에미리트 신분증을 보유한 18살 이상의 아랍에미리트 거주자나 시민이 두바이를 방문할 친구나 친척을 추천하면 3천 디르함, 우리 돈으로 약 118만 원 상당의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방문객은 유효한 관광 비자를 소지한 아랍에미리트 비거주자여야 하고요.
1: 네.
0: 항공과 해상, 육로를 통해 입국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시행 기간이 오는 10월 31일까지라고 하고 한 명당 최대 3명까지 가족이나 친구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지인이 있다면
1: 네. 지인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0: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이 네. 너무 대단하다 싶긴 한데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배경을 보면 중동 최대 금융허브이자 휴양지인 두바이가 지난해에는 1959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상황이 급반전돼서
1: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두바이 국제공항과 또 두바이 랜드마크,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의 이 페어몬트 호텔 등이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이란의 공격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 등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기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기
1: 네.
0: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여파로 호텔 객실 이용률이 80%에서 10%로 급감했다고도 합니다.
1: 아무래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또 실제로 두바이 여행을 계획하셨다 취소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1: 네.
0: 이렇게 관광객이 급감하니까 두바이 당국은

0: 최고급 숙박시설에 부과하던 이 호텔 숙박세를 유예하기도 하고 호텔과 레스토랑 계산서에 이제 적용이 됐던 7% 지방세도 폐지를 하는 등 관광 재건에 나서곤 있는데 이런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역시나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두바이 방문을 신중히 고려하라라고 권고했고요. 다른 여러 나라도 두바이 여행에 대해서는 경고를 발령 중입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는 10년 전 닮은 꼴.
0: 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가 지난 28일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했던 규모 7.1 강진으로 약 30km에 달하는 단층이 어긋나서 움직였다면서 네.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지진조사위는 29일 저녁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지진을 분석한 결과 구마모토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이 히나구 단층대 일부가 움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특히 이 히나구 단층대가 지진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S등급의 활단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각변동도 뚜렷하게 관측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일본 국토지리원이 이날 발표를 통해서 보면 진원과 가까운 야스시로시의 이제 관측점이 지진 발생 후에 북동쪽으로 약 87cm 정도 이동을 했고요. 땅은 약 32cm 정도 꺼지는 침강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움직인 거죠. 문제는 이번 지진 이후에도 히나구 단층대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파괴 잔여 구간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좀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히나구 구간의 남서부와 또 가장 남쪽에 위치한 야스시로의 구간 등 약 30에서 40km 영역이 에너지를 축적한 채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에너지가 더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0: 맞습니다. 지진조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미파괴 부분이 파괴되면서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10년 전처럼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흔들림에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10년 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두 번의 강진이 덮치면서 270여 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이후 이 히나구 단층대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이었는데 이번 지진이 10년 전 대지진의 후속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합니다. 무네카네 히로시 국토지리원 지각변동연구실장은 이번 지진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어긋난 장소에 인접한 곳이 파괴된 거로 보인다. 네. 파괴되지 않고 남은 구간들 때문에 향후 지진에 대한 주의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1: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세르지오 멘데스의 곡 Never Gonna Let You Go 함께 듣겠습니다.

0: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칠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칠레가 핵심 광물과 인공지능 분야 등 협력 지평이 더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양국의 자유무역 협정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높은 물가와 중동정세 불안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금리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 등 주요 제조업의 수요가 늘면서 제조업 체감 경기가 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남성 이용자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국내 대형 랜덤 채팅 앱 운영진이 사기와 성매매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2: 통신원 취재수첩.
3: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석유 수출항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카자흐스탄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마티 김상욱 통신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러시아의 연료 부족 상황이 카자흐스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러시아 내부 문제 정도로 알려졌지만 이곳에서는 이미 경제와 에너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정유시설과 흑해 석유 수출기지 송유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일부 지역의 공급난을 인정했고 휘발유 수출 제한 조치도 연장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일부 지역, 특히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원유의 80% 이상은 러시아 영토를 거쳐 흑해의 CPC 송유관을 통해 수출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이 수출 터미널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카자흐스탄도 원유를 제대로 수출하지 못해 생산량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실제로 하루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날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경제적 피해는 카자흐스탄도 함께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가장 큰 대외 변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네, 두 나라 모두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휘발유 공급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해요.
4: 예, 맞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지역의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휘발유 지원을 요청했고 실제로 일부 물량이 공급됐습니다. 물론 카자흐스탄도 항공유는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품목을 보완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주변국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 경제의 피로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3: 네, 상황이 이러하니까 또 카자흐스탄 토카이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쟁을 멈춰야 한다 뭐 이렇게

0: 말을 했는데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이례적이다 뭐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죠.
1: 예. 현지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장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토카이프 대통령은 러시아 옴스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 바로 옆에서 전쟁을 동결하고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 2022년과 25년 이스탄불 협상안을 다시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토카이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서는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앞에서 직접 휴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현지 언론들도 카자흐스탄 이제는 러시아의 입장만을 의식하기보다 자국의 국익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0: 네, 또 일부에서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함께 러시아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 현지에서는 그렇게 뭐 단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30년 넘게 다변화, 다각화의 외교를 국가 전략으로 유지해왔습니다. 러시아와도 협력하고 중국과도 협력하면서 또 미국과 유럽과하고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카자흐스탄 외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0: 네.
1: 실제로 중국은 지금 카자흐스탄 최대 교육국이고 러시아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편에 한쪽 편에 서는 순간 카자흐스탄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그런 형국입니다. 현지 전문가들도 이번 발언을 중국과 공조한 대러 압박이라기보다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 국익 차원에서 나온 현실적인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유지하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최근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이번 전쟁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 예, 초기에는 러시아와 역사적 문화적 관계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 물류 차질을 직접 체감하면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졌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의 친척이나 지인을 둔 국민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훨씬 강한 편입니다.
0: 네.
1: 결국 이번 사태는 카자흐스탄이 신러 국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라기보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유지하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0: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앞으로도 이런 군형 외교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전쟁 이후 지역 질서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실용 외교 참 중요하죠. 앞으로 카자흐스탄이 어떻게 이 균형 외교를 이어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0: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1위 AI 강국인 미국과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AI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 양상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중국산 AI 때문에 미국이 시끄럽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만든 메이드 인 차이나 AI 모델을 놓고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0: 네.
1: 일단 이번 찬반 논란이 벌어진 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0: 네.
1: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AI 모델을 쓰지 못하게 금지하겠다라고 한 게 핵심인데요. 여기에 유명 빅테크 기업 CEO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 AI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게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엔비디아,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빅테크들도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 서한을 통해서 중국산 AI 모델을 이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0: 네.
1: 이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는 저렴한 중국산 AI 모델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기도 하고 AI 도입을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건데요.
0: 네.
1: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미국 AI 기업들보다 중국산 AI가 갖고 있는 장점이 큰 만큼 지금처럼 미국 기업들도 중국산을 계속 쓸 수 있게 정부가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0: 그런데 뭐 비용 면에선 그렇다 치지만 네. 성능을 보면 아무래도 중국산 AI가 네. 뭐 ChatGPT 같은 미국 AI보다는 조금 떨어지진 않나요?
1: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AI 이용하시는 분들도 중국산 AI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많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달 17일 중국 스타트업인 문샷 AI가 내놓은 중국 최대 AI 모델 키미 K3가 시장에 공개되면서 판도가 확 달라진 거거든요.
0: 오.
1: 문샷 쪽이 발표한 키미 K3의 성능은 미국의 최신 AI인 클로드 오퍼스 4.8이나 네. GPT 5.5를 앞섰는데요.
0: 앞섰어요?
1: 앞섰습니다.
0: 아.
1: 물론 이제 이건 자기네들이 직접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을 좀 거칠 필요는 있는데요.
0: 네.
1: 이렇게 아주 비싼 고성능 AI 모델 수준은 아니지만 이 회사는 지금 창업한 지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중국의 신생 기업이 만든 AI 모델이 기업 가치가 수백조 원대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바짝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산 AI 모델은 미국 모델보다 성능이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0: 네.
1: AI 성능 테스트 기관인 영국 AI 보안 연구소는 미중 간 기술 격차가 이제 4개월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0: 거의 격차가 다 많이 줄었네요.
1: 맞습니다. 2025년 1월 중국 딥시크가 적은 비용으로 AI 모델을 개발해서 딥시크 쇼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당시만 해도 딥시크가 만든 AI 모델은 미국 모델들보다는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비용이 덜 들 뿐만이 아니라 성능까지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특히 문샷 AI의 AI 모델은 미국산보다 이용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0: 네.
1: 개방형 모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0: 개방형 모델.
1: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성비 모델을 미국 기업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AI 생태계의 확산과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저커버그나 젠슨함 같은 빅테크 CEO들이 정부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0: 개방형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 네.
0: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이게 기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0: 네.

0: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AI 모델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은 개방형, 미국산은 보통 폐쇄형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쉬운 비유를 들자면 현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저희가 OS라고 부르는 게 애플 아이폰은 iOS,
1: 네.
0: 삼성 갤럭시 같은 애플 이외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구글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1: 네.
0: 이 중 iOS는 애플 스마트폰에서만 돌아가는 폐쇄형이고
1: 네.
0: 안드로이드는 어느 회사 스마트폰에서나 잘 돌아가는 개방형 운영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미국 기업들이 만든 AI 모델은 애플 iOS 같은 폐쇄형, 중국산 AI 모델은 구글 안드로이드처럼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개방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방형과 폐쇄형 AI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AI의 설계도라고 부르는 가중치를 대중에게 공개하느냐 여부인데요.
1: 네.
0: 미국 기업 미국 AI는 이런 설계도를 기업이 내부적으로는 그냥 독점을 하고 외부엔 비공개하지만 중국산 AI는 다른 기업들이 설계도를 자기 컴퓨터에 내려받아서 맞춤형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1: 기업에 딱 맞춤형으로 맞춰서.
0: 맞습니다. 얘네들이 표본만 제공해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원하는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1: 네.
0: 이 가중치를 영어로는 weight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산 AI 모델들은 가중치를 공개했다라는 의미에서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와 학습 방법 같은 이건 사실상 영업 비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1: 네.
0: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한 AI는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아예 부릅니다. 소스를 아예 오픈해버렸다는 의미인데요. 이 문샷 AI의 키미 K3는 오픈 웨이트 모델입니다.
1: 모든 것을 다 내놨네요.
0: 그렇습니다. 그 폐쇄형 AI 모델인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자기네 주방에 어떤 레시피를 꽁꽁 숨겨놓고서 고객이 이용료를 낼 때만 AI의 답변이라는 요리를 제공한다면
1: 네.
0: 이 개방형 모델 문샷 AI는 누구나 레시피를 다운받아서 자기네 집 주방에서 입맛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좀 추가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중국 기업들이 내놓는 요리가 비록 최고급은 아니지만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있는 고급 식당을 직접 가면 가는 데 드는 비용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비용도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1: 그 요즘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는 네. AI들은 일명 뭐 프롬프트라고 해서
0: 네.
1: 그 설정을
0: 맞습니다.
1: 나름대로 다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0: 네.
1: 그냥 내 입맛에 맞게
0: 네.
1: 회사가 제공해 주는
0: 네.
1: 어떤 이 레시피라고 하는 이런 오픈소스를 딱 탑재만 하면은
0: 네.
1: 이런 과정을 내가 혼자서 막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0: 네.
1: 이게 저절로 설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0: 그건 맞는데요. 다만 네. 이것도 비용 부담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나름의 고성능 컴퓨터는 좀 필요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그래서 AI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이용을 하기를 원하는 비용을 들이더라도 장비를 갖춰서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이 중국산 AI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그런 왜냐하면 쓸 때마다
1: 입장에서.
0: 그렇습니다. 쓸 때마다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1: 네네.
0: 되니까요.
1: 그쵸.
0: 그래서 그 장점이 좀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1: 그렇다면 중국산 AI가 미국산
0: 네.
1: AI보다는 또 얼마나 저렴한가요?
0: 키미 K3를 기준으로 보면
1: 네.
0: AI 모델의 주요 이용자인 기업들 입장에선 중국산이 훨씬 저렴합니다.
1: 훨씬?
0: 네.
1: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0: 왜냐하면 키미 K3를 다른 기업들이 자기네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자기네 서비스에 사용하는 거 그거는 무료거든요.
1: 네.
0: 반면에 미국 AI 모델들은 이렇게 다른 회사 서버에 내려받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1: 아, 그렇죠. 무료와 유료.
0: 네, 맞습니다.
1: 차이가 엄청나죠.
0: 네. 그래서 오픈 AI나 엔트로픽, 구글 같은 AI 서비스 기업의 일정 사용량만큼 따박따박 비용을 지불해야
1: 네.
0: 되는데요. 이렇게 AI가 글자를 읽고 쓰는 최소 단위를 보통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신문기사에서 토큰이라는 거 단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
1: 네.
0: 이런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이 토큰 개수를 가지고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요즘 이 토큰 값이 올라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시장
1: 네.
0: 불만도 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네.
0: 미국 엔트로픽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오퍼스 4.8의 개발자 이용료로 AI가 생성하는 토큰 100만 개당 2

0: $45, 우리 돈으로 3만 6천 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1: 네.
0: 토큰 100만 개는 한글 기준으로 A4 용지 1,500장에서 2,000장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책 한 권도 넘는 것 같은데?
1: 네, 약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일반 소유자,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데 네. 전문적으로 코드를 개발하거나 하는 개발자들 아. 입장에선 정말 AI를 하루 종일 사용하기 때문에
1: 턱없이 부족하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 입장에선 개발자들이 요즘 AI를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를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AI 기업들도 처음에는 정액제로 요금제를 네네. 하다가 최근 들어선 쓴 만큼 요금을 물리는 종량제로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잘 모르고 멋모르고 그냥 AI 썼다가 며칠 만에 수백만 원, 천만 원에 가까운 요금을 청구받았다. 뭐 이런 직장인들이 인터넷에 인증 글을 올리기도 하고 있어요.
1: 이거 너무한데요?
0: 엄청난 일이죠.
1: 네.
0: 그래서 외국 대기업들도 처음엔 AI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을 많으니까 직원들한테 무조건 AI를 많이 쓰라고 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큰 맥스, 토큰을 최대한으로 써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주목받고 있는 건 토큰 가성비, 정반대로 토성비를 중시하는 기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토큰도 가격 대비 성능이 있게 써야 한다라고 직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진짜 일에 도움이 되고 성과가 나는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AI를 써라.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1: 네.
0: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런 토성비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비싼 미국산 말고 저렴한 중국산 좀 우리 좀 써보자. 그런 얘기가 이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1: 그럴 만하네요.
0: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문샷 AI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자기네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문샷 AI의 AI 모델의 그 두뇌만 이제 회사에서 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가져와서 쓸 때는 미국 기업이랑 비슷한 뭐 토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기는 해요. 가격 네. 차이는 크게 없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AI를 많이 쓰는 기업들한테는 중국산 AI가 확실히 가성비 AI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 뭐 이 정도로 가성비가 있으면 네. 규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는 왜 이 중국산 AI를 규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0: 중국 기업들이 미국 AI를 몰래 베껴서
1: 네.
0: 이런 개방형 AI 모델들을 내놓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불법 의혹 때문에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요. 미국 빅테크 입장에선 자기네들은 수십조 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초거대 AI에 중국 기업들이 어떤 방식을 이용하냐면 이 AI에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 AI가 답변을 막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답변들을 모아서 자기네 모델을 훈련시키는 지식 증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식 증류라는 말은 위스키 같은 증류주를 만들 때 저희가 원액을 끓여서 수분을 날리고 알코올의 액기스만 남겨서 독한 술을 만드는 것처럼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만 쏙쏙 빼내서 중국 AI 모델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로 미국 AI 모델들을 추격하는 건 미국의 AI 패권을 위협할 수도 있고 또 안전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은 이제 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AI 모델에도 보이지 않는 AI 모델에도 보호주의의 장벽을 치겠다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AI 시장에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의도가 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들인 오픈 AI 같은 기존 미국 기업들도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에요. 우리 걸 그냥 다 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뭐 주장도 하고 로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실제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아, AI 기업들은 일단 반대를 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일단 네. 규제 반대를 하는 거고
0: 네.
1: AI 기업들은 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0: 네.
1: 예, 지금 찬성 입장을 내는 그런 상황인 거죠?
0: 맞습니다. 근데 좀 면밀하게 짚어보면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 젠슨왕 CEO 네. 같은 경우엔 중국산 모델을 금지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AI 모델 같은 그런 AI 모델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네 반도체를 많이 사줄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리고 뭐 메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이런 AI 모델을 만드는 AI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선 클라이언트, 소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역시 각자의 이익이 또
0: 맞습니다.
1: 네, 네. 많은 쪽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0: 뭐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AI 모델을 많이 쓰나요?
1: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주요 기업들 사이에선 중국산 개방형 AI 모델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인데요. 저희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딥시크 AI나 뭐 이런 걸 쓰는 분들 기업도 사실 별로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네. 미국이나 유럽은 비용 부담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그러면서 중국산을 좀 가져다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소비자들도 잘 아는 숙박 공유 기업 에어비앤비가 네. 알리바바의 Q1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지멘스 같은 기업들이 네. 미국 기업한테만 AI를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면서 중국산 AI를 들여오는 등 이렇게 좀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도 모든 업무에 중국산 AI를 다 쓰는 건 아니고 중요한 작업은 예전처럼 미국산 최고급으로 쓰고 그게 아니라 좀 보통 일반의 작업은 중국산을 쓰는 일종의 이런 하이브리드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0: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고 있나요?
1: 일단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없고요.
0: 네.
1: 다만 중국 정부도 자국 기업들의 이런 어떤 개방형 AI 모델 전략을 외교에 활용을 해서 미국에 맞서서 AI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가지겠다라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이달 중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AI 행사인 세계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런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0: 네.
1: 또 이 행사 개막 직전에 러시아, 브라질 등 29개국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분야 국제기구인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도 중국이 같이 창설했거든요.
0: 오.
1: 이건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질서에 맞서서 우리가 AI 도입을 확산하고 글로벌 표준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 네. 어떻게 될까요?
1: 당분간은 두 나라 모두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된 AI 분야의 정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때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이걸 한번 우리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어떤 기술 탈취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글로벌 경제 오늘은 중국산 가성비 AI를 둘러싼 최근 논의와 미중 경쟁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어제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0.3도까지 오르며 양산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며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넘어섰는데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밤에는 25도를 웃도는 밤낮 없는 무더운 날씨가

0: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경남을 중심으로는 한낮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덥고 습한 남서풍의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남동쪽 지역의 기온을 더 높이는 겁니다. 낮 기온 양산과 부산, 창원, 김해, 밀양과 의령, 창녕은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도 33도, 청주 35도, 광양 36도, 강릉과 대구도 37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는 동풍으로 바뀌면서 다음 주 중반 서울의 낮 기온도 37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 지역의 기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뒤덮으면서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열대야도 다음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 폭풍으로 논란이 된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등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에 대한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매달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70여 명에게서 가상자산 123억 원어치를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의 밀실 운영 등을 따졌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3: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 한 달여 만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축구협회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일련의 논란과 월드컵의 미흡한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도 월드컵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선 대한축구협회장 협회가 카르텔을 중심으로 밀실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도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감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축구협회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거론되며 여야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또 축구협회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문체부의 인식이 아니하다고도 질타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2: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시장금리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4: 깜짝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의 선택은 동결이었습니다. 연 3.5에서 3.75%로 지난해 12월 이후 5번 연속 동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위원은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3명의 반대 의견은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회의 내내 격렬한 논쟁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시 의장은 이번 동결 결정이 상황을 더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며 물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년째 연준의 목표 2%를 넘고 있다고 해서 목표치를 바꾸거나 암묵적으로라도 느슨한 목표치를 갖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미국 단기 국채 금리는 내렸지만 중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금리 동결 발표 직후 혼조세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주식시장은 다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 마감 직후 거래에서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올랐고 그렇지 못한 메타의 주가는 내렸습니다. 반도체주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반도체주 방향에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0: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이틀 1000포인트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으로만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AI 수요 강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출하량을 달성한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반도체 등 부품 원가 상승 영향으로 영업 손실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적자입니다. 사실상 반도체 사업이 전체 실적을 견인하면서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으로 3분기

0: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락이 거듭되자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기본 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 조치를 내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하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한도로 제한하는 등의 총량 관리와 과다 호가 부담금 같은 거래 비용 부담 가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가상 자산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정적으로 이자를 준다고 속였는데 피해 규모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진선민 기자입니다.
1: 가상자산 리플 관련 신규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유튜버. 리플을 예치하면 매달 고정적인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이어 리플 예치 사이트도 홍보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3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20, 3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블록체인 기업 이름을 도용해 유사한 이름의 투자 사기 사이트를 만든 뒤 예치하면 매달 최대 1.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나 블로그, 언론 기사를 이용해 대대적으로 광고했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71명에게 가로챈 리플은 약 340만 개, 우리 돈으로 123억 원 규모입니다. 검거된 사기 피의자 3명 가운데 20대 남성 2명은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주요 공범인 또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진행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추적해 범행이 의심되는 17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긴급 동결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0: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서 시작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KT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KT가 펜토셀을 통한

0: 징금 53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1: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KT.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조사 결과 KT 이용자 16,647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368명은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낸 뒤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삽입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습니다. 펨토셀은 통신신호가 약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입니다. 해커는 이용자 휴대전화가 불법 펨토셀을 거치도록 유도해 단말기와 KT 내부망 사이에서 오가는 정보를 가로챘습니다. 이후 별도로 확보한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을 결합해 소액결제를 요청하고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와 자동응답 전화까지 탈취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접속 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내부망 접근 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T는 비인가 펨토셀이 약 11개월 동안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이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KT는 입장문을 내고 큰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0: 브라질 다음 순방지인 칠레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동포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남미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칠레 방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제일 먼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줬고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FTA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칠레의 관계는 늘 거리보다 신뢰가 먼저였다며 오늘보다 미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인공지능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의 지평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동포들이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동포들의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내일 오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주요 의제는 FTA 현대화가 될 전망입니다. 한 칠레 FTA는 지난 2004년 발효돼 이미 20년이 넘은 상황으로 이후 체결된 다른 국가와의 FTA 등을 반영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와 조기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양국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미군이 엿새 만에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의 보험 관련 기관 두 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 시간 어제 오후 8시, 우리 시간 오늘 오전 9시부터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마지막 공습 이후 엿새 만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지난 28일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을 겨냥해 이란이 시도한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발표 후 게슘섬과 부쉐르 등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서 수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 중부사령부는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강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암적 존재라고 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란의 보험 관련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보험 가입을 강매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로 흘러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쟁이 길어지며 미군 요격 미사일이 급감하고

0: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점 등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1: 전국 각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중 일부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보복대행 행위자 무집책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보복대행 범행을 한 20대 남녀 2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천, 경기, 부산, 제주 지역 아파트와 식당 등지에서 10차례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 논란을 계기로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오늘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 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결혼 서비스와 관련된 가격 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예

0: 대행사에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을 공개한 업체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장과 결혼준비 대행사가 가격 정보와 위약금 같은 정보를 표시했는지 점검하고 문제의 사업자에겐 과태료 최대 1억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경남 지방 곳곳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온지가 40도 가까이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 연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제품 입찰 과정에서 10년 넘게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바이오 연료 제조 판매 업체는 SK케미칼과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모두 7개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13년부터 11년 넘게 바이오 연료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찰자와 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납품하는 바이오 디젤이나 중유는 신재생연료 사용 촉진 제도에 따라 자동차 경유나 에너지 발전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유사와 발전사들이 매년 입찰을 통해 이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담합한 바이오 디젤과 중유의 입찰 규모가 9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위법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법인과 관계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공정위는 8주 동안의 방어권 보장 절차 등을 거쳐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국토교통부가 서울, 노원, 용산, 강서, 경기도 과천, 하남 등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지 11개동 인근에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 천여 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3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법인의 경우 서울 용산구의 단독주택을 27억 원에 매수하며 임금 등에 써야 할 운전자금 대출 8억 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 금감원에 통보 조치됐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신입사원 수시채용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직무는 설계, R&D 공정 등 주요 직무 전반이며 근무지는 이천, 청주, 분당, 서울 등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채용에 반나절 동안 과제 수행과 인터뷰를 진행해 직무 전문성과 AI 활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청계천 내 동전 무단 수거와 입수, 목욕 등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발생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전담 순찰 인력을 상주 배치해 현장 감시와 제지를 강화하고 금지 행위를 알리는 현수막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도 중심의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카드 K패스에 서울시민 전용 혜택을 더한 기후동행패스가 오는 9월 1일 정식 출시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와 함께 모두의 카드 기후동행패스를 오는 9월 1일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카드는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일정 기준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남녀공학 전환대상학교 8개교를 확정했습니다. 신청학교 11곳 가운데 정원여중, 성심여중, 신정여중, 한양중, 한양과기고, 서울신정고, 무학여고 등 7개 교

0: 여고는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며 성심여고는 2028학년도부터 공학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 신는 아쿠아슈즈 일부 제품에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과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명조끼 한 개 제품은 버클이 쉽게 풀리지 않도록 버티는 힘이 안전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조사들은 품질을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에 회신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2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최근 국내 증시를 뒤흔든 주범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장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2라운드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소기각 조항과 필리버스터 충돌까지 핵심 쟁점들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풀어보겠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정말 대단하죠. 휴가철 맞아서 시원한 계곡과 숲을 찾아서 떠나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국민산악인 어몽길 대장과 함께 가평의 여름 명소 유명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팩트는 숫자다 코너에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결혼 축의금 요즘 보통 얼마 정도 하세요? 친한 친구, 뭐 직장 동료, 친척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축의금이겠지만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축의금 얼마씩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축의금에 얽힌 또 재미난 사연들 담아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증시 분위기 어때요?
4: 연이틀 폭락하더니 오늘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등락 오가면서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왔어요. 네. 이제 반도체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미 다 선 반영된 부분이고 하반기에도 수요가 강할 거다 재차 강조했지만 약발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여전한데다 잠시 뒤에 또 짚어보겠지만 이제 간밤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내부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인상을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이 늘어나면서 매파적 색채가 짙어지자 시장의 투심도 좀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이고요. 이런 와중에 미국과 이란이 다시 또 충돌하면서 국제유가까지 튀어버려서요. 국내 증시도 요 며칠 무너져 내린 것에 비해서 반등 포인트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네, 앞으로 이제 반도체 주가가 어떨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빅테크들 실적이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4: 이것도 참 변수인데요. 일단 양사 분위기는 180도 달랐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기대치에 못 미쳤고 또 줄곧 강조드리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은 90%나 줄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투자는 또 더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이 돈이 제 지갑에서 안 나오고 여기저기서 끌어오고 있다는 건데, 최근 발행한 채권에는

0: 이제 위험 프리미엄까지 붙어서요. 추가로 예.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5천만 달러, 30년 만기 장기 채권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전부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돈이 오롯이 금리 인상분으로만 날아가요. 시장에선 AI 투자가 대체 언제 수익으로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이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 물음표만 키우는 이번 실적은 과잉 투자 우려에 기름을 끼얹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실적을 내긴 냈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도 흐름이 비슷한 게 현금은 줄고 투자는 계속 늘고 있는 인지라 월가에선 AI 인프라 투자 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말할 만큼 빅테크들의 투자 레이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 달리 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1: 예.
0: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고작 사흘 만에 전 세계 반도체 주 시총이 우리 돈으로 1900조 원이 아이고, 증발을 해버렸는데
1: 그렇군요.
0: 예, 이런 흐름을 단번에 뒤집기에는 아직 증명해야 할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게다가 이제 미 연준 FOMC 결과 나왔잖아요.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건가요?
0: 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동결 카드를 꺼내긴 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조금 전 짚어봤듯이 일부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케빈 워시 의장 역시도 물가 안정 달성이라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어요.
1: 그럼 이 의견들은 이제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0: 예, 그렇습니다. 아. 또 이 워시 의장 했던 말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오늘 결정을 일시 중단으로 규정하지 않겠다. 현재 상황은 이제 기다림의 시기라기보다는 숙고의 시기다라고 표현을 한 점에서 긴축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고 그만큼 한은에 우리 이제 한은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요즘 한창 논란인 그 레버리지 ETF 관련 내용 살펴보죠. 우리 금융당국에서 추가 대응책, 규제책을 내놨죠?
0: 예, 이제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고 이제 국회에서도 질타가 나오니까 어제 예정에도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요. 개인별로 전체 투자 금액에서 일정 비율 이내로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 네.
0: 현재는 규제 비율로 20%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에 정해질 예정이고요. 이밖에 이제 긴급 상황에서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처럼 당국이 상품 배율을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 거래 비용 부담도 늘리기로 했는데 선물 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 호가 부담금 적용 등의 방식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1: 네.
0: 이 앞서 오늘 내일부터는 기존 발표대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 증권은 기본 예탁금 산정 시 제외하는 규제가 먼저 또 시행이 됩니다.
1: 지금 뭐 손실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까?
0: 아, 예, 월가에서 이제 시티그룹이 분석을 내놨는데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F 관련 손실이 56조 원에 이를 수 있을 걸로 추산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코스피 200, 삼성전자 상품 순으로 손실 규모가 컸을 걸로 봤는데 앞으로도 이 손실이 늘어나서 관련 상품의 시총이 연말 이전에 8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질 걸로도 봤고 신용 융자 잔액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 네. 지난해 정부가 이제 대규모 신용 사면 시행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연체에 빠진 사람이 많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신용 사면 지원을 받은 사람이 29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1분기 다시 연체가 생긴 사람이 48만 명에 달해서요. 이게 이제 6명 가운데 한 명꼴이라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신용 사면이라는 거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금을 모두 갚은 사람의 연체 기록을 지워줘서 뭐 다시 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인데 당시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이 됐거든요.
1: 네.
0: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이렇게 다시 연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연체 기록만 지우는 게 도움이 되느냐, 더 정확한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요즘 기름값이 비싸서 그런가요?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0만 대 넘었다고요, 처음으로?
0: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요,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겼는데요. 올 상반기 새로 등록된 자동차 4대 중 한 대가 전기차였고 또 하이브리드랑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전체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내연기관차는 특히 경유차를 중심으로 등록 대수가 30만 대 줄었는데 시장 무게 중심이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가 종료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모두의 카드 기후 동행 패스가 새롭게 운영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오는 9월 1일부터 모두의 카드가 정식 출시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 청년 환급 대상이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향후에는 제대 군인 할인 연장이랑 따릉이 할인 연계도 추진할 계획인데 기존 K패스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은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달라진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 적용이 되고요.

0: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도 한 달 연장해서 혜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1: 네, 오늘 경제인사이트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정부가 결혼 앞둔 신혼부부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애청자분들께 축의금과 얽힌 사연 그리고 결혼 축의금 요즘 보통 얼마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5305님, 친척은 10만 원, 형제들은 50만 원, 그 외 친구 지인은 5만 원이요. 그런데 친구 자녀 결혼에 참석하고 축의금도 했는데 몇 사람들이 뛰어먹어서 관계를 끊기도 하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6089님, 축의금은 보통 5만 원 하는데 친한 친구나 모임은 또 10만 원 합니다. 저희 아들 결혼할 때 8년 전에 아들 친구가 5만 원을 했더라고요. 끝 하셨고. 5만 1원. 1원은 뭔가요? 2893님. 저는 저희 큰딸 결혼식 때 지인이 신랑 쪽에 축의금을 접수해서 당황했던 기억인데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죠. 6015님. 40년 전 결혼하신 부모님 결혼식 부조 목록을 본 적이 있는데 3천 원, 5천 원도 있고 막걸리 한 말도 있더라고요. 뭐 40년 전이니까 그럴 만도 하겠네요. 예, 축의금 물가는 몇 배가 오른 건지 감도 안 옵니다 하셨고요. 3181님. 저는 70대인데요. 옛날 할머니께서 시골 결혼식에 축의금 대신 계란 한 꾸러미를 가져다 주라 하셔서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의 경우 결혼식 참여시는 10만 원, 불참할 때는 5만 원을 정하여 축하하고 있답니다. 라고 전해 오셨고요. 5622님, 친구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계좌에 붙이러 갔는데 30만 원 붙인다는 게 300만 원 붙여서 이야, 해프닝이 있었네요. 요즘 친한 지인 아닌 이상은 10만 원이 적당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보면서 아, 요즘 추세는 이렇구나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주요 휴가지 방향은 이른 시간부터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휴가길은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안전운전이 더욱 중요한데요. 출발 전 차량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장거리 운전 중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여유 있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금광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반대 제천 쪽으로는 남한성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9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화도에서 서종부근, 이후로는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 일대를 시작으로 더 가서는 남한강대교에서 대신터널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더 가서 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3: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해야지.
1: 꽉 잡히는 진짜 경제. 팩트는 숫자다.
2: 감없이 사라져도.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이화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요즘 뭐 식당이나 카페 가면은 어르신들은 참 많이 보는데 동네에서도 아이들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빠서 그런가?
4: 바쁘기도 하죠.
2: 학원 가 있고 그래서 못 네. 보는 건가 싶기도 한데 두 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뭐 또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다니면서 보시면은
3: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네.
2: 아이들이 많이 줄었구나.
3: 줄어서
2: 네, 운영을 네.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돼서 네. 그런 거군요.
3: 네.
2: 네. 우리 이화진 기자는 뭐
4: 주변에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같은 것들이 늘진 않고 이제 폐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2: 그러게요. 뭐 보습 학원 같은 것들은 계속 느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뭐 피아노 학원이나 그런 취미로 하는 학원들은 오히려 요즘 찾기가 좀 쉽지 않다.
4: 그렇죠. 초등학생 인원이 줄어버리니까.
2: 그러게요. 예. 네. 네. 자,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들이 그냥 기분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인구 관련해서 깜.

0: 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 70%가 깨졌다는 거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1: 예, 간단히 말하면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 요 딱 코어 인구를 말하는데 예. 축구장 비율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하도 축구 청문회가 핫하니까 골키퍼를 빼고 필드를 뛰고 있는 선수가 10명이라고 했을 때 요 에이스 플레이어들이 지금까지 7명에서 8명은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나머지 2명이 좀 놀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이게 7명이 깨져서 6명이 조금 넘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축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한 명 한 명의 플레이가 중요한데 이제 이게 줄어버리니 남은 사람들이 허리가 휘고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꺾이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해져서 그 65세 고령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라는 거죠.
1: 예.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면 그 나라를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
0: 아, 그렇군요.
1: 예. 근데 지금 한국이 20.7%가 됐으니 완벽히 공식적으로 진입을 했죠.
0: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1: 그 요즘 유명한 예능 중에서 나 혼자 산다라고도 있잖아요.
0: 네.
1: 그 이번에 통계를 보면은 가구 형태가 나와요. 근데 가구 형태를 보면 그 배경이 잘 보이는데 1인 가구가 몇 가구가 될 것 같으세요? 전체에서.
0: 글쎄요. 1인 가구가 꽤 많아졌다고는 뭐 송수진 기자 뭐 감 잡힙니까?
2: 제 주변에서는 제 주변으로 한정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0: 예?
2: 거의 10가구 중에 8명? 제 친구로 기준입니다. 제 친구 피셜.
0: 그렇게나 많이?
2: 아니, 예. 그런 친구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예.
1: 예, 그건 약간 과대 표집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3명 중 하나, 37%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0: 예.
1: 그래서 새 집 한 집 이상은 나 혼자 산다 집인데 이 결국에는 아이를 안 낳는다는 얘기죠.
0: 네.
1: 그래서 취업난에 결혼도 만원은 하는 트렌드가 되고 또 출산도 미루거나 한 명만 낳는 등 해서 지금 평균 가구 원수가 두 명이 조금 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일할 청년이 줄어드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죠.
0: 아니 저 20년 전에 결혼할 때만 해도 저도 만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6에 장가를 갔으니까 요즘은 36도 그렇게 만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요즘은 나이에 0.8을 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0.8을 또 네. 계산 복잡해지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한 40대 넘어서 한 40대 중반 가야 결혼이 좀 늦어지는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 이제는.
1: 네. 지금 30대 미혼율이 55%고 40대 미혼율은 20%입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인구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젊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제 결혼을 늦추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게 통계 안에도 좀 그 속사정을 알 수 있는 통계들이 있나요?
1: 그렇죠. 실제로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가 지역에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데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 3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 거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수준으로 간다면
0: 예.
1: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지금 20% 넘게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취업도 늦어지고 자리를 잡으면 30대 중후반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가임기라든지 이런 결혼의 시기를 지나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다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0: 네.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빈자리들은 뭐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 건가요?
1: 제가 회사 앞에 있는 김밥집에 갔는데 외국인 노동자분께서 서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농촌, 공장, 서비스 현장 가면 확실히 체감이 더 되실 텐데
0: 네.
1: 지금 현재 국내외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0: 꽤 많죠, 이제.
1: 그렇죠.
0: 네.
1: 이게 지난해 기준 1년치를 보면 280만 명이 이미 넘었고요.
0: 와.
1: 예. 그리고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자로 등록돼 있는 세금을 내고 있는 노동자 수만 111만 명이 넘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짓죠. 지방 공장 문 닫죠. 한국인 일손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인력이 든든하게 지금 어쨌든 메워주고 있으니까 경제가 가까스로 굴러가는데 그래서 요즘 뭐 이민청 만드냐 마냐 비자제도 바꾼다 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졌다는 그 체감을 지역에 가보면 또 하게 되는데 반대로 어르신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 어르신들 고용률은 역대 최고다라는 통계는 나오던데
1: 맞습니다. 이게 지금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이 지금 63%나 됐어요. 이게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인데 이게 1등 공신이 바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거든요. 이게 아 다들 건강해서 소일거리로 하시나 보다가 아니라 은퇴 후 생계가 막막해서 나오시거든요.
0: 그러니까 마냥 좋게 이걸 바라볼 수만은 없는 거네요. 네,
1: 속상한 게 저희 60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데
0: 그렇군요.
1: 더 속상한 건 1인 가구 때문인데요. 1인 가구가 아까 3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이 중 대부분이 50, 남성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사별하시고 황혼이별하시고 황혼이혼하시고 그다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사회와 끊긴 채 아무래도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고용은 이렇게 화려한데 사실은 뒤에는 생계형 노동과 고독이라는 그림자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아까 홀로 사는 가구를 봤을 때 취업 때문에 이제 뭐 홀로 사는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나이든 세대에서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꽤 상당하다는 이야기네요.
1: 그렇죠. 특히 최근에 그 퍼센트가 훨씬 높아졌어요. 60대 이상 1인 가구가.
0: 네. 이렇게 고령화 문제는 사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1: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본이죠. 일본은 아까 제가 20.7%가 넘어서 65세 이상 인구가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했는데 일본은 20.7%가 아니라 29%예요. 그래서 3명 중 한 분이 65세 이상 노인이세요.
0: 그러네요.
1: 이제 노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어르신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정년을 늘렸어요. 2006년부터 정년 65세로 늘렸고 또 최근에 7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문제인데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현금성 지원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 결국엔 젠더 이슈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남녀 평등, 뭐 고용 평등 이런 것들을 노력하다 보니까 30년간 노력을 하니 이제 초고령 사회를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출산율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년 동안 반등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0.99명이었어요.
0: 네.
1: 근데 프랑스가 정말 그렇게 30년간 노력해서 1.8명이 됐거든요, 이제. 이제 우리도 이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2: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일본의 얘기인데 젊은 층이 주로 가는 모텔이 있는데
0: 네.
2: 모텔이 요양원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0: 네.
2: 작년 말 기사였긴 했습니다.
0: 그만큼 네.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졌다는
2: 많아진다는 방증이죠. 예.
0: 저는 그 이 65세 이상 인구를 갖고 고령사회라고 따졌다고 했는데 65세가 노인이냐는 논란은 계속 있지 않나요?
1: 논란 계속 있죠.
0: 네.
1: 어떤 혹자분들은 아 75세까지는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두 분한테는 먼 이야기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멀지 않은 얘기 같아서 65세라는 나이가 말이죠.
2: 몰랐습니다.
1: 네, 40대이신 줄.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은 가장

0: 씨가 걱정이실 거예요. 생산 인구 70% 붕괴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 월급이나 또 뭐 노후 연금에는 어떤 영향 을 받게 되나요?
1: 예, 젊은 층과 노년 층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그래도 젊은 세대에 속하니까 제 입장을 얘기하면 세금과 보험료가 늘어나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내주는 건 이른바 허리, 필드를 뛰고 있는 우리 축구선수들인데 요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의료비나 연금을 받아가야 되는 고령층은 아무래도 늘어나니까 부담이 늘어나죠. 그런데 반대로 고령층 분들은 복지가 불안하죠. 예.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수급이 불안해지는 걸 알고 있으니 가계부채도 늘고 복지 불안도 커지는 거죠.
0: 네. 자, 이제 또 청년들이 홀로서기가 또 팍팍해지니까 결혼도 출산도 미루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부가 이런 청년들 결혼 부담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2: 아, 네. 이게 결혼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걸 그 세금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현금성 보조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2: 이게 검토 수준이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까지 된 건 어느 정도 유력하다는 것이기에 이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세제 개편안이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이 개편안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결혼 세액 공제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0: 예.
2: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요. 2024년부터 올해 사이에 혼인신고한 사람이 대상이고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합하면 최대 100만 원을 딱 한 차례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2: 예를 들어서 부부가 올해 혼인신고를 하고 각각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100만 원씩이라면 연말정산 때 각자의 세금에서 50만 원씩을 빼주는 방식인 거죠. 이게 결혼세액 공제인데요.
0: 네.
2: 정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걸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현금 또는 보조금 형태로 이제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주는 축의금 아니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2: 네, 다만 여기서 결혼하면 통장에 곧바로 그럼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아닌 것이 아직 구체적인 뭐 지급 대상, 지급 시기는 안정해졌거든요. 그리고 소득 기준을 둘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0: 네.
2: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0: 그런 네. 것들이 좀 세분화돼야겠네요.
2: 네, 맞습니다.
0: 근데 기존에 이제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있는데 이거를
2: 네.
0: 현금으로 주겠다는 뭐 어떤 점이 다른 거죠?
2: 네. 세액공제라는 게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2: 예를 들어서 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0: 예.
2: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내야 할 세금이 20만 원뿐이라면 공제 한도가 50만 원이어도 실제 혜택은 20만 원에 그칠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사람은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혜택도 0원인 거죠.
0: 네.
2: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현행 그 결혼세 공제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결혼과 출산 정책의 주된 대상이 20, 30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이 적을 수 있죠.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0: 네.
2: 20대 근로자의 49%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였거든요. 30대도 면세자 비율이 30%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명에서 4명 가운데 1명은 세금을 내지 않기에 결혼 공제 제도 혜택도 요 밖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결혼과 출산 정책의 핵심 대상이 20대, 30대인데 이 20대와 30대일수록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내는 소득세도 적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0: 네.
2: 네. 그래서 이걸 현금 지원으로 바꾸면 소득세를 내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0: 그러네요.
2: 그래서 제도 개편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세금 혜택을 줘도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2: 네.
0: 젊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2: 맞습니다.
0: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2: 네.
0: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2: 네.
0: 정부의 생각인 거죠.
2: 네.
0: 근데 이게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까지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또 논란이 있다면서요?
2: 네, 네 맞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이 모든 부부에게 같은 금액을 줄 경우에는 고소

0: 특등까지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신청과 심사를 위한 별도의 행정체계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사실 청년 세대로서 얘기를 하자면 결혼이라는 게 청년 세대한테 아주 지상 최대 우선 목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결혼 이전에 일단 생계를 책임져야 되죠. 소득이 있어야 되고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생계가 일단 우선이 돼야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는데
0: 맞습니다.
1: 지금 이 나오는 축의금 제도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돈을 빼주겠다. 그럼 이것은 오히려 오히려 편파 혜택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0: 그렇죠. 결혼 결심까지는 일단 해야 하니까요.
2: 네. 이제 뭐 댓글들 보니까 요즘 이 결혼식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100만 원 준다고 누가 결혼하겠냐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결혼 서비스 전체 비용이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이 2,139만 원이었습니다.
2: 네.
0: 여기에다가 결혼식장 계약 금액,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줄여서 스드메라고 하는데요. 이 스드메 패키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반면에 주택 마련 뭐 해야 되잖아요. 또 신혼여행 가야 하고 혼수 예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은 이 2천만 원 안에 포함돼 있지 당연히 않습니다. 그러니까
2: 사실 그 금액이 더 만만치 않은 건데.
0: 아, 그렇죠? 정말 만만치 네. 않은데. 네. 그래서 이 100만 원이 결혼을 새로 결심하게 만드는 돈이라기보다는 이미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뭐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려는 차원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뭐 결혼 비용도 지금 얘기 들은 대로 만만치는 않은데 요즘 뭐 아이를 낳아도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0: 네.
2: 뭐 돌잔치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0: 네, 요즘에 돌잔치 준비 요걸 줄여서 돌준이라고 부르는데요.
2: 그래요?
0: 네, 돌준. 그 호텔 연회장 부터 돌상, 꽃장식 또 부모와 아이의 의상,
2: 네.
0: 뭐 각종 사진 촬영, 또 답례품 이런 것까지 준비하는 항목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2: 옛날에는 돌 하면은 그냥 가까운 가족들 모여서 집에서 보통 했는데 요즘에는
0: 돌잡이하고 그죠?
2: 예. 밖에서 하는 게 일상화된 것 같더라고요.
0: 네, 이렇게. 그래서 네. 뭐 인기 많은 호텔이나 연회장 이런 곳은 주말 시간대는 일찍 예약이 다 마감되고요. 또 뭐 유명 돌상 업체가 있다고 해요. 또 유명 작가들도 있고요.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후기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온라인에서는 결혼식급 돌잔치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그 비용이 뭐 만만치 않죠. 뭐 이거 뭐 지급하기 하자면은 뭐 100만 원, 뭐 돈 천만 원 나가는 건 금방일 텐데.
0: 네.
2: 이게 사실 전체 이런 아이 키우는 문화가 이렇게 바뀐 건 아닌 거죠.
0: 네. 사실 그 방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천만 원짜리 돌잔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천만 원짜리 돌잔치 자체가 사실 일부 사례기는 하지만
2: 네.
0: 돌잔치와 관련된 소비가 뭐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는 흐름 자체는 여러 플랫폼의 지표에서 확인되긴 하거든요. 한 패션 플랫폼이 조사를 한 결과 이 올해 상반기 돌잔치 드레스 혹은 뭐 돌잔치 원피스 이런 검색어의 검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정도 늘었다고 해요.
2: 네.
0: 그다음에 유명 뭐 온라인 인테리어 사이트 이런 데서도 돌잔치 답례품이라는 검색량이 80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네, 또 다른 플랫폼에서도 돌잔치 관련 상품 거래액이 19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2: 네.
0: 뭐 답례품 관련 거래액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뭐 중고 거래 시장에서도 돌잔치 관련 거래량이 뭐 34% 정도 6개월 전보다 증가했다. 이런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과거처럼 뭐 친척과 지인을 대거 초청하는 대규모 돌잔치는 뭐 다시 늘어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2: 네. 그러니까 금액의 많고 적금을 떠나서 이렇게 그 아이의 돌잔치를 잘 하고자 하는 그 또 부모의 마음은 또 뭘까요?
0: 사실 뭐 최근에는 가까운 뭐 가족 중심으로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한 아이를 위한 어떤 의상, 뭐 돌상, 사진과 영상 촬영 여기엔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2: 요즘 보통 막 둘, 셋 낳지 않고 이제 하나만 낳는 네. 경우가 많으니까 더 이렇게 한 아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이른바 골드키즈라고 하는데 골드키즈 현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뭐 돌잔치가 사실 단순히 식사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이의 첫 생일, 를 뭐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하나의 기념 행사, 또 네. SNS에 올리는 문화도 굉장히 확산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출생아 수가 사실 늘어나는 것도 돌잔치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다만 뭐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실제 돌잔치를 하는 건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돌잔치 소비 증가를 뭐 출생아 증가만으로 설명하기는 약간 어려운 경향은 있습니다.
2: 네.
0: 근데 결국 뭐 일부 고가 돌잔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배경에는 한 아이에게 지출을 집중하는 소비 경향,
2: 그러게요.
0: 그다음에 기록을 또 SNS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한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3418님이 검소하게 합시다 라고 하셨고요. 4921님께서는 한번 하는 결혼이라고 한번 해주는 돌잔치라고 너무 과하게 하는 문화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인구구조 현실부터 또 청년들의 팍팍한 결혼, 육아비용까지 숫자의 이면 짚어봤습니다.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이화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1부 마치면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들었습니다. 엘 콘도르 파사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비록 상해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에 나오는 썩다란 동사는 기본적으로 부패해서 원래의 성질을 잃고 나쁜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걱정이 돼서 속이 푹푹 썩는다, 또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속이 무척 썩는다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썩다의 사동사로 썩이다와 썩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을 몹시 괴롭게 만든다고 할 때는 썩이다와 썩히다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썩이다를 씁니다. 썩이다는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이제 부모 속 좀 작작 썩여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썩히다는 음식을 썩게 만든다든지 물건이나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있게 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썩혀 거름을 만든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재능을 썩히고 있다 라고 한다든지 기술자가 없어서 고가의 장비를 썩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5: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6: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7: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8: 58분 날씨. 어제 경남 양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최고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부산도 38.8도까지 오르면서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넘어섰는데요. 이처럼 경남을 중심으로 유난히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형적인 특성과 표인 현상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소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표인 현상으로 더 뜨겁게 달궈진 상태로 영남 지역으로 유입되고 또 분지 지형이다 보니 달궈진 공기가 도심 속에 갇혀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양산과 부산, 창원과 김해, 밀양과 의령, 창녕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구와 강릉은 37도, 광양 36도, 청주 35도, 춘천 34도, 서울은 33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폭염뿐 아니라 열대야에도 계속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에도 열대야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열기가 빠져나갈 틈도 없이 다음 주까지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8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도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9: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칠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동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한 칠레 정상회담을 갖고 FTA 현대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으로만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소형 기지국, 펨토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에 과징금 539억 여원을 부과했습니다. KT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매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가상자산 123억 원어치를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대 남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합니다.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큼직한 현안들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부터 개헌 논란까지 얽히고 설킨 전국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스포츠계도 시끄럽습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코너에서 짚어보고요. 복잡한 머리와 푹푹 찌는 무더위 또 한꺼번에 날려버리기엔 역시 산이 제격이죠. 국민 산악인 엄원길 대장과 함께 시원한 계곡과 또 울창한 숲이 기다리는 가평의 명산 유명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청취자들께는 그 축의금 얼마 하시냐라고 여쭤봤는데 바쁘신 두 분 축의금 얼마 정도 아세요? 장 소장님?
5: 저요?
2: 비밀이에요?
5: 저는 예.
4: 아, 네. 이거 뭐 애매한데 이제 5만 원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2: 네, 저는 저도 기준을 좀 정해보려고 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4: 저는 10, 20, 30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은 10만 원 하고요. 알기는 아는데 좀 애매하면 20만 원이고 친분이 있으면 30, 뭐 진짜 친하면 뭐 50에서 100도 하기도 하고요.
5: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연락만 하면은 10만 원 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서 밥이라도 먹거나 얘기 나누면 그것도 친한 거잖아요. 20하고.
2: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씩들은 하시는 거예요.
4: 네. 요즘은 5만 원 내면은 사람이 없어 보여요. 진짜 좀 약간 그런데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저 오다가 그렇긴, 그 팩트는 숫자다 듣고 왔는데
2: 정부에서 이제 신혼부부
4: 신혼부부한테 100만 원 주는 거 들으면서 줘도 난리, 안 줘도 난리, 주면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난리, 부자한테 또 준다고 난리, 나는 결혼 안 하는데 왜 안 주냐고 이건
2: 다 따져봐야죠.
4: 아, 그냥 받으면 안 될까? 너무 피곤하다. 정부도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뭐 30대에 결혼한 사람이 부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부모는 부자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주면은 차라리 그 행정 비용이 더 들어요. 그거 골라내는데 그냥 정부가 좀 주면은 그냥 받자.
2: 아니 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왔다는 티 내려고 지금 그 얘기한 거죠?
4: 저는 항상 듣고 오죠. 최고의 프로그램인데 안 들을 수가 있고 이거 안 들으면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요.
2: 장소행도 좀 들으세요.
5: 저는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눈과 귀로 다 듣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얘기 나눠볼게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는 통과를 했고 이제 오늘 본회의 처리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급하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새 오래가지 못할 법안 같아요. 분명히 부작용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재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결국은 시기가 이제 전당대회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민주당에서 무리수를 두는 거다.
0: 특히 전당대회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1: 전당대회. 네.
0: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전당대회 전에 처리를 해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어떻게 국가의 법을 자기네들 정당의 유불리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시점을 정하냐고요. 대단히 네. 부적절하고 잘못됐습니다.
2: 아니 국민의힘이 할 말이 있습니까? 네. 법사위에 그렇게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안 들어오고 보이콧하고 그러다가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왜 우리랑 논의도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야당이 할 일입니까? 라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야당도 잘못이 있죠. 사실은. 그렇게 좀 잘 일찍 들어와서 논의를 하는 게 좋았는데 계속 네. 보이콧한 것도 문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냥 좀 드는 생각이 알았어. 민주당이 책임져.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 우려가 어쨌든 크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본인들이 주도해서 처리를 하면은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온전히 좀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뭐 그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거를 뭐 투표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후에 뭐 여러 정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이게 한 해 140만 건의 사건이 있는데 보안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이거 보안 수사권 없어서 문제가 될 거다. 됐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민주당이 잘 하면 좋겠고 이제 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주진우 의원이 거부권 좀 건의해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하면은 바로바로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거는 당청에서 거의 싸우겠다라는 얘기고 국정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그나마 바꿀 수나 있으면 다행이다. 바로바로 바로 뭐 좀 뭐 필요하면은 그런 생각은
1: 들어요. 민주당도 좀
0: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당과 다수당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야당은 논의 안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쫓아가서 붙잡아 놓고라도 국민을 위해서 우리 논의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당의 다수당의 의무예요. 네. 너희들 안 해? 안 할래? 우리는 다수당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래. 이거는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뭡니까? 다수결의 원리는 있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야당이 뭐 국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 분명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건 야당의 역할을 해태한 거예요. 잘못됐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야당에 대화를 요구하고 협상을 요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가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 얼마나 일을 안 하면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 걸리는 거를 네. 90일로 지금 바꾸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맨날 보이콧하고 뭐 어떻게 하면 발목 잡고 이러려고 하니까 참다 참다 못한 민주당이 이제 최장 330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소관 상임위 최장 80일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최장 90일 본회의 상정되기 60일인데 이거를 이제 법사위 30이라고 이제 그 상임위 60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좀 불만들이 민주당에도 있다라는 말씀은 전하면서 그래도 얘기는 들어야 된다.
1: 얘기는 들어야 된다.
2: 얘기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그때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공소 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또 주장이 있거든요. 야당 쪽에서는.
0: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두 가지 조항. 근데 하나의 조항은 그렇게 저는 썩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중대한 위법 수사의 기회. 예. 그 위법 수사라는 거는 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해. 현저하게 일탈한 거를 누가 판단하냐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소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뭐냐면은요. 자의적인 기소나 표적 수사 혹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재량을 오남용한 경우 이게 바로 소추 재량권.

0: 재량권을 일탈한 거거든요. 그 판단 누가 하냐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요. 정치권에서 떠들 거예요. 이거
1: 누구를 위한 것이냐?
0: 소추 재량권이라는 거는 기소권이잖아요. 기소 남용이야. 너희들 이재명 대통령 딱 표적해서 수사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면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이지 이게 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인가.
1: 네.
0: 이 부분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압력과 압박이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2: 아니 누가 판단하다니요. 누가 판단하는 게 법으로 명시되는데 판사가 판단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는 공소 취소가 아니라 공소 기각.
1: 네.
2: 그러니까 취소는 검사가 이제 아 이거는 공소를 잘못했어요 라고 취소를 하는 거고 이거는 판사가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는데 공소 기각을 하는 거고 기존에 이제 형사소송법에 327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소 기각은 언제 하느냐. 하나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1: 네.
2: 쉽게 얘기하면은 죽었을 때예요.
1: 사망했을 때.
2: 사망했을 때. 그리고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이게 두 개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두 개를 더 넣은 거거든요. 그 두 개 넣은 게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그리고 소추 재량권의 현저히 이탈에 공소가 제기됐을 때. 저는 뭐 넣을 수도 있다고 봐요. 늘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사법부 개혁의 방향에 역행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판사들이 너무 많은 재량권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형량이 들쭉날쭉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조금 제한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과도한 기소인데 라고 했으니까 사법개혁에 역행한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은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 이거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감춘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국민의힘과 협의를 안 한 은근슬쩍 끼워넣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2: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보안 형사소송법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잖아요.
1: 네.
2: 그래서 모든 신경이 다 거기가 있었고 이 법안은 민주당이 만든 거잖아요.
1: 네.
2: 민주당 해가지고 이제 봤었는데 그 국민의힘 읽어봤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그래 이거는 문제니까 우리가 반대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거예요.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1: 네.
2: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요 일단은 이 국회라는 데가 기능하는 것을 본인들이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라도 있고 그 논쟁을 누가 옳다 그러다 판단할 기회를 줬잖아요. 국민들한테든 뭐 이거를. 근데 이거는 어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이. 이게 제가 지금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1: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런 말을 했죠.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었다.
0: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의 압력과 주장이 더 세질 거라니까요. 계속해서 무슨 뭐 연어 술파티라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자의적인 기소다. 위법적인 기소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그 판사가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1: 네.
0: 그렇게 권력자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이 특히 다수당이 저런 식의 정치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막 파상 공세를 하게 되면 법원과 판사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1: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0: 네.
2: 판사는 독립적으로 자기가
0: 시끄러워.
2: 객관적인 증거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지. 왜 판사들이 영향을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판사들을 폄훼하십니까?
0: 죄송합니다.
1: 아니 글쎄요. 우리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2: 네.
1: 네. 그런 위험 부담 이 갈 거라는 얘기를 해주신
2: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지금 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는 어쨌든 논쟁도 있고 뭐 이래서 그나마 저는 찬성하지 보안수사권을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나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1: 네네.
2: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끼워 넣는 거는 이거는 사람 그러니까 당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국힘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갑자기 하루 전날에 법안 끼워놓고 갑자기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1: 아니 네. 근데 국힘에서 근데 오늘 저 본회의 통과시킨다면서요?
2: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통과된 후에는 또 다시 번복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2: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이밀어 가지고 하루 전날에 다 야당이 알게 하는 건 안 되고 어쨌든 저는. 이 모든 거는 이제 온전히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민주당이 다 책임져라.
1: 책임을
2: 뭐 공소 취소도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연임도 하고 싶으면 하고

0: 공소 기각도 하고 싶으면 하고 다 해.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네.
1: 장소장님 국힘 필리버스터 한다면서요. 네. 근데 뭐 필리버스터가 뭐 다 알다시피 하루 지나면은 뭐 효력은 상실되는
2: 24시간 거 아닙니까? 24시간이죠. 네.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 그냥 더 시간 끌기에 불과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뭐 반대 논리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뭐 김준일 평론가님 같은 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새로운 내용은 없을 거는 같은데 일단은 반대한다라는 근거를 좀 남겨놓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여지고 근데 어쨌든 재밌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동훈.
1: 오늘 뭐 필리버스터 참여하겠다고 신청은 했다는데.
2: 했는데 안 껴줄 것 같아요.
1: 안 껴줄 것 같아요? 네. 한 시간이라도 안 될까?
2: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오래 안 한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조금만 할게 막 네. 이런데 지금 이거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한동훈에게 판을 깔아주지는 국민의힘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필리버스터가요. 거의 뭐 12시간 뭐 24시간 하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해봤자 한 세네 분? 뭐 주호영, 나경원 이런 분들도 다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 중진 의원들 배려하지 한동훈 의원까지는 순번이 안 갈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그렇게 한동훈처럼 센 화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견도 있다면서요.
0: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좀 통 크게 해라. 아, 진짜. 아니 국민의힘. 아니 뭐. 이게 이제 보통 필리버스터 하면은 1번 뭐 2번 그리고 뭐 누가 몇 시간 했느냐 뭐 이런 거가 주목받잖아요. 그 뒤에는 누가 했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그냥 이렇게 누구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도 주목받지만은 갑자기 국민의힘도 이제 대범하게 통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등등등도 정치를 좀 대범하게 해야지 본인이 이제 뭐 당대표도 연임하고 싶고 뭐 대선의 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옹졸하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2: 기대할 걸 기대하세요.
1: 네. 그렇게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1번 누가 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2: 나경원, 주호영 뭐 이분 중에 한 분.
0: 주호영으로 확정. 주호영?
2: 확정해요?
0: 아니 사실상 확정. 짬밥. 짬밥수는 무슨 무지 못합니다. 무지 육선 주호영이 이제 해야죠. 이거는. 네.
1: 아까 이제 우리 김 평론가님께서는 정성호 장관이 거부권 행사 건의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셨으니까 정 장관이 뭐 계속 사퇴하겠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뭐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지금은 헷갈리던데.
2: 그냥 사의 표명은 당연히 했겠죠. 그냥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그냥 불쑥하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미리 충분하게 얘기는 한 것 같은데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좀 말렸을 것 같고.
1: 안 된다?
2: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성호 장관의 이 사의 표명이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있고 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좀 대통령 외국 순방 때 강하게 얘기한 거는 좀 이번 31일 날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사의 표명까지 할 정도로 반대하고 있으니 조금 더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야당과 더 논의해가지고 좀 수기 과정을 거쳐서 통과시켜라.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먹힐 걸 네. 알면서도.
2: 그럼 던지는 거죠. 이제 자리 던지는 거죠. 이제 이거는 대통령을 향한 불만이 아니라 여당을 향한 불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10월 2일 그다음에 또 국감 이런 거 다 처리하고 예산안까지 하고 가면 연말이에요. 연말.
0: 정성호 장관이 진짜 몸이 안 좋은 거는 맞고 네. 진짜 피곤한 것도 많고 좀 화도 많이 났대요. 그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유명한 어록을 남겼잖아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예전에. 초선들이 와가지고 장관 뭐 하세요?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지금 어디 새까만 게 뭐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뭐 박모 의원 막 이런 분들이 막
2: 왜 박은종 의원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0: 왜 그래?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2: 화면에 다 남아 있어요.
0: 몰아가지 마세요.
2: 유튜브에 예. 다 나와 있어요.
0: 너무 화가 난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예. 네.
1: 초선은 가만히 있어가 나경원 의원이 한 말이었군요. 박은정 의원에 대해서.
2: 그렇죠. 네.
1: 그래서 오선이 그것도 몰라라고 답한 게 박은정 의원이었죠.
0: 아, 뭐 그런 저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2: 유튜브에 다 있어요.
1: 자, 민주당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 어제 저녁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 소장님?
2: 그냥 좀 밋밋하고 특별히 재미가 없었고 쟁점이 없었다. 그래서 네.

0: 전당대회에 그렇게 뭐 영향이 끼쳐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웃겨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충청권 투표가 끝났잖아요.
1: 네.
0: 끝난 다음에 TV토론을 해요. 그러면 충청권에 계신 권리당원분들은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누가 괜찮을까 해야 되는데 투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열렸어요.
1: 네.
0: 이게 순서가 참 웃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대단히 저는 눈에 띄었던 지점은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었어요.
1: 말하지 않은 부분?
0: 신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 아.
0: 먼저 문제 제기한 쪽이나 계속 공격한 쪽이나 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지성이 집단 지성이 좀 발현이 된 것인가 아니면 서로 이 부분을 얘기하면 그냥 서로 폭망한다라고 생각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주일 정도의 화두였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를 서로 공격도 안 하고 방어도 안 하고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것이 상당히 좀 저는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 저도 그 부분이 이제 눈에 띄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단 지성은 당대표 후보까지만 최고위원 후보들은 제가 보기엔 8월 3일인가 OBS에서 8월 3일인가 해요.
1: 예.
2: 난타전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0: 그렇겠죠.
2: 예, 거기에서 더 뭐 신천지 문제까지 포함해서 거칠게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딱히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요즘은 톤 앤 매너를 좀 많이 신경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너무 세게 얘기하거나 막 인상 쓰거나 거칠게 몰아붙인 거나 이런 게 마이너스가 좀 될 수가 있다. 네. 대선 TV 토론도 그렇고 말 실수를 또 하다 보 할 수가 있거든요. 좀 흥분하면은
1: 네.
2: 뭐 이준석 그 대선 후보의 젓가락 발언 뭐 이런 게 치명타를 입혔거든요. 사실은 좀 이렇게 상승세였다가 그래서 오히려 공격은 하되 좀 약간씩 그 톤 수위 조절을 하는 이런 느낌이었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썸네일로 뽑혔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능구렁이 같았다. 그러니까 모든 공격을 다 예봉을 싹 피해나간 정면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선거 이번 지방선거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더 선거 지휘 잘하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를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면서 그렇게 잘 피해나가더라고요.
1: 근데 네. 그게 직전에 당대표를 한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근데 뭐 사실 김민석 총리도 직전 국무총리였었고 뭐 송영길 후보도 당대표를 했었고 뭐 그런 능구렁이 같은 면들이야 세 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2: 네. 이게 공세가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본 스탠스는 정청래 후보가 더 방어적이잖아요. 근데 네. 방어적으로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면서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명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아유 당대표도 안 해보신 분이 뭐 안 보신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준비를 해온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1: 네.
0: 18년 동안 당 밖에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픈 부분을 쿡 찌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좀 여유롭게 잘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아니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과연 그 세 후보 중에서 누가 뭐 앞서고 있느냐. 아, 판세는 어떠냐.
0: 여론조사들을 다 보면 네. 권리당원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망하기에는 1순위 투표만 가지고
1: 네.
0: 판세를 분석해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1등 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번에 대전 충청권.
1: 네.
0: 여기서는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50%를 넘겨서 1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우리가 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본 적은 별로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분위기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흐름, 판세 이런 것들을 보면 정청래 후보 확실히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은 맞는 것 같고 김민석 후보가 선거 캠페인도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1: 네.
0: 저는 이제 어떤 지도자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깜이거든요. 깜. 대통령 깜.
1: 네.
0: 뭐 국무총리 깜. 당대표 깜. 이건데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깜으로서의 제대로 된 능력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너무 그동안 참모만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무총장 수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총리.
1: 네.
0: 항상 김민석의 이 정치 지금 복귀하고 나서의 정치 인생에는 김민석이 주어가 아니라 주연은 이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좀 딛고 일어나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어,
1: 나의 색깔을 보여야 되는데
0: 에이, 아직까지 그거는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2: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0: 네.
2: 조정식 육선 의원이
0: 네.
2: 뭐 이재명 대표 때 사무총장하고 사실은 두각을 못 나타냈지만은 국무총 아니 국무총장이 국회의장을 하니까 또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0: 이번에 존재감 확실히 드러냈죠. 예. 연임론자에서.
2: 그래서 뭐 김민석 그 뭐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지역 순회 일정이에요. 이게 정청래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김민석 후보한테 좀 불리하게 짜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작을 충청에서 했잖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공개가 되고 일요일 날 부의경이 돼요. 이 부의경은 기본적으로 친노 친문이 강해요.
1: 네.
2: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노무현의 유산이 있는데 후단협 사태로 탈당을 했다가 돌아온.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충청은 금산이 이제 정청래 고향이잖아요. 정청래 후보. 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겠다라는 이런 거를 일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1차, 2차 이제 가는 곳에서.
2: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 2차 모두 정청래가 1등 할 것 같아요.
1: 오.
2: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정청래 캠프에서는 1차 충청권에서 우리가 53% 가져간다. 수치까지 거의 얘기해요. 지금.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초반에 기선 그럼 아마 캠프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김민석이나 송영길 쪽에서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렇게 최근에 상승세와 그리고 일정에서의 어떤 이득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주도권은 처음에 정청래 후보가 가져갈 것 같다.
1: 네. 사실 우리 저 몇 달 전에 장 소장님이 친명 친청 유혈 사태 날 거다 우리 얘기 나누면서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0: 사생결단의 유혈 사태.
1: 근데 정말 이 그 약간 새를 잡아서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은
0: 오 상상을 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김민석 후보가 주춤하고 정청래 후보가 막 조금 따라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1: 네.
0: 이곳이 만약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겼다라고 한다면 초반 판세 기세 정청래 후보에게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를 막고 역전시키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누구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할 것 같아요.
1: 아.
0: 어떠한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김민석 후보를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나 아니면 정청래 후보는 대단히 좀 불편해. 당대표 하면은 내가 국정하기 운영하기 힘들겠어. 이렇게 해석될 만한 얘기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판세를 김민석 후보에게 되돌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 집권 2년 차에 레임덕을 맞진 않겠다.
0: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보름 정도 비판받고 뭐 이렇게 당무 개입하는 거예요. 전당대 개입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한 2주 받고
1: 네.
0: 나머지 2년을 편하게 지낼 거냐. 아니면 그래. 2주 동안 당무 개입 안 하고 아유 그래 뭐 대통령 가만히 계셨네 라고 했다가 자칫 잘못해서 정청래 후보 되면 2년 동안 엄청 괴로울 거거든요.
1: 동의하십니까?
2: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할 생각이 없는데 또 이렇게 당무 개입을 유도해가지고 보수에서 또 물고 헐뜯고 하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네요. 장성철 수장님 진짜 나빠요 진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무 개입을.
0: 그러면은 하시면은 제 말 듣고 하시는
2: 그럼,
0: 걸로.
2: 그럼 장성철 때문에 한 거야 이거는.
0: 제 탓입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1: 아, 우리 저 처음 문자 주신 우리 새싹 문자 주신 9902님께서 얼천 김준일 중년 큐티 장성철 콤비 너무 좋다고 하트까지 뒤에 딱 붙여가지고
2: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분에게 커피 쿠폰 10장 쏘세요. 네?
1: 커피 쿠폰 10장이 없어요.
0: 없어요?
1: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 선택 문제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0: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좋아하고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분들 사이에서는 사석에서 뭐 그냥 좀 가볍게 대통령 잘하시는데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게 누구보다 헌법상에 안 되는 걸 잘 아시는
0: 거죠.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현재 지지부진하니까 좀 물꼬를 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이거는 실수라기 보긴 어렵고 또 원칙론적인 언급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준비된 발언.

0: 맞습니다.
1: 네.
0: 그거는 뭐 원고를 보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것이 이제 기자회견 12시쯤에 끝났는데 공식적인 해명은 오후 5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대략 6시간 동안 뭘 했냐. 이런 거는 실수했다고 생각하면은요. 바로 공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습해야 돼요. 그럼 일파만 안 번져요.
1: 네.
0: 근데 6시간 동안 시사평론계에서는 엄청나게 이거 비판하고 나서 5시에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원래 뭐 이거 다 우리 좀 얘기하던 거 아닌가? 그러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내를 들켰다.
1: 속내를 들켰다.
0: 네. 그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1: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2: 뭐 이게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지난해 5월에 이제 대통령 연임제를 이제 개헌사항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때 왜 중임제가 아니고 연임제냐 연임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중임제는 한 번 하고 쉬었다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연임제는 네. 무조건 연달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연임제가 까다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하면서 그때 이재명 대선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기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은 존중해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혜택을 받는 건 용인받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해 10월에 조원철 법제처장 이분이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에다가 대장동 변호사였거든요.
1: 네.
2: 이재명 친구 측근 헌법상 불가능하지만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또 국민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지금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안 된다고도 하지만은 계속 국민을 선택을 존중해야지 국민이 결단한 문제지 국민이 해야지라고 하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측근들은 냄새를 맡은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다 측근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2: 지난해 12월에는 김민석 총리가 임기가 5년은 너무 짧다는 말이 있다.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또 기사화되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도 지난해 9월에 연임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연임제 4년 연임제를 바꿔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해당되는지도 같이 이거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1: 직접.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셔야
2: 입장을 하고 측근대 뭐 이런 거 언급하지 마시라 연임제 안 되는 거 아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대통령의 임기 내내 흔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좀 사안이 커져서 게다가 입법부의 수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그때는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지금 의심이 시작됐고 이제 불신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항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뭐 연임이고 뭐고 지금 임기 그러니까 지지율 20%대로 떨어집니다 잘못하면은
0: 근데 이미 이거는 본인이 못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지난 그렇죠?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대통령 되면 뭐가 좋아요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좋고 저거 좋은데 두 번은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1: 어린이날 그런 얘기도 있었군요
0: 네, 이미 네. 못하셨다 근데 장동윤 대표가 무조건 이거 대통령 못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라라고 계속 요구할 거예요
1: 네.
0: 그럼 대통령께서 좀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각본 없는 반전 속으로 진짜 스포츠를 마주하는 순간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1: 스포츠의 짜릿한 감동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 그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열리고 있죠.
4: 네, 예.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죠.
1: 다 나왔습니까? 나오실 분들?
4: 이임생 기술이사만 지금 해외 구단에 취업을 해 있어서 불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요.
1: 네.
4: 나머지 뭐 홍명보 감독이라든가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등은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1: 오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4: 오전에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원래 다루려고 했던 이야기들은 일단은 그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리에 관련된 부분.
1: 네.
4: 부정적으로 이제 취업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홍명보 감독의 자택의 근처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족을 동반해서 식사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좀 주된 내용이 초반에는 이루어졌습니다.

0: 만들어졌습니다.
1: 네.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어떻게 뭐 홍명보 감독이 얘기를 하던가요?
0: 일단 뭐 저희도 법인카드를 써보니까 아시겠지만은 네. 휴일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택 인근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그렇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이 휴일에 사용했던 내역 그리고 이제 자택 인근에서 사용한 내역들이 거의 1,400만 원 가량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홍명보 감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나 별도 소명을 과거에는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내용을 다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 소명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이게 이제 뭐 홍명보 감독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 전반의 법인카드 관리 문제로 좀 확대가 됐죠.
0: 그렇죠. 이 규모 자체도 꽤 큰 금액이잖아요. 몇 천만 원씩. 총 홍명보 감독이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3,7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주유소 같이 좀 업종이 불분명한 사업장에서 사용한 내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회가 매달 법인카드 내역을 점검했다면은 지출을 좀 더 걸러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예.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이제 청문회 하루 열리나요?
0: 아니요. 이제 근데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열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열어야 할 정도로 질문이 뭐랄까 좀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래요. 청문회였습니다.
1: 오늘 네.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 축구협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개혁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글쎄요. 그 질문 과정에서 왜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았는지 왜 졌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문에서 물어볼 내용이 아닙니다.
1: 글쎄요. 좀 근원적인 문제들을 네. 짚어야 할 텐데.
0: 과거에 이제 그 아시안게임 이후에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청문회 출석을 해서 예. 그 당시에도 왜 모 선수를 선발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승부라든가 그다음에 선수의 선발 같은 거는 감독의 전권이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런 것들에 좀 천착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뭐 감독의 선임 과정이라든가 축구협회 운영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청문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그런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주된 내용이 네.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군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의원들도 본인들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변화를 주고자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식의 변화는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1: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0: 지금 이제 이 정관 그리고 선거관리 규정 변경 절차를 여전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직 네. 이 선거인단 규모 예산 이런 것들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그리고 대의원 총회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회장이 선출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다.
1: 내년 초.
0: 네, 또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안에 좀 맺어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선거인단 명부 검증하는 것만 해도 몇 달씩 걸릴 거라서 올해 안에는 조금 끝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선거인단은 뭐 만 명으로 늘린다면서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현장에 모두 모여서 투표하기는 좀 어렵고 뭐 전자투표 도입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까지 선거가 밀린다면은 아시안컵 열리고 각 구단들도 해외로 전지 훈련을 떠나기 때문에 네. 선거인단에 구성된 인원들도 해외로 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아시안컵을 이제 전자투표로 도입을 해서 하더라도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아시안컵을 임시감독으로 치러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강인 선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0: 네네.
1: 근데 아직 그 팀에 합류해서 훈련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0: 그렇죠.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예술체육요원으로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편입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뭐 아직 병역이 완벽하게 완료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병무청으로부터 밟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면서 지금 FC서울의 훈련장이죠. 이 GS 챔피언스파크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언제 뭐 그 새로 이적한 팀에 합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0: 이제 그 병무청이 언제 승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8월 5일 전에 만약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허가가 나오면은 스페인 훈련에 바로 합류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은 이 구단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이 서울 훈련에 이제 같이 서울에 방한할 예정이거든요.
1: 아, 서울에 옵니까?
0: 네.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이 방한 전에 마무리되면은 스페인으로 이강인 선수 넘어갈 텐데 만약에 좀 오래 걸리게 된다면은 서울에서 동료들과 첫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우리 이제 국가대표 축구팀이 9월에 A매치 일정이 예정돼 있죠. 이때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임시 감독 체제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0: 10월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10월 2일, 10월 6일 두 번입니다. 베네수엘라와
1: 10월이군요.
0: 네, 네.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두 번이 대선이 열리는데 이렇다 보니까 10월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임시 감독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세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세상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게 좋다는 어몽길의 이산 명산.
1: 네, 우리나라 곳곳의 숨은 명산 이야기부터 산이 가르쳐준 인생의 깊은 철학까지 두루 나누어 보는 시간이죠. 어몽길의 이산 명산, 히말라야가 품은 산악인 어몽길 대장과 함께합니다.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마스테.
1: 아니 뭐 왼쪽 팔목에 뭐요? 휘황찬란한 뭐 팔찌를 하나 하고 오셨어요?
2: 아, 휘황찬란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네. 제가 또 이렇게 붙자다 보니까 네. 그 이 옴마니 반메움이라고 이게 다 이게 새겨져 있는 은팔찌입니다.
1: 지난번에 오셨을 때 못 보던 건데?
2: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1: 언제 그걸 또?
2: 예, 예 제가 또 뭐 이렇게 하나 중국 쪽에 가가지고.
1: 예. 예.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2: 아니요, 아니, 곤란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은팔찌 파는 데서 이게 네. 딱 하나밖에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 거죠.
1: 저 지난주에 그 어몽길 휴먼재단에서 문자 받았는데 어디 예. 네팔 잘 다녀오셨다고 귀국 문자
2: 왔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제가
1: 어떤 일정이었어요?
2: 그 강원대학교 네. 그 학예 그 글로벌 그 봉사단 20여 명 데리고요. 저 어몽길 휴먼재단의 그 지금 14번째 학교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간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있는 그 학교인데요. 거기 가서 그 대학생들이 한 4박 5일 동안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학생들한테.
1: 아, 그러니까 여름 방학 맞아서.
2: 예, 매년 한 올해로 이제 4기, 네 번째 가는 건데요. 네. 매년 그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여름 학기 캠프로 갑니다.
1: 가면은 뭐 어떤 봉사 해줘요? 뭐 책걸상 고쳐주고 뭐 그런 봉사합니까?
2: 아, 우선 이제 뭐 한국 문화를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그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자 아도 있고 하니까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 프리마켓 자기 이제 학생들이 가져간 뭐 선물들 같은 게 이런 것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또 선물도 주고 네. 이렇게 장사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뭐 어쨌든 한국 문화와 전통 문화와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전파를 해주고 네. 네. 같이 그런 교류를 하는 겁니다.
1: 아 저도 네. 그 네팔 어린이들 네. 아주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네. 눈에 선한데 네. 다 잘들 있죠?
2: 우리. 아우 잘 있습니다. 학생들 뭐 씩씩하게 네. 아주 잘 자라고 네. 있죠. 예, 좋은 환경 속에서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우리나라는 뭐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입니다.
2: 아 예, 맞습니다.
1: 네팔은
2: 아,
1: 지금 날씨가 어때요?
2: 와 푹 그렇죠? 숨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네팔은 그 낮에는 지금 네팔도 지금 우기철이거든요.
1: 네.
2: 우기철이어가지고 장마철이어가지고 하루에도 뭐 몇 차례씩 비가 막 이렇게 집중성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거기서 비가 오고 나면 어쨌든 건조해 거기는. 건조해서 이렇게 밖에는 낮에는 태양이 내리쬐고 그러면 뜨겁긴 한데 또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하고 네. 괜찮아요. 선선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아가지고 불쾌 지수가 높죠 우리나라는. 네. 예, 더위가. 예.
1: 이럴 때 산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이럴 뭐, 땐 좀 피해야죠.
2: 그렇죠? 아닙니다. 뭐 이럴 때 네. 산에 가면 뭐 이래도. 뭐.
1: 아니, 대장님이신가 가는 거지.
2: 아니 좋습니다.
1: 보통 저 같은 범인들은 저 갔다가. 네. 픽픽 쓰러질 것 같은
2: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계곡이 좋은 예. 산 그런 산을 이제
1: 위주로 그러니까 뚜약볕을 피해서 갈 수 있는
2: 예 산도 산행도 간단하게 가볍게 하고 네. 또 내려오면서 계곡에서 시원한 계곡에서 또 좀 물놀이도 좀 하고 쉬고 네. 이렇게 오면 너무 좋죠.
1: 자 오늘 좀 그런 산을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어느 산으로 가볼까요?
2: 아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그 명산 가운데 하나인데 울창한 숲과 넓은 그 초원이 초원과 능선 계곡이 청량함을 함께 지금 풍산,
1: 네.
2: 예, 정상에 보면 용문산, 화학산, 증미산,
1: 네.
2: 이 펼쳐지고 산 아래는 자연 휴양림이 또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휴양림하고 맑은 계곡이 이어져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산인데 유명산.
1: 유명산.
2: 예, 예, 862m의 유명산을 네. 계곡이 어우러져서 너무 좋은 겁니다.
1: 유명산은 뭐 한번 들으면 잊히지가 않는 게 워낙 예. 이름이 유명산이라서.
2: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이것도 73년도에 한 일간신문사의 후원으로
1: 네.
2: 국토중앙좌우선 종조 등반하던 그

0: 엠포론산학교 회원들이 지도에 표기가 없던 이산을 발견하고서 대원종의 홍일점이었던 그 사람 이름이에요. 진유명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붙여가지고 그 이제 언론 보도로 유명세를 타면서 이름이 이제 이렇게 유명산으로 이렇게 굳어졌는데.
1: 아, 그런 거예요?
0: 예. 진유명이라는 분의. 원래는 당시 지도상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동국여지 승남 대동여지도에는 이미 이 산이 마유산이라는 그 이름으로 기록돼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말을 반복했다는 뜻에서 마유산이라고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산이. 예, 그런 산입니다.
1: 그런데 이제 마유산으로 기억되기보다는
0: 예.
1: 오히려 유몽산 그냥 이거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산으로 더 이름이 알려지고 그걸 딱 자리를 잡은 거죠.
1: 근데 이게 진유명 씨 이름에서 따온
0: 산악회 홍일점에도 여성 산악인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1: 아니 유명산은 뭐 저도 산을 올라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거기를 지나서 뭐 청평 쪽으로도 가보고 그래서 많이 가보긴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0: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1: 한 시간 반
0: 정도
1: 가서 산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0: 예, 맞습니다.
1: 네. 9698님이 이제 가보셨다고 하시면서 유명산 계곡을 조금만 올라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하루 종일 누워서 하늘도 쳐다보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더운 줄 모르겠는 청정 지역이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물이 계곡에 물이 엄청 많이 흐르고요.
1: 그렇습니까?
0: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계곡이. 네.
1: 자, 근데 이제 그 웬만한 이 국립 휴양림이나 이런 데는 예약 같은 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유명산 국립휴양림은 괜찮습니까?
0: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유명산 그 자연휴양림은 국내 최초의 국립 자연휴양림이거든요.
1: 네.
0: 휴양림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거기서 주차 걱정도 없고
1: 네.
0: 입장료는 어른이 1인 1,000원, 주차료는 하루에 1,500원에 3,000원 정도 가성비 좋습니다.
1: 그러네요.
0: 캠핑을 할 수 있는 야영 데크도 그나마 성수기 때를 제외하고는 평일에는 좀 여유가 있지만
1: 네.
0: 주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상당히 좀 많이 붐비겠죠.
1: 그러니까 어쨌건 여기서는 뭐 꼭 자고 오시지 않으셔도
0: 하루에
1: 시간이 다녀오실 수 있는
0: 당일로도
1: 거니까
0: 충분하죠. 너무 좋죠.
1: 그 산악회에서도 버스 대절해서 참 많이 가시는 거 같아요.
0: 진짜 많이 갑니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1: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하셔서 산행하시고 하루에 돌아오실 수 있는.
0: 그렇죠. 내려와서 계곡에서 물놀이도 좀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너무너무 좋죠.
1: 여기는 어떤 코스로 가는 게 좋습니까? 추천해 주신다면.
0: 제가 이제 추천한 코스가 가장 추천하는 코스가 유명산 자연휴양림 코스.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탐방로를 이용해서 능선을 향해서 정상을 갔다가 그다음에 원점 회귀하는 약 3, 4시간 코스 한 6km 정도.

0: 계곡, 능선과 계곡을 즐기는 코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명 계곡을 통해서 정상을 통해서 자연휴양림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네. 4, 5시간 되는 8km. 계곡을 따라서 시원한 숲길을 걷다가 이제 능선을 통해서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거든요. 이거는 네. 여름철에 가장 있는 코스고 숲과 계곡과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추천할 만한 여름의 어떤 등산 계곡 코스입니다.
1: 네. 예, 예. 근데 유명산이 보니까 네. 꽤 높아요. 864m.
0: 네. 예, 862m.
1: 862m.
0: 예, 예, 예, 예, 예.
1: 그러면은 이게 그냥 산 많이 안 가시 보신 분들도 올라가실 만하세요?
0: 예, 예, 예. 코스가 그렇게 뭐 가파르지도 않고 물론 이제 약간 능선 그러니까 계곡에서 올라가려면 약간 가파르긴 한데 또 능선상에 올라가시면 굉장히 확 트여 가지고 넓은 평원처럼 돼 있어 갖고 네. 시야도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계곡길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위길이 있어서 네. 바위 같은 것들이 좀 물퉁물퉁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비 오거나 여름철에 계곡 산행하고 그럴 때는 바위 미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겠죠.
1: 예, 예. 아까 대장님이 그 유명산에 뭐 발 담그고 예. 물이 예. 참 좋다고 하셨는데
0: 예, 예, 예.
1: 그런 장소가 많습니까? 계곡이?
0: 그 계곡만 내려가면 그냥 그런 장소가 뭐 그냥 너무 전 그 계곡이 계곡 자체가 그냥 너무나 이게 시기 편하고 놀기 좋고 계곡물도 굉장히 많이 흐르고요. 너무너무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1: 야, 상상만 해도 그냥 그 예. 계곡물 시원하게 예, 느껴지는.
0: 계곡도 지금 달짝한 게 물도 많이 흐르고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1: 아, 유명산 간 김에 또 근처에 예. 가볼 만한 산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0: 근처에 가볼 만한 산은 제가 아까 했던 용무산이라든가 중미산이라든가 네. 예, 그쪽을 이렇게 또 그쪽도 중미산도 보면 그 계곡이 상당히 좋고요.
1: 네.
0: 예. 용무산도 그렇고 좋습니다.
1: 산행은 뭐 워낙 대장님 저 그 음식 드시는 것도 네. 좋아하시지만 이 유명산 네. 주변에는 또 먹을 만한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유명산 그 주변에 유명산이 그 잣나무가 많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잣나무 정식 예 닭백숙 능이백숙 어쨌든 모든 산에 보면 이렇게 계곡에 이게 하여튼 그 백숙 닭이
1: 닭은 어디나 있으니까
0: 예, 닭이 닭 백숙
1: 백숙집들이 예, 그게 무슨 예. 이유가 닭을 먹으면 좀 몸이 보호해지나요? 그 이
0: 그게 하여튼
1: 산행에 그 지친 몸을 좀
0: 그렇죠 어떻게 보양식 아니겠습니까 닭이 예. 예로부터
1: 대장님하고도 예. 산행하고 나서 예. 거의 닭을 먹었던 기억이 많은데
0: 그러니까 예. 뭐 산에 이렇게 산행하고 내려오면 그 주변의 음식점들이 거의 닭과 관련된 음식점들이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네. 전국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가고 돌아고 다니다 보면 닭을 이렇게 이제 백숙도 하기도 하고 거기다 뭐 닭 볶음탕도 하고
1: 네.
0: 백숙 할 때는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지역의 특산물을
1: 그 버섯도 들어가고
0: 그렇죠. 버섯이라든가 뭐 인삼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여기 같은 그 뭐 잣 같은 거 넣기도 하고 뭐 예.
1: 아 유명산이 또 잣나무가
0: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막국수도 네. 유명하고요. 막국수도 네. 있고. 예, 예, 예.
1: 근데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지금이 한창 더울 때라 이런 여름 산행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을 좀 대장님께서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태양이 광선이 굉장히 강하니까 빛이 그래서 주로 이제 산행할 때 책모자 이렇게 이런 걸 좀 쓰면 좋겠고
1: 네.
0: 그다음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저 땀이 많이 배출되니까 수시로 물을 많이 섭취를 하고 또 요즘 근데 우리나라 산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워낙에 산림 녹화가 잘 돼 있어 갖고요. 자연이 굉장히 수풀이 이게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1: 나무가 크죠.
0: 예, 굉장히 많이 자라서. 예, 우거져 가지고 해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나무가 이렇게 많이 숲이 우거져서
1: 네.
0: 아무래도 능선 올라서야지 이제 이렇게 좀 외부로 돌출돼 가지고 시야도 보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태양을 이렇게 쬐기 쬐지 거의 계곡으로 해서 산으로 산행하고 그럴 때는 거의 해를 잘 안 쬐기 때문에 좀
1: 네.
0: 그런 게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런 그 어쨌든 수분 섭취며 그다음에 어쨌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뭐 책모자라든가 그런 옷을 좀 가벼운 옷을 좀 옷차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여분의 옷을 이렇게 챙겨가는 게 상당히 또 좋죠. 그래서 이렇게 땀 흘리고 내려올 때는 그걸 갈아입으면 훨씬 쾌적하고 좋고 네. 보온 유지되고 체온 유지도 되고 진짜. 예, 예.
1: 대장님은 선크림 절대 안 바르시는 걸로.
0: 예, 저는 뭐 선크림이라는 걸 히말라야 그 눈 속에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조금씩 바르죠.
1: 네.
0: 그 외에는 일체 뭐 잘 바르지 않습니다. 예, 예, 예.
1: 아니 근데 선크림 안 바르고 그 고운 피부를 대장님 예, 뵈면은 예. 피부는 정말 좋거든요.
0: 저는 어쨌든 그 자연에 워낙 이게 오랫동안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0: 자연 광선에 제가 이렇게 상당히 피부가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햇빛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일부러 저는 해를 피하는 게 아니고 햇빛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해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래서 탄을 피부가 금방 타긴 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또 회복도 굉장히 빨라요. 금방 하얘져요. 저는 또 얼마 있어 금방 싹 또 하얘지고.
1: 참 신기하네, 대장님.
0: 예, 예, 예.
1: 그런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 나신.
0: 그래서 피부가 이제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자연 속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네. 거기에 바로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산을 예. 오랫동안 다니셨으니까 그게 적응이
0: 되는 거죠. 예예예. 거기에 이제 피부도 예. 이렇게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1087님께서 예. 가평 잣과 가평 예. 잣칼국수 강력 추천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0: 잣 막걸리도 또 있습니다.
1: 잣 막걸리. 막걸리 예. 빠질 수 없죠.
0: 예예.
1: 예. 7416님 저도 유명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면서 겨울철에 눈 많이 내렸을 때 산행한 적이 있는데
0: 진짜 좋죠. 멋있어요.
1: 온 세상 하얗게 눈에 덮인 풍경에 취한 적이 있고요. 여름에도 산행 후 골짜기 따라 내려오면서 찬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예. 모두 내 세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예. 참 겨울에 가도 좋고 여름에 가도
0: 좋고. 예예예 맞습니다. 예.
1: 자 끝으로 예. 이제 피서를 산으로 떠나시는 분들
0: 네.
1: 위해서 좀 이런 점들은 주의하셔라. 당부 네.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0: 아무래도 이제 요즘 뭐 기상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1: 비도 갑자기
0: 오고. 예,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갑자기 막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알뜰성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예. 막 집중적인 막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막 폭우.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계곡에 물이 막 불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계곡에 계곡 산행이라든가 계곡에서 이제 뭐 캠핑을 한다든가 계곡에서 어쨌든 휴식을 취한다든가 이럴 때 이런 폭우가 쏟아질 때 최대한 빨리 바깥으로 안전한 지대로 피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또 계곡에 이렇게 거기 있는 상태에서 뭐 범람회가 했을 때 그것을 무리하게 건넌다든가 건너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1: 네.
0: 어떤 체온을 유지하면서 좀 지체를 하고 물이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쨌든 구조 요청을 하든가
1: 네.
0: 절대 무리를 해서 뭐 그런 걸 계곡을 건너겠다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우니까 이제 그런 광선에 햇볕에 그런 것 어쨌든 노출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탈수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고 네. 그러니까 물과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해충 같은 게 많잖아요. 뱀 벌레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그런 약 같은 거 그런 해충제 같은 걸 뿌리고 뭐 그런 걸 몸에 바르고 산행하고 그런 야외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예. 자 오늘 어몽길 대장님과 유명산 추천을 네. 해드렸습니다. 어몽길의 이산명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예 예, 감사합니다.
1: 자 스틸스 앤 크로프츠의 서머 브리즈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0: KBS 58분 날씨.
1: 어제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0.3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경남을 중심으로는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벌써 양산과 부산의 기온이 38도를 넘겼는데요. 양산과 부산, 창원, 김해, 밀양과 창녕, 의령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들 지역은 낮 기온 39도가 예상되지만 이보다 더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경남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는 이유는 팬현상과 지형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진 상태로 영남 지역으로 유입되고 분지 지형에 열기가 갇히면서 기온이 더욱 크게 오르는 건데요.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당분간 한낮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와 강릉은 37도, 광양 36도, 춘천 34도,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8월로 접어들면서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의 낮 기온도 다음 주 중반에는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연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반도체만으로 90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급격한 하락세가 일단 진정된 분위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연준위원 가운데에는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 이어 칠레를 찾았습니다. 내일은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민영 기자, 먼저 본회의에 올라가는 안건들부터 정리해 주시죠.
2: 네,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는 보안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약 2박 3일 동안 여야가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걸로 예상됩니다. 또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루며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0: 박씨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입니다. 원래 이번 달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를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오늘 오전까지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오전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오후 중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이 가장 핵심이고 쟁점인데 이와 관련해 여야는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0: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 지지 결집을 위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서둘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당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국민 안전을 전당대회용 뗄감으로 치워버렸다.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1: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 사흘째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0: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끝날 일이라면서 연임은 없다를 말하지 못하면 국민은 탄핵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누구라도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연임 개헌이라고 이해했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꼬리 자르고 대통령에게 물으면 남의 일 이야기하듯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헌법 128조 2항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청와대와 조 의장의 해명은 마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들린다면서 이미 여권에는 연임 이야기가 바닥에 퍼져 있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는 것만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길이라고 요구했습니다.
1: 오늘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홍명보 전 감독도 출석했죠.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국민적 분노가 일자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과 축구팬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의 미흡한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도 북중미 월드컵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삼성전자가 2분기 반도체 분야에서만 90조 원 가까이 이익을 냈습니다. 그제와 어제를 합쳐 1000포인트 넘게 빠진 코스피는 오늘은 급락세가 멈췄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으로만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AI 수요 강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출하량을 달성한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반도체 등 부품 원가 상승 영향으로 영업 손실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적자입니다. 사실상 반도체 사업이 전체 실적을 견인하면서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으로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자산재조정, 이른바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밸런싱 거래는 그동안 장 마감 무렵에 집중돼 가격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연준위원 3명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3명이 반대한 건 약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1: 깜짝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의 선택은 동결이었습니다. 연 3.5에서 3.75%로 지난해 12월 이후 5번 연속 동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위원은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3명의 반대 의견은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회의 내내 격렬한 논쟁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시 의장은 이번 동결 결정이 상황을 더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며 물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년째 연준의 목표 2%를 넘고 있다고 해서 목표치를 바꾸거나 암묵적으로라도 느슨한 목표치를 갖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미국 단기 국채 금리는 내렸지만 중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금리 동결 발표 직후 혼조세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주식시장은 다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 마감 직후 거래에서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올랐고 그렇지 못한 메타의 주가는 내렸습니다. 반도체주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반도체주 방향에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0: 브라질에 이어 칠레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은 한 칠레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남미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칠레 방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제일 먼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줬고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FTA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칠레의 관계는 늘 거리보다 신뢰가 먼저였다며 오늘보다 미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인공지능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의 지평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동포들이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동포들의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내일 오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주요 의제는 FTA 현대화가 될 전망입니다. 한 칠레 FTA는 지난 2004년 발효돼 이미 20년이 넘은 상황으로 이후 체결된 다른 국가와의 FTA 등을 반영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와 조기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양국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미군이 엿새 만에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격인데 이란 보험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 어제 오후 8시, 우리 시간 오늘 오전 9시부터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마지막 공습 이후 엿새 만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지난 28일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을 겨냥해 이란이 시도한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발표 후 게슘섬과 부쉐르 등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서 수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 중부사령부는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강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암적 존재라고 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란의 보험 관련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보험 가입을 강매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로 흘러간다고 설명했습니다.

0: 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쟁이 길어지며 미군 요격미사일이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점 등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1: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정부가 53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내부망 통제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KT.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KT 이용자 16,647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368명은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해커는 유실된 KT 펜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낸 뒤 자체 제작한 펜토셀에 삽입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습니다. 펜토셀은 통신신호가 약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입니다. 해커는 이용자 휴대전화가 불법 펜토셀을 거치도록 유도해 단말기와 KT 내부망 사이에서 오가는 정보를 가로챘습니다. 이후 별도로 확보한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을 결합해 소액결제를 요청하고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와 자동응답 전화까지 탈취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펜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접속 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내부망 접근 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T는 비인가 펜토셀이 약 11개월 동안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이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KT는 입장문을 내고 큰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1: 고정이자를 준다고 속여 가상자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제 기업 이름을 도용한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가상자산 리플 관련 신규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유튜버. 리플을 예치하면 매달 고정적인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이어 리플 예치 사이트도 홍보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3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20, 3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블록체인 기업 이름을 도용해 유사한 이름의 투자 사기 사이트를 만든 뒤 예치하면 매달 최대 1.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나 블로그, 언론 기사를 이용해 대대적으로 광고했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71명에게 가로챈 리플은 약 340만 개, 우리 돈으로 123억 원 규모입니다. 검거된 사기 피의자 3명 가운데 20대 남성 2명은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주요 공범인 또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진행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추적해 범행이 의심되는 17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긴급 동결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1: 바이오 연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10년 넘게 낙찰 가격 등을 짬짬이하다 적발됐습니다. 담합 규모가 9조 원을 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바이오 연료 제조 판매 업체는 SK케미칼과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모두 7개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13년부터 11년 넘게 바이오 연료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찰자와 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납품하는 바이오 디젤이나 중유는 신재생연료 사용 촉진 제도에 따라 자동차 경유나 에너지 발전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유사와 발전사들이 매년 입찰을 통해 이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담합한 바이오 디젤과 중유의 입찰 규모가 9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위법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법인과 관계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공정위는 8주 동안의 방어

0: 권 보장 절차 등을 거쳐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간추린 뉴스는 오승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가 서울, 노원, 용산, 강서와 경기과천, 하남 등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346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하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자금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 논란을 계기로 오늘 1군단을 시작으로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와 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이뤄진 부실 용접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용접 부위에 철근 등의 이물질을 넣었고 시공상세도 작성과 용접부 검사, 용접사 자격관리 등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사의 가격정보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예식업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의 가격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지키는 업체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가격과 위약금 등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용 아쿠아 슈즈 일부 제품에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과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올여름에도 뭐 모르긴 해도 동해안을 찾는 분들 많으시겠죠. 근데 혹시 가장 최근에 미시령 도로를 이용해 보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이 미시령 도로의 통행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인근 지역의 상권은 물론이고 지금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속초, 홍천, 인제, 고성 등 미시령 도로와 인접한 4개 시군과 함께 이 미시령 터널을 오가는 이용객들에게 이것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월 40명 정도를 선정해서 한 대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데요. 미시령 도로 인접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신청자는 하이패스 통행 내역이나 통행 영수증 등 미시령 터널을 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강원관광재단은 차량 이동 내역 등을 확인한 뒤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올려드리겠습니다.

0: 되면은 이것 비용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인데요. 오늘 정답. 일정 기간 쉬는 것을 뜻하죠. 예, 초성 힌트 드리면 히읗 기역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 이것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시작됐죠. 자, 오늘은 이 퀴즈 정답과 함께 이것을 떠날 때 이것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또 어떤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지 여러분의 바람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또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이것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어떤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지 사연을 좀 보내주시죠. 함께 나누고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오늘도 변함없이 몇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그럼 오늘도 먼저 전해 듣고 본격적으로 전국 일주 출발하겠습니다. 유화영 리포터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여전히 휴가지 방향으로도 정체가 이어집니다. 최대 정체 시간은 지났지만 밤 8시까지 교통량은 꾸준하겠는데요.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경기권 정체는 풀렸고요. 내촌 일대에서만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양지터널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요. 원주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5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까지 6km 정체고요. 이후로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부터 감곡까지 밀리고요. 진남터널에서 문경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론 금광 상터널 부근 정체는 사고의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무단소액 결제 사건에서 시작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KT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KT가 소형 기지국인 팜토세를 이용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소홀히 했다며 과징금 53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연료를 납품하는 SK케미칼과 애경케미칼 등 7개 업체가 제품 입찰 과정에서 10년 넘게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입찰 규모가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7월 4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5% 올라 77주 연속 상승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부 세제 개편을 앞두고 매매와 전세 모두 2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 내연 기관차는 1% 줄어들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드시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그 미시령 도로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8월부터 10월 말까지 미시령 터널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 매달 40명을 선정해서 각각 이것 비용 25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런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그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면 된다는데 검색창에 강원관광재단 이렇게 입력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되고요. 이곳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륜 자동차는 이것비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것철을 맞아서 지자체마다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아주 다채로운 행사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에 지역에 활력을 아주 불어넣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이거철에도 외국으로 뭐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물론 많으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혜택과 풍성한 행사가 또 기다리는 국내 여행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자, 두 글자 오늘 정답이라고 말씀드렸고 일정 기간 쉬는 것을 뜻한다 말씀드렸는데 정답과 함께 이것을 떠날 때 이것 비용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또 어떤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사 부탁드렸죠. 자,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6983님 이것 피크인 7말 8초라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라 거리가 아주 텅 비었다고 해주셨어요. 저희 회사도 좀 지하주차장이 비어있더라고요. 2893님 이것비를 지원해 준다니 부럽네요. 저희 집은 농사 때문에 이것이 따로 없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 농사 짓는 분들은 따로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9660님 그 지역 들어갈 때 시원한 음료수 하나씩 나눠주는 행사를 하면 아주 반가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뭐 큰 거 안 드리더라도 시원한 물 한 병씩만 줘도 뭐 인상에 남을 것 같긴 합니다. 정말. 1570님 한 분만 더 볼까요? 저는 8월 18일 하루 연차 쓸 건데요. 요즘 다들 이것 갔는지 출퇴근 전철 버스가 텅텅 비어서 앉을 자리가 많아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맘때면은 교통량이 줄어들고 전철 버스가 좀 예전에 비해서 덜 붐비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오늘 정답인 이것과 관련된 생각들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전국 각 지역을 연결해서 소식을 전해듣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 전국 일주가 휴가철을 맞아 마련한 전국 책방 일주 독서가 피서다부터 먼저 할 텐데 오늘이 어느새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 연결할 곳은 창원입니다. 강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0: 네, 먼저 이 경남권 곳곳에 가장 높은 폭염 경보인 이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걸로 아는데 지금 창원은 어떤가요?
5: 네, 창원은 맑은 날씨 속에 정말 푹푹 찌른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6.8도인데요. 한낮에는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창원을 비롯한 양산, 김해, 밀양, 의령, 창녕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피하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셔야겠습니다.
0: 네, 37, 8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오늘 강가연 리포터가 소개해 줄 특별한 책방은 어딘가요?
5: 네, 저는 김해에 다녀왔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이면 괜히 시원한 냉장고 문부터 열고 싶어지잖아요.
0: 그렇죠.
5: 그래서 저는 부엌에 있는 냉장고가 아니라 냉장서고라고 하는 특별한 책방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0: 책방 이름이 냉장서고예요?
5: 네.
0: 뭐 이름만 들어도 아주 시원해지는 기분인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5: 네,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 때는 갈증이 나거나 허기가 질 때가 많잖아요.
0: 그렇죠.
5: 냉장서고 책방은 지적인 갈증과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이 책방의 문을 열면 신선한 글과 책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5: 실제로 이 책방 건물의 규모가 크지 않고요. 푸른색의 외관을 하고 있어서 마치 커다란 냉장고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겨울에는 한시적으로 따뜻한 운장서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0: 네.
5: 김해 북리단길에 북적이는 거리에서 골목 하나만 들어서면 정말 조용한 정원이 펼쳐지는데요. 그 한편에 자리한 아담한 책방이라서 단골들 사이에서는 아지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책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 한 장 값으로 독립출판의 매력을 알았다가 뭐 특이한 영화 소개 글도 있고 여행 티켓처럼 된 것도 있고 여기 봉황동을 주제로 한 책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 뭐 독립서점에서만 판매하는 한지 에디션 사가려고 미리 예약해놨어요.
7: 그러니까 커뮤니티 활동이 좀 적은 편인데 부산이나 뭐 창원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김해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김해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고요.
8: 집에만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드민 나이트라는 모임을 냉장소고에서 진행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녁에 각자 할 거 가져와서 하면 되는 편안한 모임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쉼터인 것 같아요. 취준하다 보면은 가끔씩 마음이나 몸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숨 돌리고 싶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냉장서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0: 옥방에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군요.
5: 네.
0: 분위기가 아주 참 좋은데요. 그 이용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단골도 많고 독립 출판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도 아주 활발하게 열리는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책방의 가장 큰 매력은요, 이색적인 모임이 열린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연애 프로그램을 함께 보는 모임부터 어른들의 여름 방학 계획 짜기, 시니어를 위한 자서전 쓰기 모임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1: 네.
0: 제가 방문한 날에는 생애 한번 탐정을 이라고 하는 추리 역할극 게임이 한창이었습니다.
1: 오, 추리 역할극 게임이라니 이거 참 흥미롭던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0: 네, 일명 탐정 모임이라고도 하는데요.
1: 네.
0: 우리가 흔히 예능에서 보는 추리 게임처럼 보드 게임에서도 머더 미스터리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SF, 중세, 판타지 같은 다양한 세계관 속에 범행이 벌어지는데요. 이 참가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몰입해서 용의자를 찾고 사건의 진실을 추리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이날은 SF 장르의 머더 미스터리 보드게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던 추리 현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1: 네.
2: 보통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를 가져가는데 총 3장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보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추가 조사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조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3: 의심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4: 일단은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분이 그때 일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부선장님 방에 계셨고 항해사 방에 있었고.
2: 부선장님도 그러면 쭉 그냥 방에 있으셨다는 건가요?
5: 그렇죠.
2: 그럼 언제 죽이셨어요?
5: 방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2: 언제 나가셨죠? 나가신 적이 없나요?
6: 저는 제일 큰 의심되는 게 조타수 분이 아까 가벼운 실수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세요?
4: 이 사람들이 알리바이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미있게 참여하실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뭐 처음 해보는 분이라든지 연기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도 참여는 할 수 있나요?
0: 아유, 물론입니다. 맛있는 가가와 커피를 마시면서 추리를 하는 아주 편안한 분위기고요.
1: 네.
0: 참여자분들도 저는 찐 내향형이고 연기도 못하지만 이 게임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는 사실 저희도 다 추리 못합니다 라고 하실 만큼 정말 누구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뭐 추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갈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뭐 보통 몇 명 정도가 모여서 하고 얼마나 오래 진행되는 건가요?
0: 네, 게임은 SNS로 참가 신청을 받아서 보통 4명에서 최대 9명 정도까지 함께 하는데요. 인원이 모이면 각자 역할을 맡아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그렇게 야외 정원에서 밀담을 나누고 오기도 하고요. 이 결말이 궁금해서 끝까지 토론을 이어가다 보면 4시간에서 5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정말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모두가 추리 역할극에 몰입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이 책방이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이 사람과 또 문화를 이어주는 어떤 사랑방 같은 공간이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쯤 되니까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0: 네, 사장님께서는 책방을 열기 전부터 독립 출판물과 보드 게임을 만드는 창작자셨는데요. 이 책방이 있는 김해 봉황동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고 우연히 이 공간의 운영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책방을 열게 되셨다고 합니다.
1: 네.
0: 처음부터 일반적인 서점 보드는 누구나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으셨다는데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영화와 음악, 보드게임 등 다양한 문화 모임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추리 역할극 모임도요. 사장님께서 직접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청취자분들을 위해 무더운 여름에 읽기 좋은 책 한 권도 추천받아봤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서 독립서점 냉장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백정훈이라고 합니다. 독립출판물이 많은 서점이다 보니까 독립출판물로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출판사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고향이라고 있어요. 새벽고향은 출판사에서 프로젝트 메이지 시리즈라고 해서 되게 짧은 단편들을 엽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책을 만들거든요. 단색으로 이루어진 엽서 안에 보면 아코디언북 형식으로 단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바로 읽으면서도 여운이 좀 남는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으니까 길고 복잡한 책을 책을 읽는 것보다 짧게 완독하는 재미도 있고 선물하기도 좋고 나눠 읽기도 좋은 형태라서 적극 추천을 하는데, 이제 이게 시즌별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 모자, 초여름 이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서점 바로 앞에는 사람이 붐벼요. 근데 골목 하나만 싹 들어오시면 조용한 정원에 서점 하나가 있고 나무에 고양이가 걸어다니고 있는 세상과 단절된 새로운 힐링의 공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잠시 쉼표 찍으러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0: 네, 추천해주신 책 외에도 이 냉장서구에 오시면 사장님께서 직접 출판하신 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냉장고가 더위를 식혀준다면 책방 냉장서구는 책과 사람으로 마음의 갈증까지 채워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를 피해서 책과 다양한 문화 모임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김해 봉황동의 냉장서구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김해 소식. 오늘 전국 책방 일주 김해 소식 창원 강가연 리포터가 전해줬습니다. 아주 독특한 책방 소식을 또 전해줬어요. 계속해서 이번엔 충주로 또 건너가 보겠습니다. 유다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1: 네, 충주는 오늘 뭐 기온이 어느 정도나 올랐나요?
8: 네, 충주 현재 기온 30.2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영유아나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예, 뭐 30도는 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덜 더워 보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역사 현장 찾는 분들 뭐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충북 제천에서는 우리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국가기념행사가 열렸다죠?
8: 네, 며칠 전인 27일 제천시 예술의 전당에서 제16회 의병의 날 국가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했던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는 자리였고요. 의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문화공연까지 함께 마련됐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의병정신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1: 네, 사실 뭐 이 제천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뜻깊은 행사가 제천에서 열렸다?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8: 네, 제천은 의병 역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고장인데요.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인정받아서 올해 제16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가 제천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과 홍미란 문화유산 팀장의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9: 제천은 역사적으로 의병의 고장이자 중심지입니다. 의미의병 당시 경문을 발송해 전국적인 의병 걸기를 촉구했던 의병장 유인석 선생님이 활약했던 곳이 바로 제천입니다. 제천 의병은 단순히 일시적인 저항에 그치지 않고 후기 의병과 일제강점기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조국 투쟁의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관군도 아닌 평범한 민초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한 숭고한 역사가 제천 지역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인정받아 올해 제16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 제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예전에 그 안동에서도 그 청송에서 해마다 열리는 의병 추모제 소식을 전해준 적이 있는데요. 이 제천 역시 항일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됐던 의병의 고장이었군요. 그 기념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8: 네, 올해 슬로건은 그날의 의병 오늘의 우리였는데요. 행사도 딱 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념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샌드아트 공연과 어린이 합창단 공연, 의병 주제 전시까지 이어지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의병 의병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만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1: 우리 유다정 리포터는 뭐 직접 이제 참석해서 지켜보면서 특히 좀 마음에 남았던 장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8: 네, 기념식 가운데 가장 큰 박수가 쏟아진 순간이 있었는데요. 의병 정신을 계승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써온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8: 수상자 한 분 한 분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또 이어진 만세 삼창에서는 선창에 맞춰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만세를 외쳤는데요. 그 함성 속에서는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는 다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네.
8: 그 현장의 울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0: 지금부터는 빛과 모래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샌드아트 공연을 주제 공연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작은 모래 같은 개인들이 어떻게 나라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지켜낸 단단한 힘이 되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빛과 모래가 만들어내는 감동의 순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0: 네, 뭐 현장 분위기 잠시 들어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함께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라면 정말 이 의병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직접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1: 네. 의병들은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번 행사는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의병정신을 어떻게 느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원래 학교에서 의병 교육을 계속 듣다가 이렇게 실제로 공연을 보러 왔어요. 저는 의병이 유명하니까 이제 우리의 이제 조상님들이나 제천의 이런 의병의 위대한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서 감상하러 왔습니다.
3: 네, 의병 운동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신 그 많은 분들, 뭐 이름 모르는 작은 분들 해서 이름 있는 큰 분들 있지만 저는 이런 의미들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평화 통일, 완전한 통일을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연결되는 그러한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 제가 그날이 그날이고 오늘의 우리잖아요. 오늘의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나라가 국난에 처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
5: 많이 좀 세월이 흘러가면서 퇴색되긴 했지만 우리가 많은 의병 정신을 계승하자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 그게 얼마나 있는지는 좀 의문이잖아요. 뭐 나 같은 나이 들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의식하는데 또 학교에서 배웠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연 제천의 의병 정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해. 사실은 젊은이들도 어떤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죠? 한번 매진하는 거, 앞으로 나가는 거, 그 의병의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죠.
1: 의병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일어섰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의병정신은 과거의 역사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는데요. 제천에서 울려 퍼진 그날의 함성과 박수가 우리 사회의 작은 용기와 희망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충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유다정 리포터였습니다.
6: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0: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의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문과 방송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지금까지 진행 상황 먼저 좀 짚어주시죠.
7: 예. 좀 상당히 좀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인데요. 이 삼성과 SK 관계자들이 따라 지금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는 SK 하이닉스 실무진이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찾아서 이 부지와 또 용수 등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고 어제는 이제 광노정 이제 SK 하이닉스 대표가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또 삼성전자 관계자들도 지난 주말에 광주를 찾았는데요. 이 용수와 또 부지를 담당하는 사장 일행 7, 8명이 광주를 찾아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민영배 통합특별시장도 만나서 이 반도체 산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지 등 이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두 기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는 것. 찾았다는 것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7: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이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육성하겠다 구상을 밝혔고 그 일환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이제 800조 원을 투입해서 이 반도체 제조 시설인 팹 4기를 조성하기로 이제 공식 발표했는데요.
0: 네.
7: 그야말로 이제 이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 사업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팹 부지로 이 광주 군공항을 낙점한 상황이고 아직 뭐 아직까지는 이제 두 기업들의 구체적인 반도체 산단 조정 청사진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에서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산단 착공에 들어가서 이르면 2030년에 이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계획을 세워둔 상황입니다.
0: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디에 조성하느냐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광주 군공항이 후보지로 지정됐다고요?
7: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광주 군공항 부지 이런 약 250만 평 이곳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후보지 지정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수요를 토대로 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을 했고 이에 맞춰서 이제 국토부가 어제 이제 국가산단 후보지를 지정한 것.
0: 네.
7: 이번에 지정한 이제 250만 평은 이제 두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서 우선 확정한 규모고 정부는 이제 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정주 기능 등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이 후보지 추가 확장도 신속히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0: 뭔가 이제 큰 그림의 밑그림이 하나둘씩 그려지는 네.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앞서 반도체 제조 공장인 팹이 총 4개 들어선다고 하셨죠.
7: 네네.
0: 그럼 이게 한꺼번에 다 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단계별로 추진되는 건가요?
7: 일단은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단계로는 이제 삼성과 SK가 각각 이제 한 기씩 팹 두 기를 먼저 건설에 가동을 하고 이후에 이제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요나 또 희망 등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나머지 두 기를 추가로 건설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0: 네.
7: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2030년에는 이제 호남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이 전 세계 수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군공항 부지가 이제 워낙 넓다 보니 이제 향후 이 반도체 클러스가 당초 계획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민영배 통합특별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군공항 부지는 이제 팹 4기만 담기에는 너무 큰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곧 사업이 본격화되고 이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향후 클러스터 규모가 지금 발표된 800조 원 팹 4기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곳에서 이제 반도체를 양산하기 시작하면 뭐 주로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나요?
7: 약간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 현재 지금 이 글로벌 공급난이 지속되어 있는 핵심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0: 네.
7: 일단 그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의 연산 속도를 높여주는 게 이 고성능이 이걸 이제 D램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이 D램 반도체와 또 이제 최신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지금 빅데이터 처리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라고죠. 이게 HBM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제품도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나 이 일반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지금 대체하고 있는 이 대용량 저장 장치, 이 SSD의 핵심 부품인 이 랜드 플래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최첨단 메모리 핵심은 모두 이곳에서 다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뭐 최근에 반도체 투자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7: 네.
0: 근데 이렇게 기대가 크지만 뭐 과제도 또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우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핵심 부지인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이게 뭐 지역에 참 오랜 수건이자 최대 갈등 현안이었잖아요. 어떻게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이나요?
7: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 광주 군공항 같은 경우 현재 이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 기지 그리고 이제 민간 공항으로 동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당장 이곳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려면은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데요.
0: 네.
7: 결국 이 군공항 이전을 얼마나 조기에 또 매끄럽게 풀어내느냐 이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부에서는 이제 그제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무안군이 불참하면서 이제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이 회의는 뭐냐면요, 이 국토교통부도 재정경제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참석을 해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또 공항에 옮겨간 무안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이제 무안군 입장에서는 이제 3대 선행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선 이전해달라. 또 전남 광주시와 정부가 1조 원 규모를 무안군에 지원해달라.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정, 이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해달라. 이런 이제 3대 선행 조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협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무한군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0: 네.
7: 이 무한군이 불참하면서 이제 2차 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전 후보지 확정이라는 것도 또 군공항 이전에 따른 그 현 공군 주둔부대 이전 계획 등이 모두 좀 연달아서 좀 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7: 일단 올해 말에 어떻게든 반도체 3단 착공을 하려면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이 정부에서는 이제 공항 이전 절차와 반도체 공장 착공을 동시에 발방한 이른바 그 투트랙 전략을 내놨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광주 군공항에 자리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군산이라든가 뭐 청주, 충주, 예천, 원주, 대구 등 이제 전국에 소재한 이제 전투비행단이 분산을 해서 군공항을 먼저 비우고 또 아울러서 이제 무안 국제공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광주 공항의 어떤 민간 공항 기능들은 자연스럽게 없애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0: 네.
7: 그리고서 이제 추후 군공항을 무안에 건설하는 방안 이게 지금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기존에 추진해왔던 군공항 이전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7: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현재 그 군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0: 어허.
7: 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제 그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통합특별시가 무안에 새 군공항을 건설을 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면은 이 광주에 이제 소재한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특별시는 국방부로부터 이제 현재 이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고 여기를 개발을 해서 이 새 군공항 건설 비용을 이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한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정부는 일단 그 반도체 3단 조성을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0: 그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미군과의 협의도 남아있다는 말도 있던데 이 문제도 좀 짚어주시죠.
7: 네네. 이 광주 군공항은 이제 청주나 김해, 수원, 대구와 함께 유사시에 이제 미 공군의 전력이 전개되는 기지입니다. 이걸 이제 공동작전기지 COB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들 기지는 그 현재 이제 오산이나 군산 기지와 달리 이제 소수의 상시 병력만 주둔하고 있고 이 비행기 경납부 이글루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글루라는 이런 그 어떤 그 물자 보관 시설 등이 공여 방식으로 미군 측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0: 네.
7: 예, 미군에게 공여된 공간을 한국 정부가 이 회수할 경우에 이 정부는 이제 미군에 이를 대체할 시설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소파 규정인데요.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체할지 문제도 일단 이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시급히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0: 그리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전력이나 용수 문제는 어떤가요?
7: 일단 뭐 민영배 통합특별시장의 말을 좀 빌리자면은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먼저 짓는 펩 두 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 용수가 하루에 한 20만 톤 정도면 충분하고 또 필수적인 전력 역시 한 2기가와트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2028년까지 차질할 수 있게 공급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광주시에서 전남 광주시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0: 네. 전남 광주의 밀린 숙제 같은 군공항 부지가 과연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기지로 순조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7: 네, 고맙습니다.
0: 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1부 끝곡 나가고 있네요. 모던 토킹의 You're My Heart, You're My Soul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는 40.3도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경남을 중심으로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산과 부산, 창원, 김해, 밀양, 창녕, 의령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낮 기온이 39도가 예상되지만 양산은 이미 예상 기온을 넘겼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극한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작업은 중단하시고요. 시원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대구와 강릉이 37도, 광양 36도, 청주 35도, 춘천 34도,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호남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도 더 강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양산 39도까지 오르겠고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37도까지 치솟는 등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도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열대야도 계속되니까요. 밤낮 없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9조 4,900억 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의 청문회에서 여야가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밀실 운영 등을 따졌습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안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미군이 엿새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보험 관련 기관 두 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5번 연속 동결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앞서 여름 이것철을 맞아 지자체에서 다양한 혜택과 풍성한 행사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보니까 숙박 할인권과 명소 입장권, 카페 할인은 물론이고 아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여름 이것철을 맞아서 관광체험 상품을 대폭 늘렸어요. 예를 들어서 충남 예산군과 전북 고창군에서는 답례품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스파 이용권을 준비했고요. 전남 여수시에서는 답례품으로 요트 투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와 강원 양양군에서는 서핑 이용권이나 강습권을 또 고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 밖에도 경남 통영시, 전남 목포시는 해상 케이블카 이용권도 지원하고 안동시는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이용권도 마련했습니다. 아주 알차죠? 이 지역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고향사랑 기부제로 올여름엔 알뜰하고 뜻깊은 여름 이것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일정 기간 동안 쉬는 것을 뜻하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인지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자, 매주 목요일에는 생생한 역사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역사 이야기 코너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또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좀 보죠. 7062님, 이것 비용에 숙소까지 제공해주면 정말 최고죠. 즐거운 이것 보내세요 하셨는데, 야, 이 숙소까지 제공하는 곳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7279님. 저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이것 갑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 여름 이것 기간에 가시네요. 오랜만에 친정 엄마 뵈러 가요 하셨는데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9709님. 이것철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나 명소 입장료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숙박 할인권도 있고요. 명소 입장권도 있고 찾아보시면 아주 알찬 혜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233님. 펜션 비용이 너무 비싸요. 식사 비용이나 펜션 할인 쿠폰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미시령 지나왔는데 8월부터라니 아쉽네요 하셨는데 또 한번 가시죠. 예, 8월부터 10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뭐 많이 이용하시면 더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절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펜션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445님은 저는 회사에서 이것비와 유류 지원금을 별도로 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글쎄 여름 휴가철이면 이게 보너스가 지급되는 회사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어려워서 그런 게 좀 많이 줄었나요? 8171님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강원도 정동진으로 여름 이것을 갔는데요. 8시간이나 걸렸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랜 예전에는 그랬죠. 그럴 법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요즘은 사방팔방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요. 갈 수 있는 관광지도 많아서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길이 많이 잘 뚫려 있으니까요. 잘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오늘도 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폭염 피해도 지금 속출하고 있죠?
2: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 15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557명이고 사망자는 9명에 이릅니다. 온열질환자는 야외작업이 많은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립업 종사자에게 주로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김포시 풍무동 공사 현장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하루 앞선 28일 제천에선 운동장에서 실외활동을 하던 학생이 열탈출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았고 같은 날 청주 야외작업장에서도 40대 남성이 열탈증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직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어제 강원 고성에서 40대 남성이 주택 지붕 공사를 마치고 쉬던 중 쓰러

0: 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불발되고 말았는데요.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계속 통합 추진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근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요?
1: 네. 어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시장과 이 지사는 신공항 건설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해답으로서 이번 행정통합을 제시하며 2028년 총선 때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다음 달 조직개편과 함께 통합추진팀과 통합정책팀, 대외협력팀을 갖춘 새 추진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발맞춰 조직개편에 나섭니다. 또 다음 달 정기국회 개회 전에 대구 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대구 경북에도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대구의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통합추진 일정과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0: 예. 그리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주도 우도에서는 지금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죠. 근데 이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면서요?
1: 네. 제주도는 우도에서 시행 중인 차량 운행 제한을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섬내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7년 제도를 시행한 이후 다섯 번째 연장입니다. 제한 대상은 우도에 차고지를 등록하지 않은 렌터카와 전세버스입니다. 대여 목적의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이륜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 전기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대상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운행이 금지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렌터카와 제1종 저공해 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 등은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 방문객이 늘어난 만큼 제주도는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0: 예. 그리고 매해 이맘때면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수심이 얕은 곳이라 하더라도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죠?
1: 네. 최근 경북과 경남 지역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고령층이 잇따라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주 신내면 동창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7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하천 수위는 1m 안팎으로 깊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28일에는 함양에서, 12일에는 하천에서 각각 80대 노인이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월에서 8월 사이 다슬기를 채취하다 숨진 사람은 전국적으로 32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8월에 사고를 당했고요. 하천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이끼가 많아 얕은 물에서도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소방당국은 하천에는 혼자 들어가지 말고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꼭 이 수칙 지키셔서 안전사고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우리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 또 나눠볼까요?
2: 네, 오늘은 서울 도심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이제 7월 15일에 서울 도심 빌딩 지하에 대규모 역사 유적 전시관이 공개가 됐습니다.
1: 도심에요?
2: 네. 이 발굴한 역사 유적을 그대로 전시관으로 꾸몄는데요. 이 이름이 인사도시 유적 전시관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인사동 일대 도시의 역사 유적을 전시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2: 유적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이 조선시대 전기 금속화

0: 발자 과학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로 한복판에 이런 인사도시 유적 전시관이 어떻게 생기게 됐고 또 그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인사도시 유적 전시관. 이름이 좀 길어요.
0: 네.
1: 그럼 정확히 인사동 뭐 어디에 있는 건가요?
0: 네. 1호선 종각역 인근에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사동 방향으로 쭉 가서 지원 서울이라고 하는 빌딩을 최근에 지었습니다.
1: 네.
0: 그곳 지하 1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유적지를 처음 발견하게 된 거는 2021년 공평구역 일대 재개발 과정을 하면서 시전의 일부 유적, 그러니까 시장 흔적이 일부 발견이 된 겁니다.
1: 2021년에요?
0: 네, 2021년.
1: 예.
0: 그래서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이곳이 굉장히 큰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1: 네.
0: 특히 500여 년 전 문화층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임진왜란 직후부터 조성된 한양의 도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라는 점에서 이걸 보존하고 전시관으로 만드는 것으로 결정돼서 이번에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1: 예. 아니 근데 그 복잡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유적지가 발견되다니 참 신기하네요.
0: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로 일대를 고고학자들이 가리킬 때 1m당 100년 전 역사를 찾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4m를 파면 400년 전 역사, 5m를 파면 500년 전 역사를 들어갔다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실제로 여기 공간에 가서 보면은 한 500년 전 종로의 생활상, 그다음에 골목의 배수 구조, 기와집과 초가집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점 가운데 하나는 주택 가운데 여러 개의 우물을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세종 때 한양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이때 세종이 법령을 내리기를 집 다섯 채를 지을 때마다 우물을 하나씩 팔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흔적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1: 네.
0: 더불어서 도로의 경계를 위한 작은 배수구가 이제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흙이 쌓이면서 도시가 그 지표면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쌓았던 배수구가 점점 올라가서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그런 배수의 어떤 그 윤곽이 발견이 되어서 멀리서 볼 때는 지하에 성벽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배수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1: 네.
0: 그런 면에서 이제 500여 년 전 유적을 살펴볼 수 있고 특히 가장 낮은 곳에 보면은 도로의 흔적을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는 임진왜란 전에 도시의 그러니까 한양의 도로 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어쨌든 그런 대형 건물 지하에 이런 유적 전시관이 있다는 게 참 정말 놀랄 일인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0: 네. 최근에 만든 전시관답게 기존 발굴 흔적뿐만 아니라 한양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영상이라든지 디지털 체험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1: 네.
0: 더불어서 이곳에 있는 유적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발견된 유물, 특히 조선전기 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유물들을 같이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역사를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뭐 어떤 유물들인가요?
0: 네, 그 한쪽 공간에서 창고 유적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곳이 있었는데
1: 네.
0: 거기서 항아리하고 주변에 몇 개의 금속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 흙덩이처럼 보였던 것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금속 활자였던 겁니다.
1: 아하.
0: 그래서 이게 발견되었는데 특히 이제 지금은 좀 쓰이지 않는 글자들 예를 들어서 비음 밑에 이응자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음가가 없는 글자거든요.
1: 네.
0: 그런데 한자를 표기하기 위해서 초성, 중성, 종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맞춰놓은 이 글자들을 세종 때부터 세조 때까지만 썼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에 그런 활자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즉 세종 때부터 세조 때 금속 활자 중에 한글 활자가 여기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금속 활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발견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그 밖에 또 어떤 유물이 나왔나요?
0: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금속 활자가 나왔는데요.
1: 네.
0: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1434년 세종 때 만들어진 갑인자라고 하는 조선 금속활자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금속활자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었던 조선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는 세조 때 만든 을해자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1: 네.
0: 연도로 보면은 1455년에 만든 겁니다.
1: 네.
0: 그런데 갑인자는 1434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한 20여 년 정도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고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이 1434년이 중요한 이유는 서양에서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은 성서를 이제 찍은 게 구텐베르크가 1450년경에 찍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여기는 책만 발견되어 있고 우리도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가 직지. 책만 있는데
1: 네.
0: 이 갑인자로 찍은 책은 당연히 남아있는데 이 갑인자라고 하는 활자까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의 역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세계 인쇄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1: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금속 활자가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앞섰다는 걸 이 갑인자라는 실물 활자로 아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된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금속 활자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전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1: 네.
0: 이제 금속 활자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옛날 금속 활자가 좀 낡은 것이 되고요.
1: 네.
0: 그럼 우리나라는 항상 구리가 부족하니까
1: 녹였군요.
0: 녹였었습니다.
1: 하하.
0: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임진왜란 전에 금속 활자는 수십 점에 불과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예를 들어 18, 19세기 것은 수십만 점에 이르거든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조선 전기 금속 활자가 나왔다는 것은 한편으로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나온 것은 기적과 같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번 발견이 우리나라 금속활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상당히 의미 있는 발견이네요.
0: 네.
1: 뭐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점점 흥미진진하게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직접 가서 보면 또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 밖에 또 어떤 유물이 나왔나요? 계속 좀 듣고 싶어요.
0: 네. 세종 때 이제 과학기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려진 게 자경루입니다. 근데 자경루가 통만, 물통만 남아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은 밤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11개에 이르는 주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밤 시간은 자시축시 인시하는 것과 다르게 1경, 5경을 하지하고 동지를 11개의 길이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1: 네.
0: 이때 부표에 설치하는 일종의 보정장치가 있었는데 이거를 주전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 주전의 일부가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1: 오.
0: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선 전기에 있었던 자경루의 기계장치의 실제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1: 네.
0: 더불어서 일성정시라고 하는 낮과 밤에 쓸 수 있는 시계의 부품도 여기서 발견되었고
1: 네.
0: 더불어서 1588년에 제작된 것이라고 적혀있는 총통, 그러니까 조그만 화포도 여기서 발견되었고 중종 때 만든 동종의 일부도 발견되었습니다.
1: 근데 뭔가 좀 뭐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던데.
0: 맞습니다. 예. 이들 유물들이 대체로 원형 그대로 남아있기보다는 좀 잘게 쪼개진 형태로 남아있다라는 점이고요.
1: 네.
0: 이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제가 1588년에 만들어진 화포, 총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게 임진왜란 4년 전의 일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었던 누군가가 이들 금속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녹여서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갑자기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면서 그 물건의 주인이 어디론가 피란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나중에 흙으로 그대로 덮이게 되면서 항아리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잘게 그 잘려 있는 금속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썼는데
1: 네.
0: 재활용이 안 된 채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1: 어허.
0: 오히려 조선 전기의 과학 또는 인쇄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남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뭐 남은 일은 직접 가서 보는 것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돼서 아마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어쨌든 이제 인사도시 유적관 가시는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관람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0: 네. 그 광화문 광장에서도 멀지 않고 또 인사동에서도 멀지 않기 때문에 잠시 찾아가시면 요즘처럼 더울 때 시원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는데요.
1: 네.
0: 전시관의 규모가 조금 큽니다. 모두 6개의 영역이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사동 유적의 역사 보전, 한양의 우물 또는 뭐 조선전기의 과학문화 이렇게 6개의 존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1: 네.
0: 다만 전시관은 월요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을 제외하고 9시부터 6시까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관람료는 없습니다.
1: 더더나 무료예요.
0: 그리고 하루에 3번 해설 관람이 진행되니까 사전에 시간을 확인하셔서 참고하셔서 같이 아이들과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한 500여 년 전 한양으로 역사 여행을 떠난다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1: 참 서울 곳곳에 가볼 만한 곳이 많아요. 월요일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한복판에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 종로의 인사 도시유적 전시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답 휴가였습니다. 딱 지금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들을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참여해 감사드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은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해리 벨라폰테의 마틸다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sing a little softer. Matilda, Matilda.
1: Matilda.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제 아무리 공자와 주자의 가르침을 깨우친 학자라도 바다의 삶은 그들만큼 알지 못합니다. 정약전은 바다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홍어와 가오리는 어떻게 다른가? 해파리가 많아지면 도미가 많아지는가? 그 궁금증 덕분에 해상에서 표류하다 지금의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중국을 거쳐 조선 땅으로 돌아온 어부 문순득에게 이야기를 정해 그의 3년 2개월간의 여정을 다룬 표회심화를 펴내기도 했죠. 처음 보는 물고기는 기어이 배를 갈라 특징을 관찰하고 바다의 모든 것을 기록하며 수도 없이 질문하는 정약전에게 창대는 궁금한 것이 왜 그리 많으냐고 타박합니다. 이때 정약전이 답합니다.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하는 공부가 나라를 망쳤다. 창대와 가거댁을 비롯한 흑산도 사람들의 면면에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치를 터득한 이들의 지혜가 묻어나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로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경지가 존재하죠. 영화는 바로 이것이 정약전으로 하여금 붓을 들게 한 진정한 힘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극의 후반, 학문으로 입신양명하려던 창대 역시 스승 없이 홀로 감당하는 긴 여정을 통해 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감독이 길어올린 민중의 역사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두루 반추하는 거울이 됩니다. 홍어 다니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 다니는 길은 가오리가 압니다. 정약전은 창대의 이 말에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산어보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길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책 속의 가르침보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다니는 길의 모양과 삶의 양태를 잘 기록하려던 학자의 마음은 시간을 달려와 현시대의 혼란을 넉넉히 어루만집니다. 인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3: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꿈이자 가장 큰 투자입니다. 그런데 믿고 계약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르고 약속했던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과 비용 때문에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시행사와 시공사, 은행과 국세청, 지자체를 상대로 15년 동안 53건의 소송과 긴 법적 싸움 끝에 국내 분양 분쟁에서 보기 드문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먼 길이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이종수 회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종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0: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방송이라서 아파트의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1: 네.
0: 일산에 있는 3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
1: 네.
0: 거기에 입주 예정자.
1: 네.
0: 대표를 네, 하신 거죠.
1: 그렇죠. 입주하기 전에
0: 네.
1: 계약자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걸
0: 네.
1: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고 합니다.
0: 네, 네. 아,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참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15년 동안을 소송을 하셨고
1: 네.
0: 거기 소송 건수만 53건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뭐 51% 네.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아파트를 요즘에 다 분양받아가지고 그런 경험은 온 국민이 다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선분양제도이기 때문에
0: 예.
1: 그 지어놓지도 않고 돈을 내기 시작해요.
0: 그렇죠. 미리 돈을 붓죠.
1: 네. 뭐 그다음에 예. 한다는 게 이제 약속하는 거죠. 이게 도로가 이렇게 들어올 거다.
0: 네.
1: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그다음에 집도 이렇게 지을 거다.
0: 예.
1: 모델하우스 딱 하나 샘플 보여주고
0: 예.
1: 그러고 나서는 돈 다 내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선전하고 똑같습니까?
0: 다른 경우가 대반이에요.
1: 대반이죠.
0: 맞아요.
1: 그걸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면은 또 법하고 그 카르텔이 또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이기기 힘들어요.
0: 그게 이 거의 제 생각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요?
1: 그렇죠.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계란 바위를 못 치고
0: 네.
1: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물고기를 그물로 잡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린 잡힌 물고기가 돼요.
0: 을이 되는 거네요.
1: 네. 그러니까 한 해 내로 그 약속한 대로 그냥 되든 안 되든 끌려가는 거예요.
0: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이 야 어떻게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어떻게 이겼지? 너무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1: 네.
0: 제가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1: 네.
0: 일단 1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는 하셨는데
1: 네.
0: 원하셨던 결과를 모두 얻으신 겁니까?
1: 네. 얻은 거예요.
0: 아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1: 최종적으로 잔금 안 내고.
0: 잔금 안 내셨어요?
1: 네. 처음 들어보셨죠? 첫 사례입니다.
0: 그럴 수가 있어요? 잔금이 보통 한 몇 퍼센트죠?
1: 20%에서 30%
0: 그렇죠. 됩니다. 20, 30%죠.
1: 네. 그걸 이제 하나도 안 내고 등기를 받게 됐죠.
0: 그럼 건설사가 잘못을 확실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패소했으니까.
1: 네네.
0: 와.
1: 근데 이제 보통 건설사가 보통 시공사로 해가지고 집을 짓는 데고.
0: 네.
1: 원래 시행사라고 SPC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0: 사업을 시행하죠. 예.
1: 네. 거기서 이제 다 그 PF 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고 그래서 돈, 그 돈 가지고 신 게 시행사고.
0: 네.
1: 그 다음에 시행사의 하청을 받아서 짓는 시공사가 건설사입니다.
0: 그러면 시행사를 상대로 하신 거예요? 시공사를 상대로?
1: 시행사를 다 상대로 한 거죠.
0: 아.
1: 은행까지.
0: 은행까지.
1: 네.
0: 예. 이게 우리나라 분양 문화에 있어서
1: 네.
0: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그
1: 네.
0: 판례라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 최초인데요.
0: 네.
1: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그 건설 카르텔이 있냐면은 시행 시공사 그다음에 지방 정부 다 짜고 치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있으면 이제 소송으로 갑니다.
0: 예.
1: 소송으로 가면은 그 대형 법무법인이 그 건설 시행사 건설 예. 쪽에 붙어요.
0: 네.
1: 주로 김앤장, 태평양, 예, 뭐 광장 이런데
0: 대형 법무법인들이 붙는다는 거죠.
1: 보통 한 손가락 10위 안에 드는 법무법인이 붙어요.
0: 대기업들이니까 그렇게 네. 좋은 뭐 잘 나가는 네. 법무법인 쓰겠죠.
1: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국민이 이제 소송을 하면 법리에 합당한 것도 져요. 그리고 이겨봐야 몇십만 원.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 근데 이번에 우리는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파산 관쟁이라는 것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0: 시행사는 파산해 버렸어요.
1: 네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끝까지 가느라고 이제 15년 걸린 거예요. 결국은 잔금 하나도 없이
0: 네네.
1: 그냥 그 등기를 받게 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0: 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보통 분들은 이 대형 건설사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분해도 네. 어느 정도는 참고 조금 뭐 그쪽에서 생각해주면 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공격에 이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잔금 이제 거부를 한다.
0: 네.
1: 그러면 잔금을 안 내고 버티잖아요.
0: 네.
1: 그럼 바로 이제 그 잔금 연체이자가 붙어요.
0: 연체이자가 어마어마하죠.
1: 그렇죠. 16.5%라는.
0: 예?
1: 16.5%라는 연체이자가 붙고.
0: 예.
1: 그게 이제 쌓이면 차압 들어오고 압류 들어오고 하면은 신용불량자 되고 하면은 뭐 몇 개월 한두 달 견디다가 다 무너집니다.
0: 그러면 사실은 입주민들도 아 그만하자 그런 분들 많이나
1: 그렇죠.
0: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그거를 압박을 하지 못하는 방법을 썼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변호사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 당사자가 고민을 해갖고 하면은.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방법 찾아내는 거죠.
0: 근데 원래 우리 회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1: IT 쪽에서 원래 일을 해왔고 지금도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까 변호사나 뭐 이런 아니죠. 법적인 그 지식은 없으셨던 거네요.
1: 변호사나 법적으로 변호사나 예. 또 건설 쪽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문외 아닙니다.
0: 이런 분양 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회장님이 당한 이제 분양 사기라고 이제 표현하셨어요. 어떤 네. 유형이었습니까?
1: 어떤 유형이었냐면 네. 이제 과대 광고가 너무 심했어요.
0: 어떤
1: 예를 들면 네.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서는 자유로 접근성이
0: 네.
1: 예, 출퇴근 이제 베드타운 비슷하다 보니까 출퇴근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자유로를 그 통하는 그런 접근성
0: 네.
1: 이에 따라서 집값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0: 예.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우리 단지 바로 앞에다가 제2자유로가 신설되고 거기에 그 IC 나들목 네. 그럼 바로 이제 자유로를 진입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1: 그렇게 된다 하고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0: 안 됐어요.
1: 예, 좀 이상.
0: 예, 알겠습니다. 제 마음이 급하네요.
1: 그래서
0: 네.
1: 그 또 하나는 이제 영어 마을.
0: 네.
1: 그 영어 마을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이경숙 그 숙대 총장이 인수위원장 했을 때 네. 영어 붐이 불었어요.
0: 그랬죠.
1: 예를 들면 오렌지라고 하면 안 된다.
0: 아린지.
1: 오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예. 할 정도로 예. 영어 마을 인기가 많이
0: 많았죠.
1: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젊은 이제 그 아주머니들은 거기에 굉장히 혹했어요. 왜 했냐면 영어 마을을 하는데 여기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학점을 이수한 걸로 쳐주겠다.
0: 아, 학점 인정되게 해주겠다.
1: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에요.
0: 예.
1: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게 메인이 이제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중앙공원을 갖다가 여의도공원에 두 배 만들어준다, 옆에 생태공원 해준다, 뭐, 예비군 훈련장을 옆에 있는 걸 치워준다, 뭐.
0: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건설사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였어요. 그 영어 마을하고 도로. 굉장히 중요했는데.
0: 그 계획도 안 난 상태에서 발표를 했는데.
1: 아, 계획이 났다고 그 지도에도 딱 있더라고요.
0: 예.
1: 예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분양가가 그때 다른 아파트보다 주변 아파트보다 두 배가 됐어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예. 그 비싼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0: 예.
1: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도 보니까 굉장히 럭셔리하게 고급 자재로 잘 돼 있고.
0: 네.
1: 그건 이제 다 사람들이 믿고 이제 그 계약을 했어요.
0: 네.
1: 계약에 도장 찍는 순간 이제 잡힌 물고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한 게 1월 8일쯤 계약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또 이따가 집에 주말에 식구들하고 이제 계약한 모델하우스도 구경하러 한 4월 5월 달에 방문했어요.
0: 네.
1: 그랬더니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데모를 하나 보더니 그 도로는 다 취소된 거야 이미. 취소된 건데 그 지도에는 그걸 왜 놨냐. 과거 지도를 갖다 걸어놓고 거짓말 친 거죠.
0: 그건 진짜 사기네요.
1: 사기죠.
0: 뭐 계획이 바뀔 수는 있는데.
1: 그렇죠. 바뀌었으면 2년 전에 분양하기 2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걸 옛날 지도를 갖다 걸어놓고 거짓말 친 거죠.
0: 그거는 시행사가 그런 거죠.
1: 시행사 그런 거죠. 네네. 시행사가.
0: 예.
1: 그리고 이제 영어마을은 이 학원법에도 저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그게 다 거짓말이다, 두 개가. 다, 제일 중요한 거 두 개가.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돈 다 내고 이제 들어가 봐야 하는 상황들이고. 근데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두 가지가 밝혀졌죠.
0: 네.
1: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데모를 많이 해서 난 이제 잘, 요 40대 젊은이들이 나와서 투쟁을 하더라고요.
0: 그러면 그런 네. 경우에 이제 네. 분양 계약금을 처음에 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사실과 달라 네. 계약금 달라고 할 수 없나요?
1: 없죠. 그러니까 계약 해지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 법적인 절차가 되고.
0: 그래도 그쪽에서 뭐 사기 뭐 거짓말을 했잖아요.
1: 네네. 그건 이제 손해배상 대상이지 계약 해지까지는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0: 아.
1: 그 사람들이 그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작전 세력인지 다 항복을 하고
0: 네.
1: 우리 편이 아니더라고 이제 카페를 이제 죽이는 작업을 들어가더라고요.
0: 그러니까 입주자 카페를
1: 네 입주자 네. 카페를
0: 뭘 하셨어요 처음에?
1: 그래서 제가 열 받아서
0: 네.
1: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맞은 데 또 맞은 거거든요.
0: 한 번 당했는데 이쪽에서 또 배신을 당한 느낌이 드셨겠네요.
1: 입주자들한테
0: 네.
1: 또 배신 당하니까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0: 네.
1: 제가 그 카페를 다시 관심도를 유발시켜가지고 다시 네. 불을 붙였다고 할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이제 회장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이제 추대가 됐어요.
0: 그게 이제 입주를 얼마 정도 앞둔 시점이
1: 아니라 그때가
0: 계약 막 한 시점
1: 막 하고 나서
0: 그때부터
1: 네네
0: 처음에 시행사랑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싸워야 할 상대가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1: 예, 예, 예. 그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그 서로 다른 회사예요.
0: 예.
1: 다른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돈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를 잘 썼니 못 썼니 해가지고 싸움의 방법이 그 시공사가 공사를 보이콧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이 10개월이 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날짜를 못 맞추게 된 거죠. 못 맞추게 돼서 그 공사 중에 입주 그 사전 방문 행사라고 있어요.
0: 네네.
1: 그 행사를 가보니까 뒷담한 걸 보여주다시피 했어요.
0: 어떻게 된 상태가?
1: 예. 바닥 공사도 안 돼 있고 현관에 들어가면은 시멘트에 다 예를 들면 그리고 벽지 이제 대리석도 발라 안 발라도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그렇게 보이콧을 하다 보니까 중단한 게 많아서
0: 그게 좀 시행사랑 시공사랑 또 갈등이 분쟁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제 3개월 늦어가면서 겨우 했는데 그 3개월이 원래 도가 되면은 이제 늦어지면은 계약 해지가 해야 되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있어요. 그 약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0: 네네네.
1: 그걸 약정 해제라고 해요.
0: 네.
1: 그런데 그날 12시가 탁 넘어가면 3개월이 이제 지연된 거죠.
0: 예.
1: 그럼 계약 해지가 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하고 무슨 수를 썼는지 그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0: 네.
1: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게
0: 들었어요. 사용승인이 났군요.
1: 네.
0: 그게 어떻게 임시 사용승인이 나요?
1: 그러니까요.
0: 아, 진짜 황당하셨겠네요.
1: 황당했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라는 것도 이제 준공이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고
0: 네.
1: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것이 됐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원래 집을 덜 지었는데 네. 이미 그 날짜에 맞춰서 집 팔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0: 그럼 지자체를 상대로도 싸우셨어요?
1: 그렇죠. 네.
0: 아.
1: 자, 그러니까 적들이 계속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로 살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동별로.
0: 네. 예.
1: 그걸 악용해서 사용 승인으로 이제 해서 입주를 해서 그 계약서의 약정 해제를 피해 가는 거죠.
0: 네, 네.
1: 그때 또 나타나는 게 새로운 적 기획 변호사 이게 나타납니다.
0: 아.
1: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3개월이 넘어 네. 해제가 되었잖아요.
0: 네.
1: 아, 이 정도면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유혹을 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때 막.
0: 아, 주민들을 편해서 네. 아, 이거 계약 해지 시켜주겠다 하고. 이제 우리 기획 부동산은 제가 들어봤는데. 기획 변호사가 또 있어요.
1: 걔네들이 이제 또 나쁜 짓 하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쪽에서 거기 이제 변호사가 계약해도 된다는데 사람들은 그냥 막 절반이 떨어져 내가 안 된다 어렵다
0: 분열이 날 수밖에,
1: 날 수밖에
0: 없겠네요.
1: 없죠. 그래서 예. 반토막이 났어요.
0: 네.
1: 한 천여 명이 글로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다 계약 해제가 패소하고 연체로 이제 두드려 맞게 됐고.
0: 아,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소송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네. 따로따로 소송을 네. 하시는.
1: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계약 해제는 나중에 해도 된다. 늦지 않다. 가서 당했죠. 변호사한테.
0: 아, 그러니까 변호사비만 물어주고 계약 해제는 못했겠네요. 네.
1: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하면은
0: 예.
1: 한 집에 얼마냐. 그럼 한 집에 뭐 8억 정도가 원금이다. 그러면 그걸 하려면 0.5% 인지를 갖다 붙여야 돼요.
0: 그럼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500만 원씩.
0: 아.
1: 인치대까지.
0: 네.
1: 근데 이제 항소할 때는 1.5배.
0: 아.
1: 그 다음에 상고할 때는 또 2배. 이렇게 되니까 한 집에 많이 낸 사람은 2천만 원씩.
0: 변호사는 수십억을 챙겨가는 거네.
1: 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름은
0: 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1: M이라고
0: 네.
1: 한 변호사가 있는데.
0: 네.
1: 예, 그 변호사가 우리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데를 한 50군데를 해갖고
0: 네.
1: 그 걷어서 닭 지고 도망갔어요.
0: 해외로 갔어요.
1: 응. 그러니까 이런 변호사를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적이야.
0: 그렇군요.
1: 예, 제가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0: 네.
1: 창조해낸 게 있어. 비책 1번
0: 네.
1: 해가지고 그 잔금 그 소송을 해놓고 잔금 상계 소송이라는 말을 갖다 창조해냈어요.
0: 잔금 상계.
1: 상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우리한테 잔금을 내라.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
0: 네.
1: 근데 우리는 손해가 1, 2, 3, 4, 5 이렇게 많다.
0: 네.
1: 그 손해를 다 합치니까 잔금을 넘어선다.
0: 아, 그러니까 손해 이거 하나당 여기 잔금 낼 거에서 얼마 제하고.
1: 다 전부 합쳐보니까
0: 예.
1: 잔금 낼 거를 넘어선다. 그래서 낼 잔금이 없다.
0: 네.
1: 그러니까 네가 낼 잔금이 없으니까 채무불변제 소송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0: 아, 그 이제 잔금 상계 작전을 세우셨군요.
1: 네, 그게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사례더라고요, 보니까.
0: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인정을 해주냐, 마느냐
1: 그렇죠.
0: 하는 게 있잖아요.
1: 그게 이제 1심하고 1심, 2심, 3심까지 가야 결론이 나잖아요.
0: 네.
1: 그러면 3년 이상 갈 거란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지금 당장 이제 걔네들은 잔금 당장 입주시켜야 돼요. 근데 그 3년이나 그 3심 갈 때까지는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 방어책이 되는 거죠.
0: 그동안은 이제 안 불어요?
1: 이제 안 불었죠.
0: 아, 소송 중에는.
1: 네.
0: 예, 그렇군요.
1: 그 소송 중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겁나는 게 일반 회사원들이 신용불량자 되고
0: 네.
1: 재산 압류되고 막 이런 거를
0: 이게요 그냥 얘기하시지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일이에요.
1: 그렇죠. 그래서 예. 사람 설득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0: 3천 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동의를 했는지 여쭤봐도 돼요?
1: 그걸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 3천 세대에서 분양이 원래 90% 됐어요.
0: 네.
1: 그럼 나머지 이제 3구 27, 2700
0: 세대.
1: 2700 세대 중에서 신동화 직원 이름으로 된 게 360개가 있어요.
0: 아.
1: 또 허위 분양이 그것도 계약 해제 기획
0: 변호사한테 간
1: 1000명 갔죠.
0: 네.
1: 1300 남았죠.
0: 네.
1: 거기서 이제 카페를 모르는 인터넷을 모르는 노인
0: 네.
1: 세대라고 이렇게 빼니까 한 700세대가
0: 아.
1: 이제 700세대가 자금 거부를 동참을 한 예. 거예요.
0: 그런데 국세청이 아파트를 압류하는 자, 적이 있었다면서요?
1: 시공사의 직원 물량이 360개 있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게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시공사 직원 이름이니까 처음에는 왜 직원 이름을 했냐. 그는 분양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분양을 못 이제 안 하고 직원 이름 갖다 도용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심지 사용성이 났으니까 거기다가 잔금 내야죠. 그다음에 중도금 이자 있죠.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 이름 갖다 쓰고 나서 잔금을 갖다 내니까 600억이 필요해 잔금이.
0: 네.
1: 그다음에 달달이 중도금 이자가 되니까 한 달에 5~6억씩 이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공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를 없애버리자. 작전을 세우고, 대주단으로 등극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일부러 망하게, 일부러 파산을 하는 거.
1: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살려고 네. 시행사를 없애려고 네. 계획을 잡고, 그 새마을금고연합회라는 해서 또 PF 대주단 8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은행연합회 소속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의견 일치할 때 자꾸 삐딱선을 타니까 그쪽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대주단이 됩니다. 은행에 반열에 올라가. 거기서 이제 그 파산을 시킨 거예요. 파산시키는데 파산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행사가 파산해요.
0: 네.
1: 시행사가 파산을 하면 뭐가 이제 대신하냐 하면 파산 회생법원에 가서 파산 관제인이 이제 선정이 돼요.
0: 네.
1: 파산 관제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빚잔치 하는 사람이에요.
0: 그렇죠.
1: 받을 돈 받고 예. 줄 돈 주고 해서 정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국세청하고 이제 연계해 가지고 우리 잔금을 받아서 시행사가 납입하지 못한 세금을
0: 네.
1: 납입하려고 먼저 1차로 우리를 속였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입금을 안 시키고
0: 네.
1: 잔금을 국세청에

0: 반을 내면 소유권 준다고 이제 거짓말 치더라고요. 국세청이.
1: 이제 뭐 어디를 믿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래요. 그 이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시행사하고 합의 보고 입주한 게 입주 합의서라는 걸 다시 만들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는 분양계약서에 앞서는 거예요. 신법은 네. 국법보다 앞선다라는 예.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1: 입주 합의를 어떻게 하신
0: 입주
1: 거예요?
0: 입주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잔금을 안 내고 입주하고 나중에 판결이 다 남은 손해배상 소송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거 남은 우리가 받을 게 나오잖아요.
1: 네.
0: 그거는 빼고 준다.
1: 예.
0: 그 정신으로.
1: 아, 그게 성공이네요. 네. 그 합의를 이끌어내신
0: 그 합의를 이끌어낸
1: 게.
0: 거죠. 우리는 대신 잔금을 안 내고 입주하는 최초 사례가 됐고.
1: 네.
0: 나중에 이제 이 소송이 정리가 되면 빼기 더하기 해가지고 주는 걸로. 네. 합리적인 합의서죠.
1: 근데 빼기 더하기 해서 이제 결국은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15년 동안 50건이 넘는 소송을 지금 이 단시간에 얘기하기는 너무 복잡한 부분이지만.
0: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잡한 거를 성공했는데 사실은 잔금 청구 소송을 패상관장이 우리한테 들었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 손해배상금을 그 10가지를 소송하기를 내면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밖에 그 판결이 안 나요. 우리나라
1: 그러니까요.
0: 사례를 보면.
1: 예.
0: 그러면 그 매덕 2, 3억 되는 잔금하고 그 몇천만 원밖에 안 될 텐데 다 합쳐봐야 그럼 잔금을 거의 내야 90% 이상 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잔금을 갖다가 다 없애기 위해서 계약 해제 소송으로 대응했어요.
1: 아, 다시 또 계약 해제로. 네,
0: 얘네가 반소를 했을 때 잔금 내놓으셔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파상관제인이.
1: 네.
0: 네. 나는 계약 해제됐다. 그럼 잔금이 없다. 이런 걸로 이제 논리를 이제 대응을 했죠. 그래서 그걸 다 이겼습니다.
1: 야, 어쨌든 이 15년의 지난한 기록을 이제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입주민들은 어떻게 평온한 일상을 찾으셨어요?
0: 네, 그렇죠.
1: 아, 다행입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0: 네.
1: 이게 제일 힘든 게 불법이다라는 게 확실하면 싸우기가 편한데
0: 네.
1: 불법이 아닌 경우와 맞서서 싸우는 게 되게 힘드셨다고
0: 그렇죠.
1: 들었어요.
0: 네, 네. 그게 뭐냐면 시행사가 파산하는 것도 합법이죠.
1: 네.
0: 파산관제인이 지정되는 것도 합법이죠. 근데 파산관제인이 잔금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것도 합법이죠.
1: 예.
0: 그런데 나도 그러면은 이거는 해제가 됐으니까 잔금 줄 돈이 없다라는 것도 합법이요. 합법 대 합법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할 때 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 다녀가면서
1: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0: 승소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50개 소송이 다 그걸 쫓아가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제목이 집으로 가는 먼 길입니다.
0: 네.
1: 15년 걸리셨어요. 15년.
0: 네네.
1: 이런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0: 네.
1: 하고
0: 네.
1: 이제 분양 받으려고 꿈꾸는 분들도 계실 텐데
0: 네.
1: 분양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안 당하려면
1: 네.
0: 분양 시행사가 홍보하는 홍보 내용을 다 확인해 봐야 돼. 일일이.
1: 꼼꼼하게 봐야 된다.
0: 봐야 되고 제가 이제 건의 드릴 거는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1: 네.
0: 지방자치단체가 허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 승인을 냅니다. 사업 승인을 낼 때 얘들이 거짓말을 다 나열해 가지고 한 거 그냥 도장 찍어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확인도 안 하고.
1: 바쁘셔서.
0: 네. 바쁘셔서 그렇게도 바쁘다고 해서
1: 네.
0: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농담입니다.
0: 그래서
1: 네.
0: 그런 거를 그 사업 승인 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1: 사업 승인 실명제.
0: 네.
1: 아이디어네요.
0: 네. 그거에서 네. 그 해당 시장.
1: 네.
0: 고양시면 고양시장. 그다음에 주택국장. 과장.
1: 근데 너무 벌벌 떠시느라 승인을 안 내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부작용도
0: 아니,
1: 염려됩니다.
0: 아니죠. 그거는 이제 승인을 네.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몇천억의 돈이 걸리고 이게 우리 것만 해드려도 2조 3천억이에요.
1: 아, 예.
0: 그걸 함부로 승인 내주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태까지 뭐 다 겪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선분양 제도는.
1: 선분양 제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0: 그렇죠. 네.
1: 예, 근본적으로.
0: 한 번에 후분양으로 바꾸면 또 잘 안 될 테니까 절충안을 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지금 안 그래도 주택이 부족한데 못 짓는다는 소리가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참 주택 문제가 쉽진 않습니다만 네. 정말 15년 동안의 소송이 큰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1: 네.
0: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네,
0: 네. 네. 아파트 입주 예정자협의회 이종수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겹겹이 덮으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특히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경남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산과 부산 등 경남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양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부산 금정구도 지금 39.3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현재 3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한낮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밤더위에도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지난달부터 어제 29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도 8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도 기온이 25도로 웃돌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 26도, 대전 25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4도, 광주 35도, 대구, 부산 37도, 양산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며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양시장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400포인트 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8% 넘게 상승했다 결국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9.68포인트 하락한 5593.56에 코스닥은 17.9포인트 밀린 644.78에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6일 연속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유가는 나흘 만에 6%대 급등했습니다. 국내 증시 종일 널뛰기 장세 펼쳤습니다. 코스피 5%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 5% 넘게 하락하는 등 반도체 대표주 약세였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기 등 반도체 기판 및 MLCC 관련주, 원전과 유통, 전선과 전력설비주 하락했습니다. 반면 조선 및 조선기자재 정유주, 보험과 은행, 방산과 화장품주, 통신과 게임주, 종합상사주 등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36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종가 부근에 몰리는 리밸런싱, 자산 재조정 거래를 장중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매일 기초 자산을 사고파는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 거래가 장 마감 무렵에 집중되면서 기초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9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3.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매출은 1년 전보다 130% 증가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3분기 연속으로 경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월급의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안과 건보료 상향선을 조정하는 부과 체계 개편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증시 약세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보료 인상까지 공식화할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결혼 서비스와 관련된 가격 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예식업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제공하는 결혼 준비 대행사에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으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을 공개한 업체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장과 결혼 준비 대행사가 가격 정보와 위약금 같은 정보를 표시했는지 점검하고 문제의 사업자에겐 과태료 최대 1억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68.16원, 경유는 1,851.38원으로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25일부터 4주간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 최고 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자체보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자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됐는데요. 여기에 장 마감 후 나온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도 AI 투자에 대한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어제 오늘 반도체 대형주가 나란히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최악의 7월을 보내고 있는 국내 증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잠시 후 FOMC부터 빅테크 실적이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과 하반기 전망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시작하면서 저희끼리 아직도 7월이 안 끝났다고 했는데요. 7월 30일 목요일 증시는 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증시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2: 예, 오늘은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오늘 장중 내내 정말 치열하게 살려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겠다는 사람과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힘겨루기가 정말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코스피 오늘 1.2% 하락을 해서 5,593에 마감이 되긴 했는데 장중에 좋을 때는 5.5%까지 급등을 해서 아, 이 정도 되면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살아나다 싶은 생각이 살짝 들 정도까지 5,976이니까 거의

0: 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이 좀 팔고 외국인만 2천억 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다라는 부분이 호재와 악재가 다 있었는데
1: 네.
0: 결국 이제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데 시장은 악재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좀 든 것 같습니다. 오늘 악재로서 볼 수 있는 거는 동결은 했지만 매파적인 동결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30년물 기준으로 5.2% 근처까지 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쳤고. 그다음에 오늘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수주들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그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긍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괜찮았고 또 컨퍼런스 콜 나온 내용들도 시장에서 기대치에 비해서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하락을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이 반도체 쪽 제외하고 바이오 그다음에 조선과 방산 또 화장품 2차전지 이들 쪽을 좀 주로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낙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코스피가 어제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한 300포인트 이상 위에서 좀 마감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5200선 정도였는데 그게 저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시장에서 후반부에 좀 나왔던 점도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쏠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로 또 뭐 이렇게 계속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좀 사기 시작했다. 그것도 외국인이. 이 부분은 만약에 지속성만 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 삼성전자 2분기 본실적이 나왔고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좀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0: 어제 하이닉스 주가가 더 급락을 장중에 18%까지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컨퍼런스 콜 내용이 시장에서 기대한 걸 특히 주주 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못 미쳤다는 부분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본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사실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물론 실적은 뭐 매출 171.5조 영업이익 89.5조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알려진 바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이런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부분들 어떤 것들을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 주주 환원인데요. 구체적으로 뭐 얼마를 뭐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기존 계획 그러니까 내년까지 예정되는 기존 주주환원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하면서 특별배당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사주 또 매입 얘기를 꺼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걸 하겠다라고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게 시장에서 오늘 그래도 좀 기대치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이 LTA 관련돼서도 시장 예상 대비해서 더 높은 수준인 전체 캐파의 한 60에서 70%까지 이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계약도 5년 계약이 일반적인데 5년 계약을 한 다음에 매년 1년씩 연장하는 식으로 계약 방식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5대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계약 완료도 했다. 이 부분도 좀 안정적인 그런 결과를 좀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파운드리 부분 관련해서도 가장 관심사는 도대체 흑자 전환을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1: 네.
0: 지금 일반적인 시장의 전망은 내년부터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일각의 기대감은 연내 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파운드리 부분 관련해서 관심사였는데 그럼 삼성전자의 얘기는 일단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서 특히 첨단 공정이 선단 공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가동률이 최대 수준이다.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미국의 테일러 팹이 1기가 올해 가동 준비가 좀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특히나 2030년에 2기 팹 테일러 2기 팹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얘기도 좀 새롭게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측에서 연내 흑자전환할 것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 정도면 연내 흑자전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계속해서 빅테크들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낳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분위기는 좀 양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의 이른바 깜깜이 공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0: 예, 오늘 금감원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종합 개선 방향이라는 긴 제목의 이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이 대책이 좀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임상 시험 결과 또 기술 이전 계약 규모 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좀 부풀리게 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뭐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1: 또 네, 뭐 회사가 그런 이슈가 많았었죠.
0: 네. 그다음에 회사의 공시 내용하고 언론 보도 내용과 자꾸 좀 악의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이걸 불확실하게 좀 보니까
1: 네.
0: 주가가 급등을 했다 또 급락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발하다 보니 이거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0: 금감원이 이번에 대책을 좀 내놓은 건데 이제 정리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앞으로는 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는 기사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무슨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공시를 통해서 발표하라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또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언론 쪽에다가도 꿈의 신약이니 기적의 신약 이런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예 자제를 하는 권고긴 한데 아마 경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얼마든지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으면 이것도 좀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 대표적인 게 이 마일드스톤이니 무슨 로얄티니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개념이 사실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술 이전 공시 단계적 기술료인 뭐 마일스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건 마일스톤이고 이거는 계약금이고 이건 뭐 로얄티고 이런 부분들을 공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웬만한 투자자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걸 또 명확하게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보통 이제 바이오 회사들의 그 돈을 버는 사업 모델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과 관련돼서도 돈 버는 사업템의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을 전체 개발 과정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하지 말고 다 통합관리해서 발표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과도한 기대감을 이렇게 끌어내서 주가를 좀 과도하게 좀 끌어올리는 이런 어떤 주가 부양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의 부분들을 좀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1: 네. 공시선진화 관련입니다. 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집보다 밖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 외식비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0: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생활물가 가격정보 포탈 이름 참가격입니다.
1: 참가격.
0: 예, 저도 아까 이거 준비하면서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뭐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삼겹살 우리가 이제 보통 외식을 할 때 삼겹살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6월 달 현재 서울 지역의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00g 기준으로 2만 1000원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년 전보다 4% 정도 오른 건데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가서 고기 한 4인분 정도 먹고 뭐 소주 한두 병, 맥주 한 병 뭐 이런 정도 먹고 하면 뭐 고깃값에 술값까지 하면 대략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세 사람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1인당 한 4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꽤 부담스러운 외식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뭐 여기에 뭐 된장찌개니 공깃밥을 시키면 더 올라가는 거는 불가피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냉면도 1년 새 4% 역시 올라서 12,000원대 평균 가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냉면 매니아 분들은 좀 유명한 그 브랜드 냉면집들 가시잖아요. 네. 거기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보통 물냉면 가격이 16,000원 일반적입니다. 뭐 회냉면이나 이런 것들은 근 2만 원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걸 생각을 하면 사실 냉면은 가격이 좀 더 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삼계탕도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이제 중복까지 지나서 이제 말복도 있으니까 삼계탕 관심들 많을 때 삼계탕도 3% 넘게 올라서 18,000원대 거의 2만 원대라고 봐면 되겠고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칼국수도 이제 한 그릇 먹으려면 만 원 이상 줘야 되는 세상이 좀 됐습니다. 이 참가격이라는 포털의 수치들은 평균값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냉면집처럼 유명 식당들은 여기보다 훨씬 더 비싸다. 이걸 감안을 하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릴 때 소비자 물가 우려를 좀 했었는데 지난 네. 5월과 6월 두 달 연속 우리 좀 소비자 물가가 3%대를 좀 넘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오늘 이 참가격 이 포털에서 좀 발표한 생활물가 같은 경우는 전체 소비자 물가 3.2%보다 높은 3.4%로 나와서요. 생활물가의 가격 상승 그 안에 있는 외식비의 가격 상승은 여전히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경제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 연준이 점도표를 공개했다.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변했다. 같은 말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대체 점도표가 뭐길래 전 세계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점도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미국 중앙은행 위원들이 만든 미래 금리 지도입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미래의 적정 금리 위치에 점을 찍어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 올해 말 금리는 이 정도가 적당해. 내년에는 이만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각자의 전망이 점으로 찍히는 겁니다. 점들이 높은 곳에 많이 모이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위원이 많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점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점도표는 연준이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인 셈입니다.
3: 미국 금리 얘기인데 한국에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지?
2: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들이 위쪽에 몰리면 달러가 강해져 원달러 환율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들이 아래로 내려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환율 부담이 줄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도표는 금리 인하 날짜를 약속한 시간표가 아닙니다. 물가와 고용, 경기 상황이 달라지면 점도표 위의 점도 언제든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현재 생각을 보여주는 힌트, 점도표.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오늘 새벽 FOMC가 발표되는 시간부터 빅테크 실적과 아침 삼성전자 실적까지 오늘 빅 이벤트들을 지켜본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과연 금리부터 AI 기업 실적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겁니다. 7월 한 달 급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투자자들은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네.
1: 아직도 7월이 안 끝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9,300을 넘어서면서 좀 오버슈팅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와, 이 정도일 줄이야? 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도 상승을 하고, 네, 이점망도 상향 조정되는데 고점 대비 30%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1: 저희 30% 더 떨어졌습니다.
2: 네, 그러니까요. 20% 이상 빠진 적도 별로 없어요.
1: 네.
2: 네. 그런데 이런 사이 벌어졌다? 저희도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7월 중순부터는 이유는 있지만, 네, 이 정도 떨어질 일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있었던 네, FOMC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좀 느끼기에는 FOMC 그 자체는 좀 충격적이지 않았던 네, 내용처럼 밝혀진 것 같다는데, 맞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금리가 올랐던 것 같거든요. 이게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2: 일단은 FOMC가 약간 드라마틱했어요.
1: 드라마 같았다.
2: 네. 네. 그러니까 FOMC 성명서가 나오자마자는 네, 금리 튀고 달러 튀고 그 증시 급락하고.
1: 성명서가 몇 시에 나왔죠?
2: 3시에 나왔어요.
1: 3시에 나오는군요.
2: 네. 3시에 네, 나왔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벌어졌냐면 네, 1910몇 년 이후 처음으로 3명의 연준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12명 중에.
1: 아, 네. 네.
2: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투자자들은 9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1: 네.
2: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니까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명서가 공개된 뒤에는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1: 네.
2: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는 조금씩 진정이 되다가 네, 그리고 캐비넛 연준의장이 말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금리 왜 인상 안 하냐,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 안 해도 채권이 많이 올라왔는데
1: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서
2: 인상 효과 좀 있는데라고 하면서 네, 일단은 시장을 진정시켜줬어요.
1: 아.
2: 이거 보니까 당분간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야? 서두를 필요 없다는 시그널인가? 라고 했던 거고, 마지막으로는 네, 그게 결정적이었는데 캐비넛 연준의장이 이 세 명의 반대 의견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굉장히 정당한 공론화 과정이고 의견 과정이고, 그런데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2% 물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 네,
2: 세 명의 의견이 굉장히 매파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 정도로 네,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그래? 그러면 금리 인상 많이 안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장 중에, 그러니까 기자회견 후반부에는 나스닥이 플러스가 나기도 했어요.
1: 엄청난 드라마틱한 네, 장면이 펼쳐졌네요.
2: 네. 나스닥이 네, 플러스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3번을 보시면은
1: 네, 3번 그림 봐볼까요?
2: 네. 네. 그림 2번은 뭐였냐면
1: 네, 2번 그림부터 보나요?
2: 예, 2번부터 네, 보시면은
1: 2번부터 보겠습니다.
2: 이게 지난 주말 기준인데 보시면은 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100%였어요.
1: 아.
2: 금리 인상 한 번 할 수 있다가 92.79%,
1: 네,
2: 금리 인상 두 번 할 수 있다가 7.21%.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연내 무조건 금리 인상이 한다.
2: 예. 네. 근데 이번 FOMC를 지나면서 3번 그림 봐 주시면은 네, 조금은 진정이 됐죠. 그러니까 7월 FOMC가 지나고 9월 달 보면은 42:57. 그러니까 거의 100%였던 확률이 절반으로 네, 줄어들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네. 9월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2: 네, 반반 정도? 반반 조금 높은 정도?
1: 그러네요.
2: 그래서 FOMC 결과만 놓고 본다면 네, 비둘기파적이었어요.
1: 비둘기파적이었구만요.
2: 네. 네.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1: 근데 왜 금리가 튀었냐 이 말이죠.
2: 금리가 튄 거는 네, 일단은 단기 금리는 다 떨어졌습니다. 3개월물하고 2년물은 떨어졌어요.
1: 그렇군요.
2: 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내려오면서 떨어졌는데 장기물이 튀었거든요. 장기물이 텄던 거는 첫 번째는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어요.
1: 예.
2: AI로 인해서 수요도 좋고 투자 덕분에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늦게 하면 물가는 어떻게 잡을까라는 말하는 와중에 역시 트럼프 아.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유가가 또 튀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자마자 브렌트유는 90달러 넘고
1: 네.
2: WTI는 85달러 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기물이 그게 겹치면서 팍 튀었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그 와중에 또 이제 금리도 튀고 그리고 물가도 튀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패닉셀이 나온 거죠. AI랑 반도체 관련해서.
1: 예.
2: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찍은 건 메타가
1: 뭐라고 했는데
2: 실적도 별로 안 좋게 내고 가이던스도 컨센보다 조금 낮게 내고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상단은 그대로 두고 하단만 좀 높이고 하면서 시간 장 끝나고서 이제 메타가 장 중에는 뭐 마이너스 12%까지 빠지는 등 네.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오늘 FMC 새벽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긴 네. 했지만 막상 그 이벤트 자체는 부드럽게 흘러갔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1: 그런데 기자회견 말미에 그러니까 끝날 그 타이밍에 네. 여러 악재들이 좀
2: 쏟아져 나왔죠. 그러니까 세 가지 악재였는데 아.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강경 발언 네. 그래서 유가가 튀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매도가 나왔던 상황에서 이제 메타 실적이 나오면서
1: 네.
2: 매물이 많이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뭐 장 분위기 그렇게 봤지만 네. FOMC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또 중요하니까
2: 네, 네, 네.
1: 그 케빈 씨 연준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밝혔습니까?
2: 일단은 4페이지 그림 한번 4번 그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4번 그림이요? 네. 네 보겠습니다.
2: 4번 그림 보여주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그림 가져왔는데 일단은 여기 표시드린 게 3시, 네. 3시에 성명문이 발표됐어요. 그때 보시면은 성명문이 발표되니까 S&P 500하고 채권금리 떨어지고 막 이런 그림이 나왔다가 이제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S&P 500이 쫙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1: 아, 그러네요.
2: 그게 A번 발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비 투자 경기 강하다. 아, 그리고 장비 소프트웨어 투자도 분기 기준으로 약 20% 증가한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실어줬고
1: 네.
2: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은 없고 위험 선호 심리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네. 시장을 금리 인상을 하긴 하지만 경기가 괜찮아서 무리 없어라는 시그널을 던져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때가 아마 지금 제가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B가 좀 그랬던 것 중에 하나는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이 있으면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인가 뭐 이런 헷갈리는 말을 하긴 했어요.
1: 아.
2: 그러면서 좀 시장이 좀 등락이 있었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2: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100%가 아니더라도 시장 가격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1: 네.
2: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무난하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1: 아.
2: 네, 난리가 나서 바바바박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 때만 하더라도 S&P 500이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금융주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잘 버텼고 S&P 500하고 다우가 좀 먼저 빠지고
1: 네.
2: 그러다가 유가가 튀면서 AI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쭉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렇군요.
2: 전반적으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은 이렇게 너무 매파적이기도 않고 너무 비둘기파적이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성명문 발표됐을 때 당시 충격이 컸던 거죠. 와, 세 명이 반대했으면 9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케빈 허시 말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1: 네.
2: 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진정시켰던 상황에서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제 오늘 FMC 제목은 본 게임은 괜찮았는데
1: 네.
2: 그 다음이 문제였다.
1: 아, 뭐 연장전에서요?
2: 네,
1: 아,
2: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근데 사실은 그 연준에서 결정하는 게 단기 금리니까 2년물 금리는 어쨌든
2: 네.
1: 성명서
2: 맞습니다.
1: 이후에 바로 내려갔다고
2: 내려갔죠.
1: 하는 걸 보면은
2: 네. 네.
1: 그 연준의 그 발표를 그대로 잘 해석을 한 것
2: 네.
1: 같고요.
2: 맞습니다.
1: 그리고 지금 10년물 금리가 위험해지는 거는 이제 AI 기업들이
2: 네.
1: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할 때 우리나라 PF 하듯이
2: 네.
1: 결국 도밀려서 해야
2: 그죠.
1: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부도 위험 때문에
2: 맞아요.
1: 뭐 그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튀니까 지금 그걸
2: 네.
1: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그 10년물 금리 부분에
2: 맞아요.
1: 왜 유난히 뭐 유가라든가 이런 게 왜 10년물 금리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2: 일단은 네. 단기 물가에 대한 걱정들도 있었지만 앞서
1: 네.
2: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피력했어요. 그래서
1: 아.
2: 2년물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도 10년물은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1: 네.
2: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해석을 한 것은 그래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3개월물하고 2년물이 빠지니까 특히 3개월 3개월물이 많이 빠졌는데 3개월물이면 몇 달 뒤 얘기잖아요. 얘네는 그러니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100% 인식을 했던 게 50% 네. 줄어든 만큼 2년 3개월물 2년물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10년물로 가면은 물가를 못 잡을 수 있다라는 걱정과 경기가 더 좋다라고 저 정도로 좋으면은 물가가 올라갈 거야. 근데 네. 금리 인상을 지연해? 그럼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발언을 하면서 유가가 팍 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네.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장기물로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단기물에는 FOMC 결과가 좀 임팩트가 컸고 좀 중장기물에는 유가 반등 그리고 경기 회복, 경기가 좋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좀 맞물리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다고 하는 게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인데 네. 또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또
2: 달랐어요.
1: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일단은 둘 다 매출액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1: 아, 매출은 네. 잘 나왔다.
2: 매출은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 MS는 아주른가? 그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네. EPS도 예상보다 잘 나오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을 했습니다. 네. 시가 내에서. 근데 메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EPS도 예상보다 한참 못했고요. 뭐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레인지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네. 시장 컨센 평균 가격이 시장 컨센보다 한 1% 정도 못했어요. 서프라이즈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또 실망을 했죠. 그러니까 현재 EPS도 안 좋았는데 가이던스도 안 좋았고 캐펙스 투자는 상단은 그대로 두고 네. 하단만 좀 높였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메타가 조금만 잘해줬어도 네. 시장 분위기 확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장 후반에 메타가 10% 막 8% 빠지는 거 보고 머리가 너무 아팠던 게 잘 생각해 보시면 7월 1일 날 메타가 남아있는 컴퓨팅이랑 데이터센터 임대한다 그래서 난리가 시작된 거예요.
1: 예,
2: 이 난리가.
1: 맞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도 엄청난 쇼티지고 반도체도 엄청난 쇼티지니까 이거는 계속 갈 거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확고한 신뢰, 믿음인 여기 균열을 간 거잖아요. 쇼티지가 아니라 남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7월 말까지 7월 초를 메타가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7월 네. 말까지 이렇게 난리를 쳐놔서 저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오늘 네. 그래도 장 중에는 좀 전자가 어제 닉스의 오답 노트를 잘 분석해서 잘 내놓은 거라고 보는 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대감도 낮았고 닉스가 저러면 전자는 어떨까 막 이런 네. 걱정을 했었던 상황이고 근데 다행히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 말했거든요. 네. 그 하루 만에 바뀔까요? 막 그랬었던 친구인데 다행히 오답 노트를 정확히 그걸 답습하지 않아서 처음 만당이라고 생각을 했죠.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메타는 이제 7월 1일인가 7월 2일 초에도 네. 그 잉여 컴퓨터를 네. 클라우드 사업으로 뭐 돌릴 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요가 탄탄하다고 네. 쇼티지가 많다는 생각에 갑자기 거대한 크랙을 네. 내버렸잖아요.
2: 맞습니다. 네.
1: 그랬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는 결국 종국적으로는 네. 설비 투자 최종 상단 금액을 높이진 않고 네. 하단 금액을 좀 더 높이는
2: 현금이 부족함을 절실히 네. 드러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죠. 그런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AI로 하는 사업에 매출 성장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돈이 되네 얘는? 근데 메타까지 딱 붙어줬으면 오늘 시장 분위기 확 바뀌었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정리해 보면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이 좀 있고 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네. 현금으로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없었던 것 같고 네. 메타는 클라우드 사업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 분기 때 그게 도드라졌던 것 같고 네. 7월 초에 그 말을 했었던 거는 그런 맥락에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렇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대표님도 잘 생각해 보면.

0: 그러면 컴퓨터를 나눠준다라고 하는데 네. 최신형을 나눠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글 CEO가 어떤 기자회견인가 인터뷰에서 메타한테 막 화를 냈어요.
1: 왜요?
0: 왜 우리 거 좀 갖다고 그만 갖다 쓰라고. 우리 거 좀 그만 빌렸으라고.
1: 예.
0: 그러니까 그거죠. 최신 모델이나 컴퓨터는 어디서든 빌렸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모자라서.
1: 네.
0: 근데 구형 모델이나 이렇게 좀 시대가 지난 거는 남자 안 쓰잖아요, 얘네도.
1: 네.
0: 그거를 돌리겠다라는 얘기 같았는데 시장에서는 전혀 안 먹혔죠.
1: 네. 네.
0: 완전히 쇼티지가 끊겼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어서 전자닉스 공장 만드는 거 공급 과잉이다.
1: 네.
0: 애플 가격 올리는 거.
1: 아, 전자닉스도 반도체 AI 팩토리도 만들고 하니까요. 네. 그런 게 공급 과잉이라고요.
0: 네. 모든 걸 공급 과잉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트리거가 아마 메타에서 시작됐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아까 메타는 소송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소송들입니다. 이번에 그런 비용들을 엄청나게 인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0: 네. 어쨌든 일회성 비용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런 쪽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죠.
1: 맞습니다. 그러면은 빅테크 실적도 봤고 그리고 아까 하이닉스의 오답 노트와 뭐 삼성전자가 오답 노트를 고쳤다고 하는 이건 뭔 내용입니까?
0: 일단은 근데 닉스는 시장에서 기대한 걸 하나도 얘기 안 해줬어요. 근데 일각에 따르면 ADR 때 제시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한 달 내에 발표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주주환원 정책, 구체적인 데이터나 숫자까지도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1: 네.
0: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장기 계약에 있어서도 진행 중이다.
1: 네.
0: 뭐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정도지 되게 원론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1: 네.
0: 근데 이번에 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금도 2분기 배당금도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
1: 네.
0: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규모와 그리고 9월 초 정도에는 확실한 스케줄을 발표하겠다라는 네. 것들도 시기까지 명시를 해줬고 그리고 장기 계약에 있어서도 아까 뉴스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계약의 60, 70%는 되고 있고 5개 기업에서는 거의 다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급주를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1: 전자의 정답 노트로.
0: 네. 네. 정답 노트로. 그래서 어제 닉스에 대한 실망감을 전자로 풀까 했는데 네. 또 이제 잘 가다가 오전장 지나면서 막 우당탕탕탕 하더니 또 밀려나기 시작했던 거죠.
1: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이경민 위원님은 주식 전략으로
0: 네.
1: 주식 시장을 종합적으로 다 보시니까
0: 네, 네, 네.
1: 매크로부터 이제 개별주나 섹터에 대한 그런 네, 주가에 네. 다 보시니까 지금 최근에 그러면은 시장의 여러 변동성을 갖고 왔었던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잉여 컴퓨팅 논란이 있었고
0: 시작점이 그거
1: 네, 시작점이 네. 그거였고 그리고 지금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장기금리.
0: 네.
1: 장기금리 부분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때 드러났지만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네. 그 투자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0: 네.
1: 이거 말고 또 어떤 부분이 좀 뭐 중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일단은 중국발 창신 메모리 상장에 따른
1: 네.
0: 전자닉스 MS가 뺏길 거다.
1: 대중국의 역습, 반도체 굴기.
0: 네, 반도체 굴기. 그리고 또 노광 장비를 중국에서 생산 개발하고 있다.
1: 아, 그건 반도체 굴기의 가속화.
0: 네.
1: 네.
0: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1: 저는 그런 전문성이 없으니까 네? 판단할 그런 근데, 상식은 없죠.
0: 근데 네.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어떤 네. 것이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을 꺾을 만한 이벤트인가?
1: 네.
0: 거기에 훼손 줄 만한 이벤트인가?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랑 말해도 절대 아니다. 지금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창신 메모리에서 발표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 믿는 거는 좀 과하다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시장을 네. 믿어버린 거죠.
1: 그만큼 투심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말씀드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 네. 그런 악재가 있었어. 그러면은 그런데 코스피가 이렇게 빠질 일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 중에 자기 강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의 이유를 찾죠.
1: 네.
0: 그럼 악재가 나오겠죠. 악재를 보고 심리가 위축되고 또 매도를 하죠. 또 하락해요.
1: 네.
0: 그러면은 또 악재를 찾겠죠. 그러면은 악재를 찾은 거 가지고 또 위축돼서 또 매도라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점 이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시장은 재기성으로는 어느 정도 적정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벗어나는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론이거든요.
1: 네.
0: 적정 수준 벗어나는.
1: 지금 완전 맞는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솔직히 이거 이유인 것 같은데 좀 현실성은 떨어져. 해도 안 통하잖아요.
1: 아.
0: 반도체는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합니다. 네. 그냥 창시메모리는 이제 좀 있으면 MS 20% 가는 기업이고 몇 년 뒤에는 이제 노광장비 개발해서 이제 중국이 굴기해서 이제 난리가 네.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전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변수들이 좀 가속화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결과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R은 4.8배.
1: 아,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보통 잘 모르니까 그런 네. 부분 좀만 더 얘기해 주시면
0: 네네.
1: 제가 생각할 때 네. 단기간에 이렇게 막 종합지가 지수가 40%씩 하락한 거가 업황 호조일 때나 경기 호황기일 때 발생한 적이 저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0: 한 번도 없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수준까지 지금 네. 기술적으로 붕괴가 됐는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0: 일단은 말씀드리면
1: 네.
0: 12개월 선행 PER을 해서
1: 예.
0: 지금부터 1년 뒤까지 예상되는 이익 대비 주가 배율, 그러니까 이익 대비 얘가 얼마나 비싼가를 보는 PER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1: 네.
0: 4.8배입니다. 이게 4.8배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1: 예.
0: 200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1: 아.
0: 그 전 저점이 2003년이었는데 5.17배인가 그랬고요.
1: 네. 카드 사태 있었을 네. 때요. 네.
0: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1000이 네. 깨졌을 때도
1: 네.
0: 6.17배인가 15배인가 6배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4.8배예요.
1: 아. 그러니까 이런 비교되는 시기가 네. 03년 카드 사태, 08년 네. 금융위기
0: 그때보다 낮아요. 이익 대비 주가 배율은.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랑 실적은 우상향인데 주가는 30% 넘게 빠진 거죠. 40% 가까이. 그래서 이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만큼 네. 괴리가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 괴리를 괴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펀더멘탈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 네.
0: 예, 주가는 강아지예요.
1: 네.
0: 네. 강아지가 뭐 때문에 놀라가지고 반대로 막 뛰어갔어요.
1: 호랑이에 놀랐나 봐요.
0: 네, 그런가 봐요. 네. 근데 막 뛰어갔는데 이만큼 벌어진 주인하고 이 벌어진 게 정말 줄이 팽팽할 정도로 벌어졌으면은 이게 좁혀지려면 첫 번째 최악의 상황은 강아지가 안 와서 주인이 따라가는 경우.
1: 네. 아, 그게 펀더멘탈이군요. 네. 주인이 펀더멘탈이군요.
0: 네. 펀더멘탈 갑자기 꺾이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1: 네.
0: 주가가 빠졌다고 이익이 빠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주인이 버티지 못하고
1: 네.
0: 개를 따라갈 거다라고 한다면 이 팽팽한 목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 강아지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되돌아올 거예요.
1: 아.
0: 그랬다가 주인이 만나든지 아니면은 주인이 계속 가든지 하는 거 따라서 움직일 텐데
1: 네.
0: 지금은 시장은 이게 완전히 꺾인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주인이 강아지를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강아지가 목줄이 팽팽하기 때문에 목이 아파서라도 주인을 일단은 따라올 거라고 보는 거죠.
1: 아.
0: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든지
1: 네.
0: 강아지가 빨리 따라와서 만나든지 아니면은 주인하고 강아지하고 다시 이렇게 주인이 꼭 다시 강아지한테는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요게 나올 텐데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본다면 지금 주가 레벨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 기술적으로요.
0: 네. 네. 최소한은 일정 부분은 정상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을 밟을 거지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려면은 지금 당장 이익이 꺾이고 실적이 꺾이고 그리고 경기가 꺾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1: 아니 그 아까 주인과 강아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0: 네.
1: 그 레버리지로 강아지 줄이 두 배로 길어난 거 아닙니까?
0: 두 배로 길어났다 하더라도 네. 지금 PR 4.8배라고 하는 수준은 좀
1: 네.
0: 과하다라는 거죠.
1: 그러니까 두 배로 길어와서 거기까지 내려갔던
0: 네.
1: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0: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9,300을 돌파할 때도 또 약
1: 네.
0: 만
1: 그때도 두 배로 길이 줄이 좀 있었잖아요.
0: 있었죠. 네. 그래서 9,300을 갔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은 처음에 움직일 때는 AI 관련된 업종들이 다 같이 움직였어요.
1: 네.
0: 그러다가 반도체만 움직이고
1: 네.
0: 전자닉스 두 개만 움직이다가 고점은 닉스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1: 네.
0: 이때가 레버리지의 힘이 좀 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1: 네.
0: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맞죠. 네. 맞는 건데 이 와중에 지켜야 될 선을 못 지키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개인들이 반대매매,
1: 네.
0: 그냥 신용장고를 넘어선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레버리지 투자의 반대매매가 계속적으로 출회되는 과정이고, 일각에서는 펀드 쪽에서의 청산도, 롱 포지션 청산도 꽤 있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1: 뭐 어떤 펀드요? 공모 펀드요? 사모 펀드?
0: 롱숏 펀드.
1: 아, 해지 펀드 쪽에서. 해지 펀드들이 네, 청산이
0: 네.
1: 돼요?
0: 네. 롱 포지션이 많이 청산됐다라는.
1: 아, 여기서 롱은 이제 순수하게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매수했던 그런 펀드들이 청산이 될 수도 있군요.
0: 네.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네. 그걸 맡긴 분들이 회수하거나.
1: 아, 돈을 맡겼는데 좀 성과가 안 좋으면은 네. 이제 그 수익자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청산이라고 하시는
0: 거군요.
1: 그래서
0: 어제 좀 중장중에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었던 것도 그런 아, 매물이 네. 기계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버티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원래 그런 펀드가 청산할 때는 거의 완전 밀어버리더라고요.
0: 네. 네. 이게 뭐 없죠.
1: 네.
0: 빨리 돈 해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돌려줘야 되니까요.
0: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6,300, 6,600을 지켰으면 이 정도는 네.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1: 그렇군요.
0: 그게 왜 그러냐면
1: 네.
0: 그 정도 수준이 한 몇 배지? 5.5배, 5.6배 그 정도가 돼서
1: 종전 최저점
0: 네,
1: 정도
0: 네, 정도가 돼서 네. 락바텀 정도 다 보는 거고 그 정도 레벨이 뭐였냐면 25년 4월 저점 이후 이번에 9,300 기록했을 때 상승폭의 38.2% 정도 되돌림이었어요. 6,600 네. 정도가. 그러면은 적정한 조정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레벨이었는데 그걸 여지없이 깨버리더니 네. 단 며칠 사이에 절반. 그러니까 상승의 절반을 되돌린 게 5,800이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5,700이 200일선이었어요. 추세선이라 불리는.
1: 아.
0: 이게 단숨에 깨져버리니까 그냥 네. 쭉 밀려서 5,200선까지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1: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어디까지로 아래로 봐야지 됩니까?
0: 아, 어디까지 아래로? 네. 일단은
1: 아, 예전에 막 지금 갑자기 PER 얘기하셨는데 PBR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 작년의 경우에는 한국의 주시장의 PBR이 0.8배로 네. 세상에서 그 제일 싸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러면은 어디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0: 일단은 네. PBR도 2배 가까이 넘는 것들이 이제 좀 다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행 PR 기준 PBR로 보면은
1: 네.
0: 1.2배가 2001년 아. 이후 평균인데
1: 예.
0: 이게 딱 4,900, 5,000선이에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상승폭의 61.8% 이게 마지노선이거든요.
1: 마이너스 61%요?
0: 아니요. 아. 상승폭.
1: 상승폭에. 그러니까 상승폭에서
0: 61.8% 되돌리는.
1: 아, 되돌리는.
0: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 네. 올랐으면 618포인트 빠지는 정도의 네. 흐름을 보면 그게 딱 5,000이에요, 또.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지금은 5,000선 정도가 아. 락바텀이 되지 않을까?
1: 저희는 심리적으로 아마 5,000이라는 그 앞자리가 붕괴됐을 때 아까 조지 소로스 얘기하셨는데 네.
0: 그 엄청난 제기 있을까? 예, 네, 제기성 이런
1: 제기적으로 네. 굉장히 작동을 할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언더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고
1: 아.
0: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근데 그 전에 네. 저는 5,700, 5,800을 지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장중에 5,700 넘었다가 또 네. 쭉 밀렸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만만치 않은 저항선이긴 한데 이것만 넘어서면 최근 급락은 약간 언더슈팅 플러스 페이크.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한 페이크일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1: 갑자기 약간 음모론적으로 느껴지는데.
0: 그럴 수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1: 아, 누가 저희 걸 털어가는 겁니까?
0: 네.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쨌든 그 가격에 좀 더 많이
0: 민감하고
1: 영향을 네. 받는 부분이 없진 않으니까
0: 네.
1: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수도 쪽도
0: 있죠.
1: 있다.
0: 네. 근데 그걸 악용한다라기보다
1: 예.
0: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안 사주기만 해도
1: 아.
0: 밀려날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5,700, 5,800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상승의 절반을 되돌리는 선도 5,800선이고 그래서 여기만 지켜내면 저는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서 다시 좀 위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저항이 되면 다음 주까지 저항이 되면
1: 네.
0: 이거는 페이크가 아니라 5,000 지지력 테스트 가는 그림이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1: 아, 그러면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마일스톤입니다.
0: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볼 것 중에 하나는 이제 8월 1일 뭐 주말이긴 한데 토요일 날 네.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7월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7월 1일 날 또 다른 충격 변수가 뭐였었냐면 야, 반도체 가격이 전월 대비 꺾였어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1: 네, 나왔었어요.
0: 근데 그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거든요. 반도체
1: 중량당 가격이 꺾여가지고
0: 맞아요. 아니 반도체를 뭐 사보로 퍼서 장사를 해요? 뭐 중량당 가격이 있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때 좀 안 좋았으니까.
1: 네.
0: 근데 7월 20일까지 보면은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전월 대비 큰 맞습니다. 폭으로 증가했는데 네. 그게 확인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1: 월간 데이터에서
0: 월간 데이터에서 네. 근데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일평균 수출은 7월보다 줄어듭니다.
1: 아, 네.
0: 왜냐하면 이게 계절성이거든요. 4, 7, 11, 1월 네. 이거는 전월 대비 줄어요. 왜냐하면 3, 6, 9, 12월 분기 말에 좀 수출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1: 네.
0: 그다음 달에는 좀 줄긴 해요. 근데 제가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최근 3년 대비 전월 대비 감소폭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수출 잘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8월 초가 되면은 무엇보다도 일단은 제가 좀 지금 빅테크 실적들이 어느 정도 기대에 못 미쳤던 상황에서는
1: 네.
0: 트럼프가 조금은 진정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것도 근데 일정이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아, 일정은 없습니다.
1: 미국이랑 관련해서나 뭐 이런 부분에 일정은 아직 딱히 있는 건
0: 없죠.
1: 아니잖아요.
0: 네. 네. 없는데 계속 근데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저번에도 이란과 평화협정 할 때 그 직전까지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1: 네.
0: 뭐 어마어마한 발언들을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평화협정한다고 난리가 뒤집어진 건데
1: 네.
0: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트럼프의 패턴을 보면 조용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1: 아.
0: 뭔 사고를 칩니다.
1: 네.
0: 베네수엘라 공격할 때도 이란 공격할 때도 아무런 낌새를 못 쳤어요. 떠들 때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뭔가를 잘 풀기 위해서 계속 압박하는 거지
1: 네.
0: 진짜로 뭔가 액션 취하려면 조용히 있습니다.
1: 네.
0: 또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거든요. 사람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했던 못하는 시점에 치기 위해서 조용히 있는 거고
1: 네.
0: 떠들 때는 빨리 합의하자.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3일 한국 시간으로 11월 4일날 중간 선거 있잖아요. 트럼프 지지율하고 유가 흐름하고 거의 반대로 가거든요. 지금 요즘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휩쓸 수 있다는 확률이 공화당 상원, 민주당 하원보다 높아지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블루웨이브.
0: 네. 예. 블루웨이브가 되면 트럼프는 탄핵당하겠죠.
1: 아. 그러니까 유가 상승분을 그대로 냅두면 안 되고.
0: 안 되는 거죠.
1: 좀 완충할 만한 네. 그런 해야 되네요.
0: 뭔가 액션을 취해서 유가를 떨어뜨리고 네. 물가를 안정시키고.
1: 그게 결국 물가하고 금리까지 연결되는 거죠.
0: 네. 연결된다고 봐서. 그래서 저는 채권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4% 초반, 그러니까 4.5 밑으로만 내려가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4.2 정도까지는 열려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4.1, 4.2 정도까지는.
1: 10년물 금리가요?
0: 네.
1: 지금 4.7인데요?
0: 네.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 정도 내려가면 근데 시장은 진짜 환호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저는 그런 게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확실한 평화협정을 하면은 11, 근데 이란도 문제예요. 시간은 우리 편인 걸 아니까
1: 예.
0: 계속 자극하는 거죠. 예. 내가 내 거 원하는 거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풀면은 저는 좀 시장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1: 네.
0: 그런 것들을 8월 초에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결국 8월 초순에 있을 그 시기 안에
0: 네.
1: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지선이 5600선이라고요?
0: 네, 5700에서
1: 5800. 5700, 5800선이요.
0: 네.
1: 그 5700에서 5800선 정도로 회복을 하면은
0: 네.
1: 좀 여러 가지로 건강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0: 네.
1: 그게 아니라면은 뭐 완전 큰일 나는 거는.
0: 한 번 더 밀리는데 거기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
1: 네.
0: 그리고 만약에 5천이 깨진다 그러면은 3월 31일 저점을 깨는 거거든요.
1: 3월 31일 저점을 깨는
0: 네.
1: 거예요.
0: 네. 그러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1: 아,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요?
0: 일단은 뭐 지금까지 나왔던 뭐 손절성
1: 네.
0: 그리고 뭐 신용 반대 매매 주문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저는
1: 네.
0: 제발 오늘 같은 오늘 오전장 같은 흐름이 딱 하루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5700, 5800 위에서 버텨주는 힘만 있어도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약간의 속임행 패턴이고 네. 여기서 이제 좀 바닥을 잡으면서 좀 업사이드를 높여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1: 네,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은 왜 오전에는 잘 버티다가 오후에는 밀린 겁니까?
0: 일단은
1: 뭐 이유를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0: 정확히 알긴 네. 어려운데 지금 보면은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조단위 매도가 나왔거든요.
1: 네.
0: 반대 매매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신용 부분도 있지만 스탁론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집계하지 못하는 쪽에서 이 반대 매매가 매 1시쯤 나오고 뭐 시간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충격을 줬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추정을 하고는 있어요.
1: 네. 네.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여러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그러면 작동할 거로 보십니까?
0: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긴 하죠. 그래도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고쳐야지 다시 소를 키우니까
1: 네.
0: 외양간을 고쳐야 되긴 하는데 지금 뭐 3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네.
1: 아, 그리고 위험자산 비중도 그 네, 20% 이내에 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0: 네, 발표가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는 좀 지나봐야 알겠죠. 저도 장담을 하진 못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20%로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그것만 3천만 원으로 높였다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 한도로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거는 좋은 정책이었다. 알겠습니다.
0: 네, 네.
1: 오늘 최근 증시와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 네. 이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0: 네,
1: 오늘 방송이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7월 30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최상호 경제쇼 오늘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윤지호의 경제쇼. 있기 때문에 함께해 주십시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간다 우리의 갓생.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비록 상해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에 나오는 썩다란 동사는 기본적으로 부패해서 원래의 성질을 잃고 나쁜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걱정이 돼서 속이 푹푹 썩는다, 또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속이 무척 썩는다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썩다의 사동사로 썩이다와 썩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을 몹시 괴롭게 만든다고 할 때는 썩이다와 썩히다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썩이다를 씁니다. 썩이다는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이제 부모 속 좀 작작 썩여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썩히다는 음식을 썩게 만든다든지 물건이나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있게 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썩혀 거름을 만든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재능을 썩히고 있다 라고 한다든지 기술자가 없어서 고가의 장비를 썩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경남을 중심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0.3도, 김해와 부산 북구도 39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은 데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밤 최저기온도 25도를 웃돌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지난달부터 어제 28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와 부산 26도, 대전 25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4도, 광주 35도, 강릉과 대구, 부산 37도, 양산은 39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은 오전부터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통계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율 집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선관위 특검법 통과 이후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는 등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산시 동면 금산리 관측소에선 낮 최고 기온 40.3도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 기후통계 관측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전국의 열대야 일수는 8.81로 역대 1위, 하루 평균 기온은 24.4도로 역대 2위를 기록 중입니다. 남부지방에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하동군 금남면의 한 양식장에서 숭어 5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수산당국이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양식장 수질을 검사하고 숭어 시료를 채취해 수온이 올라가 폐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양식장이 있는 바다는 수온이 28도 이상 사흘 넘게 지속돼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 강진으로 오늘 오전 6시 반 기준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지진 등급의 최고 수준인 진도 7을 기록한 우키시 등에서는 7만 5천 가구가 단수 피해를 겪고 있으며 2만 3천여 가구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만여 명은 대피소 400여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 19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53km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또 발생해 전남 광주 경남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9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매출은 1년 전보다 130% 증가해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3분기 연속으로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완제품 사업은 부품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협회 내 카르텔 의혹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정몽규 전 회장에 대한 불공정 선거 논란과 함께 회장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50억 기부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카르텔 의혹을 부인했고 홍 전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군이 중동 지역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장병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이란이 자신들의 공격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보안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요르단 공군기지에서 한 미군 장병이 이란의 공격을 피해 벙커로 대피하는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남녘공학 전환 대상 학교 8개 교를 확정했습니다. 신청 학교 11곳 가운데 정원여중, 성심여중, 신정여중, 한양중, 한양과기고, 서울신정고, 무학여고 등 7개 교는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며 성심여고는 2028학년도부터 공학으로 전환됩니다. 휘경여중과 휘경여고, 송곳고 등 3곳은 인근 학교와의 연계 문제 등을 이유로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선관위 특별검사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은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집계 조작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회는 범여권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 내용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지금 이 시각 현재 맞서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범여권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을 만납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나타날 파장과 국민의힘 징계 절차에 따른 당 내용도 짚어봅니다. 오늘 국회에선 대한축구협회 졸속 밀실 행정을 따지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스포츠는 완수 코너에서 청문회 주요 쟁점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방금 말씀드린 보안수사권 폐지 내용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금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어제 속전속결로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안건 조정위를 야당이 신청했는데 여튼 오늘 본회의 처리 일정에 맞춰가지고 어제 빨리 이제 통과를 했고, 자,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 대변님, 이건 짤막하게.
2: 우선적으로 이렇게까지 빨리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문제가 선명성 경쟁의 어떤 도구, 정치적 흥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 60% 이상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원들 사이에서도 폐지와 유지에 대해서 반반 정도 나온 여론조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정로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을 위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자, 김수임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 수사권의 독립을 그때 당시에 꾀했던 것 수준이었었고 근데 한 2022년경부터 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렀던 검수완박이 민주당 당론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거를 되돌리는 안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라든지 대통령의 의사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결국에 핵심 지지층의 의사에 따라서 안건을 처리하게 됐다라고 보고 네. 아까도 뭐 언급을 하셨지만 여러 조사에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뭐 절반 가까이가 보안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폈는데 이런 것들이 정당 정치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또 국민의힘으로부터 반면교사를 얻지 못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2.3 사태 직후에 탄핵할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상당수가 어떤 여론조사에서 한 절반 정도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절대 다수가 탄핵 반대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 여론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본인들도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반성을 하지 않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거대 양당의 이 구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쩔 수 없이 찍는 국민들이 많지만 그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는 이런 일상 결정

0: 예전 뭐 우리나라에 잠시 있었던 다당제 구도, 예전에 뭐 정의당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고 민주평화당도 있을 때 그때 국회였다면 과연 이런 법안들이 그냥 통과됐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와 질서의 문제가 또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 그다음에 법 쪽에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 더 촘촘히 보완됐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김수인 평론가님 보완책이라고 내놓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0: 네, 민주당은 보완 수사도 직접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 자체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론을 펴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 대신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원래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이거를 조금 더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에 경찰이 불응할 경우에 한 달 안으로 불응을 하게 되면 검사가 경찰 쪽에 직무 배제라든지 징계 수사기관의 교체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켰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권이라고 해서 이게 뭐 수사까지는 아니지만 기록에만 의존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재판의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자 김기웅 대변인 보시기에 민주당이 내놓은 보완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우선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에 1개월 내 이행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안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징계한다고 하는데 징계를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근데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완수사하라고 했는데 다 이유를 만들 겁니다. 뭐 의도든 아니면 의도치 않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예전에는 검찰이 사실상 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휘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경찰이 좀 알아보라고 해서 그거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누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경찰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실상 사건을 뭉갰는데 뭐 견책하거나 뭐 그런 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상반기에만 6만 건이 보완 수사권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완 수사가 네. 경찰에 이루어졌고 또 미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1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특수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마저도 이제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경찰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압도적인 여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된다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강제력 행사의 어떤 현실적 한계라는 점을 앞서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건이 뺑뺑이 되고 수사 지연이 가중된다. 그리고 경찰이 제 불송치 무혐의 종결 통제에 대한 불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예전에는 정권 송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사건을 암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게 있을 때만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게 소위 말해서 암장이 됐는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근거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준다. 이 애초부터 이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권력기관의 그 개혁의 본질은 상호간의 어떤 보완 통제, 보완 균형 이런 견제. 부분이 있어요. 네.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견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이번 법안에서 새롭게 논란이 된 게 공소기각 사유 확대, 뭐 추가라고도 하고요. 확대 조항이 개정안에 이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이에 대한 입장 한번 각기 들어볼게요. 어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공소기각을 판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 놓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민주당의 아침에 그걸 넣었는데 이건 결국 근데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막 시도하잖아요. 공소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기각의 판결은 2심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가 무리했다. 수사가 무리했다.

0: 있다고 판단되면 대단히 불확정적이고 재량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무죄까지 안 가고 공소기각을 판결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항을 몇 개 더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개정안의 327조에다가 신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1: 자, 이번에는 민주당 법사위원이죠. 이성윤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 국민의힘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분간하지 못합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대신 정치공세를 선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입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원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거짓 프레임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률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1: 공소취소, 공소기각,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김규영 대변인님.
3: 네.
1: 공소기각 사유로 어떤 거, 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 어떤 내용을 지금 추가한 겁니까?
4: 그건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서 공소가 네. 제기될 때 네. 그리고 소추 재량권을 현재 일탈해 공소가 제기될 때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공소를 기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에 대해 재판관이 없을 때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검사의 날인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이나 관할권이 없는 검사의 공소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될 때 중대한 위법 수사 이게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또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할 때 공소가 기각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보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관련해서 뭐 현저하다 중대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넣었다. 근데 이제 전제가 뭐냐면 이거는 재판부가 볼 때 본인들한테 유리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진보 판사들이 이걸 했을 때 이 기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한 예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더욱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했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이후에 발생한 사건 기소됐을 때 재판됐을 때 그런데 그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 사건도 해당
4: 그러니까
1: 된다?
4: 결국 지금 재판 중인 사건도 해당이 될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1: 네.
4: 그렇다면 이거는 위인설법이다.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 때 소급되지 못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는 것조차도 염두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넣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특히나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때문에 국민적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연임 관련해서 개헌을 한다고 하니까 또 역풍이 불다 보니까 없던 일로 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수로 공소 기각을 통해서 재판장으로 하여금 일종의 이제 중대한 위법 수사 그리고 또 현저히 이탈한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했을 때 이걸 배제시킨다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거예요. 우리가 중대한 위법 수사라고 했을 때 위법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아예 기각이 되는 게 아니라 위법 수사에 의했을 때는 증거 채택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 채택에서 제외하는 걸 넘어서 아예 기각까지 시킨다고 한다면 이거는 뻔히 보이는 수다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래요. 지금 김기흥 대변인이 세 가지 말한 게 아까 뭐 공소 취소 그다음에 연임 그 대통령 연임 세 번째 공소 기각 얘기했잖아요. 그게 한동훈 의원이 바로 얘기한 플랜 A, 플랜 B, 플랜 C인데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간간이 이렇게 나오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결국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국가 제도가 이것 때문에 자꾸 뒤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5: 네, 일단 한동훈 의원 얘기 중

0: 중에서 좀 네. 지나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소 취소는 1심만 가능하지만 공소 기각은 2심부터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2심 이후에 공소 기각이라는 카드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공소 기각도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겠거니와 네.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난 사안에 대해서 2심에서 혹은 대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예,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설령 무죄가 나온 사건이라고 해도 이거 적법하게 수사가 된 거면 판사가 가볍게 공소 기각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평소에 우리가 형사 사법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공소 기각 판결을 판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논의는 없었거든요. 일반론적인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권의 침해를 당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일반론적으로 해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입법 시도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반론적인 계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입법한 의원들이 주장하기로는 대법원 판례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을 명문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그 사례들이 형사소송법 현행 조항에 들어가 있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던 것들 명문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똑같은 걸 가지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 현행 법에도 공소가 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라고 돼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 그걸 왜 굳이 넣냐.
0: 그렇죠. 굳이 왜 넣었을까. 이 질문을 좀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일단 위인설법이라는 비판 자체는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김수인 평론가님 아까 이상현 의원이 뭐 본래 있던 거다. 이거 좀 제대로 법을 알고 얘기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문제 제기를 한 쪽에 그리고 공소 기각의 사유를 그냥 명확하게 넣은 거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왜 뭐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0: 그거 얘기는 이제 네. 공소 기각인데 공소 취소랑 네. 똑같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 얘기 나오고 이런 걸로 봤을 예. 때는 예. 그런 주장을 이성현 의원이나 하는 이쪽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2: 그러니까 저희는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해서 엄격히 말하면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추는 재판이 안 들어간다는 게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탄핵소추 얘기할 때 탄핵소추의 어떤 주체가 국회잖아요.
1: 네.
2: 그렇다면 소추의 추가 재판까지 포함된다면 소추, 탄핵소추 국회가 기소하고 그다음에 재판한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러느냐.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재판부가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 왜곡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 이쪽에 있는 분들이 대법관이나 아니면 대법 그 이른바 헌법재판소에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을 늘리고요. 자기 임기 중에 22명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그 워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대한 위법 수사다. 그다음에 소추 재량권을 현재 일탈에 공소가 제기됐을 때 기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는 거죠.
1: 우호적인
2: 거잖아요.
1: 판사들이 그렇죠. 가면은 충분히 유리하게 할 수 있다.
2: 그렇죠. 그리고 또 법 왜곡죄를 통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압박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그 판을 깔아줬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거는 단순한 건이 아니라 이제까지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이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만약에 뭐 어떻다면 뭐 가능하지도 않겠냐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뜻 아니다. 이건 뭐 이제 현행 법체계로도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그랬더니 야당이 뭐라 그러냐면 연임 안 한다. 요 다섯 글자만. 명확하게 얘기해라. 뭐 아유 지금 뭐 헌법 개정에 우리 법 개정에 따르면 안 된다. 뭐 이거 말고 나는 안 한다. 이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김수인 평론가님 대통령이 할까요?

0: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일단 취임하고 1년 넘게 지났는데 네. 이런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공소시효도 그렇고 연임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할 거였다면 진작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발언을 하는 게 낫다. 어느 쪽이든가. 그러니까 공소시효의 경우는 네. 공소시효 같은 거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임 문제는 하고 싶다면 한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조정식 의장 말이 정말 원론적인 게 국민 선택에 따라 달린 거라 국민들이 하고 싶어? 우리는 안 하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려면 적어도 2단계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 현행 헌법에 대통령이 임기 연장이라든지 중임에 대한 그 개헌을 하더라도 제한 당시에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조항을 일단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2차 2단계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또 하기 어려운 개헌인데 두 번 해가지고 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그걸 감안했을 때는 원론적인 발언이었긴 한데 근데 자꾸 대통령 쪽에서 얘기를 좀 못 박아서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자꾸 트집을 잡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하면 한다. 아니, 생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1: 네. 김경인 대표.
2: 저는 장덕익 대표가 말하는 게 일면 동의하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못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세금 가지고 집값 잡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누구보다도 세게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했잖아요. 두 번째. 저는 내재적 접근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일 때 재판받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재판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본인이 볼 때 유죄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인데 유죄 받으면 집권하고 가면 이제 감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재판 자체를 없애는 공소 취소나 아니면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연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꿍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매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덕익 대표가 나 연임 안 한다 이 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말 한다고 그 본심 그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과연 없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1: 자. 말을 명시적으로 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지만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걸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 뭐 그런 맞습니다. 취지로 예, 예.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사실 처음에 5.18 정신 뭐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대통령 개헌 요건 강화 이런 내용들 우원식 의장 때부터 이제 개헌을 하자 그랬었잖아요. 그때 야당에서 개헌한 지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개헌의 진짜 권력구조 개편의 어떤 그 전 단계로 워밍업 아니냐 혹은 한번 이런 거 조금 쉬운 개헌을 해야지 그 개헌 별거 아니네 하고 그 다음 개헌을 할 수 있어서 이거 가는 빌드업 아니야 이러고 좀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다 보니까
0: 네.
1: 5.18이나 대통령 개헌 요건 강화나 이런 부분도 더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0: 근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건 지금에 와서 봐도 틀린 말이고요. 그 개헌을 한다고 다른 개헌도 가능해진다? 아니 개헌 한 번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력이 동원돼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 하기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지난번에 민주당 등이 제안했었던 개헌안에는 대통령 임기에 관련된 조항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틀린 말을 또 틀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혹시 뭐 개헌을 하는데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연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면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개헌 자체가 하기가 어렵거니와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더 하기 어려울 것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쁠 때 국민들이 개헌 논의에 잘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개헌은 불

0: 블랙홀이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인데 그 박 전 대통령의 뭐 말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말이 특히 네. 경제 상황이 나쁘거나 지금 그거 신경 쓸 때야라는 말이 국민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개헌 논의가 잘 안 되거든요. 논의 자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조정식 의장이 좀 준비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개헌 논의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1: 네. 김경 대변인 개헌 논의 전망.
2: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의 1호가 개헌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개헌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처지 때문에 이 개헌의 순수성은 이제 사라졌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는 이론적인 이견이 있고 제 입장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네. 말을 어렵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과거의 국민이 한 결정 그게 현재 헌법입니다. 그 현재 헌법은 연임 지금 하려면 현직 대통령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국민이 말했던 그 지금의 헌법 이 헌법이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의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헌법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그 정신을 위배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높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거는 법이라는 게 상징되는 게 임명된 권력 중에서 사법부거든요. 사법부 헌법보다도 어떻게 보면 상위에 국민이 있고 국민이 선출된 권력자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 위에 정점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계속 투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 권력, 그 국민 주권 정부 이런 것들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 행정, 사법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선출됐으니까 내가 힘을 발휘할 거라는 걸 은연중에 국민들에게 저는 일정 부분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발언을 변호관님. 드리고자 한다면 국민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은 이것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원래 있던 헌법에 다 매여서 어떤 것도 변경하자는 논의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선택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비판하는 분들은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보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도 그걸 딱히 원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왜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아 진짜 우리도 대통령 한 번 더 해라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대통령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뭐 헌법을 개헌해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뭐 다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한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도 한 번 더 해라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거를 너무 이제 증폭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 속 곳곳에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동산요금소에서 남춘천까지 정체인데요. 남춘천에 발생한 사고 때문입니다. 2, 3차로 통행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영천분기점에 화물차 사고 나서 3차로 막혀 있습니다.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부터 안성지나 안성휴게소까지는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더 가서 기흥에서 신갈까지 정체, 이후 양재부터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일산 나들목에서 정체인데 자유로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이후 노후지부터 성내까지 밀리고요. 반대 일산 쪽도 시흥요금소부터 중동까지 정체입니다. 안성과 포천을 오가는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입니다. 고덕터널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터널 안으로 정체 빚고 있습니다. 미리 감속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동호대교에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계속해서 얘기 나눕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기한을 기존에는 최장 이제 330일이었던 건데 90일로 단축한 내용, 국회법 개정안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여하튼 이게 이제 처리될 예정인데,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패스트트랙 심사기한 단축,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국회가 한국 국회가 양당 체제에 있고 우리가 네. 미국에도 필리버스터 같은 제도가 있는 게 또 미국도 양당제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제는 두 당 중에 결국에 한 당이 과반 의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단독으로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51%를 가진 쪽이 100%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패스트트랙도 결국에는 그 180석을 넘긴 세력에 의해서 법안은 통과가 되는데 네. 이걸 조금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 330일이라고 하는 최장기간 기준의 그런 기간이 길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도 330일은 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90일은 너무 짧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명확하게 어떤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옳다 이렇게 선을 긋기 어려운 문제긴 한데 330일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거지만 90일은 석 달 정도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너무 짧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그 소수파 쪽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허용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런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그 허드를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다수파 쪽에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키면 요거 얘기했던 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건데 근데 본인들도 추진하다가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라는 사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0: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왜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면 이렇게 몸싸움이 나도 은연중에 누가 말려주기를 바라는 붙잡아주기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당 정치에서도 하다 보면은 상대 당에서 어느 정도는 좀 막아주기를 바랄 때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뻥 뚫린 대로가 되니까 다수파 입장에서도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한 2020년경에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일 때 제가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라디오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 의원이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방송 중에. 그래서 제가 그럼 민주당에 더 부담이 될 텐데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또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김경 대변인.
2: 정청래 전 대표가 영원한 권력은 없, 정권은 짧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한 권력이 없죠. 어디가 다수가 될지 어디가 수가 될지 모릅니다. 이게 지형이 바뀔 수 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답을 정해놓고 쫓아가고 지금 국회 국민의힘은 발목을 잡는다 그런 프레임으로 하는 거고요. 모든 권력자가 자기가 집권을 했을 때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더식으로 해서 빨리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필리버스터가 원래 무제한 토론인데요. 어떻게 무제한 토론입니까? 다수당이 원하면 그냥 1일짜리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끝났잖아요. 그렇다면 아유. 국민의힘이 제2당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인 제1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입장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2028년 총선에서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본인들이 소수가 됐을 때 이 뒷감당은 어떻게 하며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독주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뭡니까? 이게 보면 공수처법도 그렇죠. 그리고 또 임대차 3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다 나중에 본인들의 정권에 발목을 잡는 그런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0: 근데 이게 있어요.
1: 김수진 평론가님.
0: 민주당이 너무 독주한다 싶은 분들이 민주당 너희가 나중에 제2당 돼서 당해봐라. 당해보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제 국민의힘이 제 1당이 되는 날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180석을 넘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길 때 대승을 해가지고 180석을 넘긴 게 두 번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소선거구 제도에다가 경기도가 있어요. 경기도가 국민의힘이 전국 선거에서 이겨도 경기도에서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기 상당히 어려운 게 현재 구조거든요. 그 점에서 좀 민주당이 그것도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1당이 돼도 180석은 못 넘어. 그렇기 때문에 법안 그때는 우리가 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네. 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 통과시켰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율 집계 조작. 뭐 특검 추천도 이제 야당이 이제 좀 오케이 할 때 이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야당 얘기를 그 부분 좀 수용을 했고. 자, 김경 대변님. 야당에서는 지금 선관위 서버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 저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의 눈치를 좀 보는 국면으로 들어간 게 네. 선관위가 이제까지 줄곧 얘기한 게 중앙선관위 전산망 조작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네. 투표율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보면 1년 번호가 없는 것도 수기로 했는데 거기 그 과정에 참관인의 날인도 없는 표도 있고요. 그리고 기호를 썼는데 그냥 거기 이런 로또 번호처럼 쭉 번호가 있는데 그런 번호가 아니라 그냥 1번, 2번 이런 번호도 있고 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A하고 B 교육감 후보들의 어떤 투표율, 이거는 투표입니다. 득표. 투표율이 아니라. 그 숫자도 서로 잘못 기재한 게 있거나 입력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성역 없이 해야 되고 여기 분명하게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통계 조작 사건 등도 수사 대상으로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산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지만 압수수색 없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보면 저는 그래도 전산망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김수인 평론가님. 전산망 네. 수사 이루어질 거로 보세요.
0: 네. 뭐 이 특검법에 따르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네. 가지 정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기로 했고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운영 부실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가 어떤 뭐 개개인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다면 더더욱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뭐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특검법이 합의됐던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시간을 더 끌지 않고 여야 네. 합의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고 특검 추천에 관련해서도 항상 특검 추천 때문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잘 협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또 선례를 또 나름대로 만들었다. 특검 추천 위를 통해서 또 제3기관한테 단체한테 추천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특검을 하게 될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일단 뭐 여야 정치권에서 더 늦지 않게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번에 증시 얘기 좀 해볼게요. 증시가 특히 이번 주에 급락해 이번 달에 또 많이 급락을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ETF만의 문제가 아니다. 큰 변동성 우리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적 투자 성향 이런 것도 꼽았고요. 이런 부분, 그 김용범 실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 뭐 복합적일 거예요 아마. 근데 복합적인데 지금 주요 원인으로 만약에 ETF가 지목되고 있다면 정책실장이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이긴 했지만 국민 눈에 어떻게 빛이 나도 또 중요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책실장이.
0: 일단 에둘러 말한 부분이 있긴 해요. 역동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사실 이거는 저는 에둘러 얘기했다고 봅니다. 포모에 바쁜 그리고 네. 단타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단타가 돼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쩔 네. 수 없이 매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루어진 거고 사실 이번에 증시의 폭락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또 심리적인 원인들 이런 것도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단일 종목 ETF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일 종목 ETF도 일종의 N분의 1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정부 당국자라면은 조금 더 그게 설령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대책을 마련하고 또 도입하는 과정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성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 저는 야당도 그런 것이 그러면 이거 단일 종목 ETF 얘기 나온 지 꽤 오래됐고 그리고 그때 반발하는 국민 여론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유행했던 농담이 2억 원 금융위원장이잖아요. 2억 원이 4억 원 되겠네 뭐 이런 농담을 했었던 근데 그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내다보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 자성이 필요한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5: 정부에서 주가 오른 거를 정부 이제 큰 성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한 것도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야권의 어떤 그 시각인데. 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아예 대통령 귀국 전에 경질해라 이런 얘기도 이제 야당에서 하고 있어요. 자, 정책실장,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있습니다. 인사 조치 필요하다 보시는 거예요?
2: 저희가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지율 계속 떨어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저는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 코스피를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하겠다 자체가 틀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하겠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 집을 팔았습니다. 지금 넣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요. 민간 그 증권사에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용범 실장이 1월 달에 집합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2, 3년 내에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 글로벌 시가총액 3위에 오를 거다. 사회자한테 내기하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요. B2는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연기금이 어떻게 됐죠? 5월 28일인가요? 그때 레버리지 상품이 만들어졌고 5월 달에 연기금이 국내 주식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지를 높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다 되는 분위기라고 해가지고 뒤늦게 탔고 꼭지에서 올해 200조 이상의 어떤 그 물량을 쏟아낸 게 외인이고 개미하고 기관이 다 받아 아는 거잖아요. 연기금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게 과연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정부가 그런 거를 추동했느냐. 저 하나 묻고 싶어요. 부동산이 투기입니까? 이게 투기입니까? 다 단타잖아요. 대한민국 단타입니다. 코스피가. 이 단타의 왕국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투자입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 예.
5: 자, 거기까지 다음 주제가 있으니까요. 예, 잘 들었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봅니다. 첫 당권 주자들 토론회 있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토론회에서 어떤 지점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0: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나머지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주로 바깥에서도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던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새 후보가 정치를 오래 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정치를 시작을 했거든요. 김민석 후보는 1990년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정청래 후보나 송영길 후보다 2000년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게 오랫동안 4반세기 동안 정치를 했던 분들이라서 좀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다 아는 사이잖아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이 좀 특이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아까 보안수사권 문제 얘기도 했지만 거대 정당이면 정책적 차이가 좀 더 두드러져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는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누가 더 잘했니 못했니 혹은 옛날에 뭐했니로 싸움이 가는 거 이게 좀 단점이었다. 그 한미 FTA 얘기까지 결국 나왔거든요.
5: 네, 그렇죠.
0: 그 송영길 후보는 사실 일관되게 한미 FTA를 찬성하긴 했었습니다. 그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는 다수가 한미 FTA 찬성을 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음에는 좀 여러 가지 뭐 환경이 바뀌었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거의 반대 혹은 재검토 여론으로 갔었는데 그때 정청래 후보는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도 졸속 추진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만 정동영 계였기 때문에 한미 FTA 결국엔 찬성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또 그때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도 반대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반대를 강하게 했었던 건데 근데 이런 걸로 논쟁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오히려 지금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민주당이 당론이 분분한 것이 생산적이듯이 민주적이듯이 그때도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이나 이런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나뉘어졌을 때가 더 진정한 민주정당이었다.
5: 네.
0: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때 한미 FTA에 찬성한 사람도 민주당이고 반대한 사람도 민주당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쟁으로 가지는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 네. 첫 TV토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현 대변인.
2: 제가 볼 때는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
5: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2: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선적으로는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신천지 얘기가 역풍이 불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5: 정청래 후보가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2: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얘기를 했을 때 그쪽이 새로운 혹시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공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로키로 가는 게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김민석 후보가 얘기했던 그 유시민 작가 관련해서 필패론 관련해서 왜 노코멘트냐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노코멘트의 어떤 입장은 내지 않으면서 십자가 받기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갔는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여튼 유시민 작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발언에 대해서 지금의 전당대회 정선을 그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되고 있다.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노코멘트라는 말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유시민 작가를 빌려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그래요. 자. 신천지 얘기 안 나온 거는 네. 비슷한 분석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0: 지금 정치권에 이미 전해지고 있는 얘기가 있는 게 한병도 원내대표가 신천지 얘기는 전당대회 끝나고 하자 제대로 조사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쿠 조율이
5: 좀 된 것 같아요.
0: 먹힌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뭐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에서 싸우면은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드러나지만 여과 없이 다 일단은 이제 서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꼭 좋다는 건 아닌데 마쿠 조율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결정적으로는 정청래 후보 쪽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 쪽에서 굳이 이거 토론회에서 역공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후보 쪽이 분열 프레임을 계속 피해왔는데
5: 네.
0: 요즘 들어서 김민석 후보 쪽이 분열을 획책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굳이 토론회에서 얘기할 것도 없다.
2: 네.
0: 지금 이 자체가 김민석 후보가 어떤 근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을수록 악재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누가 이기고 지고 뭐 당선 가능성이 누가 더 높고 이걸 떠나서 선거 페이스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 정청래 캠프 쪽이 선거를 더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5: 그래. 네. 자, 요 부분 뭐 시간은 이제 한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짧게 한 4, 50초씩만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좀 정책 청사진이라든지 집권 여당 대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좀 고통받고 있는다고 여겨진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치고 나가고 이런 건 어려웠을까요?
2: 아니 어제 정청래 후보가 치고 나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 얘기를 했거든요.
5: 네.
2: 제도 보완이라고 찔끔찔끔 내는데 그 청와대하고 결은 다르죠. 그리고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 비해서는 좀 다른 결을 보였는데
5: 네.
2: 문제는 거래 중단이 과연 되느냐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르는 것 같아요. 막 지르는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청와대와 다른 결로 한다면
5: 네.
2: 정책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솔깃했지만 황당한 얘기였기 때문에 좀 야 이게 집권 세력으로서 할 말인가 안타까운 마음 들었습니다.
5: 네, 김수인 평론가님 30초.
0: 네, 일단 뭐 아까 정책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민주당은 양손잡이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를 포괄하는 예. 그런 정당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도 진보의 누구 중도 보수의 누구 이런 식으로 당권 구도가 짜여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는 아직 안 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친모 대 친모 네. 친모 대 비모 이 정치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소망이는 집안의 작은 통역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온 다섯 남매. 하지만 넷째인 소망이를 제외한 네 명의 형제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청각장애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자폐, 셋째 역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족에게 소망이는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하루는 걱정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쌓여만 가는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늘도 주름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소망이. 소망이 가족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도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0.3도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부산 금정구도 39.9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열기가 가득해서 밤 최저 기온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고 있는 데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양산과 부산, 창원과 김해는 한낮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 26도, 대전 25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4도, 광주 35도, 강릉과 대구, 부산 37도, 양산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어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통계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국민 추천위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9조 4,900억 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의 청문회에서 여야가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밀실 운영 등을 따졌습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미군이 엿새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선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보험 관련 기관 두 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당내 홍 조짐도 있습니다. 국회 현안과 당내 현안, 오늘은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봅니다. 우재준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필리버스터 좀 보고 오셨나요?
4: 조금 보다 왔습니다.
3: 주호영 의원이 시작했나요?
4: 처음에 시작할 때 정도만 보고 왔습니다.
3: 어떻게 좀 의원들 많이 앉아 있었습니까? 여야 의원들.
4: 특히 여당 의원들이 너무 빨리 다 나가셔서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본인들이 강행 처리할 정도의 이런 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도대체 왜 이 검찰 수사권, 보안 수사권 폐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자리는 떠나버리고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태도가 매우 아쉬웠습니다.
3: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제 무소속이죠. 교섭단체는 아닌데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기를 원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4: 필리버스터가 그래도 먼저 교섭단체들이 먼저 순서를 배정을 받고 그다음에 있군요. 무소속이 뒤쪽으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12번째인가 이렇게 후순위로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3: 그러면 마이크를 잡냐 못 잡냐는 불투명하군요.
4: 불투명하죠. 앞에 있는 뭐 10여 명의 의원분들이 짧게 발언을 해 주시면 기회가 올 수 있는데 만약에 길게 하시면 기회가 없을 수 있겠죠.
3: 그래요. 자, 12번째 배치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만약에 이제 기회가 앞에 한 10번째에서 끊길지 아니면 내일 오후쯤 표결 들어서 24시간 되기 전에 내일 오후쯤 마이크를 잡을지는 내일 이제 봐야겠군요. 자, 필리버스터를 하긴 하지만 여튼 뭐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우재준 최고위원님 법률가시기도 해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4: 검찰이든 경찰이든 아무래도 수사를 대충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검사들이 먼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든 또는 보안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숙제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0: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대충하고 싶거나 또는 외압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할지라도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성실하게 수사를 하게 됩니다.
1: 네.
0: 검사 입장에서도 보안수사권이라는 건 권이라고 해서 권리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의무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잘못한 수사가 있으면 검찰이 그거를 발견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검사 입장에서도 인사평가나 이런 부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검찰에도 조금 더 성실하게 수사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 입장에서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내가 보완수사를 해야 될 의무도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감시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사는 대충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1: 대충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수사가 부실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네요.
0: 그렇죠.
1: 그런데
0: 이게 하나 더 우려되는 문제점, 더 큰 맥락에서 문제점은 사실 그래도 조금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그래도 검사들이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아무래도 좀 자기 직업의 자부심이 더 강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조금 있었던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신분에 있어서 변호사 자격이라는 게 아무래도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외압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역사상 정말 많았습니다. 권력에 대항한 경찰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사례를 많이 찾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사 자체가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권력형 비리라든지 뭐 또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은 더욱더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당장도 김병기 의원 수사 어떻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0: 지금 현재 저도 진행되고 있는 걸 거의 듣지 못했거든요.
1: 그러니까요. 혐의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그게 어느 정도 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0: 네.
1: 뭐 전재수 시장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통일교에 대해서 양쪽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었나 이런 얘기도 있고 당장 있는 사례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경찰이 과연 정말 거의 자율적으로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경험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 면에서 많이 우려가 되신다.
0: 네.
1: 그런 말씀이시죠. 자, 민주당은 나름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보완 수사권 페이지에 다른 보완 대책 어떤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제시했는지 소개를 해 주시면서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0: 민주당이 보완 수사권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저도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1: 네네.
0: 사실은 뭐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안 되는 거는 어떤 범죄에 한해서는 뭐 중요한 범죄에 한해서는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런 중요 범죄에 또 뭐 살인죄는 빠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빠져 있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조금 더 돌아간다면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이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오래전부터 검사가 이 부분을 너무 자율적으로 남용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됐으면 오히려 남

0: 대한 현저히 와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1: 이게 이론적으로는 없었던 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수사가 잘못됐을 때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네. 첫 번째는 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머지 증거만으로 판단, 유무죄를 판단하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수사에 대한 법원의 개입이었죠. 네. 이론상으로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시키는 게 이론상으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만 존재했지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판사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0: 야당이 아니 여당이 뭐 판례를 갖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1: 맞습니다.
0: 하던데.
1: 그게 예. 이론상으로는 있는 거고 네네. 아주 가끔 아주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심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판사들이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거를 이론상으로 가능했다고 해서 법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이 제도를 활용하는 판사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뭐 물론 뭐 내란특별재판부에 한정되긴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원칙에 예외를 이미 두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러면 가면 갈수록 법원에 어떤 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아집니다. 재판부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니 예전에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걸 이제 법으로 명문화까지 시켰으니까 그러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외압이 더 있을 수 있고.
0: 판사들에 대한 압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충분히 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북송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사건 자체를 수사한 게 아니라 원래는 쌍방울에 이런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금전이 나와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까지 수사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수사를 별건 수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북송금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소기각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0: 마치 뭐 위법. 그가 증거를 위법으로 수집해서 이거는 꼭 돈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무죄가 되는 것처럼 네. 예컨대.
1: 네.
0: 아,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 스텝 더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추측이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도 늘리거니와 그 중에 대부분을 본인이 이제 임명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대법원장이 판사들 임명을 한다 그래도 이게 이제 좀 정권의 어떤 영향이랄까 이런 게 없다고 이제 말하기 힘들면 만약에 그렇다면 판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어떤 사건을 아 이거 공소를 진짜 기각해야 되나 이런 가능성이 조금은 더 이걸로서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1: 저는 충분히 늘어났다고 생각을
0: 그래요?
1: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판사 자리가 대법관 자리가 많아졌잖아요.
0: 예.
1: 그리고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 뭐 임기 중에 임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정부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사탕이 많아진 거잖아요. 자기가 대법관으로 이렇게 예. 지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제도도 만들었겠다. 그 공소기각할 수 네. 있는 제도도 만들어줬겠다. 줄 수 있는 사탕도 있겠다. 그러면 일정 부분 거래가 일어날 그런 위험은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0: 그래. 일단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라도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그런
1: 맞습니다.
0: 구조가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결국은 이 조항을 야당 의원들 퇴장한 틈을 타서 자기들끼리 한 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다 그랬는데 저 오 의원님도 그 시각에는 동의하십니까?
1: 너무 동의합니다. 이재명 그래요.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을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너무 극악무도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예전엔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뭐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 특검에게 자기 사건을 넘겨서 직접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다가 그마저도 국민들한테 발각이 돼서 너무 역풍을 받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형태로 이런 식으로 판사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죄를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번에는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공범들에 대해서 갑자기 항소를 취하해주고 막 이렇게 네. 하면서 공범들에게 엄청 유리하게 해주면서 또 이 사람들이 진술을 못하게 하게 하는 이런 의심을 받기도 했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0: 네.
1: 아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0: 개인의 범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플랜 A 공소 취소, 플랜 B 연임 개헌, 플랜 C 공소 기각. 뭐 이렇게 잘 정리돼 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0: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매우 그래요? 아주 잘 정리된 저는 간파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전략을.
1: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했습니다. 이후 뭐 청와대와 막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헌법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거 원론적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의심의 눈초리 거두지 않고 있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딱 다섯 글자만 얘기해라. 연임 안 한다. 명백히 얘기해라. 본인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0: 저는 지난 1년 반 정도 동안 네. 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이렇게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석과 정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것도 하겠어? 이건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네. 너무나도 그냥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면 사실 국민들은 두려우실 겁니다. 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낸 헌법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낸 그런 독재에 대한 방어의 우리가 네. 조항인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위협하려고 하는 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 내가 그런 연임의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끝끝내 이재명 대통령 말하지 않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나마 한 게 안 하겠다가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불가능하다는 건 그러면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하겠다라는 의미처럼 보이기도 해요.
1: 예.
0: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만약에 불가능하다는 지금 불가능하죠. 헌법 조항 때문에 그 당의 그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불가능한데 그 조항마저 개정을 하면 가능해지는 거죠.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본인이 명확히 얘기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데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공소 취소, 내 사건 공소 취소 안 한다. 두 번째 연임 안 한다. 하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0: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실제로 예.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의 이런 바람은
1: 네.
0: 조금 우리 민생을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혹시나 이 사람이 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릴까 봐라고 해서 저는 뽑지 않은 분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그러면 그 민심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따르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라도 난 재판 받겠다. 재판 받고 죄가 있으면 처벌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오히려 지지율도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좋은 일을 잘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그때는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국민적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1: 참작이 될 거다?
0: 충분히 전 참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 길이 저기 정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국민의힘 얘기 조금 해볼게요. 자, 우재준 의원님은 여러 차례 6.3 선거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장동혁 지도부 총사퇴 본인을 포함한 거네요. 총사퇴 이제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뭐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갔고 이후에 선관위 사퇴와 올림픽공원 시위 주가 폭락 사태 또 최근엔 대통령 연임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장 대표가 대여투쟁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왜 이렇게 호재가 생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퇴 이야기는 지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습니까?
0: 지금 당장에 엄청나게 네. 이야기가 나오진 않죠. 왜냐하면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네.
0: 충분히 논의도 됐고 각자의 의사들은 이미 다 판단이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0: 이사는 대부분이 네. 아 그래도 사퇴하는 게 맞다. 내년 8월까지 임기를 기계적으로 채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그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 거친 방법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저는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이 됐고 우리 당내에도 공감되는 전 충분히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믿음 하에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또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부분에 어느 정도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최근에 기자들이 너무 분석하고 막 상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당대표가 뭐 필요하냐 오세훈 시장 얘기처럼 원내 정당화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되려면 원내 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한이 있어도 그게 당원들의 뜻도 들어가야 된다. 지금처럼 그냥 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 전당대회에 나오려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뭐 장동혁 대표님이 차기에 나오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오시는 네.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지도부 사퇴를 이야기할 때도 네. 이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지도부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 장동혁 대표님 다시 재출마를 하셔서 재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체제로 총선을 준비하자라는 예. 게 저희의 의사였으니까 대표님 자체가 나오시는 걸 저는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 입장을 표명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우리 당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네. 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당이 지금까지 뭐 잘못된 이유들이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너무 사실 갈등이 심한 편이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억지로 한 리더십을 세워서 심지어 아주 강한 공천권을 다 이렇게 가지고 네네. 이렇게 하는 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고민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100% 다 동의하진 않지만 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의 논의들은 많이 해야 되는 게 지방선거가 끝났으면 네. 우리 당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많은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지도부가 조금은 한 발짝 물러나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지도부는 사실 그런 유의 논의들에 너무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지금 아직도 이제 너무 사실 참정권 시위 참정권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사실 그 문제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 해야 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원래 큰 선거가 끝났으면 우리 당의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운영한 방법은 적절한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백서도 써야 되고 네.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전히 좀 약간 6.3 지방선거 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뭐 다른 논의를 못 나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국민의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예. 좀 합리적 보수로 잘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라 이 메시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가 보이는 모습은 그게 아니어서 사실 1년 후면은 총선 국면이 계속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까먹고 있어서 안 그래도 불리한 야당이 이게 되겠느냐 이런 그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벗어나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공원도 중요하지만 선관위 사태 매우 중요하죠. 이게 국회에 관한 문제고.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식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되게 어려워하고 좀 분노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저기 수권 정당이면은 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더 국민과 소통하고 이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저같이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비전 보이고.
0: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또 동의하고 지금 이미 우리 국민들은 6.3 지방선거 이후의 국면으로 많이 넘어오셨다고 네. 생각을 해요. 예, 예. 지금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주식 문제,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산업의 문제도 많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예, 적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실 우리 당에 지금 네. 리더십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이렇게 리더십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잘 적응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1: 네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장 대표가 물러날 것 같지도 않지만 물러난다고 해서 그러면 또 비상대책 체제로 비상대책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내년 2월은 돼야 임기가 6개월 이하로 남아야 그다음 이제 그 제대로 된 총선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그 당대표를 뽑을 수 있다면서요.
0: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 아, 그건
0: 꼭 그런
1: 아니에요?
0: 건 아니고 그 이게 우리 지도부가 물러나도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서면 그러면 잔여 임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잔여 임기를 채우는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1: 비대위를 거치면은 조금 맞습니다. 거치다가 그다음에
0: 맞습니다.
1: 뽑으면 그래서 되는 거네.
0: 사실은 그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1: 큰 문제는 아니고. 네. 한동훈 의원 복당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세요?
0: 저는 사실은 이 복당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한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민심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는 네. 이 민심이 이미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이 지금 참정권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위를 합니다. 현장도 나가잖아요.
1: 네.
0: 참정권이 중요한 만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민심에 대해서 받드는 태도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민심에는 지난 6.3 지방선거의 민심 중에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잘못된 것이고 그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심이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밀어낼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민심을 받아들여서 복당을 시키는 게 사실은 맞죠. 대신에 그 뭐 그 사이에서 좀 관계가 껄끄럽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1: 거부감 있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0: 있죠. 예. 거부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더 많이 노력하고 마음을 조금 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냥 뭐 아직까지 나는 싫으니까 그냥 민심이 어떻든 말든 그냥 난 모르겠어 싫어 이렇게는 하는 건 또 우리 당의 책임도 저는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당내 징계 절차 약간 말씀드릴게요. 윤리위원 두 명이 사퇴했었는데 그 두 명 자리를 채우는 최고위에 오늘 저기 의결이 있었나 봐요.
0: 네.
1: 자. 거기서 우재준 최고위원님께서는 반대 의견 냈다 공개적으로 밝혔고 아마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을 했던가 그런 것 같은데 반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인사들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신 거예요?
0: 아니요. 인사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특별히 반대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원래 우리 당의 윤리위가 과거에도 좀 이거 좀 편향된 징계를 하는 거 아니냐. 윤리위가 진짜 윤리 규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정치적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1: 네.
0: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지방선거 전에는 김종혁, 배현진 두 분에 대한 징계는 아니 법원 가서 가처분으로 취소돼서 올 정도로 징계가 문제가 많았다라는
1: 네.
0: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윤리위원들이 원래 6분이셨는데요.
1: 네, 네.
0: 그중에 2명은 이번에 사퇴를 했습니다. 자기가 뭐 여러 이유를 들어 사퇴를 하고
1: 네.
0: 나머지 2명은 지금 윤리위가 중립적으로 안 된다. 마치 뭐 당대표 충성기구처럼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하면서 항의 성명까지 지금 내면서 그 윤리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니 사퇴한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빨리 그럼 윤리위원 충원해갖고 지금
1: 빨리
0: 진행하겠다 이렇게
1: 예.
0: 하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두 분이 어떤지 보다 지금 윤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조사하는 게 우선이고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서 정말로 중립적이고
1: 네.
0: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윤리위를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마치 아니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냥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냥 사람 막 충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면 이건 마치 우리가 많이 비판해온 이재명 정부에서 뭐 대법관 중원해서 자기들 원하는 판결 만들겠다 이런 식의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1: 네.
0: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반대를 했습니다.
1: 네. 자, 지금 권영진, 진종호, 그다음 조경태 의원. 자,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윤리라든지 최고위 이제 절차를 거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0: 사실은 뭐 권영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 명백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리적 행사는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1: 예.
0: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이렇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계세요.
1: 의총에서도 사과했다면서요.
0: 네, 의총에서도 너무 그냥 진정어린 사과를 이렇게 하시고 자기가 30년 동안 당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1: 네.
0: 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두 분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저는 굳이 뭐 당을 너무 이렇게 비판하는 뭐 그 박덕흠 부의장님 저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너무 지나치게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뭐 징계거리인가에 있어서는 뭐 별도의 판단이지만
1: 네.
0: 그 행동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이렇게 도왔다 이런 부분인데
1: 네.
0: 앞서 말했듯이 민심이 이미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역행하는 징계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편향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의원님.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마 부동산인 것 같아요.
0: 네.
1: 주가 플러스 부동산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부동산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놓을 예정입니다. 조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있고요. 지금까지의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그리고 내놓을 세제 개편안.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자산 관련 대책이 저는 실패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이재명 정부의 자산 정책은 처음에 주식은 부양하고 부동산은 누른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 네.
0: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뿌리지만 유동성을 확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동성은 대부분 주식으로 가게 한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 저는 자산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 네.
0: 최근에 지금 밝혀지듯이 주식시장이 너무 널뛰기를 하고 억지로 정부가 이렇게 띄운 재산이라는 게 너무 위험 자산이 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식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늘 기사 난 것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주식 안 하고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방향은 실패하고 결국 주식으로 조금 번 돈도 결국 다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지 뭐 대책은 없으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책임을 넘기는 방법이 대출 규제하는 방법, 두 번째 세금으로 옥죄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큰 기조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고 빨리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책을 찾고 큰 방향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저는 나중에는 대한민국 정말 경제에 큰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뉴욕 증시 하락했어요. 그 배경이 뭘까요?
1: 네, 다우지수가 2.19%, S&P500 지수가 1.52%, 나스닥 지수가 1.74% 각각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이게 지난달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사실 보통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고요. 기름값이 오르면 사실 운송비가 오르고 기업의 생산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내는 물건값까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네. 이 물가 대응 의지를 연준이 강조는 했지 만 사실 시장에선 말보단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보면서 이게 뉴욕 증시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0: 네, 채권 시장도

0: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 올랐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1: 네, 채권 시장은 앞으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본 건데요. 가장 눈에 띈 건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였습니다. 이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연 5.2%를 넘어선 건데요. 네.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건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높은 금리를 예상한다라는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도 물가가 오래 높을 것 같다라고 시장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기 시작했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반대로 뛴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우리 금융당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을까요?
1: 네, 정부는 당장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단 시장 상황을 더 촘촘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는데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급 점검한 겁니다. 정부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고 AI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도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중동 정세도 불안한 만큼 긴장을 늦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앞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더 강경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요.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와 국제 유가, 글로벌 자금 이동을 계속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0: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실적을 오늘 확정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서 좀 윤 기자가 이렇게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부분일까요?
1: 네, 일단 먼저 실적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실적은 AI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완전히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이 사실상 전사 실적을 책임졌는데요. 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5천억 원이었는데 반도체 부분에서만 89조 2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거의 전부를 반도체가 만든 셈입니다. AI 서버 투자가 크게 늘면서 D램과 랜드 판매가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특히 HBM4와 서버용 SSD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 실적을 끌어올렸다라는 분석입니다.
0: 네. 뭐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차세대 HBM이 HBM4가 본격적으로 좀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인데요. 네. 이 HBM은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그간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다소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라진 건데요.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들의 제품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3분기 HBM4 매출은 이번 분기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반기엔 HBM4가 전체 HBM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고요. 이게 주요 고객사들에게 공급했다라고 설명도 했고 이게 하반기 HBM 시장 점유율도 전체 D램 시장 점유율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다면 이런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앞으로 몇 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세요?
1: 네, 삼성전자도 AI 투자 열풍이 좀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회사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앞으로도 몇 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AI 서버가 빠르게 늘면서 메모리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뭐 2028년까지는 공급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ADR 상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신규 자금 조달 목적의 ADR 필요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또다시 밝혔습니다. 이번엔 어떤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1: 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 사람이 특정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제한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엔 예탁금을 올리거나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개인이 보유한 전체 금융 투자 자산 가운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두 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고 앞으로는 일정 자산 규모와 투자 경험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신규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에 과도하게 주문을 반복하는 투자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지금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그래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배달기사나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주로 어떤 게 달라져요?
1: 네, 앞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도 지금보다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국제노동기구 ILO가 만든 플랫폼 노동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인지 혹은 노동자인지를 두고 좀 논란이 많았는데 정부는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대상은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처럼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까지 포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노동권이라고 이제 큰 카테고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새롭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 네, 가장 큰 변화는 일감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그 알 권리와 위험할 때 일을 멈출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배달기사들이 왜 자신에게 일감이 배정됐는지 왜 배정이 줄어들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준을 플랫폼 회사가 더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감을 배정하는 알고리즘도 일정 부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그 핵심입니다. 이미 인공지능 기본법에 있는 설명 의무를 플랫폼 노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생명이나 건강에 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중단할 권리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모학 여고 등 서울에 있는 여자 학교와 남자 학교 여러 곳이 남녀 공학으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왜 이 시점에 남녀공학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1: 네, 아무래도 학생 수가 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자 학교나 남자 학교만으로도 학생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었는데요. 학령 인구가 줄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서울의 중고등학생은 약 39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14만 명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네. 학교들은 한쪽 성별만 받아서는 신입생을 채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무학여고도 10년 전만 해도 신입생이 400명 안팎 였는데 올해는 129명까지 줄었습니다. 학교들이 이제 학생 안정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라도 네. 남녀공학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요. 또 한 8개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어떤 학교들이 이제 이게 남녀공학이 되는 거예요?
1: 네, 중학교는 정원여중과 성심여중, 한양중, 신정여중이고요. 고등학교는 무학여고와 한양기술고, 서울신정고, 성심여고입니다. 이 중 성심여고를 제외한 7개 학교는 2027학년도부터 남녀 공학으로 운영이 되고요. 네. 성심여고는 2028학년도부터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1940년에 문을 연 무학여고는 개교 86년 만에 처음으로 남학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한양과학기술고도 80년 넘게 남학교였지만 내년부터 여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고요. 네. 다만 지금 일부 학교 졸업생들의 반발이 좀 강경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무학여고 졸업생들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관련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

0: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대한축구협회 졸속 밀실행정과 파행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 이제 지켜보신 분들 좀 북중미 월드컵에서 받은 어떤 충격이랄까 이런 걸 해소하기에는 좀 아쉬웠겠어요.
1: 네.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네. 협회 운영의 뭐 난맥상 이미 얘기 다 들었고 그런 것들을 재확인한 건 좋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야말로 축구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축구 행정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관한 내용들은 없이 그냥 뭐 재확인하고 또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0: 의원들이 공부를 좀 덜한 것 같은데 보니까
1: 뭐 제가 뭐 그분들의 네. 평가할 거란 입장은 아닌데 좀 아쉬운
0: 좀 많이 하고 와야 되거든요.
1: 네, 아쉬운 점은 그리고 또 청문회의 기본은 사실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 대표팀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가려진 공간에서 뭐 비밀을 보장해가면서 한 것들인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된 건 아쉽고요. 네. 그래서 뭐 정몽규 전 회장 나오셔갖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일단 뭐 고재 출신 감독 뭐 고재 카르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0: 역대 남자 감독 중에 25명 중에 한 명이었고 여자는 없었다.
1: 네.
0: 그래서 뭐 카르텔은 부인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것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뭐 사과했고요. 홍명보 감독 정말 많은 의혹을 달고 있었잖아요. 빵집에서 인터뷰를 했다. 또 뭐 연봉이 굉장히 뭐 38억 원이나 되는 고액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차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뭐 타당하기도 하고 일부는 네. 조금 아직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했고요.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문제 핵심이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사실상 해외에 도피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예전에 한번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동안의 심경의 변화라든가 축구인이기 때문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뭔가 더 큰 사실들을 밝혀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점 굉장히 아쉽고요. 뭐 그냥 아까 다시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난맥상은 재확인했으나 앞으로의 뭐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들은 받지 못한 건 좀 아쉬웠습니다.
1: 그래요. 임생 전 기술이사뿐만 아니라 주요 참고인들도 또 많이 불참했더라고요.
0: 네. 사실 참고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증인보다는 뭐 네.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첨예하게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을 제시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서강일 전북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2021 월드컵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성 이영표 뭘 하느냐 이들이
1: 네.
0: 뭐 그 축구는 좀 했겠지만 사회 경험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선수 이후에 이영표 해설위원이 어떤 걸 밟아왔는지 또 네. 박지성 그 기술위원이 어떤 걸 밟아왔는지 모를 텐데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하게 서로의 주장을 한번쯤 겨뤄보고 싶고 또 사실이 뭔지 많은 네. 축구 팬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나오지 않았고 뭐 백현식 부산축구협회장도 마찬가지고요. 박성환 충남축구협회장들도 뭐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 그 불출석 사유가 좀 미치지 못한다 이런 건데도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정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임생 뭐 박항서 두 분 안 나오셨고 또 참고인들 중에서 그 불출석 사유를 제출을 했는데 국민의 납득할 수 있는 눈높이는 아니었다. 이런 점들은 좀 매우 유감이다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분들은 네. 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1: 네. 오늘 청문회에서는 왜 졌냐 이런 질문도 나왔죠.
0: 예, 사실 보통 스포츠에서 하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경우 우승팀인데 니네 카보베르테하고 왜 비겼어 이런 걸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예. 거거든요. 예. 사실 이번 같은 걸 보면 청문회의 목적이 축구 감독 선임 등을 포함해서 졸속 행정과 파행의 원인이 우리 축구 경쟁력 또 이제 한마디 경기력을 이렇게 좀 훼손하지 않았냐.
1: 네네.
0: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 뭐 이강인 선수라든가 하이드 브레이크 사이에서 이제 네.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렇게 떠올려 놓으면서 대체 저 선수를 요구한 선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김진규 코치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선수는 조규성 선수 투입을 원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듣고 했어야 되는데. 본인 말만 하신 거죠. 이제 손흥민, 이재성이 남아공전에 빠져서 졌다고 하는데 그럼 축구 팬들의 생각은 틀린 거냐? 근데 사실 전술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타를 하고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왜 졌냐고 이렇게 막 윽박질러 버리게 되고 여기가 국회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김진규 코치라는 사람도 국가 대표입니다. 태극 마크를 달고 그 자리에 가서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목표라든가 달성은 못했지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가 있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사실 많은 축구 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팬들의 입장에서도 자칫하게 되면 나한테도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아쉬웠고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메시가 뛰고도 아르헨티나가 졌고요. 트럼프라는 대통령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 퇴장당한 선수를 다시 넣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미국이 졌습니다. 그리고 뭐
1: 그게 축구라 이거죠.
0: 네, 벨링엄이든 뭐 초호화 군단이 나왔지만 결국 우승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축구고 스포츠고 약한 팀한테도 질 수 있고 지면은 아쉽지만 그것을 이제 곱씹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건 자칫 너무나 큰 비난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돼서 한번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곱씹어봤습니다. 팬들이 원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실을 듣기를 원했을 것인가? 아니면 저 감독이나 저 코치가 틀렸다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을 원했을까? 근데 보면 이미 그 전술적인 선택은 틀렸다는 게 이미

0: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뒤에 숨은 사실은 그러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아 저런 선택을 다시 하지 않겠구나. 국가대표 코치진이 하지 않고 또 축구협회도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시 저기를 가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기를 다시 못 가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논의해야 될 자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자칫 너무나 다 지난 경기에
1: 네.
0: 대한 비난의 화살만 너무나 지나치게 날리는 그런 것들이 돼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1: 네. LAFC 손흥민이 멀티골 터뜨리면서 첫 올스타전에서 펄펄 날았습니다. 경기 MVP가 됐죠?
0: 네. 뭐 사실 청문회는 답답했다면 손흥민 경기는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뭐 35분만 뛰었거든요. 35분만 뛰었는데 3분 동안 두 골을 넣었어요. 이제 멕시코 올스타 팀과 미국 올스타가 맞붙었는데 전반 20분에 페널티 에리어 오른쪽에서 받은 거를 정말 가볍게 넣었고요. 선제골 좋았고 두 번째 골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마치 뭐 세팍타쿠를 보는 듯 다시 이 크로스 라인에서 살짝 올려준 거를
1: 네.
0: 우리 마치 족구하듯이
1: 예, 예.
0: 탁 받아서 넣었거든요. 발리골이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상큼하고 개운하게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지고 1대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2대1로 만들어놨고 오. 그래서 미국 올스타가 4대3으로 그 경기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선정이 됐고 물론 이제 뭐 이왕이면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좋았을 텐데
1: 네.
0: 아쉽게 그곳에 가서 이런 뭐 그렇지만 대신하는 경기로는 뭐 손색이 없었고 본인도 좋은 경기라고 했고 팬들도 굉장히 즐거워했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을 이제 보시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그 월드컵에서 보여주지 못한 면들을 미국 프로축구에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팬들이 조금 아쉬움을 더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멀티히트에다가 여러 타점을 올렸어요?
0: 네. 사실 그 29일 날 이렇게 부상해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아 이제 3할 때 지키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1: 네.
0: 3할 때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지금 3경기 연속 안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미러키와의 경기는 사실 1회 첫 타석에서 굉장한 행운이 따랐어요. 중견수 쪽으로 공을 쳤는데 잘 안 보였는지 글러브에 네. 들어간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워낙 빠른 선수잖아요.
1: 네.
0: 보통 선수가 됐으면 1루에 섰을 텐데 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2루까지 가서 2루에 딱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제 뒤에 나온 선수가 대니얼 스택 선수가 시드런 홈런을 쳐갖고 홈에 들어오면서 그냥 상대 실수로 안타도 치지 않고 득점을 하나 올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6회에는 더 좋은 기회가
1: 네.
0: 1사 1루로 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분 좋게 2루타. 정말 그 오른쪽 깊숙이 빠져가지고 조금만 더 욕심을 했다면 3루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2득점을 올려서 경기를
1: 네.
0: 8대2에서 10대2로 벌려놨고요. 7회에는 또 우익수 앞에 안타를 쳐서
1: 네.
0: 타점을 또 올렸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가운데 치고 오른쪽 치고 왼쪽 치고
1: 야.
0: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부채꼴 타법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탁탁탁 공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이 물론 지금 뭐 저 리그에서 5위 정도의 그 타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1: 네.
0: 조금 더 일찍 나왔다면 3할 중반 때 타율을 치면서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아쉬운 건 샌프란시스코가 LA 다저스만 됐으면 정말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이정우 선수가 좀 펄펄 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바람에 선수가 주변 여건이
1: 예.
0: 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1: 그래요. 미네소타 고우석 부정투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0: 네, 이게 지난 25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트리플 A에서
1: 네.
0: 이제 팀의 세 번째 투수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심판들이 모여서 글러브 좀 보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글러브 검사는 하거든요. 마운드에
1: 네.
0: 올라가서 하거나 아니면 내려올 때 해서 혹시나 이제 그 안에 이물질을 숨기지 않았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고우석 선수 그냥 뭐 태연하게 주고 근데 심판들이 막 이렇게 보다가 약간 좀 끈적끈적한 거를 발견했다는 느낌을
1: 네.
0: 받았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다른 심판들이 모여서 한 2, 3분간 토론을 하면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마운드에 올라가서 공 한 개 던져보지 못하고 퇴장 조치를 당했어요.
1: 야.
0: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선수가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고우석 선수는 이제 항변을 했죠. WBC부터 사용하던 글러브였고 땀이 많이 났는데 거기에 로진 우리가 송진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게 이렇게 엉겨 붙어서 그런 효과를 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선수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일단 그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조금 항소는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것 갖고 구제받은 선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10경기 출장 정지를 그냥 받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사실 잘 안 풀린 선수잖아요. 기량에 비해서 잘 안 풀린 상황이었는데 이런 억울한 일까지 당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어떤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게
1: 네.
0: 잘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 다른 선수들한테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또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는 이렇게 반칙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다행인 건 이렇게 보통 이제 회전수를 다 요즘은 기계가 다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다행히도 회전수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면 뭐 10경기 출장 정지 이후라도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1: 네. 자, 끝으로 이번 주말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0: 아, 이번은 프로야구 KT하고의 한화가 펼치는 주말 3연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KT가 올해 강철 매직을 일찍 발동을 해서 지금 선두 삼성하고 한 게임 반차거든요. 근데도 이제 한화는 가을 야구 가려면 5위 안에 턱걸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6위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선두 추격하는 KT냐 아니면 5위권을 탈환하고 싶은 한화냐. 이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올 시즌 KT가 약간 5승 3패로 약간 앞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한화가 역전을 시킨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팀 상대도 좋고 어차피 가을 야구에 만날 거라고 한다면 지금 기선제압 차원에서 한 번쯤 세게 붙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경남을 중심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경남 양산은 이틀 연속 40도를 넘겼고요. 부산 금정구에서도 39.9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양산과 김해, 창원과 부산은 내일도 한낮 체감온도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양산이 40도, 김해 39도, 부산과 창원 38도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 26도, 대전 25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34도, 광주 35도, 강릉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중반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 종합 뉴스.
1: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최대 역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이틀 1000포인트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는 오늘 5600선을 내주고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경남 양산은 관측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고 부산도 38도를 넘는 등 전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겨운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폭염 속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영 기자, 지금 국회 본의장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2: 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 두 번째 주자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찬성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사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4시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수사 기소는 분리하면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만 웃는 악법이라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걸 두곤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기각 확대는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취소하려는 목적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등 여권은 내일 오후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전에는 선관위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사태뿐 아니라 통계 조작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를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해서 올림픽공원 투표소, 투표지 재검표가 다음 달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형사법 전공학자 62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 방식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후에도 법원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보안수사, 전권 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이틀 1000포인트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는 반등한가 싶더니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으로만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AI 수요 강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출하량을 달성한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반도체 등 부품 원가 상승 영향으로 영업 손실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적자입니다. 사실상 반도체 사업이 전체 실적을 견인하면서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으로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에도 국내 반도체 대형주 주가는 미끄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전장보다 8% 넘게 급등했지만 오름폭을 반납하며 소폭 내린 채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 넘게 급락해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틀간 크게 밀렸던 코스피는 장중 한때 6천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국 1% 넘게 내린 채 5,600선을 내주고 장을 마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 팔던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로 돌아섰고 기관도 매수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가 1조 4천억 원어치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연이틀 폭락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반등을 끌어내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처럼 장중 오르내리길 반복하다 2.7% 내린 644.78로 장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1: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 추가 보완책에 관해서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어제 관계기관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조치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서 과제별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남 지방에는 오늘도 극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경남 양산은 관측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고 부산도 38도를 넘어 관측 이래의 두 번째로 뜨거웠습니다. 당분간 비 없이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4: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남 지방의 기온은 오전부터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도 어제와 같은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기상청 공식 통계에 사용되는 관측 기준으로는 처음입니다. 부산도 38.3도를 기록해 122년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뜨거웠고 부산 금정구와 북구의 자동 관측 장비에는 39도 넘는 기온이 찍혔습니다. 부산과 양산뿐 아니라 경남 곳곳에서도 최고 기온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북창원에서는 낮 최고 기온 39.3도가 관측돼 2008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김해시의 39도도 7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극한 폭염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부산은 38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을 거로 예보됐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 중부와 서부, 경남 양산과 창원 등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극한 더위가 예고된 만큼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 작업은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전국 열대야일 수는 8.81로 역대 1위를, 평균 기온은 24.4도로 역대 2위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비가 없이 맑은 날 속에 강한 폭염이 계속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온열질환 환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온열질환자 76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북 김제시의 90대 여성과 경북 울진군의 80대 남성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닷새째 환자가 하루 넘게 70명 넘게 추가됐고 이번 주 들어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6명에 이릅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일어난 지 만 이틀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34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어진의 공포와 폭염 속에서 구조대는 필사의 구조를, 이재민들은 힘겨운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난 지 이제 만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본 소방청과 구마모토현은 현재까지 지진으로 숨지거나 관련성을 조사 중인 사망자가 모두 3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뒤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대형 쇼핑몰에선 7명이 숨졌습니다. 대형 굴뚝이 넘어져 직원들이 갇혀있던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에서도 고립돼 있던 직원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10명 가운데 5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곳곳 무너진 주택에선 복구 작업과 정리가 한창이지만 주민들은 10년 전 강진 때처럼 또 다른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로와 철길 등 도시 인프라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집안이 난장판이 된 데다 전기도 끊겨 차에서 대피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정전 탓에 실내 대피소를 열지 못해

0: 오늘 국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밀실 운영 등을 따졌는데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은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 한 달여 만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축구협회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일련의 논란과 월드컵에 미흡한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도 월드컵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선 대한축구협회가 카르텔을 중심으로 밀실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도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감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축구협회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거론되며 여야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또 축구협회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문체부의 인식이 아니하다고도 질타했습니다. KBS가 보도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 부정선거운동 의혹을 따지는 질의도 나왔는데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했고 정 전 회장도 자신은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 의원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처음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5달 만인데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2: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한 이후 5달 만에 구속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태지영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최 전 의원의 1년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발부했습니다.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구속 심사 예정 시각보다 1시간 일찍 법원에 온 최 전 의원은 현장에 달려온 시민들의 질타와 미성년자인 걸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 등 아동학대와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포렌식 결과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열흘간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나 제3자를 통한 증거인멸 등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0: 미군이 엿새 만에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남부지역 곳곳에선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이란의 보험 관련 기관 두 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 어제 오후 8시, 우리 시간 오늘 오전 9시부터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마지막 공습 이후 엿새 만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지난 28일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을 겨냥해 이란이 시도한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발표 후 게슘섬과 부쉐르 등 이란 남부지역 곳곳에서 수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 중부사령부는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강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암적 존재라고 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란의 보험 관련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보험 가입을 강매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로 흘러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쟁이 길어지며 미군 요격 미사일이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점 등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0: 미첼 스틸 신임 주한미국 대사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도착 직후 한미동맹이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첫 주한미국 대사입니다. 스틸 대사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에 간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한국명은 박은주입니다.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스틸 대사는 한국으로 자신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전에서 손흥민이 두 골을 기록하면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김봉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손흥민이 처음으로 출전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전 무대에서 최고의 별로 뽑혔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멕시코 프로축구 올스타와의 경기에서 팀의 주장으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에만 두 골을 몰아쳤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4-3 승리를 이끌며 최우수 선수에 뽑혔습니다. 올스타전 MVP에 한국 선수가 선정된 건 손흥민이 역대 처음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3타수 2안타의 맹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후는 미러키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2안타 3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3할 1위로 조금 올랐고 팀은 16-3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덕수고등학교가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덕수고는 포항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 10회 승부치기 접전 끝에 유신고를 7-4로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0: 오늘 오후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서 식별된 비행체는 훈련 중인 미군 무인기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GOP 이남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훈련 중인 미군 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해당 무인기를 격추하지 않고 미군 측 무인기임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38-1부는 어제 라이더 유니언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와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사건을 확정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오늘은 배달 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한 근거가 명백히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관 30여 명이 투입됐으며 화재가 발생한 곳과 맞은편 방제실, 관리사무실 등 세 곳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CCTV와 화재 원인 규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신입사원 수시채용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직무는 설계, R&D 공정 등 주요 직무 전반이며 근무지는 이천, 청주, 분당, 서울 등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채용에 반나절 동안 과제 수행과 인터뷰를 진행해 직무 전문성과 AI 활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 이후 한국 축구는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불공정 논란의 감독 선임과 반복된 행정 실패 그리고 방만한 운영이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행전 낙맥상의 이 문제들을 파헤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 세 분의 기자님 모시고 오늘 진행된 청문회 평가부터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까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시죠.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할 세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이근승 MK 스포츠 기자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준희 KBS 기자 나오셨고요.
3: 네, 안녕하세요. KBS 이준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홍재민 축구 전문 기자까지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홍재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질문도 좋고요. 의견도 좋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과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유지 리포터의 취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5: 오늘 축구협회 청문회 클립으로 조금 보다가 이미 썸네일만 보고도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보다가 말았어요. 뭐 예상대로 뭐 개선이나 뭐 뉘우침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자기 방어, 뻔뻔함, 심지어 나와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회장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고 아예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람들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수준이면은.
6: 감독 선임에 있어서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빵집에서 면접을 본다거나.
7: 제대로 되지 않은 행정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감독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네들끼리 밀실 뭐 회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것 같고, 체계 안에서 뽑아야 되는데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8: 그냥 협회 운영 전반에 이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책임 회피? 다른 데로 이렇게 넘겨버리고 책임 회피를 안 하고 그냥 인정을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청문을 봤는데 홍명보 감독의 법과 사용도 그렇고요.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해명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적이 다 나와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그리고 공적 예산은 그 사용 내역하고 그리고 증빙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으면 투명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 기록과 실제 사용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자꾸만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데로 이제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0: 네, 청문회에 나온 내용들을 보고 시민분들의 의견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의혹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시민분들 말투나 말씀 중에서 좀 느껴지는 거겠죠. 지금 분위기는 봐서는. 자, 오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열렸습니다. 세 분 평가 일단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전반적으로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준희 기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3: 네, 제가 조금 전 이제 오후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막 이 KBS로 왔는데, 네. 저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뭐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했다라는 네. 말로 좀 요약하고 싶고요.
0: 그 말은 뒤쪽이 뭐 재밌게 나왔다는
3: 사실
0: 얘기죠.
3: 사실 초반에는 뭐 소위 말하는 맹탕 청문회다 뭐 이런 말이 많았을 정도로 네. 뭐 결정적인 뭐 질문도 없었고 대답도 두루뭉실했는데, 이제 오후 질의 때 이제 모 의원이 네. 이제 정몽규 회장과 주고받은 청문회 도중 주고받은 문자로 인해서 청문회장 분위기가 좀 불타오르기 시작했고요.
0: 그렇습니다.
3: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질의를 하다가 흥분을 해서 모 의원에게 거긴 끼지 마시고 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저는 그 국회 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네. 국회 의원한테 이런 말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네. 분위기가 정말 싸해졌습니다. 막 고성이 오가고 그 해당 의원은 어디서 반말이야 하면서 막

0: 소리를 지르고 분위기가 정말 격앙됐어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이 화룡점정이었고요. 아, 근데 아직 뭐 오후 마지막 이제 질의가 더 남긴 했지만 네. 그 오후 질의만 봤을 때는 카르텔 아나무인으로 좀 점철된 축구협회 단면을 본 것 같아서 좀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문자 내용이라든가 뭐 의원분과 뭐 주고받은 말들 이런 거는 사실 청문회 본질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보자고 하는 건 아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이런 게 또 이슈가 된다라는 거, 그런 지점들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홍재민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이런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런 영상 생중계되는 영상을 우리가 왜 보고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개탄스러웠고요. 그래서 지금 이준희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협회는 여전히 본인들이 뭐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라는 태도를 계속 견지를 하셨고 네. 근데 또 뭐 현실적으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2년 전에 했던 거잖아요. 그치. 2년 전 청문회 한 이유와 지금 이유 중에 달라진 거는 월드컵에서 망했다. 네. 요거 딱 하나니까 네. 물어보는 입장에서도 똑같은 질문하기 좀 애매했을 거고 대답하는 측에서도 그랬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확실히 이 국회 문체위 문화체육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인데 축구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팬들보다도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1: 그 말씀은 팬들이 원하는 질문의 수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 질문의 수준이 훨씬 낮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2: 그렇죠. 네. 뭐 굉장히 좀 그 부분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제일 뭐 상징적인 질문이 왜 졌어요인데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왜 졌어요라고 물어보면은
1: 그 뭐라고
2: 대답?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1: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졌습니다. 이랬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아직까지 청문회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좀 대미는 좀 멋지게 장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왜 졌어요라고 물어보니까 뭐 할 말이 없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근승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청문회에 대해서.
3: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대단히 좀 많이 실망스러운 일 수밖에 네. 없는 게 네. 이게 사실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청문회를 했었고 2년이 넘는 시간 2024년 7월부터 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근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왜 졌어요? 라고 물으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뭐 KFC 나오고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청문회장에서 봐야 된다는 게 아 진짜 이게 진짜 최선인가? 좀 너무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축구 산업 전에 사실 체육이나 스포츠란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늘상 뒷전이고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축구를 포함한 뭐 체육 활동이라든가 스포츠가 네.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퇴보하지 않으면 다행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오늘 청문회를 보신 분들 중에 이게 과연 잘못된 과정을 지적하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청문회였는지를 돌아본다면 사실 쉽게 답 못하거든요. 그냥 본 느낌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호통치고 뭐 화려한 액션으로 그냥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건가? 전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좀 참담한 청문회였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에서 뭔가 의혹을 해소될 만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과연 우리가 이 청문회로 인해서 뭔가 발전이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KFC 관련 얘기는 원래 우리 한국축구협회가 KFA인데 이거를 이제 잘못 발음하셔서 KFC라고 했고 몇 가지 말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강인 선수를 뭐 이강재 선수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외전녀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 문자 얘기만 좀 잠깐 그 이슈가 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내용이 어떠한 국회의원이 뭐 오늘 송구스럽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답장을 뭐 좋은 곳에 또 뵙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0: 정확히 언제 찍혔냐면 이제 네. 오전 회의 끝나고 오전 질의 끝나고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나눈 문자더라고요. 문자 보낸 시간을 보니까 1시 오후 1시 50분으로 나와 있는데 네. 뭐 회장님 누구입니다.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이런 문자가 모 의원이 이제 정몽규 회장한테 보낸 거죠.
1: 그러니까 청문회 중에 나온 문자잖아요.
0: 예, 중이죠. 이제
1: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0: 이제 곧 5분 뒤에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1: 5분 뒤 시작되는데. 예.
0: 이제 뭐 정몽규 회장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 말고 뭐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오후 질의 중에 이제
1: 찍혔죠.
0: 예, 찍혀서 이제 기사화가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오후 질의는 거의 이제 이 문자로 인해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에 나오는 정 선배가 누구냐라는 질의가 이제 이어졌고
1: 네.
0: 뭐 정몽규 회장은 그건 프라이버시다. 뭐 지금 뭐 놀고 계시는 한 분이다. 학교 선배,
1: 네.
0: 고려대 선배다 이렇게까지만 말했고요. 뭐
1: 아, 그 현대가 그런 쪽은 아닌
0: 그거는 거군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딱 네. 거기까지만 말하셨습니다. 아, 고려대 그렇군요. 선배고 네네네. 놀고 계시는 분이다.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이 문자로 인해서 약간 이제 오후 청문회 분위기가 조금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었죠.
1: 네, 이게 한국 축구협회 카르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헤쳐야 되고 거기 잘못된 점에 지적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카르텔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예, 정계와 이 축구계 사이에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0: 물론 뭐 정몽규 회장은 이제 사전에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좀 어떤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했다고는 하지만
1: 해명이 안 되죠.
0: 문자가 예. 공개된 이상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은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인정하고 네. 청문회 나온 사람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면 안 되죠. 누구보다 질타를 강하게 해줘야 될 자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해프닝으로 나올 것 같고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슈가. 이 이후로 정치적인 싸움이 꽤 커졌겠는데요. 분위기는 청문회에서.
0: 그렇죠. 이제 일단 그 여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이제 집요하게 이제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죠. 이 해당 네. 문자를 보낸 쪽이 이제 야당 의원이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대한축구협회 개혁과는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1: 그럼요.
0: 보면.
1: 네.
0: 그래서 약간 좀 소모적인 논쟁이 한참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문진희 위원장이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거죠. 한마디로 막말을 쏟아내면서 불을 지핀 건데, 근데 아까도 뭐.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카르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씁쓸했습니다. 지금 축구협회 문제가 이런 카르텔로 점철돼 있다는 집단이라는 거잖아요. 대한축구협회가. 근데 이렇게 회장 그 대기업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이제 또 국회의원들까지 접촉해서
1: 네.
0: 본인에게 좀 유리한 점을 좀 찾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1: 축구 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7123님께서 초등학생 수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홍명보 감독보다 오늘 질문이 더 짜증났어요. 네, 한심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고요. 자 그러면 다시 축구 얘기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의혹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늘 청문회가 그동안 축구 팬들이 가졌던 숱한 의혹과 갈증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줬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근승 기자님?
3: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해소하지 못했고
1: 전혀 해소가 안 된다.
3: 오늘도 빵집 면담이 메인이었잖아요. 홍명보 감독한테 질문하는 게. 근데 사실 그거를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은 사실 죄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제안을 해서 받은 것뿐이에요.
1: 네.
3: 이건 우리가 2년 전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너무 조금 답답했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면 답이 안 나요. 홍명보 감독은 그냥 제안해서 받은 거다. 이 답만 반복하면 되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명보 감독 대단히 차분했습니다.
1: 네.
3: 차분하게 답변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정몽규 회장도 뭐 후반부에는 약간 그 문자로 인해서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시간을 잘 버티는 듯한 느낌 인상을 받았거든요.
1: 네네.
3: 그다음에 문진희 위원장의 태도 같은 경우는 아, 이 사람들이 이 청문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2년 전에도 그렇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의혹만 제기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소리치는 거 그냥 그거 꼭 참으면은 이 시간만 버티면은 버티면 된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서 안 남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1: 네네.
3: 그 전에 시간을 돌려보면은 정몽규 회장이 U17 여자 월드컵 간다고 해서 청문회를 안 나왔었습니다. 그 뒤에 정몽규 회장 뭐 불이익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청문회가 벌어져도 축구인들 안 나오면 그만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 버티면 그만인 거예요.
1: 잘 버티면 된다. 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것이다.
3: 그리고 오늘 청문회가 그거를 또 한 번 증명했다.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충의 그 이슈가 됐던 내용,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훑어보면은 배현진 의원이 감독 선임 과정 절차 정당했나라는 질문에 홍명보 감독이 뭐 행정적 개입 특혜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에게 제안이 왔을 때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홍재민 기자님은 뭐 이번 총무회 가장 눈에 띄었던 결정적 장면이나 발언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왜 졌어요고요.
1: 왜 졌어요. 네.
2: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께서 이제 유승민 체육회장에게 축구협회를 평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고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은 관리단체로 지정을 해서 대한체육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이 유승민 회장한테 물어봤는데
1: 네.
2: 이 지점에서도 좀 속으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대한축구협회가 체육회에 의해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그 순간 피파 회원 자격 정지입니다.
1: 네.
2: 모든 피파 대회 못 나가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규정 플러스 피파의 규정을 동시에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종목단체입니다. 그건 뭐 다른 종목단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축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1: 그렇죠.
2: 피파의 이제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단체 지정 입고르 피파 회원 정지인데 그거를 알고 질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질문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뭐 달리 해석을 하자면은 그 의원은 관리단 피파 월드컵이든 뭐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팀 여자팀 각 연령대 모든 팀 심지어 K리그 구단들이 출전하는 AFC 챔피언스리그 전부 회원 자격 정지되면 전부 못 나가거든요.
1: 네.
2: 국가대표팀이 없어지는 거예요.
1: 네네네.
2: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를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축구계를의 문제를 고치려면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이게 네. 뭐가 문제인지.
1: 네네네.
2: 이게 의사가 환자를 일단 뭐 문진을 하죠. 어디가 아파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정확한 이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1: 네, 진단을 하죠.
2: 진단을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여기가 문제이니까 아, 그럼 요 부분을 우리 도려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합시다. 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1: 네.
2: 지금 보면 문진만 하고 그냥 야 바로 수술대 위에 환자를 올려놓고 메스를 꺼내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지금은 이제 대중 앞에 세워서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식을 그렇죠. 사람들에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덮고 끝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축구계 문제를 파헤치고 개선시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청문회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여기 이렇게 메스를 들고 누구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권력을 보여주고 싶은 자리인지
1: 네.
2: 잘 모르겠더라고요.
1: 네. 네.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청문회가 과연 한국 축구를 왜 발전을 해서 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많긴 합니다.
0: 이게 근데 이렇게 네. 좀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번에 증인과 참고인 구성을 보면 네. 다 과거의 인물이에요. 이제 지금 대한축구협회 몸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몽규 회장도 사퇴했고요. 홍명보 감독도 사퇴했고

0: 있고요.
1: 그렇죠.
0: 뭐 정혜성 위원장, 뭐 임생 이사 다 사퇴한 사람들이에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아마 이용수 대행 정도일 텐데 그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용수 대행이다 보니까 한 명이다 보니까 어떠한 건설적이고 뭐 개혁적인 방안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증인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거 인물들에 대한 과거 행위에 대한 질타가 계속 됐던 거죠.
1: 이 지점은 굉장히 좀 근데 좋은 지점이네요. 네.
0: 이게 아까도 홍재민 기자도 말했지만 이게 2년 전 현안 질의 때와 대동소이했어요. 사실.
1: 다 맞습니다.
0: 2년 전에 네. 나왔던 질문인데 사실 지금 청문회가 열린 이유는 이 북중미 월드컵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이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청문회가 열린 건데 자꾸 과거 얘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대한축구협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크게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1: 너무나 과거 얘기에 매몰돼 있었고 네. 미래에 그래서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네. 이야기는
0: 그게
1: 없었다.
0: 초점이 됐어야 되는데.
1: 그게 초점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걸 또 지금 아직 결정 내릴 사람은 그 자리에 없으니까요.
0: 그렇죠. 있다 해도 이용수 대행이거든요.
1: 그렇죠.
0: 직무 대행이기 때문에 뭐 이용수 대행도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 나갈 사람이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럼 누구를 상대로 이 개혁을 논의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1: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혁신위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2: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고 대표팀 축구협회가 사회적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안 나왔다. 그래서 비난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 그거는 사회, 축구 팬, 언론에서 하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2: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대통령부터 문체부 장관까지 다 나와서 지금 축구계 그때도 고치겠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솔직히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혁신위가 설치가 돼서 지금 축구협회 뭐 회장 선거 규정부터 다 고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충분히 미래를 조각해 나가고 있고 언론 뭐 유튜브 채널들 다 합심해서 비판은 가했고.
1: 네.
2: 그런데 청문회까지는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또 도돌이표가 찍혀지는 거죠.
1: 국민들의 일단 예전부터 그러니까 월드컵 전부터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속 시원한 한국축구협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런 얘기가 없다 보니 예상한 결과가 나왔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은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그런 부분도 역시나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축구 스포츠 이쪽은 분명히 뭐 문화체육 관광부를 소관을 해서 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포츠는 스포츠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영역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근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무리하다.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 화 많이 나시죠? 제가 대신 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과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국회의원의 역할은 그런 역할도 있긴 합니다.
2: 그렇죠.
1: 네. 네네. 근데 이제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 나오니까 거기에 더 화가 난 거죠. 오히려.
0: 저는 하나 듣고 싶었던 건 있었어요. 그 홍명보 감독이 이제 남아공전 패한 다음 날 이제 기자회견에서 남아공전 졸전의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 라는 말과 함께 떠났습니다. 32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남아공전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거든요. 뭐 일본 모리아스 감독은 탈락 이후에 이제 장시간 기자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뭐 이런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는데
1: 네.
0: 홍명보 감독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실패 후에 그 어떠한 소회도 밝히지 않았어요.
1: 그 우리 팀이 뭐가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다라는
0: 네,
1: 거잖아요.
0: 특히 그 남아공전 졸전의 이유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짧게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뭐 충 만족시킬 만한 답변은 아니었고
1: 그렇죠.
0: 차라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려줬다면 조금이나마 시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현장의 아쉬움들은 좀 다들 조금씩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축구를 전문적으로 또 취재하시니까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한국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넘어서 실제 좀 취재 현장에서 느낀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좀 짚어나가고 싶은데요. 먼저 이근승 기자님. 원로 축구인들의 그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하셨잖아요. 축구계 원로와 관계자들이 느끼는 대한축구협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3: 그러니까 축구를 취재하면서 뭐 원로분들부터 뭐 젊은 세대까지 취재를 해보면 공통된 좀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는 경기인들이 중심이 돼서 나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인식들이 있고
1: 네.
3: 그럼 그 인식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해지느냐를 분석해보면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에 대해서 대단히 좀 정치권한테 실망스러운데 축구계를 병들게 한 가장 큰 힘을 실어준 게 정치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국 축구라고 하면 보통 국가대표팀만 생각하지만 근간은 K리그거든요.
1: 그럼요.
3: 프로축구예요.
1: 네네.
3: 근데 이 K리그의 형태가 대단히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그 프로스포츠 중에서 K리그는 유일하게 1, 2부 승강제가 운영이 돼요. 그리고 세미프로긴 하지만 K3, K4, K5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제 1부에는 12개 팀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무려 6개가 지자체, 즉 세금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프로리그에 참여를 못해요.
1: 네.
3: K리그2에는 17개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무려 13개가 혈세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1: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군요.
3: 세금으로 운영이 돼요. 이게 2026년도 기준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프로축구에 투입되는 금액만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프로스포츠잖아요. 프로스포츠는 돈과 흥행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돈이 되냐. K리그1 우승 상금이 5억 원입니다. 2012년 정몽규 회장이 프로축구맨 총재할 때 올려놓은 게 지금껏 변화가 없어요. K리그2는 1억 원입니다.
1: 네.
3: 거기에 지자체 혈세를 1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1: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3: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돈을 벌 필요가 없죠. 성적이 엉망이 돼도 지자체에서 돈 내려주는데. 제가 축구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한테 그냥 편하게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3: 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써야 되는 돈 가지고 구단 만들어준다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반대해? 그게 축구인들의 입장이에요.
1: 네네.
3: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중에서 프로축구단을 만들게 되면 유일하게 어찌 됐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는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1: 네.
3: 내가 100억을 투입해서 뭐 30억을 번다고 쳐요. 이 100억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30억 얘기하고요. 관중 수 한 5천 명 되는 거 많이 오면 5천 명입니다. 그걸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시민들 위해서 이런 시민들의 여가, 복지를 위해서 프로축구단 운영해서 아, 이 정도 돈을 벌고 있어. 나가는 돈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구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관심을 못 받는 거예요. 국가대표팀에 초점이 되니까. 근데 이건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1: 네네.
3: 정치권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심지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K리그에는 김천상무란 팀이 있어요.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선수들이 프로축구에서 뛰어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세계에서 프로축구에서 뛰는 군경팀은 여기가 유일해요.
1: 네.
3: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선수를 연봉 안 받죠. 그렇지만 군 복무를 하면서 자기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이거 엄청난 특혜입니다.
1: 네네네.
3: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1973년도 개발도상국일 때 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내에 따면은 군 면제를 해주잖아요.
1: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3: 73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1: 네.
3: 그걸 아직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바꿀 생각 자체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잘하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겁니까? 지금 공정의 화두인 시대인데 언급 정도는 해서 이게 뭐 당장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를 줄 필요는 있잖아요.
1: 너무 오래된 규제라고 봐야 되는군요.
3: 네, 제가 이거를 예. 뭐 보좌관들이나 대한 저번에 이제 대한 축구협회 아닌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때 제가 복수의 그 후보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체육인들인데 나도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1: 네.
3: 군 면제 혜택 없애자고 하면은 나한테 투표를 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경기인 중심이면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투표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간극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축구판은 진짜 변하지 않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축구협회 주요 자리를 뭐 유명 선수나 지도자 출신이 맡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인지도가 있어야 약간 좀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뭐 감독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축구인들이 좀 나와서 하는 것도 좀 봤었는데 선수 경력과 지도 경력, 행정 능력도 별개의 문제인데 경기인 출신 중심의 인사 관행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도 아까 이근승 기자의 말에 되게 공감을 했는데 저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 원로 축구인이었는데 저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축구인 대다수는 여기서 말하는 축구인 엘리트 축구인입니다. 엘리트 축구인 대부분은 나르시시스트다.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1: 남의 말 안 듣는다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0: 이분들이 다 네. 어릴 때부터 축구 정말 잘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국가대표까지 간 거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다들 자기를 떠받들어 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대표까지 갔고 뭐 이제 프로 가서도 성공 가도를 달렸겠죠. 그리고 은퇴 후에 이제 뭐야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해왔던 게 그동안 축구인데.
1: 지도자죠.
0: 그럼 이제 행정이나 지도자 이런 네. 것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한국 축구 안 돌아가.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축구인이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 엘리트 축구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축구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 부회장이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축구 전문가들이 해설을 해야 된다. 해설도.
1: 네.
0: 여기서 말하는 축구 전문가는 축구인. 여러분들이 뭐 공 차봤냐. 어? 유튜버나 뭐 말 잘한다고 해설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설마저 축구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1: 네.
0: 뭐 이런 행정, 뭐 지도자, 심지어 경영까지 다 본인들 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가 이렇게 카르텔로 물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협회를 꾸려야 좀 더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한쪽에 편중되고 유명한 축구 선수나 지도자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네. 편중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좀 그렇죠.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재민 기자님, 그 유럽 선진 축구 협회나 유명 축구 클럽 행정 시스템 많이 좀 비교도 해 보시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축구 협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놀랍게도 네. 유럽 축구 쪽 조직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 K리그 시스템 비교를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아, 큰 차이는 없어요?
2: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
1: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다
2: 그렇죠.
1: 그냥.
2: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 좀

0: 축구인들 축구 알아?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1: 기자분한테요?
0: 예,
1: 기자님한테?
0: 뭐 누구든지 엘리트 축구인.
1: 그 뭐 무슨 축구를 뭘 한다고 기사를 써?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뭐
0: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축구를 안다는 뜻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볼 차고 이런 기술을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축구를 안다는 거는 축구인에게 돈이 되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게 축구를 아는 거더라고요. 한국 축구판에서는.
1: 그게 무슨 말이죠? 좀 풀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어떤 정책을 세우든 네. 규정을 세우든 뭐 병역 면제 같은 그런 혜택이라든지 네. 이게 축구인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1: 우리들의 그걸, 이익인지
0: 그거를 알면은 그 사람은 축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1: 아,
0: 그거 모르면은 축구를 모르는 사람.

0: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독일의 클럽이 있습니다.
1: 김민재 선수가 뛰는
0: 그렇죠.
1: 팀이죠.
0: 김민재 소속팀이고 네. 이른바 이제 레바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이 네. 3대장입니다. 전 세계.
1: 그 팀이 돌아가면서 우승한다. 유에파컵 그렇죠. 뭐 이런 거 우승한다 그러고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0: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 지금 좀 지금 체제 좀 전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흥행적으로 성공을 하고 경기장 안팎에서 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때 바이에른 뮌헨 성공기 전성기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헤네스, 베켄바우어, 루메딕입니다. 전부 축구인들이고
1: 축구인이에요.
0: 이른바 엘리트 레전드들이에요.
1: 레전드죠.
0: 이 사람들 평생 우리식으로 따지면 축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1: 네네네.
0: 근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 제일 잘 버는 클럽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에른 뮌헨은 비즈니스적으로도 탄탄하고 모든 정책 의사결정에 팬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민주적인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기는 똑같은 축구인들이 하는데 저렇게 돈도 잘 벌고 민주적인 클럽 운영도 가능한데 우리는 시스템도 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사실
1: 사람의 차이다.
0: 축구인 분들한테 되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 네.
0: 그런 문제라고 그런 문제로 귀결이 되고 우리 친한 기자들끼리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지도자 자격 과정에 이 언어 영역 넣어야 된다.
1: 왜요?
0: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기본 소양이 너무 좀 우리와 축구 세상과 바깥 세상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여기서는 상식인데 축구 바닥 안에서는 비상식. 축구계에서의 상식인데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들. 이런 게 굉장히 버젓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1: 그 안에서의 문화가 있군요.
0: 그렇죠. 그 부분 뭐 가장 이 상징적인 예가 얼마 전에 이제 전북 축구협회장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는 그런 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박지성이 그렇죠. 뭘 한다고
0: 그렇죠.
1: 혁신일을 하냐? 네. 뭐 그 말씀하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0: 네, 그 안에 분위기를 보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바깥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깜짝 놀랄 일.
1: 맞아요. 네.
0: 저 사람, 저분 지금,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1: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2: 서강일 회장을 제가 취재한 장본인이거든요.
0: 그렇군요. 그러네요.
1: 취재 뒷얘기 좀 해주세요.
2: 취재를 했는데, 네. 저도 이제 기자인데, 어떤 녹취를 허락 없이 방송에 내보낸다는 건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취재 윤리도 그렇겠지만 일단 사전에 허가를 받죠. 이 인터뷰 기사화해도 되겠냐. 근데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들을 예, 예. 많이 쏟아내셨기 때문에.
1: 네.
2: 근데 이제 서광일 회장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방송에 무조건 내주십시오.
0: 꼭 내보내달라.
2: 꼭 내보내주십시오.
1: 그 무슨 개념인 거예요?
2: 그러니까 홍지민 기자 말처럼 예.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 거죠. 그분은 본인이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1: 네네.
2: 혁신위원회는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고 한국 축구 멀쩡한데 왜 개혁을 해야 되냐. 그 자기들만의 그 카르텔 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사고가. 물론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서강일 회장은 심지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구인이 아니에요. 축구인이 아닌데 이제 그 전북 축구협회장 그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면서 본인도 이제 축구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러한 사고 방식에 갇혀 버린 거죠.
1: 네.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박지성 이용표가 축구로서는 국가대표였지 자기네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뭐를 한다고 자기네들이 거기 들어와서 말을 함부로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은 또 축구인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문제인데.
0: 그렇죠.
1: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축구협회를 보면, 바꾸기 위해서는.
0: 보면 뭐 일제 강점기 때도 그렇고 축구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은 축구인들보다 네. 그 옆에 함께 일하는 분들이 더 축구인 같은 행태를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1: 네네. 축구인은 아니고 반만 정도 걸쳐 있는 분들이군요. 예예.
2: 그 우리나라는 그 축구인들이 주변에 다 축구인들이에요. 선배도 축구인, 후배도 축구인, 친구도 축구인. 그러니까 그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한 원로 축구인이 이런

0: 말도 했었습니다.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그게 자기들 안에 있으니까 그걸 모른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정답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에겐 이 축구협회나 뭐 K리그 연맹도 본인들이 은퇴하고 갈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1: 그러니까
0: 어떠한 뭐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국 축구를 이렇게 발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가는 대신 내가 은퇴하면 저 가서 그냥 말년 편하게 보내다가 노년을 보내겠다 이런 네. 생각으로 가니까 어떠한 혁신적인 뭐 개혁 방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왜 그분들이 아 난 노후를 편안하게 축구협회나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어 주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2: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구단이 많다고 아까 이근승 기자가 얘기해 줬는데.
1: 네.
2: 다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축구인들의 카르텔과 그런 공고한 기득권 철밥그릇 뭐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1: 네.
2: 그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자예요. 완벽한 위너입니다.
1: 아.
2: 본인들의 세상과 본인들의 복지를 세금을 땡겨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리그를 두 개나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위너냐. 결국에 궁극적인 얼티밋 위너는 그분들인 거예요. 현실에서 보면.
1: 그러네요.
2: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완벽한 승자로서 살아왔는데 왜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1: 워낙 철밥통이니까.
2: 그렇죠.
1: 네. 이근승 기자님. 이거 네. 어떻게 그러면 문제 제기를 아까 시작부터 해주셨는데 축구계 내부의 깊은 이런 안 좋은 것들 이제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현실적인 대안이 좀 있긴 있나요?
3: 현실적인 대안은 정치권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저는 빨리 바뀔 수 있다고 봐요.
1: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면?
3: 해야 될 일, 이 세금 집행 같은 경우도
1: 네.
3: 세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100억 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우승상금 5억 달라고 100억 투자되는 게 맞냐? 그럼 그 100억은 어떻게 쓰이냐? 100억 중에 80억 정도가 선수단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최근에 김포FC라는 구단에서 구단 직원이 80억 횡령을 했잖아요.
1: 네.
3: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경기인 외에 일반 프런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도민 구단에선 한 명이 3, 4명의 업무를 맡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다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승이라는 걸 위해서 시도민 구단들이 경쟁에 뛰어들어 기업 구단들하고 경쟁을 해요.
1: 네.
3: 그럼 이제 그거를 얻으면 누가 좋을까 생각해 보면 또 경기인들이에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잘해서 내 몸값 높이고 다른 구단 갈 수 있어요. 감독들 같은 경우도 내가 조금 못하는 뭐 환경적으로 열악한 팀에서 성적을 내면 좋은 구단에서 불러주죠. 갈 수 있어요.
1: 네.
3: 이거를 자기들의 이익과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프로스포츠판에서 당연히 필요한 인력들을 안 뽑게 되고 더욱더 선수단에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정치권은 그거 방관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줘놓고 그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고 월드컵 때 조금 사람들 관심 모이니까 청문회 한다고 앉았잖아요. 전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은 아예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만 뭐 축구계에 관심 있는 척, 축구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척 하면서 나서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도민 구단 10개 이상의 구단들을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1: 네.
3: 이번에 선거 나오시는 우리는 그 선거에서 당선되면 구단주가 되니까 구단주님이 혹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좀 찾아와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뭔가 좀 한 게 있느냐. 다들 비슷한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1: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3: 다들 그런 얘기해요.
1: 네,
3: 그러면서
1: 네, 네.
3: 한마디 덧붙여요.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어처구니 없는 인사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얘기해요.
1: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는 뭐 시민구단부터 이제 프로구단들 이야기, 뭐 사람에 관한 이야기, 뭐 경기인에 관한 이야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결 방안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들이 수혈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1: 인재들이 들어와야 된다.
0: 그것도 다양한 분야에서.
1: 다양한 분야에서.
0: 지금은 너무 축구인으로 점철돼 있는데.
1: 네네.
0: 단적인 예로 오늘 증인으로도 포함됐던 최용일 부회장, 과거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일했던 분인데 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제 축구협회를 나갔는데
1: 네.
0: 뭐 하고 계신가 봤더니 김해FC라는 팀이 생겼는데 거기 또 가 계시더라고요.
1: 돌고 네. 도는군요.
0: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국가대표까지 하면 너무 보장된 겁니다. 국가대표까지 했으면 축구선수로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는 본인이 정말 잘하는 일을 해야지 본인이 행정, 뭐 경영, 지도자 이런 거에 능력이 있는지 자기 객관화를 한번 해보고
1: 네.
0: 자기가 정말 축구계에서 종사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해도 되지만 내가 이거 이런 역량을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빠져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1: 네.
0: 지금 뭐 한국 축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요새는 뭐 영국 유학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분들에게 점점 주요 자리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 갖고
1: 그러니까 있어요. 일부에게만 열려 있었던 이 문을 다 때려 부시고 이제 이 문을 좀 활짝 열어서 뭐 예를 들어서 행정, 경영, 법률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뭐 범위를 협회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은
1: 네.
2: 2015년에 피파 국제축구연맹이죠. 피파가 블래터 체제가 무너지고 현재 회장인 인판티노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1: 네.
2: 인판티노 회장이 이 수술을 했던 조직 개편이 정책 기반 정책 방향 설정하는 기능과 예산 집행하는 기능을 완전히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뜻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을 하는데
1: 네.
2: 그러면은 필요한 실무는 이런 거 이런 거 돈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된다.
1: 네.
2: 근데 그 기능은 여기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행정 전문가 경영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협회도 좀 엘리트 축구인들은 축구인들만의 또 장점이 있으니 그분들은 기술 파트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협회가 비즈니스를 열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은 좋은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2: 그러니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 이 넥타이 메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
1: 행정 전문가
2: 예, 그런 분들을 투입을 해서 요 기능을 좀 둘로 좀 이 뚜렷하게 선을 그으면은 지금보다는 그나마 좀 거버넌스 차원에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아니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국가대표 감독만 외국인 유명한 감독님 모셔올 게 아니라 이 행정 쪽에서도 아까 뭐 바이에른 뮌헨 뭐 말씀하셨지만 행정 쪽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분을 행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모셔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근데 이게 축구협회에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1: 네.
0: 무능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1: 못 버티나요?
0: 지금 축구협회에 전문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축구협회
1: 와,
0: 지금
1: 참,
0: 임원진을 보면
1: 네.
0: 윤리위원장이라고 법률 전문가 앉아있죠. 소통위원장이라고 언론인 출신 앉아있죠. 또 의무위원장이라고 의사 출신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지금 솔직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거수기 역할에 좀 그치고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최근에 그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한 건도 없다. 이런
1: 네?
0: 통계 자료도 있었거든요.
1: 네, 네.
0: 그만큼 그냥 다 찬성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어떠한 전문가들이 들어와도 그냥 예스맨으로 전락하는 상황인데.
1: 말을 들어 다 그냥 다 아, 예 알겠습니다로 끝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0: 아까 진행자님께서
1: 네.
0: 외국에서 그런 유능한 인재를 수혈하는 것도 방안이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1: 네.
0: 실제로 밀러 위원장이라고
1: 있었어요?
0: 최근에 전력강화위원장이 독일 출신이었잖아요.
1: 아
0: 근데
1: 네네네네.
0: 그분 한 거 있습니까? 그때 아마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었나요?
2: 위원장.
0: 네, 위원장으로서
1: 그러네요.
0: 클린스만 감독. 근데 정몽규 회장이 데려온 걸로 지금 다 알려져 있죠.
1: 네.
0: 그만큼 클린스만 그때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선임 기자회견 때 이제 밀러 위원장한테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죠. 도대체 어떤 역량을 보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냐?
1: 네.
0: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 강남 스타일이라 그랬나요? 뭐 강남 스타일을 안다 그랬나? 아무튼 뭐 그런 황당한 발언을 내뱉는 등
1: 그분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유능한 분도 네,
1: 여기 자기 오늘 이상해지는 겁니까?
0: 역량을 펼칠 수 없는 곳이 대한축구협회거든요.
1: 아,
0: 좀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아니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속이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더 미궁으로 들어가는 듯한 안 되겠습니다. 로고라도 한번 듣고 오죠. 자, 저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0: KBS 기자, 홍재민 축구 전문 기자, 이근승 MK 스포츠 기자 세 분과 대한축구협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문자도 많이 오고 있어요. 확실히 축구가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9438님 협회가 돈을 이거 좀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세금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원 부분 시민구단에서의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니까 뭔가 좀 더 나아질 방법은 안 보이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848님 엘리트 선수의 병폐가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오늘 열린 토론 전 국민이 듣길 바라봅니다라고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7404님 정말이지 할 말이 없는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 이번 계기로 완전히 리셋되길 기대해봅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이마만큼 이슈가 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저에게 문자로 오는 거겠죠. 자, 9918님. 축구협회 총무회장인데 질문 수준이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개혁이 되고 쇄신이 되겠어요.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까 뭐 KFA를 뭐 KFC로 얘기했다거나 뭐 이강인 선수를 이강재 선수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왜 졌냐 뭐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질문에서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졌냐라는 질문은 정말 이것 기자님 어떻게 네. 대답해 주실 겁니까? 왜 졌어요? 그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번. 그러니까 왜 졌어요? 이거 대답을 해보시죠. 예.
1: 답 듣고 싶은 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이재성을 투입 안 해서 졌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건데 네.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자꾸 이제 스텝이 꼬이신 거죠.
0: 그러니까 왜 졌냐까지 간 거군요. 네. 네네.
2: 그러니까 더 처참했던 거는 당시 이제 증거 영상이라고 여기서 이강인 틀었죠. 선수가 지금 빨리 넣어야 된다, 늦는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도 팬이 만든 영상이고 충분히 손흥민 이재성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꾸며졌는데 알고 보면은
0: 조규성 선수였다.
2: 참
0: 그렇죠. 아 조규성 선수 빨리 넣으라고 했단 말이다. 이거는 새롭게 밝혀낸 청문회의 진실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1: 사실
0: 예예 이거는 청문회에서 밝혀낸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지원님 오늘 직원이 가득하네요. 아주 속 시원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부가 아직 남았습니다. 직원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계속 좀 이어갈게요. K축구 혁신위원회 출발했습니다. 요거 이야기 좀 해보죠. 최근 선거인단을 만 명 규모로 대폭 늘리겠다. 파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데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기득권 구조를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선거인단이 늘어나면은 우리가 걱정했었던 그런 이른바 이제 깜깜이 선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되겠죠. 해소가 예.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제가 이 바닥에서 들은 얘기는 그러면은 지역 축구협회장의 권력이 더 세지는 거 아닐까? 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표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0: 그러네요.
2: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뭐 축구협회라든지 그런 쪽은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0: 네.
2: 근데 뭐 선거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었던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그런 오명에서는 그나마 좀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선거인단을 이근승 기자님 이것도 어떻게 구성을 해야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앞서서도 짚은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네. 계속 경기인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경기인 중심으로 돌아가면 저는 변화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제가 K리그 유소년 쪽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취재를 하는데
0: 네.
3: 이게 나이가 어리고 유명 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다룰 줄 알면 정말 실망감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K리그 유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 형태로 투자를 하는 형태예요. 이 어린 선수가 재능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뭐 밥도 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뭐 교육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0: 네네.
3: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맺어요. 이 친구가 우리가 키워줬으니까 다른 데 가지 못하게.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0: 특정 에이전트랑 특정 유명 뭐 고위 관계자가 손을 맞잡고 이 팀 안에서 좀 유능한 선수의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가 해지하고 나와야겠죠.
1: 네네.
0: 그렇게 해지하고 나면 그 선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1: 기자님, 근데 이게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더 하면은 너무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선거인단 이제 우리 혁신위에 대해서 좀 이제 마무리 시간이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저희가 알겠거든요. 예, 어쨌든 저희가 잘 들었고 뭐 경기인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 이제 이쪽에서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전체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어서요. 혁신위에 대한. 네. 예.
0: 뭐 혁신위 구조 만약 1만 명으로 한다고 하면 네. 저는 비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선수, 뭐 대학 선수, 뭐 프로 선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사실 우리 프로 스포츠판에 행정하시는 분들 K리그에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경영자로서 뭐 K리그에서 경험 쌓으신 분들도 대단히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경기장에 찾아주시는 팬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중에서라도 일부라도 좀 투표권을 줘서
1: 아.
0: 이 사이에 간극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1: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비율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지금 현재 그 지난번 55대 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의 경우가 한 183명 실제로 투표한 인원이 그 정도 됐는데 그게 뭐 당연직 대의원들, 뭐 임원 이런 걸 제외하면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일선 뭐 초등학교 지도자도 있어요. 뭐 저희가 말하는 그런 엘리트 출신이 아닌.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선배들이 연락이 간답니다. 너 이번에 선거인단 됐다며? 알지? 누군지?
1: 정치가 시작되는군요.
2: 이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는데요.
1: 네.
2: 선거인단이 누군지.
1: 네, 네.
2: 근데 이제 만 명 가까이 늘린다고 했잖아요.
1: 못 찾죠, 이제.
2: 근데 제가 최근에 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것도 뭐 지방 축구협회장한테 직접 들은 건데 그래도 몇천 명 되면 이제 좀 개혁적인 인물 당선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 네.
2: 이 기자 몇천 명이면 못 찾을 것 같아?
1: 다 찾아요.
2: 전화 돌리는 시간만 길어질 뿐이야.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걸 찾아요?
1: 공포 영화입니까?
2: 축구인들이 얼마나 네. 대단한데.
1: 집요하군요.
2: 다단계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나 봐요, 정말. 그래서
1: 아.
2: 다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돌리는 시간만 길어져.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거 정말 그럼 직선제로 가야 되는 건가?
1: 네.
2: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1: 네.
2: 근데 지금 이제 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고 했으니까 뭐 지금처럼 그 정도로 이제 뭐 축구협회 카르텔이 작용하기는 좀 그래도 어렵진 않을까 싶고 그래도 이 정도 일단 시작한 것도 저는 굉장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혁신위의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2: 왜냐하면 혁신위가 뭐 어떤 실효성 있는 조직이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실제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2: 대한체육회도 그거에 맞춰서 정관도 바꾸고 종목단체 규정도 바꾸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네, 선거인단이 만 명대 수준인 거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한국이 그렇게 바뀐다면 딱 두 나라 있습니다.
1: 오, 어디가 네,
3: 프랑스하고 대한민국.
1: 오.
3: 프랑스가 지금 1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와 한국은 국민들이 나라를 세상을 바꾼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1: 네.
3: 그런 국민성도 약간 국가적 역사적 배경도 이런 부분까지 투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이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장 후보로 이제 누군가는 나오실 텐데 이 회장 후보가 선수 시절 말고 그 이후에 축구 산업, 축구 행정 이렇게 큰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험, 실무 경험, 실적 이런 게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
1: 네.
3: 뭐 바란다면은 그분들 따로 모이셔가지고 공개 토론회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토론회도 한번 네. 가셨으면 좋겠다. 아, 저희 열린 토론을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한테 오셔서 같이 토론 한번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혁신위가 어느 정도 좀 진보된 뭐 상황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조금 희망을 좀 품어 보는데 워낙 탄탄한 조직이라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0: 바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팀이 지금 감독 구해야 되잖아요. 네. 감독 이제 정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것도 아시안 게임이 아니죠. 아시안컵. 아시안컵도 이제 내년 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내려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몇 명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을 좀 선호하시는지 한 분씩 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근승 기자님은 어떤 감독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 뭐 조금 우리가 이제 홍명보 감독으로 두 번의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네. 좀 교훈을 얻어서 이젠 좀 경험이 있는
0: 경험이 많은
1: 그리고 홍명보 감독 전에 또 파울로 벤투 감독이 4년 6개월 동안 이끌면서 성공도 했었고
0: 네.
1: 우리가 좀 방향성을 좀 명확히 하고 거기에 맞는 좀 국제적인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0: 네.
1: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감독을 뽑기보다는 일단 좀 축구협회장 선거 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축구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설정을 한 다음에
0: 그러네요.
1: 거기에 맞는 감독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감독보다 협회장이 먼저다.
1: 네.
0: 네네 알겠습니다. 홍재민 기자님은 어떤 분 선호하십니까? 좀 궁금하네요.
2: 뭐 마지막까지 약간 고구마성 발언을 드리고 싶은데
0: 네.
2: 우리가 누구를 원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뭘 원하는지가 있어야 돼요.
0: 그러네요.
2: 우리 국가대표팀이 2027년 아시안컵, 2030년 월드컵에서 어떤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0: 네.
2: 그거가 있어야지 그러면은 이 스타일의 축구를 가장 잘 살릴 지도자가 누군가. 요런 순서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유명한 감독 우리가 이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감독 뭐 많이 있죠.
0: 네.
2: 뭐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우선시 돼야겠죠.
0: 감독을 선정하는 것보다 두 분 다 같은 말씀이네요. 우리 축구협회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그리고 선장을 뽑는 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이번에는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희 기자님.
3: 저는
0: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3: 이번 감독 선임 과정이 되게 기대가 되는 이유가
0: 네.
3: 오늘 이제 공교롭게 또 발표가 났는데
0: 네.
3: 한국 축구 감독을 공개 채용으로 뽑기로 했어요. 이제 오늘 그게 이제 공지가 된 건데 이제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0: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 직접 받는
3: 지원을
0: 거군요.
3: 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0: 네.
3: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거든요.
0: 그러네요.
3: 근데 여기 공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임시 감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9월부터 11월까지만 이제 임시로 대표팀 감독을 맡는 거예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친선 게임도 준비가 돼 있고
3: 네.
0: 아직 뭐 아시안 게임 전에 좀 네. 뭔가 좀 대표팀 운영해야 되니까요.
3: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임시 감독으로 뽑히는 감독이 좋은 성적을 냈어요. 9월 네. 11일 9월에서 11월까지 있는 A 매치에서. 근데 이제 아시안컵은 1월이잖아요. 내년 1월. 그럼 그때 맞춰서 채용을 다시 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그 성적을 잘 낸 감독도 다시 공개 채용에 응해야 하는 것인가?
0: 네.
3: 그런 궁금증도 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시도되는 공개 채용이다 보니까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어떠한 유명 인물들이 지원을 할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공고를 보니까 8월 9일 1월 5시까지 네. 오후 5시까지 대한민국 아 죄송합니다. 소개하면서 저도 웃음이 나와서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 및 코칭 스텝 공개 선발 안내입니다. 그렇게 공고가 떴어요.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선발을 하니까 예,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아, 이거는 예. 그 청취자분들 오해 없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0: 네.
2: 요거 공개 채용하는 거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따른 겁니다.
0: 그렇군요.
2: 그러니까 협회가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0: 네.
2: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3: 불공정 시비가 네. 있었으니까
0: 아, 공정하게 하겠다. 임시 감독은 네. 한번 공정하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그래서 감독은 이제 누가? KBS
3: 저는
0: 기자님,
3: 개인적으로는
0: 이준희 기자님, 네.
3: 파울루 벤투 감독이
4: 아 벤투 감독
3: 가장 최근까지 우리 대표팀을 또 이끌었고
4: 16강을 되게 극적으로 갔잖아요.
3: 네, 또 선수들과도 아직도 연락도 하고 네. 선수들과 합도 괜찮았기 때문에 벤투 감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고 네. 지금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빌드업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익숙한 분, 네. 네, 이런 분이 좀

0: 하셔야 되지 않을까?
1: 그 열정도 되는. 있고요, 본인도.
0: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질문 드려볼게요. 홍재민 기자님이나 이근승 기자님이나. 그래서 지금 벤투 감독이랑 포획 감독 두 분 나오잖아요. 둘 중에 누가 낫습니까? 그것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저도 둘 명 네. 중에 한 명 고르자면은 예, 벤투
0: 감독. 저, 예, 아, 알겠습니다. 고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근승 기자님은요.
3: 저는 포획 하겠습니다.
0: 포획 감독이요.
3: 예, 좋은 뭐 히딩크도 그렇고 그 벤투도 그렇고. 추억은 떠나간 사람은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게 좋다고
0: 알겠습니다.
3: 생각합니다.
0: 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2002년에 우리나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에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재민 축구 전문 기자, 이근승 MK 스포츠 기자, 이준희 KBS 기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축구는 뭐 감독 한 명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잖아요. 위기 때마다 혁신위원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혁신부터 교체하는 일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진짜 리셋은 새 감독이 아니라 달라진 시스템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4위 자리를 되찾은 기아와 선두 삼성의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두 팀이 1승 1패를 나눠 가진 가운데 내일과 페덱 선발로 위닝 시리즈를 놓고 대결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이 우승 청부사로 데려온 페덱, 그 전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었는데 오늘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2회 초에만 무려 5실점을 했습니다. 김태군에게 3런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3회 초 김도영에게 추가 홈런까지 허용하면서 6회 초 현재 기아가 6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연승 채비에 들어간 2위 KT는 NC전 수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NC는 4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자, 오늘도 KT의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2회 1점 그리고 4회 석점 5회 2점까지 추가하면서 6회 초 현재 6대1로 5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위 LG는 임찬규 선발로 안우진 선발의 키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난타전을 했던 두 팀 앞서서 거의 30점에 가까운 득점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취점은 키움에서 나왔었는데요. 3대0으로 앞서가던 4회 말 LG가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6회 말 역전해서 4대3으로 한 점차 리드를 LG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로 다시 내려간 두산과 SSG, 위닝 시리즈로 주중 3연전을 마련할 팀은 어디일까요? 두산과 SSG 역시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마드리스가 오늘도 활약을 했습니다. 우중간 뒤 홈런을 쳐내면서 3대2로 경기를 역전시켰고요. 현재 6회 초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대 한화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 초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롯데가 2대1로 한 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KT가 외국인 투수 메사우아와 결발하고 미국 출신 우완 데이비드 다니엘을 영입했습니다. KT는 우완 투수 데이비드 다니엘과 잔여기간 총액 40만 6천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생애 첫 올스타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MVP에 선정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미러키전에서 멀티히트로 3타점을 수확하며 시즌 타율을 3할 2리로 올렸고 팀의 16대3 대승을 놓았습니다. 한편 초특급 강속구 유망주로 관심을 모았던 심준석은 재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뉴욕 매치에서 방출됐습니다. 여자 프로배구단 숲 슈퍼스가 연고지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확정하고 구단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이 2028 LA올림픽 남자축구 출전권이 걸린 23세 이하 아시안컵 개최지로 일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회 기간, 장소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0: 스포츠 스포츠.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서로 양보도 많이 하시고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자, 사실 목요일은요, 저희가 이제 해외 축구 소식들을 주로 전해드리는 날이지만 오늘은 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뭐 아직까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1: 저는 봤을 때 의원님들이 몇 분은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약간 대중들이 약간 음모론처럼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만 좀 보신 것 같아요. 약간 자극적인.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아쉬워가지고 저는 뭐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이 한국 축구 문제점을 더 알고 또 어떤 게 문제가 있구나, 왜 우리나라가 월드컵이 망했고 이렇게 한국 축구가 문제점이 있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그냥 윽박지르기, 호통 이런 것만 끝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거의 12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별로 맥락이 좀 얻는 게 없는 청문회다 말하고 싶습니다.
0: 어떠셨어요, 서호정 기자님은?
2: 네, 저희 가까운 여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아직 계속되고 있거든요. 신동훈 기자가 얘기한 대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그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인상적인 대목들은 조금 있었던 건 있었긴 했습니다.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부분도 그 질문을 받은 당사자들이 흠칫 놀라는 그런 장면들도 봤고

0: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결국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네. 오늘은 좀 한국 축구가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되고 혼이 나고 이런 걸 했지만 그걸 발판삼아 그러면 다음에 어떤 변화를 이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정치권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뭐 단죄를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가 더 잘 되자라는 취지에서 갖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신동훈 기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은 지난번 이게 처음 있는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스포츠 관련 청문회에서 있었던 조금은 실속이 없지 않았나라는 지적에 대해서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없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네.

0: 질문을 했잖아요. 오늘 나온 질문들을 보면은 2년 전에 했던 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게 많습니다. 답도 거의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참고인으로 아니 증인으로 뭐 이임생 전 기술이사나 뭐 박재성 혁신위원장이나 또 여러 소신 발언으로 약간 화제를 모았던 지역축구협회장들 다 안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맥이 빠진 느낌이 들었고 또 질문을 내용을 보면은 뭐 약간 홍명보 감독 아드님이 군대를 안 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것도 있었고 뭐 이민성 감독님이 이제 U23 대표팀 감독인데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공정성이 어긋나지 않냐라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이 물론 뭐 질문할 수 있는 거지만 과연 이 그 이재정 위원장님께서 청문회를 개최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도 어쨌든 국민적인 공분이 있고 또 이거를 한 번도 이렇게 국민 앞에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 대해서 그런 거를 좀 듣고 이제 질문하고 이런 자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문제라는 문제겠지만 아니 지금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들만 나오고 있으면서 좀 저는 보면서 좀 이거를 보는 게 너무 시간 낭비 같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1: 네. 네. 네. 요즘 유행하는 파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2: 네네.
1: 이게 과거의 잘못들을 끄집어내면은 뭐 끝도 없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벌어지는 현상하고 그 문제가 영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미미한 것들까지도 계속 이제 언급을 하는 거는 저는 그

0: 지나친 권한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뭐 오늘 홍영무 감독의 연봉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은 사실 그 부분은 추상적인 내용을 갖고 뭐 저 세우냐 세전이냐 이런 걸 갖고 뭐 갑론을박하기보다는 그 연봉에 맞는 왜 그것이 평가가 됐고 그것이 책정이 됐는지 협회는 이전에는 10억 이상을 주는 국내 감독이 한 번도 없다고 왜 이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줬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또 국민들의 어떤 좀 분노에 대한 글괴 수준으로만 끝난다면은 청문회의 좀 역할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지역적인 뭐 개인의 일탈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운영과 좀 연관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법카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제 그 정관 사용처와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일정 부분 금액이 1,400만 원 정도를 이제 썼다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0: 네, 홍명보 감독은 이제 본인이 청문회 하루 전날인 어제 홍명보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은 했습니다. 개인의 용도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 분당구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코치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에서 주로 모이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쓴 돈이 이제 개인을 위해 쓴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협회 정관상 법인카드 사용에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자택 인근 그리고 주말에는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걸 했을 경우에는 소명서 해명서를 내야 되는데 그 그렇죠. 부분을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축구인들이 법인카드라는 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가볍게 보는 인식들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 같고요. 물론 해명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부분들이 있는데 협회에서도 그 해명을 소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크게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가볍게 여기면서 비슷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수년 전에도 협회 수뇌부 다수의 인원들이 뭐 룸살롱 이용이라든가 이런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한창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은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은 같은 논란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1: 네. 그 뭐 인상 깊게 봤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던 것 같고 그 오늘 혹시 그 좀 나왔으면 하는 질문 아까 이제 뭐 서우정 기자님 살짝 짚었습니다만 신동훈 기자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을 텐데 내가 만약에 청문회장에 있었으면 이거 물어봤을 것 같다라는 건 뭐가 있었을까요?
2: 저는 그러니까 월드컵 그러니까 그 최민희 의원님께서 물어본 뭐 그럼 왜 졌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월드컵을 왜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결과는 떨어졌잖아요 저희가 왜 떨어진 것 같고 뭐가 부족했고 어떤 것들이 안 좋았고 정몽규 회장이 13년 동안 하시면서 어쨌든 비판도 많았으니까 뭐 왜 실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결과는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개선돼야 방안들 잘못된 거를 이제 진짜 본인들이 인식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라는 거를 물어봤어야 뭐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했는지 모르겠 답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전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자극적인 질문들이나 뭐 이런 것들만 집중했지 결과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들이 아쉬웠고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를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질문도 안 나왔고. 저는 그런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0: 네. 저한테 질문의 기회가 있었다면 네. 저는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2년 전에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개인 어떤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나왔거든요.
1: 네.
0: 저는 그 홍명보 감독 선임 이전에 그 더 앞서서 외국인 감독 선임했을 때 1순위였던 제시마시 감독이 한국에 오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마지막 세부 조율이 이제 세금 문제하고 한국 거주 문제였는데 그걸 담당한 이제 실무자 부분에서 그 문제가 결국은 결렬이 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실무를 담당했던 분도 오늘 증인으로 저기 왔었어요. 이번에는 좀 그 미스테리를 한번 속 시원하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또 넘어가니까 듣고 싶은 기회인데 네. 아쉽다.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임승 그 전 기술이사한테 많이 집중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임승 기술이사 전에 정혜성 위원장이 나갔기 때문에 갑자기 이임승 기술이사가 들어와서 지금 이 논란까지 된 건데 그러면 그 본질적인 그분을 좀 질문하는 것도 저도 만약에 있었다면 정혜성 위원장님한테 도대체 그때 왜 나갔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제시마치나 그런 그러니까 그 초반 그러니까 전광이 초반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질문했던 게 질문에서 어떻을까 그런 것도 저는 한번 그 서정 선배의 말에 좀 얹어가지고 말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아직 진행

0: 중이니까요. 누가 이거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구협회 관련 소식은 저희가 내일도 축구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대표팀 감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옛 감독도 대표팀 감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벤투 감독은 사단 준비까지 완료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1: 네, 한국과 이미 인연이 깊은 두 외국인 감독인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이라도 하듯이 한국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면서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고 싶다라는 강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두 감독 모두 되게 흥미로운 것이 지금 현재는 전력 강화 위원회가 오는 9월 10월 동안 치르는 이 약간 2주 반 동안의 4경기 그리고 이제 11월에 2경기에서 6경기를 치르는 임시 감독밖에 선임을 할 수가 없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것도 나는 하겠다라고
0: 그러니까요.
1: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이룬 외국인 감독 그리고 다른 곳에서 와달라는 요청이 있는 외국 감독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조건인데 이 두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한국 팬들은 그래도 다행이다. 아, 저렇게 원하는 외국인 감독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까지 한국을 원할까라는 의문 보도가 있는 것 같아요.
0: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워낙 지금 바닥이니까 성과 내기 쉬워서 그러는 걸까요?
2: 사실 두 감독이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라엠에이트에 실패를 했고 포획 감독도 전북에서 우승한 이후에 사우디 팀으로 가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감독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두 감독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또 떨어졌 는 느낌이 때문에 자신이 잘 아는 두 감독 모두 사실 잘 알고 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네. 여기서는 솔직히 지금 선수도 좋고 하다 보니까 91월에 잘해서 성적을 내면은 뭐 집행부 결과 상관없이 아시안컵까지 또 한 번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뭐 이게 임시 감독 그 공개 채용에서 12월까지긴 하지만 사실 저는 새 집행부가 올해 안에 들어올지를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11월까지 했는데 만약에 전승을 한다 11월에 그 9부터 10일까지 그러면 사실 아시안컵을 새로운 감독보다는 그대로 갈 거니까 좀 그런 의지도 그런 좀 장기적인 플랜도 있지 않을까란 이건 저만 생각입니다.
0: 네. 네.
1: 그렇죠. 선택지를 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감독들도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실패할 확률이 적은 선택지는 무엇일까를 지금 택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것이 한국이고 실제로 한국 대표팀이 뭐 월드컵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 감독들에게 매력적인 카드로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저도 여러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듣고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임시 감독이라는 조건이 이게 안 달린다고 하면은 아마 포엣이나 이 벤투 감독보다도 더 좀 더 한 단계 위에 감독들도 지원을 하려고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매력도는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0: 네.
1: 볼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이제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대표팀 감독이 바뀌는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대표팀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되고 있어요.
2: 네,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대부분 이제 계약 기간이 월드컵까지니까 월드컵 이후에 좀 강대국들도 바꾸고 있는데 프랑스도 이제 디디에 데샹 감독을 이제 끝내고 이제 제네디 지단 감독이 왔죠. 지단 감독은 이제 다른 제안도 다 거절하면서 프랑스만 기다렸고 또 독일도 월드컵 실패를 통해서 나겔스만 대신에 클롭이 왔습니다. 또 이제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만큼 혼란스러운데 원래는 이제 피를로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다가 이제 피를로 감독의 개인 문제로 인해서 실패를 했고 피를로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던 말디니 기술이사나 레오나르도까지 다 내보내고 이제 라니에리 감독을 이제 기술이사를 안 치고 이제 만치니 감독을 복귀시켰습니다.
0: 만치니 감독도 경험이 있는 감독 아닌가요? 이미 대표팀 감독?
1: 그렇죠.
0: 예.
1: 사실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과정을 맡았는데
0: 예.
1: 당시 탈락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지금 이탈리아 축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마지막 월드컵 참가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입니다.
0: 오, 그렇게 됐구나.
1: 네, 최근 세 번의 월드컵에 예. 이탈리아가 본선에 오르지 못했고요. 특히 이번에 48개국 체제인 만큼 이번에는 또 월드컵 무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또 탈락을 했죠. 지금 이탈리아가 돈나룸마라는 세계 최고의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월드컵 무대를 아직 한 번도 못 밟았습니다. 그 사이 이탈리아는 사실은 유로 우승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월드컵에 가는 그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축구팬, 국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큰데 이번에는 또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좋은 감독을 선임을 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피를로 감독을 1차적으로 선임하겠다고 했고 근데 피를로 감독이 과거 이제 러시아의 베팅 업체와 맺었던 어떤 상업적인 홍보대사 그 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것에 대한 그 불씨가 더 붙어

0: 버렸죠. 그래서 반발 여론이 더 커지니까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급하게 취소하고 결국은 만치니 감독을 복귀시키는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1: 네. 자,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이적 소식도 눈길을 끄는 요즘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드디어 이적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기다리던 오피셜이 드디어 지난 25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2: 네, 이 드디어 나왔고 31년까지 계약을 하고 이적료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60억인데 이게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로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 김민재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했고, 이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온 이후에 미드필더로 분류해봤을 때는 역대 이적료 2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아틀레티코는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 선수가 또 등번호도 7번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리즈만이 달았던 7번까지 이어받으면서 이제 이강인은 큰 이변이 없는 다음 시즌 아틀레티코에서 주전으로 뛰지 않을까 생각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 축구 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등번호 7번을 받았다는 것도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3: 특히 이강인 선수에 앞서서 7번을 달았던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대 최고의 선수로 지금 평가받는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이제 MLS 무대로 떠났는데 그 7번을 넘겨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그리고 스페인 현지에서도 지금 뭐 의견들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이강인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영광스러운 등번호를 맡기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선수 아니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지적도 있거든요. 그걸 이강인 선수가 이제 새 시즌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스페인 라리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르셀로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이 두 팀에 못지 않은 명문입니다.
2: 네, 시메오네 감독이 오기 전에도 물론 명문이었지만 강등까지 당하면서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제 3강 체제가 되면서 라리가 우승도 하고 챔피언스를 우승 못했지만 결승으로 몰빵 올라가고 이러면서 좀 강력한 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에 7번 다는 게 물론 파리에서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했지만 이 팀의 7번이 되면서 아틀레티코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1: 네. 또 이제 왠지 PSG보다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어도 능수능란하고 또 이제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현지 적응도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3: 사실 이미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발렌시아 시절에도 마요르카 시절에도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영입하고 싶어 했어요. 그 정도로 스페인 현지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탤런트에 대해 가지고는 확신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팀에 이제 스페인 대표팀에서 이번 월드컵에서 활약한 바에나 선수가 있는데 바에나 선수도 가고 발렌시아 지역 대표팀 시절에 이강인 선수와 함께 활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가 나니까 다시 만나게 됐구나 친구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적응 도 뭐 말씀해 주신 언어적인 측면도 사실 이강인 선수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꿈을 스페인어로 꾼다고 이제 인터뷰를 할 정도로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다시 스페인 무대로 돌아가면은 뭐 적응이랄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모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팀에 합류를 못하고 있다고요?
2: 일단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네, 아틀레티코는 이제 스웨덴에서 프리시즌 투어를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맨시티와 이제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하는 일정인데, 사실 오피셜이 나왔으니까 뭐 구단에 뭐 구장에 가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있어가지고 영상도 다 약간 AI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병역 문제 그 특례 절차로 인해서 일단 출국을 좀 못하면서 아직 한국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프리시즌 처음부터 합류를 못하고 이제 8월 9일에 열리는 이제 쿠팡플레이 시리즈 그 경기에서 아마 첫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뭐 비공식이지만 데뷔전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어느덧 8월 9일은 또 금세 또 다가왔네요. 금세금세 네. 시간이 갑니다.
3: 그러니까 제가 들은 정보는 그 국외 여행 허가서가 어느 시점에 나오면은 이제
1: 먼저
3: 그, 네, 스페인을 네. 들렀다가 이제 스웨덴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시한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 현 시점에서는 이강인 선수는 한국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맞이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이게 좀 복잡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강인 선수가 가고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금

0: 메달을 따면서 이제 병역 특례 기회를 얻었죠.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 요원으로서 등록을 하고 사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강인 선수가 공교롭게 금메달을 따 군사훈련을 받으러 갈 수 있는 프리시즌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클럽 월드컵. 올해도 이제 월드컵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일정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일정이 타이트했어요.
1: 네.
0: 그게 미뤄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만 25세가 지나서 지금은 국외 여행 허가서가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요구가 되고 있다 보니 이 해외로의 출국이 좀 어려웠습니다.
1: 네. 뭐 어떤 경우라도 일단 8월 9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그 8월 9일에 맨체스터 시티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맨시티의 방한 명단을 보니까 혼란이 빠져 있어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2: 네, 월드컵 일정에서 노르웨이가 높이 올라갔고 지금 뭐 스페인도 잉글랜드도 별나기 때문에 지금 혼란도 없고 로드리도 없고 그리고 새롭게 온 앤더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포든도 있고 돈나룸마 이렇게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월드컵 8강 이상 올라간 선수들이 안 왔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은 혼란과 로드리 그 투톱이었는데 둘이 빠졌으니까 약간 좀 김이 새는 게 아니라는 좀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맨시티가 두 경기를 하는데 그럼 어쨌든 슈퍼스타 스타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따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 네.
2: 저희 입장에서는.
1: 그렇습니다.
2: 네.
1: 자, 그리고 대륙을 건너와서 손흥민 선수는 오늘 올스타전을 치렀습니다.
0: 네, 역시 뭐 미국 스포츠답게 메이저리그 사커는 이제 올스타전을 치르는데 특히 최근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이 MLS 무대로 오다 보니까 그 선수들을 이용한 홍보에 더 자신감을 갖고 이번에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가 MVP를 차지했어요.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메시 선수는 월드컵 결승전까지 치르다 보니까 현재 휴식 중이거든요. 팀 경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손흥민 선수 있으니까 토마스 밀러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을 했는데 밀러 선수하고는 이 본 경기 외에도 약간 이벤트성 스킬볼 이런 플레이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흡들을 보여주면서 팬들을 상당히 기쁘게 해줬습니다.
1: 네.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치르고 소속팀으로 돌아간 뒤에 3경기 연속골입니다. 아쉬워요.
2: 네, 저는 그 LA 갤럭시와 첫 경기에서 골을 넣은 게 좀 많이 자신감 회복이 된 것 같고 전반기 때와 좀 비교해 보면은 감독이 좀 약간 손흥민을 패서보다는 좀 마무리를 짓는 유형을 쓰고 있거든요. 제대로. 그렇다 보니까 그 자신감이 확실히 올랐고 부안가가 또 폭발을 주면서 그 수비가 좀 딴 데서 쏠리는 게 좀 손흥민한테 좋은 것 같고 여러모로 손흥민의 지금 약간 전성기 모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보는 팬으로서 입장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해외파 선수들 소식을 좀 더 짚어보면요. 지금은 비시즌이기 때문에 이적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한범 선수 소식이 있네요.
0: 네. 지금 황인범 선수가 FC 포르투로 이적하면서 또 화제가 됐는데 이한범 선수도 덴마크의 미트윌란을 떠나서 벨기에의 브리헤로 이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적료도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지 기자들도 양 구단 간의 합의가 거의 도달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의 차세대 공격수 이호재 선수는 독일 2부리그 다름슈타트로 이적을 했고 베준호 선수도 프랑스의 명문 클럽이죠. 올림픽을 이용 이적을 위한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1: 네.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은 이제 한 달 후쯤 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해외 축구 이야기 해주 통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신동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0.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경남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도 39.9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가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더 뜨거워진 상태로 남동쪽의 기온을 더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까지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이 된 지금도 덥고 습한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양산의 현재 기온이 32.7도, 강릉 30.8도, 서울도 27.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대야 주의보가 해제된 곳도 있지만 오늘 밤 사이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 26도, 대전 25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양산 40도, 부산 38도까지 오르겠고 강릉도 37도, 광주 35도, 서울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초반부터는 동풍이 불어와 주 중반 서울의 낮 기온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폭염이 누그러질 기미가 없습니다. 경남 양산이 이틀 연속 40.3도를 기록했고 창원도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1: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지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함께 보시죠.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김해. 드넓은 논밭에도 마을 골목길에도 인적을 찾기 힘듭니다. 수확을 앞둔 작물은 말라 타들어가고 곳곳에서 뜨거운 열기가 이글이글 끌어오릅니다. 주민들은 일찌감치 무더위 쉼터에 모여들었습니다.
3: 오후에 밭에 한 5시 반에도 갔는데 못 가겠대. 더워서. 그 다음 쫓아보는지. 올해 이래. 처음이래.
2: 올해 들어 경남 지역에서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3명. 모두 농촌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4: 오후 1시가 지난 시각 현재 온도 37도를 넘어섰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실내 작업장과 논밭. 온도가 높을수록 노란색으로 나타나는데 온통 노란빛입니다.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측정한 최고 표면 온도는 79도. 기온의 2배가 넘습니다. 주택가의 표면 온도는 82도, 논밭보다 더 높습니다. 지붕 온도는 68도 안팎.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 기준인 70도에 근접합니다. 최근 경남 하동에선 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만큼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실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무엇보다 몸에 증상이 느껴지면 무리하지 말고 즉시 그늘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119에 신고해.
2: 경남 양산이 이틀째 낮 최고 기온 40.3도를 기록한 데 이어 창원과 김해도 39도를 웃돌며 폭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0: 가뭄까지 겪고 있는 경북 동해안 쪽에선 결국 식수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항 수돗물에서 짠맛이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취수원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포항의 수돗물 원수를 공급하는 형상강 하류 일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취수정 주변은 물이 바짝 말라 섬처럼 변했습니다. 이달 들어 현재까지 포항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41mm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수돗물에서 짠맛이 난다는 민원 50여 건이 포항시에 접수됐습니다.
7: 정수기 물을 딱 빼서 마시는데 맛이 밍밍하고 짜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6: 포항시가 염도를 측정해보니 짠맛을 측정하는 기준인 염소 이온 농도가 최고 500ppm으로 수질 기준 상한인 250ppm의 2배에 달했습니다. 가뭄으로 형상강 수위가 낮아지자 하구의 바닷물이 역류해 8km 떨어진 취수 지점까지 유입됐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시는 결국 남구상수원의 60%를 차지하던 형상강 취수를 전면 중단하고 인근 영천댐 용수로 100% 전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 장마가 이미 끝난 데다 8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8: 영천

0: 저수율이 33.5%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1: 권오관 포항시 정수 담당입니다.
0: 공급 감량이라든지
2: 포항시는 SNS와 홍보물을 통해 대대적인 물 절약 운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3: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 사람이 햇볕에 화상을 입는 것 같은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연두빛 사과들이 나무마다 촘촘히 맺혔습니다. 제법 굵어진 사과들 사이에 한쪽이 누렇게 변한 것도 보입니다. 강한 햇볕과 고온에 과실이 화상을 입는 일소 피해를 당한 겁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과 표면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고 심한 곳은 움푹 패입니다.
5: 최근 일소 피해가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밭을 둘러보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4: 보통 기온이 32도를 넘으면 햇볕에 노출된 사과 표면 온도는 45도 이상 올라가는데 껍질 세포가 손상돼 색이 변하는 겁니다. 농가들은 피해가 번지기 전에 과수원 열기를 낮추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세 살수 장치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6: 온도가 31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온이 안에 들어가 보면 한 24도 이래밖에 안 돼요.
4: 강한 햇볕이 직접 닿지 않도록 차광막도 설치됐습니다.
7: 오전 시간에 충분한 관수를 실시하여 사과나무 온도를 낮춰주고 탄산칼슘 도포, 차광막 설치, 미세 살수 장치 등을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국을 달군 이번 기록적인 폭염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자식 같은 사과를 돌보는 농민들의 손길이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3: 강한 햇볕에 오늘 전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날씨엔 사람도 피부 화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일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5년 전 햇빛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여성입니다. 10분 넘게 햇빛에 노출되면 얼굴과 온몸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피부에 강한 자외선이 닿으면 일어나는 광과민성 반응입니다.
9: 잘 타지도 않았는데 예, 그 체질이 뭐 바뀐 건지 햇빛에 노출되면 이제 가려움 증상이 나고 긁으면 반응이 발진이 나서 두드러기나 그런 게 또 생기고
8: 햇빛 속 자외선은 따가움과 심한 열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자외선 화상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여름철엔 햇볕에 1시간만 노출돼도 자외선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화상을 5번 이상 겪을 경우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에 걸릴 위험이 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 자외선 화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포가 죽는 현상이거든요.
1: 김도영 피부과 교수입니다.
10: 피부가 상했다는 느낌이 크고
8: 질병관리청은 낮 시간대 외출을 최소화하고

0: 꽃을 가리라고 권고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20분 전에 발라야 하는데 중요한 건 덧바르기입니다. 오전에 이미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지만 5시간가량 지나니 대부분 지워져 맨얼굴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차단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성능이 강한 기능성 제품을 쓰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1: 네, 요즘 같은 폭염은 동물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봄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돌아온 늑대죠. 이 늑군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백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 늑대 한 마리가 더위에 지친 듯 연신 물을 들이켜입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배를 바짝 붙인 채 숨을 헐떡이기도 합니다. 지난 봄 대전 동물원을 탈출해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늑구입니다. 살이 오르고 움직임이 활발하던 그때와 달리 지난달 털갈이까지 하면서 홀쭉해진 데다 무더위에 몸놀림도 둔해졌습니다. 생명력 강한 늑대에게도 한낮 불볕더위는 견디기 힘든 시련. 늑구는 주로 나무더미에 몸을 숨긴 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 시원하게 땅을 파가지고 그저 누워있기도 하고 가끔씩 이제 물을 자주 마시기도 해요. 저도 사육사입니다. 가까이 보기도 좀 힘든.
2: 동물원은 더위에 지친 늑대들을 위해 소고기 양을 늘린 영양식을 매일 공급하고 그늘도 더 넓혔습니다.
4: 늑대사는 울창한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늑구를 포함한 늑대들은 저마다 그늘을 찾아 더위를 피하면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2: 더위가 힘겹기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 털이 두꺼운 불곰에게는 여름 특식인 얼린 닭고기와 통수박이 배달됐고 수달은 꽁꽁 얼린 사과를 장난감처럼 들고 신나게 물놀이를 즐깁니다.
5: 동물들이 이렇게 날이 더운데 수박도 먹고 얼음도 물 안에서 갖고 노는 모습 보니까 저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2: 사람들처럼 휴가는 못 가도 동물원 식구들은

0: 다음 주엔 서울 같은 중부지방도 지금 남부 못지않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변수는 강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1: 전국이 빨간 열기에 뒤덮였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32.7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서울이 37도까지 올라갑니다. 남부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으로도 확대되는 겁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은 밑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 번, 그 위로는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한 번 뒤덮고 있습니다. 맑고 덥고 습도까지 높은 폭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변수는 13호 태풍 돌핀입니다. 중심부의 눈이 또렷한 채로 회오리치며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열대 해상에서 느리게 이동하며 힘을 키워 최상위 등급인 강도 5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 진로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태풍이 무더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중국에 상륙하는 경우입니다.
2: 태풍이 남쪽을 향할 때 동편에서 들어온 기류가
3: 강남형 경북대 지리 교수입니다.
2: 서쪽 지역은 만우충과 함께 폭염이 가중되는 효과가
1: 고기압 세력이 잠시 약해진다면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폭염은 누그러지겠지만 문제는 이 태풍이 과거 매미나 루사급이란 점입니다.
2: 태풍이 또 직접적으로 상륙하는 경우라고 치면은 폭염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재해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여지까지도
1: 태풍이 한반도에 근접하는 시점은 다음 주 목요일쯤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세훈입니다.
4: 일본 강진 소식 이어갑니다. 피해가 집중된 진앙지 주변은 폭염 속에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극심한 타격을 받은 진앙지를 황진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먼저 보도 보시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0: 보시는 것처럼 1층 부분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건물의 기울기는 추가 붕괴가 염려될 정도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프라 시설 피해도 상당합니다. 전차선 지지 기둥이 부러지면서 전동차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상당수 삼정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어쩌다 영업 재개 소식이 알려지면 물과 음식을 구하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1: 1시간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라리오타.
0: 주유소 앞에는 석유를 구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석유값이 오르진 않았지만 주유소마다 재고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2: 네, 그럼 현지 취재 중인 특파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황진우 특파원, 폭발 사고가 난 쇼핑몰 앞에 나가 있다고요.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네, 구마모토현 최대 쇼핑몰인 이곳 이온몰에선 사흘째 수색 작업이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망자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온몰에서만 모두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폭발 당시 모습이 담긴 새로운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드론과 수색 대원들을 통해 현재 이온몰 내부의 모습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5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사망자가 34명으로 늘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 안에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네, 여진도 이어지고 있죠. 주민들 불안이 더 클 듯합니다.
0: 네, 폭염과 정전 속에 이재민들은 오늘 밤도 자동차에서 에어컨이라도 켜고 보내야 할 형편입니다. 어젯밤 정전이 된 집 마당에서 경차에 앉아 밤을 보내는 3인 가족을 만났는데요. 전기가 끊기고 집안이 엉망이 된 이유도 있지만 여진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이후 지금까지 규모 5.8 등 50차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마모토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2: 보신 것처럼 강진 피해 지역엔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쳐 고통이 더 큽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병원도 정상 진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차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3: 임박뼈 아래 급수차 옆으로 지진 이재민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4: 냉각팬이 달린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밖이나 안이나 다 더워서요.
3: 일주일 넘게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이례적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 복구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4: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3: 에어컨도 냉장고도 먹통이 되자 대피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피소 400여 곳에는 이재민 만 명가량이 머물고 있습니다. 자유대까지 동원해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입니다.
4: 밤에도 32도 아니면 33도 체감상으로는요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3: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각급 병원도 진료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의료진이 직접 계단으로 환자를 실어 나릅니다.
4: 벽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상태라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겠구나 싶었습니다.
3: 10년 전 지진 당시 전체 사망자 275명 가운데 225명은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 등으로 숨진 재해 관련 사망자였습니다. 심지어 차 안에서 장기간 피난 생활을 하던 여성이 혈전으로 폐혈관이 막히는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폭염 와중에 강진이 덮친 구마모토에선 10년 전 2차 피해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2: 이번 지진이 강타한 일본 규슈 지역엔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공장도 몰려 있습니다. 이 지진 여파로 사흘째 일부 생산 라인이 멈춰서면서 산업계 전반에 공급망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구마모토현과 바로 옆 후쿠오카현은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 거점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부터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소니 반도체 계열사,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리콘 아일랜드라고도 불립니다. 후쿠오카현은 세계 최대의 완성차 업체 토요타와 니산 등의 공장이 위치합니다. 이번 강진으로 TSMC 1공장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흔들림이 강했던 만큼 제조장비 재확인과 조정 작업이 필요해졌습니다. 생산 재개엔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6: 기쿠요마츠
7: 공장의 건물 점검을 실시해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공장 내부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평소 24시간 생산 라인을 돌리는 소니 반도체 계열사도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강진으로 멈춘 작업을 언제 재개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엔 르네사스 공장 가동이 중단된 여파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감산했을 정도입니다. 일본 현지 매체는 이 지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생산을 정상화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요타도 내일 심야까지 3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이번 강진의 여파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8: 연이틀 폭락한 코스피가 오늘은 오락가락 장세를 보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공포에 짓눌린 개인들이 1조 4천억 넘게 주식을 던졌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오전 한때 코스피는 연이틀 급락을 딛고 반등하는가 싶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혼조세 속에 한때 5% 이상 올라 6,000포인트 턱밑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미끄러지더니 5,600선 아래서 마감했습니다. 사흘간 1,162포인트, 17%가 빠졌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개미들입니다. 3월 중동전쟁 충격에도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최대 낙폭을 보였던 지난달에도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며 시장을 떠받쳤던 개인 투자자, 전날 2조 원에 이어 1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연이은 급락에 투자자들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10: 전세 자금 늘리려고 투자를 시작한 상황인데 더 떨어지기 전에 빼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9: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반도체주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72% 내린 채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 넘게 떨어졌습니다.
11: 메타 같은 경우 또 이제 자본 지출과 관련된 우려가 증가하게 되면서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9: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열기도 사.

0: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과도한 단기 매매엔 거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관련 상품 예탁금 기준이 현금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1: 우리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불확실성을 줄일 장기계약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2: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인 89조 2천억 원.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뚜렷하다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설명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장기 계약에 대한 설명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3: 주요 5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고객들과는 이미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AI 수요와 연관된
4: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 부사장입니다.
3: 협상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 계약엔 선수금을 받는 조건이 포함됐고 이미 4분의 1이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문량을 고려하면 생산 능력의 60에서 70%는 장기 계약으로 돌릴 수 있다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던 과거와 달리 미리 물량과 가격을 약속하는 안정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답변이 나오던 11시 무렵엔 삼성전자 주가가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5: 가격을 일정 기간 동안은 사실 고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 지금의 실적만으로 시장의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최근의 주가는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는 마이크론 역시 장기 계약 체결을 늘리고 이를 시장에 알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여성을 모의 총기로 위협하다가 달아난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까지 손끝에 붙잡았습니다. 50km에 걸친 추격전 동안 6명이 다치고 순찰차 6대가 부서졌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순찰차 넉대가 도로를 막아서자 검은색 승용차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경찰이 3단봉으로 차 유리를 깨며 정지를 명령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앞뒤로 차를 빠르게 몰면서 순찰차를 계속 들이받습니다.
7: 우와, 경찰차 들이받고 난리다.
6: 경찰이 바퀴에 실탄 네 발을 쏘고 나서야 차는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힌 50대 남성. 경남 진주의 한 사찰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차에 타라며 모의 총기로 위협하다가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8: 조금 세게 하나 있는데 총 거예요.
6: 불법 총기를 동원한 납치 시도로 판단한 경찰은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50km가량 이어진 추격전은 1시간 20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가 부서졌고 경찰과 시민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갖고 있던 총기는 80cm 넘는 비비탄 총이었습니다.
9: 이후에 이게 비비탄인 걸 알지만은 실제로 금가기 전까지 저희들도
4: 심형태 경남 경찰 계장
9: 줄 알았습니다.
6: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특수 협박과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1: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입니다. 한국에 아직도 인신매매가 있을까 싶지만 현실입니다. 가수를 꿈꾸거나 공연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민, 이도윤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10: 동두천 미군기지 인근. 밤이 깊어지자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이 호객을 이어갑니다. 클럽 안으로 들어가니 적극적으로 술을 권합니다. 한 여성은 취재진에게 VIP를 언급하며 특정 업소를 안내합니다. 업계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외국인 여성들, 공연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E6-2 비자. 호텔과 외국인 전용 업소 등에서

0: 공연하기 위한 용도로만 발급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3년 전 이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20대 여성들.
1: 꿈을 안고 오는 거죠. 기대를 안고.
0: 비자 발급을 위해 본국에서 연습생 생활도 했지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오랜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업주는 공연은커녕 야한 옷을 입고 손님에게 다가가라거나 행동으로 유혹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기본급은 약속한 돈의 반도 되지 않았고 나머지 급여를 채우려면 손님에게 술을 팔아야 했습니다.
1: 서비스라는 명목에 성착취와 성희롱을 당해야 됩니다.
0: 업소에선 CCTV로 숙소에선 함께 거주하며 감시받았습니다.
1: 도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의 가족에게 돈을 받겠다.
0: 성평등부는 2년 전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2: 돈을 주고 뭐 팔아서 넘기는 거 이것만 인신매매가 아니라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인신매매의 어떤 지표.
0: 피해자 근무업소 중 한 곳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 성평등부는 인신매매법에 업주 처벌 규정을 담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3: 공연비자로 입국 허가를 받았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해야 했던 여성들. 지난 10년 동안 이 비자로 7,800명이 입국했습니다. KBS가 공연비자 신청 자료를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757건. 이들은 호텔과 유흥시설 등에서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85%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로 보내졌습니다. 국적은 대다수가 필리핀. 현지와 유흥업소를 이어주는 건 공연 기획사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가수 공고를 내고 여성을 모집한 뒤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공연 기획사 230여 곳이 유흥업소 370여 곳에 여성을 알선했는데요. 기획사 상위 30곳이 그중 반 이상을 알선했습니다. 소수의 기획사가 반복적으로 여성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중 12곳은 인신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불법업소에 여성들을 중개했습니다.
4: 취재진이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알선한 것만 130여 차례에 달합니다.
5: 실질적인 피해는 회사예요. 다 도망가서 그 친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라에서 비자를 줘서 다 정리해서 일을 했는데.
4: 유흥업소들도 법망을 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상습 추행과 성매매 알선으로 유죄 판결받은 업소가 있던 곳, 간판을 바꿔단 채 성업 중입니다. 한국을 꿈꿔온 이들에게 비자를 내주는 건 법무부와 외교부, 문체부. 하지만 정작 이들이 일하고 있는 업소 점검은 1년에 단 한 차례.
6: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5번 연속 동결입니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서 시작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KT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KT가 소형 기지국인 펨투셀을 이용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소홀히 했다며 과징금 53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 연료를 납품하는 SK케미칼과 애경케미칼 등 7개 업체가 제품 입찰 과정에서 10년 넘게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입찰 규모가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7월 4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5% 올라 77주 연속 상승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부 세제 개편을 앞두고 매매와 전세 모두 2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 내연기관 차는 1%가 줄어들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신규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 49만 4천 건 중에서 전기차 비중은 23%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꿈이자 가장 큰 투자입니다. 그런데 믿고 계약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르고 약속했던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과 비용 때문에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시행사와 시공사, 은행과 국세청, 지자체를 상대로 15년 동안 53건의 소송과 긴 법적 싸움 끝에 국내 분양 분쟁에서 보기 드문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먼 길이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이종수 회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종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0: 예,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이제 방송이라서 아파트의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1: 네.
0: 일산에 있는 3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
1: 네.
0: 거기에 입주 예정자
1: 네.
0: 대표를 네. 하신 거죠.
1: 그렇죠. 입주하기 전에
0: 네.
1: 계약자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걸
0: 네.
1: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고 합니다.
0: 네, 네. 아,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참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15년 동안을 소송을 하셨고
1: 네.
0: 거기 소송 건수만 53건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네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뭐 51% 네.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아파트를 요즘에 다 분양받아가지고 그런 경험은 온 국민이 다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선분양대조 제도이기 때문에
0: 예.
1: 그 지어놓지도 않고 돈을 내기 시작해요.
0: 그렇죠. 미리 돈을 붓죠.
1: 네. 뭐 그다음에 예. 한다는 게 이제 약속하는 거죠. 이게 도로가 이렇게 들어올 거다.
0: 네.
1: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그다음에 집도 이렇게 지을 거다.
0: 예.
1: 모델하우스 딱 하나 샘플 보여주고
0: 예.
1: 그러고 나서는 돈 다 내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선전하고 똑같습니까?
0: 다른 경우가 대반이에요.
1: 대반이죠.
0: 맞아요.
1: 그걸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면은 또 법하고 그 카르텔이 또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이기기 힘들어요.
0: 그게 이 거의 제 생각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요?
1: 그렇죠.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계란 바위를 못 치고
0: 네.
1: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물고기를 그물로 잡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리는 잡힌 물고기가 돼요.
0: 을이 되는 거네요.
1: 네. 그러니까 한 해내로 그 약속한 대로 그냥 되든 안 되든 끌려가는 거예요.
0: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이 야 어떻게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어떻게 이겼지? 너무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1: 네.
0: 제가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1: 네.
0: 일단 1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는 하셨는데
1: 네.
0: 원하셨던 결과를 모두 얻으신 겁니까?
1: 네. 얻은 거예요.
0: 아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1: 최종적으로 잔금 안 내고.
0: 잔금 안 내셨어요?
1: 네. 처음 들어보셨죠? 첫 사례입니다.
0: 그럴 수가 있어요? 잔금이 보통 한 몇 퍼센트죠?
1: 20%에서 30%
0: 그렇죠.
1: 됩니다.
0: 20, 30%죠.
1: 네. 그걸 이제 하나도 안 내고 등기를 받게 됐죠.
0: 그 건설사가 잘못을 확실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패소했으니까.
1: 네네.
0: 와.
1: 근데 이제 보통 건설사가 보통 시공사로 해가지고 집을 짓는 데고.
0: 네.
1: 원래 시행사라고 SPC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0: 사업을 시행하죠. 예.
1: 네. 거기서 이제 다 그 PF 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고 그래서 돈, 그 돈 가지고 신은 게 시행사고.
0: 네.
1: 그 다음에 시행사의 하청을 받아서 짓는 시공사가 건설사입니다.
0: 그러면 시행사를 상대로 하신 거예요? 시공사를 상대로?
1: 시행사를 다 상대로 한 거죠.
0: 아.
1: 은행까지.
0: 은행까지.
1: 네.
0: 예. 이게 우리나라 분양 문화에 있어서
1: 네.
0: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그
1: 네.
0: 판례라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 최초인데요.
0: 네.
1: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그 건설 카르텔이 있냐면은 시행 시공사 그다음에 지방 정부 다 짜고 치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있으면 이제 소송으로 갑니다.
0: 예.
1: 소송으로 가면은 그 대형 법무법인이 그 건설 시행사 건설 예. 쪽에 붙어요.
0: 네.
1: 주로 김앤장, 태평양,
0: 예, 뭐
1: 광장 이런데
0: 대형 법무법인들이 붙는다는 거죠.
1: 보통 한 손가락 10위 안에 드는 법무법인이 붙어요.
0: 대기업들이니까 그렇게 네. 좋은 뭐 잘 나가는 법무법인 쓰겠죠.
1: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국민이 이제 소송을 하면 법리에 합당한 것도 져요. 그리고 이겨봐야 몇십만 원.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 근데 이번에 우리는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파산 관제인이라는 것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0: 시행사는 파산해 버렸어요.
1: 네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끝까지 가느라고 이제 15년 걸린 거예요. 결국은 잔금 하나도 없이
0: 네네.
1: 그냥 그 등기를 받게 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0: 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보통 분들은 이 대형 건설사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분해도 네. 어느 정도는 참고 조금 뭐 그쪽에서 생각해 주면 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공격에 이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잔금 이제 거부를 한다.
0: 네.
1: 그러면 잔금을 안 내고 버티잖아요.
0: 네.
1: 그럼 바로 이제 그 잔금 연체 이자가 붙어요.
0: 연체 이자가 어마어마하죠.
1: 그렇죠. 16.5%라는
0: 예?
1: 16.5%라는 연체 이자가 붙고
0: 예.
1: 그게 이제 쌓이면 차압 들어오고 압류 들어오고 하면은 신용 불량자 되고 하면은 뭐 몇 개월 한두 달 견디다가 다 무너집니다.
0: 그러면 사실은 입주민들도 아 그만하자 그런 분들 많이나
1: 그렇죠.
0: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그거를 압박을 하지 못하는 방법을 썼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변호사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 당사자가 고민을 해갖고 하면은.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방법 찾아내는 거죠.
0: 근데 원래 우리 회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1: IT 쪽에서 원래 일을 해왔고 지금도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까 변호사나 뭐 이런 아니죠. 법적인 그 지식은 없으셨던 거네요.
1: 변호사나 법적으로 변호사나 예. 또 건설 쪽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문외 아닙니다.
0: 이런 분양 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회장님이 당한 이제 분양 사기라고 이제 표현하셨어요. 어떤 네. 유형이었습니까?
1: 어떤 유형이었냐면 네. 이제 과대 광고가 너무 심했어요.
0: 어떤
1: 예를 들면 네.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서는 자유로 접근성이
0: 네.
1: 예, 출퇴근 이제 베드타운 비슷하다 보니까 출퇴근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자유로를 통하는 그런 접근성
0: 네.
1: 이에 따라서 집값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0: 예.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우리 단지 바로 앞에다가 제2자유로가 신설되고 거기에 그 IC 나들목 네. 그럼 바로 이제 자유로를 진입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1: 그렇게 된다 하고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0: 안 됐어요.
1: 예, 좀 이상
0: 예, 알겠습니다. 제 마음이 급하네요.
1: 그래서
0: 네.
1: 그 또 하나는 이제 영어마을.
0: 네.
1: 그 영어마을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이경수 그 숙대 총장이 인수위원장 했을 때 네. 영어 붐이 불었어요.
0: 그랬죠.
1: 예를 들면 오렌지라고 하면 안 된다.
0: 아린지.
1: 소통했었죠. 오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예. 할 정도로 예. 영어 마을 인기가 많이
0: 많았죠.
1: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젊은 이제 그 아주머니들은 거기에 굉장히 혹했어요. 왜 했냐면 영어 마을을 하는데 여기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학점을 이수한 걸로 쳐주겠다.
0: 아, 학점 인정되게 해주겠다.
1: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에요.
0: 예.
1: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게 메인이 이제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중앙공원을 갖다가 여의도공원에 두 배 만들어준다, 옆에 생태공원 해준다, 뭐 예비군 훈련장을 옆에 있는 걸 치워준다, 뭐.
0: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건설사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두 가지였어요. 그 영어 마을하고 도로. 굉장히 중요했는데.
0: 그 계획도 안 난 상태에서 발표를 했는데.
1: 아, 계획이 났다고. 그

0: 지도에도 딱 있더라고요. 예. 예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분양가가 그때 다른 아파트보다 주변 아파트보다 두 배가 됐어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그 비싼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도 보니까 굉장히 럭셔리하게 고급 자재로 잘 돼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믿고 이제 그 계약을 했어요.
1: 네.
0: 계약에 도장 찍는 순간 이제 잡힌 물고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한 게 1월 8일쯤 계약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또 이따가 집에 주말에 식구들하고 이제 계약한 모델하우스도 구경하러 한 4월 5월 달에 방문했어요.
1: 네.
0: 그랬더니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데모를 하나 없다니 그 도로는 다 취소된 거야 이미. 취소된 건데 그 지도에는 그걸 왜 놨냐. 과거 지도를 갖다 걸어놓고 거짓말 친 거죠.
1: 그건 진짜 사기네요.
0: 사기죠.
1: 뭐 계획이 바뀔 수는 있는데.
0: 그렇죠. 바뀌었으면 2년 전에 분양하기 2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걸 옛날 지도를 갖다 걸어놓고 거짓말 친 거죠.
1: 그거는 시행사가 그런 거죠.
0: 시행사 그런 거죠. 네네. 시행사가.
1: 예.
0: 그리고 이제 영어마을은 이 학원법에도 저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그게 다 거짓말이다, 두 개가. 다, 제일 중요한 거 두 개가.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돈 다 내고 이제 들어가 봐야 하는 상황들이고. 근데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두 가지가 밝혀졌죠.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데모를 많이 해서 난 이제 요 40대 젊은이들이 나와서 투쟁을 하더라고요.
1: 그러면 그런 네. 경우에 이제 네. 분양 계약금을 처음에 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사실과 달라 네. 계약금 달라고 할 수 없나요?
0: 없죠. 그러니까 계약 해지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 법적인 절차가 되고.
1: 그래도 그쪽에서 뭐 사기 뭐 거짓말을 했잖아요.
0: 네네. 그건 이제 손해배상 대상이지 계약 해지까지는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1: 아.
0: 그 사람들이 그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작전 세력인지 다 항복을 하고
1: 네.
0: 우리 편이 아니더라고 이제 카페를 이제 죽이는 작업을 들어가더라고요.
1: 그러니까 입주자 카페를
0: 네 입주자 네. 카페를
1: 뭘 하셨어요?
0: 그래서
1: 처음에?
0: 제가 열 받아서
1: 네
0: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맞은 데 또 맞은 거거든요.
1: 한 번 당했는데 이쪽에서 또 배신을 당한 느낌이 드셨겠네요.
0: 입주자들한테 네. 또 배신 당하니까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1: 네.
0: 제가 그 카페를 다시 관심도를 유발시켜가지고 다시 네. 불을 붙였다고 할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이제 회장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이제 추대가 됐어요.
1: 그게 이제 입주를 얼마 정도 앞둔 시점이에요?
0: 앞둔 게 아니라 그때가
1: 계약 막 한 시점.
0: 계약 막 하고 나서
1: 그때부터.
0: 네네.
1: 처음엔 시행사랑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싸워야 할 상대가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0: 예, 예, 예. 그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그 서로 다른 회사예요. 예. 다른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돈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를 잘 썼니 못 썼니 해가지고 싸움의 방법이 그 시공사가 공사를 보이콧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이 10개월이 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날짜를 못 맞추게 된 거죠. 못 맞추게 돼서 그 공사 중에 입주 그 사전 방문 행사라고 있어요.
1: 네네.
0: 그 행사를 가보니까 짓다 망 걸 보여주다시피 했어요.
1: 어떻게 된 상태가?
0: 예. 바닥 공사도 안 돼 있고 현관에 들어가면은 시멘트에 다 예를 들면 그리고 벽지 이제 대리석도 안 발라도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그렇게 보이콧을 하다 보니까 중단한 게 많아서
1: 그게 좀 시행사랑 시공사랑 또 갈등이 분쟁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개월 늦어가면서 겨우 했는데 그 3개월이 원래 도가 되면은 이제 늦어지면은 계약 해지가 해야 된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있어요. 그 약정이 돼 있거든 그렇게.
1: 네네네.
0: 그걸 약정 해제라고 해요.
1: 네.
0: 그런데 그날 12시가 탁 넘어가면 3개월이 이제 지연된 거죠.
1: 예.
0: 그럼 계약 해지가 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하고 무슨 수를 썼는지 그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1: 네.
0: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1: 사용 승인이 났군요. 네.

0: 거기 어떻게 임시 사용승인이 나요?
1: 그러니까요.
0: 아, 진짜 황당하셨겠네요. 네,
1: 황당했죠. 그러니까 사용승인이라는 것도 이제 준공이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고
0: 네.
1: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됐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원래 집을 덜 지었는데 네. 이미 그 날짜에 맞춰서 집 팔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0: 그럼 지자체를 상대로도 싸우셨어요?
1: 그렇죠. 네.
0: 아.
1: 자, 그러니까 적들이 계속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로 살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동별로.
0: 네. 예.
1: 그걸 악용해서 사용 승인으로 이제 해서 입주를 해서 그 계약서의 약정 해제를 피해가는 거죠.
0: 네, 네.
1: 그때 또 나타나는 게 새로운 적, 기획 변호사 이게 나타납니다.
0: 아.
1: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3개월이 넘어 네. 해제가 되잖아요.
0: 네.
1: 아, 이 정도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유혹을 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때 막
0: 아, 주민들을 편해서 아 이거 계약 해지 시켜주겠다 하고 이제 우리 기획 부동산은 제가 들어봤는데 기획 변호사가 또 있어요.
1: 걔네들이 이제 또 나쁜 짓 하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쪽에서 거기 이제 변호사가 계약 해지 된다는데 사람들은 그냥 절반이 떨어져 내가 안 된다 어렵다
0: 분열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1: 없죠. 그래서 예. 반토막이 났어요.
0: 네.
1: 한 천여 명이 글로 갔어요. 결론적으로는 다 계약 해제가 패소하고 연체로 이제 두드려 맞게 됐고.
0: 아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소송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네. 따로따로 소송을 네. 하시는
1: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계약 해제는 나중에 해도 된다 늦지 않다. 가서 당했죠. 변호사한테.
0: 아, 그러니까 변호사 빚만 물어주고 계약 해지는 못했겠네요. 네.
1: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하면은
0: 예.
1: 한 집에 얼마냐. 그럼 한 집에 뭐 8억 정도가 원금이다. 그러면 그걸 하려면 0.5% 인지를 갖다 붙여야 돼요.
0: 그럼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 500만 원씩.
0: 아.
1: 그 인치대까지.
0: 네.
1: 근데 이제 항소할 때는 1.5배.
0: 아.
1: 그다음에 상고할 때는 또 2배. 이렇게 되니까 한 집에 많이 낸 사람은 2천만 원씩.
0: 변호사는 수십억을 챙겨가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름은
0: 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1: M이라고
0: 네.
1: 한 변호사가 있는데
0: 네.
1: 예, 그 변호사가 우리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데를 한 50군데를 해갖고
0: 네.
1: 그 걷어서 닭 지고 도망갔어요.
0: 해외로 갔어요.
1: 그러니까 아, 이런 변호사를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적이야.
0: 그렇군요.
1: 예, 제가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0: 네.
1: 예, 창조해낸 게 있어요. 비책 1번
0: 네.
1: 해가지고 그 잔금 그 소송을 해놓고 잔금 상계 소송이라는 말을 갖다 창조해냈어요.
0: 잔금 상계.
1: 상계.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우리한테 잔금을 내라.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
0: 네.
1: 근데 우리는 손해가 1, 2, 3, 4, 5 이렇게 많다.
0: 네.
1: 그 손해를 다 합치니까 잔금을 넘어선다.
0: 아, 그러니까 손해 이거 하나당 여기 잔금 낼 거에서 얼마 제하고
1: 다 전부 합쳐보니까
0: 예.
1: 잔금 낼 거를 넘어선다. 그래서 낼 잔금이 없다.
0: 네.
1: 그러니까 네가 낼 잔금이 없으니까 채무 보전제 소송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0: 아, 그 이제 잔금 상계 작전을 세우셨군요.
1: 네, 예,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사례더라고요.
0: 아.
1: 보니까.
0: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 그 인정을 해주냐 마느냐
1: 그렇죠.
0: 하는 게 있잖아요.
1: 그게 이제 1심하고 1심, 2심, 3심까지 가야 결론이 나잖아요.
0: 네.
1: 그럼 3년 이상은 갈 거란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지금 당장 이제 걔네들은 잔금 당장 입주시켜야 돼요. 근데 그 3년이나 그 3심 갈 때까지는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 방어책이 되는 거죠.
0: 그동안은 이제 안 불어요?
1: 이제 안 불었죠.
0: 아, 소송 중에는.
1: 네.
0: 예, 그렇군요.
1: 그 소송 중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겁나는 게 일반 회사원들이 신용불량자 되고
0: 네.
1: 재산 압류되고 막 이런 거를
0: 이게 그냥 얘기하시지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일이에요.
1: 그렇죠. 그래서 예. 사람 설득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0: 3000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동의를 했는지 여쭤봐도 돼요?
1: 그걸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 3000세대에서 분양이 원래 90% 됐어요.
0: 네.
1: 그럼 나머지 이제 3927, 2700세대 중에서 신동화 직원 이름으로 된 게 360개가 있어요.
0: 아.
1: 또 허위 분양이 그것도 계약 해제, 기획
0: 변호사한테 간
1: 1,000명 갔죠.
0: 네.
1: 1,300 남았죠.
0: 네.
1: 거기서 이제 카페를 모르는 인터넷을 모르는 노인
0: 네.
1: 세대 하고 이렇게 빼니까 한 700세대가 이제 700세대가 장금 거부를 동참을 한 거예요.
0: 그런데 국세청이 아파트를 압류하는 자, 적이 있었다면서요?
1: 시공사의 직원 물량이 360개 있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게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시공사 직원 이름입니까? 처음에는 왜 직원 이름을 했냐? 그는 분양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분양을 못 이제 안 하고 직원 이름 갖다 도용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심지 사용승이 났으니까 거기다가 잔금 내야죠. 그다음에 중도금 이자 있죠.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 이름 갖다 쓰고 나서 잔금을 갖다 내니까 600억이 필요해. 잔금이.
0: 네.
1: 그다음에 달달이 중도금 이자가 되니까 한 달에 5, 6억씩 이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공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를 없애버리자. 작전을 세우고, 대주단으로 등극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일부러 망하게, 일부러 하려고, 이제, 일부러 파산을 하는 거.
1: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살려고 네. 시행사를 없애려고 네. 계획을 잡고, 그 새마을금고연합회라는 해서 또 PF 대주단 8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은행연합회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의견 일치할 때 자꾸 삐딱선을 타니까 그쪽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대주단이 됩니다. 은행에 반열에 올라가. 거기서 이제 그 파산을 시킨 거예요. 파산시키는데 파산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행사가 파산해요.
0: 네.
1: 시행사가 파산을 하면 뭐가 이제 대신하냐 하면 파산 회생법원에 가서 파산 관제인이 이제 선정이 돼요.
0: 네.
1: 파산 관제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빚잔치 하는 사람이에요.
0: 그렇죠.
1: 받을 돈 받고 예. 줄 돈 주고 해서 정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국세청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우리 잔금을 받아서 시행사가 납입하지 못한 세금을
0: 네.
1: 납입하려고 먼저 1차로 우리를 속였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입금을 안 시키고
0: 네.
1: 잔금을 국세청에다가 반을 내면 소유권 준다고 이제 거짓말 치더라고요, 국세청이.
0: 이제 뭐 어디를 믿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그 이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시행사하고 합의 보고 입주한 게 입주 합의서라는 걸 다시 만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는 분양 계약서에 앞서는 거예요. 신법은 네. 국법보다 앞선다라는 예.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0: 입주 합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입주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잔금을 안 내고 입주하고 나중에 판결이 다 남은 손해배상 소송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거 남은 우리가 받을 게 나오잖아요.
0: 네.
1: 그거는 빼고 준다.
0: 예.
1: 그 정신으로.
0: 아, 그게 성공이네요. 네. 그 합의를 이끌어내신
1: 합의를 이끌어낸
0: 게.
1: 거죠. 우리는 대신 잔금을 안 내고 입주하는 최초 사례가 됐고.
0: 네.
1: 나중에 이제 이 소송이 정리가 되면 빼기 더하기 해가지고 주는 걸로
0: 네.
1: 합리적인 합의서죠.
0: 근데 빼기 더하기 해서 이제 결국은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15년 동안 50건이 넘는 소송을 지금 이 단시간에 얘기하기는 너무 복잡한 부분이지만.
1: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잡한 거를 성공했는데 사실은 잔금 청구 소송을 파산관제인이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0: 네.
1: 그럼 이거 손해배상금을 그 10가지를 소송하길래면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밖에 그 판결이 안 나요. 우리나라
0: 그러니까요.
1: 사례를 보면.
0: 예.
1: 그러면 그 매덕 2, 3억 되는 잔금하고 그 몇천만 원밖에 안 될 텐데 다 합쳐봐야 그럼 잔금을 거의 내야 90% 이상 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잔금을 갖다가 다 없애기 위해서 계약 해제 소송으로 대응했어요.
0: 아, 다시 또 계약 해제로.
1: 네, 얘네의 반소를 했을 때 잔금 내놓으셔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파산관제인이.
0: 네.
1: 네. 네, 나는 계약 해제됐다. 그럼 잔금이 없다. 이런 걸로 이제 논리를 이제 대응을 했죠. 그래서 그걸 다 이겼습니다.
0: 야, 어쨌든 이 15년의 지난한 기록을 이제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입주민들은 어떻게 평온한 일상을 찾으셨어요?
1: 네, 그렇죠.
0: 아, 다행입니다. 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게 제일 힘든 게 불법이다라는 게 확실하면 싸우기가 편한데
1: 네.
0: 불법이 아닌 경우와 맞서서 싸우는 게 되게 힘드셨다고
1: 그렇죠.
0: 들었어요.
1: 네네. 예. 그게 뭐냐면 시행사가 파산하는 것도 합법이죠.
0: 네.
1: 파산해서 파산 관제인이 지정되는 것도 합법이죠. 근데 파산 관제인이 잔금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것도 합법이죠.
0: 예.
1: 그런데 나도 그러면은 이거는 해제가 됐으니까 잔금 줄 돈이 없다라는 것도 합법이요. 합법 대 합법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할 때 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새벽기도 를 6개월 동안 다녀가면서
0: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1: 승소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50개 소송이 다 그걸 쫓아가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제목이 집으로 가는 먼 길입니다.
1: 네.
0: 15년 걸리셨어요. 15년.
1: 네네.
0: 이런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1: 네.
0: 하고
1: 네.
0: 이제 분양받으려고 꿈꾸는 분들도 계실 텐데
1: 네.
0: 분양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안 당하려면
0: 네.

0: 내용을 다 확인해 봐야 돼, 일일이.
1: 꼼꼼하게 봐야 된다.
0: 봐야 되고, 제가 이제 건의 드릴 거는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허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 승인을 냅니다. 사업 승인 낼 때 얘들이 거짓말을 다 나열해 가지고 한 거 그냥 도장 찍어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확인도 안 하고.
1: 바쁘셔서.
0: 바쁘셔서. 네. 바쁘셔서 그렇게도 바라. 바쁘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0: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그 사업 승인 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1: 사업 승인 실명제. 네네네. 아이디어네요.
0: 네. 그거에서 네. 그 해당 시장. 네. 고양시면 고양시장. 그다음에 주택국장.
1: 근데,
0: 과장.
1: 근데 너무 벌벌 떠시느라 승인을 안 내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부작용도 아니, 그건, 염려됩니다.
0: 아니죠. 그거는 이제 승인을 네.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몇천억의 돈이 걸리고 이게 우리 것만 해들어도 2조 3천억이에요.
1: 아, 예.
0: 그걸 함부로 승인 내주고 응?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태까지 뭐 다 겪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선분양 제도는.
1: 선분양 제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0: 그렇죠. 네.
1: 예, 근본적으로.
0: 한 번에 후분양으로 바꾸면 또 잘 안 될 테니까 절충안을 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지금 안 그래도 주택이 부족한데 못 짓는다는 소리가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참 주택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정말 15년 동안의 소송이 큰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0: 네.
1: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네,
1: 네. 네.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이종수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된 부산 중부와 서부, 경남 양산과 창원, 김해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까지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전북 동부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서해상에도 바다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낮 기온 서울 34도, 전국이 31도에서 38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7.2도, 현재 습도는 77%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의 낮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는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관측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최고 기온 40.3도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 기후통계에 사용되는 관측에서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온열질환자 76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북 김제의 90대 여성과 경북 울진의 80대 남성입니다. 이로써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양수산부가 오늘 오후 6시부터 고

0: 수온 재난 예 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원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서남해안쪽 만등 6개 해역의 고수온 경보를 16개 해역의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69.68포인트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17.9포인트 하락한 644.78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1437.4원에 마감했습니다. 초단기 미수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반대 매매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 1,9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수금은 지난 23일 석 달 만에 처음으로 1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하루 만인 24일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다시 늘고 있습니다. 미수금을 갚지 않아 반대매매 처분된 주식은 어제 611억 원 상당으로 전날의 4.5배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보안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 수사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할 수 있어서 민주당은 내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직을 걸고 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이같이 말하고 보안수사권 폐지로 지난 80년간 누리던 국민 권리가 강탈당했다며 다수를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개정안에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국회에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법안 날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소방청은 오늘 오후 4시 반 기준으로 구마모토 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대피한 주민은 9,4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18,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79,000여 가구의 물 공급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공습 재개에 대응해 미국 시설에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각 30일 중동지역에 있는 미국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 시간으로 이날 새벽 대이란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식별된 비행체는 훈련 중인 미국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전국 상당수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미국이 외국산 첨단 로봇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외국산이라고 못 박았지만 사실상 중국산 로봇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외 로봇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에서 첨단 로봇을 둘러싼 미중 갈등 양상 짚어보겠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고요.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에 반대하는 야권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7월 3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국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1: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선거 관리 그리고 보안 문제까지 함께 특검이 폭넓게 수사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예. 먼저 본회의 표결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재적 의원 228명 가운데 22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반대표를 던진 건 개혁신당의 이준석 그리고 이주영 의원 이었는데요. 예. 특검 추천권을 우리 개혁신당이 가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네. 특검이 수사한 대상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지방선거 당시에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나 또 부족한 상황에서도 개표를 강행한 건 아니냐 이걸 좀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거 통계가 조작됐다 이런 의혹이 좀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여기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관위 서버를 포함해서 선거관리 시스템 보안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요. 그리고 운영이 또 부실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선관위 직원의 부정 채용이나 뭐 자녀 특혜 그리고 외유성 출장 같은 조직 내부의 비리 문제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계속 요구해왔던 게 선관위의 서버 수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수사도 사실상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야가 막판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원래 부정선거 조장이 좀 더 확산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좀 수사 범위를 넓히는 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그런데 계속 의혹을 좀 덮어두는 것보다는 특검이랑 또 재검표를 통해 해서 확인하고 끝내자 이런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자 선관위 특검법은 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네. 보안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관건인데요.
1: 그렇죠.
0: 일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죠.
1: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먼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수사 주체를 사법 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거나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게 검찰의 권한을 좀 줄여서 수사의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도 높이고 범죄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의 첫 토론자로 나섰던 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이 있다고 불을 없애고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옮기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서 규탄대회도 열고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쯤에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고 표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0: 네. 자, 이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네. 있습니다. 아, 이제 필리버스터 또 주자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1: 그렇죠.
0: 무소속 한동훈 의원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고, 몇 번째 주자로 넣을 것인가?
1: 네.
0: 그 국민의힘에서 이게 이제 결정하는 모양이죠.
1: 네. 네.
0: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한동훈 의원이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 순번이 문제인데요. 필리버스터는 보통 제1야당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하고 또 이후에 교섭단체 또 비교섭단체 순으로 발언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섭단체의 목소리 돼 있어서 지금 예. 12번째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13번째 순서를 받았고요. 문제는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면 국회가 강제로 끝낼 수 있다는 점인데
0: 예.
1: 앞순번 의원들이 한두 시간을 넘어서 한 3, 4시간씩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의원들은 아예 연단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이랑 만나서 후순위에 서서 내가 연단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상 기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아쉬움을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주영 의원실에 확인을 좀 해봤는데 비교섭단체 서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섭단체 소속이 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좀 중요한 사안이라도 순번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비유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관심을 모았던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앞순번에 좀 세워주느냐 이거였거든요. 사실 그 예전에 사례를 좀 보시면 2차 종합특검법 통과 때 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첫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간 공조가 돼서 가능했던 건데 이번에는 공조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취재를 좀 해보면 아무래도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끌고 나가야 할 이슈인데 자칫 한동훈 의원한테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주도권 뺏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또 설명을 하는 거는 한동훈 의원

0: 해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어떻습니까? 이게 좀 관측이 좀 조심스럽게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1: 네. 그런 전망이 일부 나오기는 하지만 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좀 정치권의 중론인데요.
0: 예.
1: 조갑재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정부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좀 보면 국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우려가 많이 반영됐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0: 예.
1: 사실상 정부가 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좀 내비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는데 이 법안 사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법안인데다 대통령이 여기서 거부권을 좀 행사하게 되면 여당은 물론 좀 지지층 내부에서도 큰 혼선 생길 수 있다. 이런 전망 함께 나오고요. 더구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거부권 자체가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 기류랑 정치적 부담을 좀 종합을 해보면 실제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갑론을박은 있지만은 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1: 네. 예.
0: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정윤경 기자가 이제 그 문에 귀를 대고
1: 네.
0: 안에 들려오는 상황을 취재하는 이른바 이제 귀대기 보도라고 했는데
1: 네.
0: 전해진 소식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이제 권영진 의원이 잡았다
1: 네.
0: 그 내용을 전해주셨고
1: 네.
0: 예 결국 이제. 징계위에 회부가 됐죠?
1: 네, 그렇습니다.
0: 사과했다면서요, 오늘?
1: 네, 오늘 이제 권영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권 의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변명의 여지 없는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나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를 했고 의원 그리고 당원 국민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도 좀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비공개 의원총회는 기자들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번엔 좀 달랐는데 권영진 의원실이 의원총회에서 한 사과 발언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거의 실시간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기자들도 바로 사과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보도를 좀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좀 알려지고 있고 또 권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조롱보다 또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책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좀 털어놨습니다. 앞으로 좀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도 했는데
0: 예.
1: 이제 관심은 권 의원의 사과가 징계위원회에게 징계 수위 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넘겨가고 있습니다.
0: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입단속에도 나섰다고 하는데
1: 네.
0: 어떤 일인가요?
1: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윤리위 내부에서 무슨 얘기 오가는지 밖으로 계속 알려졌거든요.
0: 예.
1: 그렇게 보니까 이제 위원장이 유출하면 해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윤민우 위원장은 윤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비밀 유지 어기면 당대표한테 해당 윤리위원의 해임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최근에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는 내부 갈등이 사실 공개적으로 표출이 됐거든요. 일부 윤리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면서 윤리위원장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언론 인터뷰까지 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리위원회의 내부 논의가 계속 유출되는 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고요. 윤 위원장도 사실 이런 상황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윤리위와 관련한 논란은 이제 여기서 좀 끝이 아닌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윤리위원 두 명을 좀 새로 임명하기도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도 사실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건 또 아니었습니다.
0: 예.
1: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반대표 던졌고요.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표를 좀 던졌다. 그래서 이제 결국 윤리위원 숫자는 채웠는데 당내 갈등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1: 네.
0: 전당대회 TV토론회가 어젯밤에 열렸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1: 사실 정책 토론이라기보다는 누가 더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사람이냐 이걸 놓고 좀 맞붙은 토론이었다 이런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김민석 후보 그리고 정청래 후보 간의 신경전이 되게 치열했습니다.
0: 예.
1: 개파 정치를 놓고 좀 공방이 이어졌는데 김민석 후보는 친

0: 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이랑 함께 움직이는 걸 보고 구태정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정 후보는 여기에 맞서서 오히려 김 후보가 더 많은 사람이랑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눈에 띈 거는 명청 갈등이 토론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건데요.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에 대해서 침묵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정 후보는 누구를 비판해야 친명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전략을 썼는데요. 두 후보 간의 싸움에 좀 끼어들기보다는 당청 갈등 그리고 개파 싸움 끝낼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오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0: 네.
1: 홍명보 전 감독이 출석했죠.
0: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좀 주목됐던 건 좀 빵집 면접 논란에 대해서 좀 입을 연 건데요.
1: 예.
0: 빵집 면접이 뭐냐면 홍 감독이 당시에 현직 K리그 감독이라는 이유로 다른 후보들이랑 달리 심층 면접 안 거치고 경기도의 한 빵집에서 축구협회 관계자의 설득을 받고 대표팀 감독직을 제안받은 일, 그걸 얘기 하는데
1: 예.
0: 이 과정이 좀 알려지면서 절차적 공정성이 좀 시비가 붙었고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 전 감독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는 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몽규 전 회장은 현대축구협회 고려대 카르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내가 선임한 대표팀 감독 가운데 고려대 출신은 극소수다, 카르텔 의혹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1: 예.
0: 또 벤투 감독이랑 재계약 무산된 데 대해서도 협회와 계약 기간 놓고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당초 취지랑 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이런 아쉬움도 좀 있었는데요.
1: 예.
0: 감독 선임 절차 혹은 또 협회 운영 문제를 따져볼 시간에 월드컵 당시의 선수 기용 문제 그리고 경기 문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 아니냐, 본질 흐린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이제 문구대로 하면 외국산 로봇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1: 네.
0: 외국산.
1: 예.
0: 예. 갑자기 이 로봇이 왜 등장하는지.
1: 그러니까요.
0: 예.
1: 이게 지금 뭐 우리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인간형 로봇. 이거하고 뭐 사족보행 로봇. 우리 뭐 걸어다닌 로봇
0: 강아지처럼 이런
1: 거 있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런 지금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외국산 전면 금지한다라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요거 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인버터라고 해서 재생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원하고 배터리를 전력망하고 데이터센터 장비 연결하는 게 있는데 인버터도 같이 수입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이유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로봇 기기가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 데이터로 악의적인 행위자가 미국인을 감시할 수도 있고 외국 정보기관 역량도 강화될 수 있고 원격으로 이 정보를 로봇이 탈취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0: 네.
1: 인버터도 비슷한 이유로 이제 금지를 한 건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다. 이렇게
0: 예.
1: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외국산에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 업체도 형식상 규제 대상이에요.
0: 그렇겠죠.
1: 예, 예. 근데 이제 로봇 요 규제는 이제 뭐 국방부, 뭐 인버터는 국가안보나 국토부가 보고 이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 승인을 내리겠다.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외국산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대충 예상은 하죠. 아, 이 외국산 하면 이제 일단 중국이
1: 그렇죠.
0: 타겟이 된다는 예. 건 알고 있겠고 안보 문제라고는 얘기했지만은

0: 또 그 이면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는 짐작이 되는데 네. 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 지금 말한 뭐 휴머노이드, 인버터 말씀하셨듯이 다 중국이 아주 강세인 분야들이고요. 네. 뭐 최근에 좀 미국이 충격받을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 AI 관련해서
0: 예.
1: AI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요. 최근에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내놓은 새로운 AI 모델이 있었어요. 키미 K3라고 하는 예.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생각해보면 미국 기술 거의 빌리지 않고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중국산 AI가 있었잖아요.
0: 예.
1: 딥시크.
0: 딥시크.
1: 예예. 예. 예. 이거는 딥시크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미국 기술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 중국이 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라고는 했는데 이 딥시크의 성능이 그럼 미국산 이렇게 고급 AI와 비교해서 더 좋다고는 사실 말할 수 없었고요.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값도 싸고 중국이 자체 개발했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주목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키미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아예 목표부터 최첨단 이걸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프론티어 AI를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그 뭐 요즘 참 핫한 뭐 붐이라고 하죠. 뭐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0: 예.
1: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건 이제 생성형 AI 뭐 챗GPT, 클로드 이런 거잖아요. 이거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아예 이 AI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아예 작업까지 실행하는 그런 걸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예, 하는데
0: 비서형이라고 보면
1: 예,
0: 되겠죠.
1: 비서형. 예. 좋은 말이네요. 예. 근데 이 키미 케이스가 그런 이제 그런 AI 모델이고요. 이 지금 AI 모델은 중국 기업들이 따라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모델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서 심지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보다 여러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0: 성능이 못지않다.
1: 웬만한 이 미국의 프론티어 AI에 비해서 못지않다.
0: 예.
1: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동안 뭐 엔비디아 같은데 그 첨단 AI 사용되는 뭐 GPU 수출, 칩 이런 수출 구간 열심히 막아서 중국의 AI 고급화를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걸 보니까 진짜 중국의 격차를 우려하고 무지하게 좁히고 있네.
0: 예.
1: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0: 그렇죠.
1: 게다가 이 새로운 모델은 오픈웨이트라고 해서 오늘 어려운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오픈웨이트는 AI의 뭐 핵심 학습 결과 그다음 설계도에 해당하는 뭐 가중치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정보를 모두 자기가 학습했던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거예요. 아예.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떠냐. 이제 뭐 학습기관이나 기업이나 대학 이런 데서 보고 아 이게 어떻게 이 지식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0: 예.
1: 아 요거 보고 이렇게 조금 바꾸면 우리 쪽에 맞는 걸로 이용할 수 있겠네. 우리 쪽에 좀 더 걸맞게 약간 바꿔서 우리가 좀 더 좋게 사용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기업, 대학, 스타트업이 이걸 자기 서버에서 수정하고 학습시켜서 뭐 또 새로운 버전 AI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픈웨이트 방식으로 이제 AI 모델이 만들어지고
0: 오픈 웨이트라고
1: 합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좋은 모델 프론티어급 AI 모델을 여러 군데 퍼뜨려서 새로운 버전을 계속 만든다고 생각하면
0: 예.
1: 중국 전체 AI 생태계가 단계가 한 단계 끌어올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미국이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0: 뭐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지난번에 있었던 딥시크와는 또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것
1: 예.
0: 같습니다. 오픈웨이트라고 하셨는데 중국에서 그럼 이 오픈웨이트 전략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이게 이제 중국도 사실은 이렇게 좀 갈라서 봐요. 그러니까 오픈웨이트 전략을 웬만하면 쓰되 진짜 중요한 거는 또 가려놓고
0: 예.
1: 외국에 반출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이중 전략을 이제 쓰는 건데 오픈웨이트 전략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는 거죠. 예. 중국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면 앞으로 이 계속 중국 모델이 뿌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많이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0: 네.
1: 예전에 제가 AI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AI를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기 나라에서 혹은 뭐 특별한 지역에서만 우리끼리만 쓰면 AI로서의 성능이 사실 뭐가 소용이 있어요. 정보도 제한적이고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기반도 제한적인데 그런데 이게 퍼지면 퍼질수록 성능이 계속 올라가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델이 나중에 표준화, 한 지역의 표준화, 전 세계의 표준화가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게 AI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기업은 아예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반을 중국 걸로 좀 갖다 써라. 이렇게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어떤 지금 많이 있는 우리 AI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최고 성능의 AI를 유료 모델로 팔아서 그 성능을 강조하면서 내 거를 쓰게 만드는 거죠.
0: 예.
1: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 표준화를 시키겠다. 이런 방식을 주로

0: 많이 차용을 해요. 그렇게 시장의 기준을 만들겠다. 그런데 중국은 아예 그냥 풀어놓고 자, 내 거 갖다 써. 싼 값에. 막 바꿔도 돼. 이렇게 말하면 어느 쪽이 더 빨리 퍼지겠어요. 경계심만 없다면. 예. 그래서 이 한번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을 이렇게 다르게 잡은 거고요. 이런 중국의 노력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전체 이런 개발자들 가운데 중국 AI를 이용하는 비율이 한 40% 된다고 하고요.
1: 개발자들이.
0: 네. 그리고 미국도 심지어는 스타트업계에서
1: 예.
0: 이건 이제 추정치예요. 근데 추정치인데 스타트업계는 최대 80%가 중국 AI 모델을 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값도 싸고
0: 네.
1: 또 개발자들도 쓸 정도면.
0: 네. 개발자들도 얼마나 많은 모델을 만들어보고
1: 그러니까요.
0: 사용해보고 네. 퍼뜨리겠어요.
1: 결국 무시할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0: 네.
1: 개발자들까지 쓴다니까. 예. 자, 이 중국의 AI, AI 굴기라는 말도 좀 등장하고 있던데.
0: 예.
1: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뭐 AI 대회, 그것도 네. 아주 큰 규모로 열렸다면서요.
0: 네.
1: 대회도 열리고.
0: 예. 이게 이제 7월 중순에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있었습니다.
1: 아,
0: 이거
1: 예.
0: 미국 언론들도 굉장히 기사 많이 썼어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1: 예.
0: 이게 올해 9번째 대회예요. 그런데 중국 사실 뭐 저도 이제 중국을 많이 취재해 보신 분들, 중국에 사시다 온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AI를 도입하는 속도라든가 어떤 국가에서 이렇게 밀린다고 하잖아요, 소위. 그런 정책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AI 붐인 거예요. AI 하면 돈 버니까 온갖 기업들이 모든 무슨 분야가 됐던 AI를 무조건 장착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회. 이 큰 대회에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주석이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얼마나 좋은 걸 보여줘야 되겠어요.
1: 예.
0: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평가한 거를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200여 개 중국 기업들이 300여 대가 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시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 이번 전시회에 뭐 첨단 AI 컴퓨팅 슈퍼노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틀라스 950 슈퍼포드의 실물 전시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슈퍼노드 시스템 막 말이 어렵잖아요.
1: 예.
0: 최대 8천여 장의 NPU를 쫙 연결해가지고 조단위 매개 변수의 언어 모델 훈련 추론을 하게 만들었대요. 이게 막 과학적인 용어니까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막 다 연결해가지고 이 엄청난 AI를 그냥 초고속으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었단 얘기예요. 초대형 AI 컴퓨터를. 막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 네.
0: 화웨이 칩을 막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중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미국 너희가 우리나라에 자꾸 칩 안 팔겠다고 규제하잖아. 성능 좋은 칩 안 팔겠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연결시켜서라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의
1: 예, 예.
0: 분석에 따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이 휴머노이드의 발전 속도가 중국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마트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들이. 이런 움직이는 로봇들.
1: 마트요?
0: 예, 우리나라 마트에.
1: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마트?
0: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마트에 중국 모델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1: 아, 우리나라에도요?
0: 예, 예. 우리나라에서
1: 그래?
0: 판매를 합니다.
1: 예.
0: 예. 근데 이 로봇들이 뭐 이족 보행, 사족 보행 뭐 이런 것들이 막 전시가 돼 있는데
1: 예.
0: 저도 작년에 저희 뭐 1월에 하는 CES라고 기업 박람회들이 있어요.
1: 오, 예, CES.
0: 예, CES. 뭐 예. 많이들 들어보셨을 아니, 거예요.
1: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어요.
0: 예, 예. 예. 그 CES를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같은 취재팀에 있어서 작년에 보고 올해 두 번을 봤거든요.
1: 예.
0: 근데 작년에만 해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이 사족 보행 로봇 뭐 이런 걸 갖다 놨는데 귀여운 강아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언덕도 잘 올라가고 뭐 요 정도의 뭐 수준이었거든요.
1: 귀엽고 약간 뭐 약간 장난감스러운
0: 예, 예,
1: 느낌.
0: 예. 예. 그랬는데 올해 CES를 보니까
1: 예.
0: 사람 크기의 이 로봇들이 물론 우리나라도 뭐 현대차에서 비슷한 모델을 이제 내놓고 상당히 성능이 좋았습니다만
1: 예.
0: 이 로봇들이 거의 덤플링하고 막 옆구르기 앞구르기 뭐 물건 갖다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그 정도의 속도로 발전을 했다. 미국이 굉장히 그걸 눈여겨봤겠죠.
1: 예.
0: 미국이 늘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는 건 중국의 속도잖아요. 중국이 지금은 우리보다 못 미치지만 저렇게 발전하다간 언젠가 따라올 거야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를 경계를 하고 있고요. 이 아까 휴머노이드 수입을 막는다고 했는데 사실 중국의 AI가 진짜 무서운 건 아까 말씀드린 키미 케이슬 같은 뭐 에이전틱 AI도 마찬가지지만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제 예.
1: 로봇과 결합시키는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제조업이 강하니까 이 AI를 로봇에도 집어넣고 드론, 공장, 뭐 자율주행 이런 데 실물에 붙이는 데 굉장히 능해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뭐 뇌라고 생각할 수 있는 AI 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까 말한 것 같은 에이전틱 AI에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부딪히는 양상이었는데 아까 보면 중국은 에이전틱 AI도 어느 정도 따라왔고 뭐 피지컬 AI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하니까 미국이 굉장히 우리가 AI 강국이고 처음에 미국이 선도하는 기술 이었고 이걸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2030년까지 경제 전반 90%의 AI를 적용한다는 AI 플러스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이걸 착착 진행하는 중인 거죠. 야,
1: 구체적인 뭐 계획이 다 나와 있군요. 네. 계획이 다 있는 거고. 미국 정부 업계에서는 뭐 당연히 긴장도 할 텐데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0: 미국은 네. 이럴 때 이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중국이 정정당당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가 있나?
1: 빼돌렸을 것이다.
0: 예, 우리 기술을 갖다 어떻게든 썼을 거야라고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의심만 하고 따로 조사를 했을 텐데 이제 트럼프 정부는 조금 말이 앞서기도 하고 일부러 그러는 측면도 있습니다. 너희 긴장해. 라는 측면으로. 그래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겠다. 도난이 확인된다면 우리에게는 제재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기술을 훔치지 않았으면 저렇게 성장했을 리 없다라는 말을 이제 깔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그럼 AI 업계는 어떤 반응이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반응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AI에 대해서 경계할 만한 때는 경쟁사죠. 미국에 있는 경쟁사들. 예. 이거는 이제 싼 중국산이 막 들어오면 미국 기업이 버티기가 쉬울까를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경계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이런 업계가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AI 칩을 공급하는 업체 엔비디아 같은데 이런 데는 좀 달라요. AI가 퍼지는 거 좋지. 미국은 경쟁사 같은 거 자꾸 막으면 안 돼. 아까처럼 휴머노이드 수입 맞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가 더 좋은 AI를 만들어서 저기에 경쟁을 막아야지 자꾸 막기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칩을 더 팔아야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업계가 다르고요. 이 미국 내 스타트업 개발자들, 실리콘밸리 AI 연구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뭐 엔트로픽, 메타 저거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휴머노이드 수입 막는다는 미국 조치 이거 좀 그래. 왜냐하면 중국산이 훨씬 싸고 테스트도 지금 쉬운데 이런 걸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연구용 플랫폼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로봇을 연구용 플랫폼으로 활용을 못하면 오히려 미국의 개발 속도도 늦어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AI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들 뭐 미국산으로 다 써라. 고급 AI 던져가면서 써라 이러면 이런 개발을 하겠느냐 이거죠. 현실을 인정하고 이걸 중국 AI를 막아서는 너무 많이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또 이쪽은 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부의 이런 논란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냐면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의 문제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가 혁신 속도를 더 높일 것이냐의 어떤 대립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일단은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
0: 네.
1: 예. 뭐 싸고 또 좋은 건 들어와야지 우리도 더 경쟁력이 생기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논리도 있다는 거죠.
0: 그게
1: 거군요.
0: 개발자들의 논리입니다. 예.
1: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중국은 이제 일단 자국의 휴머노이드를 막겠다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1: 예.
0: 당연히 반대하죠.
1: 그렇죠.
0: 그래서 국가 안보를 미국이 너무 남용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하고 기술 경쟁에서 밀리니까 국가 안보 명분으로 시장을 봉쇄하고 있다. 이런 주장. 그다음에 중국 기업에 대한 이거는 일방적인 차별이다. 그런데 결국 미국도 싸고 좋은 우리 물건을 못 써서 우리 거 통제하면 너희만 손해일걸? 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1: 네.
0: 미국이 철회를 하지 않으면 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도 조치를 하겠다. 미국이 안 사? 그러면 다른 나라에 팔면 되지. 이런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1: 네.
0: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는 좀 이런 소리도 있다고 해요. 미국이 중국 휴머노이드를 안보 위협으로 지금 본다고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를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우리 아. 기술력이 그만큼 인정받는구나. 라는
1: 저 친구도 반응도. 우리를 무서워하는구나. 예. 아.
0: 드디어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됐구나라는 예. 거를 내부 선전용에 좀 이용할 수도 아하. 있고요.
1: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AI 거품론 네. 얘기가 요즘 최근 들어서 또 더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우리 지금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사실 이제 폭락을 또
0: 그렇죠.
1: 했거든요. 그,
0: 마음 아프신 분들이.
1: 예, 그 배경에는 AI 거품론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0: 네.
1: 예.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0: 네 맞아요. 이 AI 거품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과연 AI 거품이 그대로 사그러들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좀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냐에 뭐 우리가 미래를 딱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나오는 우려가 그럼 AI가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가서 그냥 거품이었을 뿐이겠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우려는 AI가 완전히 쓸모없다는 거라기보다는 뭐 데이터 센터 전력망 AI를 백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천문학적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성과를 내서 어떻게 회수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술력에 대한 의심보다는 저 AI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이게 산업으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되냐가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데가 오하이오에 이제 오픈 AI가 임차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예요. 이 오픈 AI가 이 이제 오하이오에 건설하는 그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뱅크 계열사에서 이제 임차를 했어요. 근데 이 돈을 어디서 대줬냐면 엔비디아에서 대줬습니다.
1: 아,
0: 엔비디아가
1: 예.
0: 이 오픈에 아 돈을 대준 게 아니고 보증을 한 거예요.
1: 보증을 사는
0: 예, 예,
1: 거죠.
0: 보증을 사는
1: 아,
0: 거죠. 예예. 예. 엔비디아가 오픈 AI 임차 계약 사업 자금 조달을 이제 보증하는 바반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아직 협의는
1: 오픈 AI는 그 돈이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예. 그 임차를 어쨌든 돈을 빌렸으니까
1: 빌린 거에 대한 보증.
0: 예,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칩을 팔아야 되는 회사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그런데 자기네들이 칩을 팔고 이걸 보증해 준다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모가 최대 2,50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초기 단계라고 하니까 정확히 이게 맺어질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오픈 AI가 지금 20년간 이 시설을 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센 보증을 금융회사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돈을 빌려줘서 과연 될 거냐. 금융회사들이 안심을 못하니까 센 보증처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1: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의심하는 거죠.
0: 예,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현금 창출력이 제일 좋은 엔비디아를 보증 세워야 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상황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말씀드린 것 따르면 엔비디아가 AI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대출이나 M차 계약 보증해주면 고객들은 그 이제 고객사 오픈 AI 같은 그 회사들은 그 돈으로 엔비디아 GPU 칩을 구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좋게 보면 아 이렇게 AI 성장이 계속 돌아가고 선순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고객에 돈 주고 자기 제품 사게 하는 그렇죠. 엔비디아가 그런 쪽으로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굉장한 리스크는 만약 수익이 이게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러면 데이터 센터 사업자, 오픈 AI, 금융회사, 보증선 엔비디아까지 다 이 위험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 자금난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계속 AI 기업들이 굴러갈 실탄이 지금 넉넉한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예,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연합체가 출범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0: 네.
1: 예, 이건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0: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스페이스X 뭐 이런 40여 개 기업하고 기관과 손을 잡고 지금 사이버 보안을 위한 인공지능 연합체를 출범을 했어요.
1: 예.
0: 근데 이게 보면 보안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AI를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혁신과 보안에서 뒤처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연합체를 구성하자. 이런 이제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도한 데가 엔비디아잖아요.
1: 그렇죠.
0: 왜 이런 연합체를 주도했겠냐. 엔비디아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칩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AI 모델을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모델을 계속 폐쇄적으로 가는 어떤 미국 기업들의 상황보다는 계속 배포하고 개방하는 이런 모델을 지금 주도하면서 이런 계속 연합체 같은 것도 꾸리고 배포하자는 심리인 건데 요 연합체에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 엔트로픽 이런 대표적인 그 폐쇄형 AI 기업들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이들도 다 지금 서로의 이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습을 저희가 쭉 관찰해 보면 과연 AI 시대의 새 표준을 누가 만들 건가라는 굉장한 쟁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1: 그 중에서 또 일부는 도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워낙 예, 지금 예. 많기 때문에. 예.
0: 인터넷 시대 처음 들어갈 때랑 비슷합니다.

0: 비슷한 것
1: 그러니까요.
0: 같아요.
1: 그러니까 옛날에 예. 뭐 검색 엔진들 많았는데 지금 몇 개 안 남았잖아요.
0: 맞아요. 예.
1: 알겠습니다. 워싱턴 리포트였습니다.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영남 지방 특히 양산의 기온이
1: 깜짝 놀랐어요.
0: 40도를 넘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넘어간 거 이게 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뭐 지금도 덥긴 하지만 더 더워질 수 있다고요.
1: 예. 지금 한반도에서 더운 이유는 두 가지의 고기압. 약 상공 한 12km에 있는 티베트 고기압이랑 5.5km 상공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겹이 이불처럼 이렇게 한반도를 덮고 있어가지고 뜨거운 공기가 못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서풍이 불면서 공기가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더 건조하고 뜨거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과 경북 등의 동쪽의 기온이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0: 예.
1: 근데 다음 달 3일쯤부터 바람이 바뀌어요. 동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0: 예.
1: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충청 등의 서쪽 지역의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34도 안팎의 기온을 서울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0: 예.
1: 다음 주 예상은 37도 정도 될 것이다. 네,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지금도 더운데 이제 더
1: 네.
0: 더워질 거란 얘기인데
1: 네.
0: 지금 열대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 예.
0: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1: 네. 그러니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폭염 중대 경보가 실제로 실제 기온이 39도 이상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이어질 때 그런 것이 예상이 되면 발령이 되는 경보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서울의 최고 기온은 37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괌 동쪽 해상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기압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서울의 기온이 1, 2도가량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태풍이 뜨겁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고 오히려 구름과 비를 몰고 오면 기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온이 밤에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8일 연속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제가 기상예보를 보니까 서울 지역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폭염과 열대야가 유지되거나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염은 장마가 끝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지금 폭염이 찾아온 상황인데 언제 끝날지 얘기를 못 해주겠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거든요.
0: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0: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1: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사실은 일하시는 분은 낮에 야외 활동을 줄이려고 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좀 줄이시고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에어컨을 거의 하루 종일
1: 네.
0: 켜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이제 얼마나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온라인에서도 계속 얘기가 올라오고 있다고요.
1: 네. 실제로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줄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이제 기기를 설치해야 되긴 한데요.
0: 예.
1: 하루하루 내가 오늘까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달 사용량이 411kWh라서 며칠만 버티면 된다. 뭐 700kWh가 넘었지만 1000kWh만 넘기지 않겠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근데 여름용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300kWh가 기준 300kWh까지 이하까지 그다음에 300에서 450 그리고 450에서 초과되는 이 세 단계의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데 누진이라고 하는 게 단계로 올라가면 요금이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0: 네.
1: 그래서 450kWh를 넘기면 전기요금 단가랑 기본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구간만은 넘기지 말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너무 더워서 전기요금을 감소하고 나는 못 참겠고 에어컨을 켜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사용량이 1000kWh를 넘기는 슈퍼유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예. 전기요금 좀 아끼면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뭐
1: 예.
0: 비법이랄까요?
1: 비법까지는 아니고
0: 예.
1: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온도를 많이 낮추기보다는 26도에서 27도 정도 맞춰놓고 서큘레이터나
0: 예.
1: 선풍기를 통해서 찬 공기가 이렇게 골고루 돌게 하면 효율이 좀 좋아질 수 있고요. 낮에는 햇빛이 강하니까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실내 온도가 오르는 걸 조금 막아주고

0: 거북이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이런 가전제품은 예전에 많이 쓰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용품들이 늘어나면서 누진제 자체를 손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기기를 제가 보니까 콘센트에 몇 개가 꽂혀 있나 집에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1: 예.
0: 진짜 많더라고요. 쓰고 있는 그렇죠. 전자제품이.
1: 요즘 또 충전기도.
0: 또 많이 꽂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한국전력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름철 전기요금은 이게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이것마저 누진제마저 완화를 하면 크게 완화하면 전력 사용이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폭염이 계속되고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 못해서 배출이 안 되면서 장기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1: 예. 일본 지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가 34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0: 네.
1: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사망자 숫자하고 이 지자체죠. 구마모토 현에서 집계한 숫자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0: 네.
1: 왜 그렇습니까?
0: 일본 정부에서 사망자를 앞서서 28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1: 예.
0: 구마모토 현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다른 게 사망자를 집계하는 경로도 다르고 발표 시점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경찰, 소방당국이 확인한 인원을 취합해서 발표하고 말씀하셨던 구마모토현은 시정총 같은 기초지자체의 집계를 모아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구마모토현의 발표는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너무 덥고 또 단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진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확인 절차를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최종 수치는 같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 예. 네, 일본도 아주 덥잖아요, 지금.
0: 네, 폭염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1: 이재민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0: 네. 네. 지금 이제 문제는 날씨가 너무 더운 폭염인데다가 실종자 수색 작업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긴 하고 있는데 규모 4예산 5 정도 여진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 붕괴 위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7만 4,800가구 단수 그리고 2만 3천 가구의 정전이 발생을 해서 물과 냉방기기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대피소가 너무 덥고 힘드니까 이재민들이 에어컨을 쓰려면 차 안에서 지내시는 경우들도 어허. 있는데 그러면 계속 시동을 켜야 되고 그러면 휘발유 공급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급수차를 추가로 보내고요. 전원차를 배치를 해서 냉방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진 구조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이재민 숫자가 많기 때문에 폭염, 탈수, 열사병, 위생 같은 2차 피해도 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더위와의 싸움도 문제군요. 네. 한 공공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한 취업준비생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편지를 전달했다면서요.
0: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최근에 직원 채용을 했거든요. 근데 면접에서 지원자들에게 면접비와 함께 응원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건넸습니다. 경력직하고 신입직을 합쳐서 이번 면접에 173명이 참여를 했는데 면접 끝나고 나서 지원자들 편지를 받았대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었냐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원자의 하루하루를 항상 응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용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여기까지 시험을 준비하러 온 사람들이 들인 시간과 노력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1: 예.
0: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가 됐어요. 반응을 보니까 긴장했던 마음이 풀렸다. 면접자를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저도 예전에 막 신입사원 면접 보러 다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0: 네.
1: 편지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입사가 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1: 그렇죠.
0: 서류 시험 면접까지.
1: 여러 군데 보고.
0: 예. 네, 그리고 이제 시험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거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1: 예.
0: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 교통비, 숙박비, 준비 시간, 비용하고 에너지 뭐 이게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인데
1: 옷도 사 입어야 되고.
0: 예. 그렇죠. 떨어지면 예. 모든 그 과정과 준비했던 자신의 노력이 허사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런 부분을 존중해줬다라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1: 예.
0: 많은 비용을 들인 건 아니지만 저는 어떤 홍보나 어떤 설명보다도 이 편지 한 통이 그 채용에 대한 인상을 바꾸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점에 있어서 작은 배려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1: 맞습니다.
0: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또 합격하게 되면 두세 군데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맞아요.

0: 그러면 이런 회사를 꼭 가고 싶을 것 같아요.
1: 마지막 선택의 예. 상황이 오니까요. 예.
0: 요즘 뭐 생활 인구라는 게 새로운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 인구랑 등록 외국인 같은 상주 인구에다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 지역에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을 더하는 건데요. 예. 올해 1분기에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89곳의 월 평균 생활 인구는 2,382만 명이었습니다. 설 연휴는 2월에 있었는데 그때는 체류 인구가 2,098만 명에다가 등록 인구를 확인해 보니까 484만 명이니까 등록 인구의 4.3배를 기록을 한 건데요. 네. 주민 수는 지금 줄고 있지만 관광, 뭐 축제, 업무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머무는 시간이 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은 많아졌다라고 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0: 인구 자체는
1: 늘지 않았습니다.
0: 작지만 예. 막상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뭐 관광지나 아니면 네. 최근에 뭐 영화에 등장했다거나
1: 맞아요.
0: 그러면 엄청나게 가시잖아요.
1: 경기도 화천 같은 경우 사천호 네. 축제 열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0: 최근에 그게 어디죠? 영화 나왔던데 영월이었나요?
1: 영월에는요. 네. 그 청량포 주변에 가면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0: 이 지역에 사람도 오고 와서 돈도 쓴다는
1: 경제
0: 거죠.
1: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죠.
0: 체류 인구가 한 번 방문하는데 안 그치지 않고 보통 평균 3.4일에 하루 체류 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석 달 내에 재방문율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와서 쓰는 돈들이 늘어나는 건데 체류 인구 한 명이 1분기에 평균 12만 7천 원을 카드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전체 카드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외지 방문객이 차지했다고 하니까 지방 소멸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1: 심각하지만 생활 인구를 늘리는 아이디어도 방법. 필요하겠다.
0: 네.
1: 알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 웨스트라이프의 Seasons in the Sun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된 부산 중부와 서부, 경남 양산과 창원, 김해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까지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전북 동부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서해상에도 바다 안개 끼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낮 기온 서울 34도, 전국이 31도에서 38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6.9도, 현재 습도는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할머니 선물이에요. 더울 때 들으면 시원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 할머니의 여름휴가의 문장으로 이 시간 문을 열어봤습니다. 더운 여름 바닷가에 다녀온 손자가 혼자 사는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손자는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소라를 선물하는데요. 이 소라는 할머니를 어떠한 곳으로 이끌게 되죠. 자, 이어질 이야기는 잠시 뒤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아,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40만 독자가 기다려온 혼모노 성인아 작가의 첫 기담집 인비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요. 지난 6월 23일 저희 작은 서점 편집자의 방 코너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어른들의 동심을 찾아 떠나는 시간,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멋진 여행을 가이드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창비 청소년 출판부장인 이하림 편집자, 책방 사춘기의 유지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두 분만 이렇게 딱 들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 이런 게 동심인가? 잘 지내셨어요?
1: 네. 네, 잘 지냈습니다.
0: 저희 이렇게 매주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1: 아니요, 너무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저도 즐거웠습니다.
0: 네, 두 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듣는 저희는 우리 뭐 제작진도 그렇고 저희 제작진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 알죠? 너무 이렇게 막 쉬어가는 힐링인 느낌도 들고 이 다독이 분들도 아, 어린이들의 책이 이렇게 훌륭한가 세상 많이 놀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책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0: 그쵸.
1: 네, 그래서 바다나 계곡으로 떠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 설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나 혹은 해질녘의 한적한 해변을 가만히 바라볼 때 왠지 모르게 아련하고 쓸쓸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0: 특히 휴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은 네, 항상 아련합니다.
1: 쓸쓸하죠.
0: 네, 네, 씁쓸하죠. 네. 쓸쓸한 게 아니라.
2: 다시 현실로.
1: 그래서 오늘은 여름 휴가의 찬란함과 그 뒤에 남는 여운을 동시에 담은 아주 특별한 책들을 가져왔고요. 요즘에 또 긴 글 읽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휴가 가서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또 아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글이 거의 없거나 아주 짧은 글로 이뤄진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아, 네, 정말 더 부담 없이 가슴으로 이 시간 그냥 들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여름 좋아하세요?
2: 사실은 네. 나날이 날씨 때문에 여름에 지내는 게 좀 힘들어지기는 그치. 하더라고요. 네. 또 여름이랑 겨울 굳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좀 여름에 더 많은 기억이 남기는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여름하면 특히 이제 방학과 이렇게 같이 여름 방학에 대한 우리 유년기 시절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유지연 대표님은 그러셨고 이하림 대표님도 네. 여름하면
1: 저는 여름을 좋아하는데 제 이름이 이하림인데 하가 여름하자가 네, 그래서인지 네, 여름을 좋아하고 네. 뭐 어린 시절에 여름 하면은 특별한 장면보단 좀 사소한 순간들이 더 기억나고 그리운 것 같아요. 네. 뭐 땀에 뻘뻘 흘리면서 집에 와서 냉장고로 바로 달려가서 냉장고에 막 얼굴을 막 들이밀었던 기억이나 보리차 한 잔을 꺼내서 막 벌컥벌컥 마시면 그 찡한 뭐 네. 그런 기억이나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숟가락으로 수박을 퍼먹던 그런 작은 순간들이 더 생생하고 또 애틋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겨울방학에 그 방학 수준을 내줬던 일기장은 뭔가 이렇게 허전했는데 여름방학 일기장은 뭔가 풍성하지 않았을까요?
2: 뭔가 굉장히
0: 액티브한 게 많고 네. 탐구 생활도 네. 밖에서 뭐 탐구 생활 아세요?
1: 알죠.
2: 압니다.
0: 네. 그게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주는 그죠? 네. 교육부에서 네. 제작해서 주는 탐구 생활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네. 이렇게 메워야 되잖아요. 그거 네. 굉장히 재밌는 학습지 같은 느낌. 요즘은 이제 아무튼 그런 거 없어진 걸로 없죠 요즘.
2: 방학 숙제가 아예 없어졌다고 아예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일기 쓰느라 너무 힘들었던 일기를 몰아 쓰느라 특히 그 날씨 칸을 채우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0: 근데 그거 자체가 한 권에 어떻게 보면 동화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여름과 관련된 책 이야기 나눠볼 텐데 유지연 대표님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오늘 저는 두 권의 그림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른바 여름의 낮과 밤입니다. 먼저 한낮의 여름 풍경부터 같이 즐겨볼까 봐요. 네. 네, 안녕달 작가의 할머니의 여름휴가입니다. 이 그림책은 독자들 사이에서 정말 사랑받는 작가인 안녕달의 그림책이고요. 작가 이름이 참 어여쁘죠.
0: 이거는 필명이시겠죠?
2: 네, 필명이세요. 그리고 안녕달 작가님은 얼굴도 공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네. 되게 미스테리하면서도 네, 예쁘신 분이고요. 안녕달 작가는 주로 계절에 대한 작품을 많이 선보였는데 이제 특히 여름 이야기나 풍경을 담은 그림책을 좀 많이 냈었고 또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이제 매해 여름마다 이제 매대에 책이 진열되어요. 그래서 아, 또 이렇게 여름이 왔구나를 느낄 수 있게 보여주는 작가님이기도 한데요. 첫 그림책인 수박 수영장을 비롯해서 왜냐하면 그리고 최근에 출간된 복숭아와 애벌레라는 작품까지 여름에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할머니의 여름휴가는 책 제목 그대로 여름 네. 여름에 만나기 좋은 책이고요. 어. 제가 또 아주 많이 사랑하는 그림책입니다.
0: 아, 두 분이 다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안녕달 작가의 수박 수영장은 수박 안에서 아이들이 막 수영하고 있는 그거 맞죠?
2: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작가님이시군요. 안녕달 작가님.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져오신 할머니의 여름 휴가 이 책도 아, 표지만 봐도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아, 예쁜 꽃무늬 수영복을 입고 할머니가 강아지와 함께 예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또 다른 버전들이 있군요.
2: 네 오. 이번에 어, 출간 10주년을 기념해서 네. 새로운 표지로 예쁘게 리커버돼서 출간이 아, 되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두 권 다 책을 가지고 왔는데 네. 어, 10년 만에 또 다른 표지로 독자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0: 네. 어, 얼핏 보면 다른 책인 줄 알겠어요. 오. 조금 더 많이 예전 책은 여백의 미를 좀 강조했다면 이번에 뭘 가득 좀 무슨 상징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려 넣으셨네요.
2: 여름 하면 이제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그쵸. 요소를 다 넣으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마치 여름 하면 떠오르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아. 이렇게 그려주셨고 네. 또 주인공 할머니가 지금 아까 저희 얘기 나누다 보니까 살짝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10주년 한정판 어? 표지는 할머니가 좀 살을 많이 태우셨어요.
0: 진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예전 버전은 할머니가 해를 못 받으셔서 약간 백옥 같은 피부를 지니셨다면 이 한정판에는 썬텐을 한 약간 서구 할머니 같은 느낌이
2: 맞아요. 되게 건강한 느낌이 들고 아. 약간 이렇게 따뜻한 여름 햇빛 맞아요. 느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런 좋은 기분이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이 책 그 할머니의 여름휴가 이하림 편집 작가께서도 소장하고 계신다고요?
1: 네. 저도 이 책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안녕달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새로운 할머니 상을 제시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까지는 할머니라고 하면 좀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뭐 가족을 돌보고 평생 가족을 위해 뭐 희생해 오셨다든지 뭐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셨지만 뭐 어린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준다든지 하는 그런 이미지

0: 현재에 집중하고 또 현재를 즐기는 할머니예요. 삶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즐기는 존재로서의 할머니를 그렸다는 게 정말 새롭죠.
1: 네, 우리 이제 방송 전에 왜 해외 가서 이렇게 해변가 보면 할머니들 진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비키니 입고 본인의 네. 어떤 그 외모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거니시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맞아요. 지금 그런 할머니가 그림에 딱 나오니까 너무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꽃무늬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활보할 수 있는 할머니. 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의 오늘 주인공 할머니는 어떤 여름 휴가를 떠났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네. 내용 소개해 주시죠.
2: 네,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할머니의 집이 배경으로 등장을 해요. 무더운 한낮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윙윙윙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랑 이 더위에 지친 강아지의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띵동 초인종이 울리고 누군가 찾아와요. 까맣게 살갗이 탄 손주와 며느리입니다. 바다에 다녀온 손주는 사랑스럽게도 할머니에게 바닷소리를 들려주고 싶다면서 이 소라를 건네요. 그 안에는 손자가 본 풍경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귀에 대보니까 파도소리 들리고 갈매기 소리, 개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손주가 만들어둔 모래성까지도 이렇게 상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왔다가 떠나고 다시 강아지와 남겨진 집이에요. 네. 근데 강아지가 갑자기 으르렁거려서 보니까 소라 껍데기에서 꽃게가 기어나옵니다.
1: 네? 아이고.
2: 그래, 강아지가 그래서 그 꽃게를 쫓아다니다가 소라 껍데기 속으로 쑥 들어가요.
1: 네? 어머! 아 진짜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강아지가 조그만 소라 껍데기에 쑥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할머니가 여름휴가를 떠나는 현실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판타지로 이어지네요.
2: 네. 그 앞에 나왔던 대사를 네. 봐도 네.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이 살짝 발견하셨는데 할머니 밥상 옆에 약봉투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현실적으로 할머니는 아마도 바다에 가는 게 좀 힘든 건강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런 할머니에게 여름 휴가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 손주가 주고 간 소라 껍데기를 통해서 현실과 판타지를 좀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약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판타지가 이 이야기의 사랑스러운 지점이고요. 바다 냄새를 품고 온 강아지 덕분에 할머니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휴가 준비를 합니다. 네. 아까 막 표지에 나왔던 꽃무늬 수영복과 양산, 돗자리, 수박 반쪽을 챙겨서 강아지랑 같이 소라 껍데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어느 한 시절처럼 할머니는 그 안에서 정말 신나게 놀아요. 수영도 하고 수박도 나눠 먹고 네. 살도 태우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는데요. 이렇게 여름에 좀 낭만이 가득

0: 이자 아름다운 점인데 네. 누구나 언제든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더 넓혀주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판타지로 이어진다는 게 조금 마음 짠한 면은 있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죠. 지금 독거노인이신데 이게 판타지로서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예쁜 수영복 입고 여름을 즐길 줄 아는 그쵸 즐길 줄 그 정도의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두 분도 할머니가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여름 휴가 좀 즐겨보고 싶다 이런 로망 같은 거 있으세요?
0: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네네. 건강한 할머니가 네네. 되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또 이 책을 통해서 살짝 알게 된 것 같고 좀 몸을 잘 움직여서 어디든 갈 수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일본 소설가 무레요코의 그 모모요는 아직 아흔살이라는 에세이가
1: 아흔살과 아홉살의 갭이 엄청 큽니다.
0: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아흔살이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이제 작가의 외할머니인 아흔살의 모모요가 도쿄에 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할머니가 놀이공원인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놀이기구 타는 이야기 이렇게 활력 과 명랑함을 잃지 않고 좀 즐길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네. 그런 할머니가 되어서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게 만약에 이 책을 엄마가 내 아이한테 좀 읽어주는 그 순간이라면 중간쯤에 한번 엄마가 울컥해서 한 2분 정도의 침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엄마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렇게 예쁘게 살 수 있을까 잠시 상상해봤어. 그리고 다시 울컥하는 마음을 네. 다시 잡고 아이와 같이 책을 읽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이하림 네. 네. 편집자님 어떠세요?
2: 저는 좀 심드렁해지지 않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계절이 변화하고 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런 자연의 모습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다 너무 놀라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아름다운 순간 눈앞에 두고도 좀 심드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무뎌지지 않게 세상을 경이로워하는 감각을 잘 갈고 닦으면서 살면 어떤 여름도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최근에 어디 이제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5, 60대에게 늙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책을 하면서 매일 보는 그 사소한 것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머 오늘 꽃이 네. 피었네. 네. 이 꽃 이름이 뭐였더라. 이 나무의 잎이 더 무성해졌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자세가 확실히 네. 예 사람을 좀 덜 늙게 하는
2: 맞습니다.
1: 도화책 네. 보면 좀 그런 네, 효과가 맞아요. 분명히 있겠네요. 네. 야 노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 도화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3: 작은 서점.
1: 네,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오늘은 여름의 기억, 여름날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추천책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름밤의 풍경을 담은 책을 살펴봐야죠.
0: 이제 한여름밤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이미 표지와 제목에서 어떤 기억과 기쁨이 느껴지실 텐데요. 까만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빛들이 떠오르는 불꽃놀이라는 그림책입니다.
1: 아, 불꽃놀이. 벌써 그냥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할머니 여름휴가와 그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불꽃놀이.
0: 훨씬 더 강렬하죠.
1: 그렇죠. 불꽃놀이는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그것만으로 너무 설레지 않아요? 그렇죠? 네.
0: 저는 불꽃놀이 하면은 사실 막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여름에 네. 막 크게 하는 불꽃놀이보다는 네. 좀 소박하게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집들이 가깝게 붙어있지도 않고 네. 큰 소리가 나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마당에서 사촌 언니 오빠랑 이렇게 문구점에서 사온 불꽃 가지고 와서
1: 맞아요. 해변가 가면 예. 네.
0: 그런 걸로 했었던 게 이벤트 네. 중 하나였거든요. 네. 그리고 여름은 이제 해도 엄청 긴데 이제 깜깜한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불꽃에 불 붙여서 같이 보고 놀았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1: 네.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기억들. 네.
2: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불꽃놀이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닷가에 가면 제가 하진 않아도 꼭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그걸 지켜보면 되죠.
2: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조악한 문구점에서 산 것 같은 네네. 작은 폭죽으로 진짜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피용 하면서 되게 시시하게 끝나버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네.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불꽃놀이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1: 아니, 그 이 하늘에서 이러니까 천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미제 현상들에 대한 그 동경 같은 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슨 뭐 유성이 떨어진다, 무슨 개길식이 있다, 불꽃놀이 이건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인공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을 올려다 보면 좀 너무 설레거든요.
0: 네. 맞아. 생각해보니까 하늘을 좀 네. 올려다 볼 일이 사실은 잘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벤트가 있으면 네. 이렇게 고개를 딱 들게 네. 되는 것 같아요.
1: 한여름밤에 특히 이제 어디 시골에 가서 그냥 눕기만 하면 그 별 총총한 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근데 뭐 아무튼 또 또 불꽃놀이 하면 또 여의도죠. 10월 아직 멀었습니다만 근데 뭐 뉴스를 통해서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뭐 즐거우시겠지만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힘든 그 날입니다. 자, 책에서 어떤 불꽃놀이를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0: 네. 이 책은 여름이라는 계절에 모든 감각을 일깨우는 좀 오감을 자극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가슴이 벅차오르면 터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어떤 시간과 순간을 간직하는 기분을 불꽃놀이에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남매로 추정되는 두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이들은 도심 안에 살고 있고 또 후텁지근한 도시

0: 도시의 공기로 뒤덮인 풍경이 보여져요.
1: 네.
0: 이 한낮의 더위를 해소해주는 건 소화전의 물줄기 정도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를 만큼 신나 보여요. 네. 그 순간이 얼마나 시원할지 좀 상상이 그렇죠. 되시지 않아요?
1: 네. 야호하는데 아주 청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0: 맞아요. 네. 이 장면은 펼쳐지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젖든 말든 상관없이 물방울 속으로 뛰어드는 자유로운 감각이 특히 어른들은 정말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아, 이 기쁨을 너무 알지만 지금은 좀 할 수 없어서 좀 이렇게 슬프기도 했었고.
1: 하면 돼요.
0: 옷을 항상 준비해서 가지고 다닐 네. 수가 없다는 이
1: 네.
0: 어른의 참 슬픔이 있고요. 목이 말라서 이렇게 커다란 수박을 막 즙이 막 흐르는데도 아. 맛있게 먹는 장면도 예. 보는 것만으로도 달콤해집니다. 그리고 또 살사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드는 어린이도 등장하고요.
1: 아. 네네.
0: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기억하고 싶은 순간으로 되게 가득 차 있어요.
1: 야, 그냥 전에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네요. 또 요즘 워낙 또 덥고 습하니까 여름하면 짜증나고 뭔가
0: 맞아요.
1: 이렇게 불편한 감각부터 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아, 그림책 속의 장면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게 많구나. 아, 왜 이렇게 우리 요즘 도심에 광화문 이런 데가 막 물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주저없이 뛰어드는데 왜 어른들은 못하는 걸까? 진짜 옷 때문에?
0: 아, 약간 불편함을 좀 잘 못 참는 게 아닐까요?
1: 아, 그래요. 정말 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번 하루 정도는 나를 잡고 가방에 잔뜩 여벌의 옷이나 이런 걸 들고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 볼 수 있는 뭐 붉은 노을 장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는 좀 이렇게 불편한 감정들이 등장을 하진 않거든요.
1: 네.
0: 뭐 덥다, 뜨겁다, 끈적하다, 불쾌하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지
1: 전혀,
0: 않고
1: 전혀 없어요. No.
0: 네, 거의 없고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고 즐기는 아까 제가 어른이라서 즐기지 못했던 그런 감각들을 다 즐기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설렘이나 기대처럼 좀 잊어버렸던 감각과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면 속에서 불꽃

0: 팡 하고 하늘에서 터지면 그런 기분을 독자들도 좀 함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참 신기한 게 이 그림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소리, 냄새, 움직임, 촉감 이런 게 보여지지가 않는데 글과 그림을 통해서 생생하게 막 지금 전달이 되잖아요. 와, 책장을 넘기는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아무래도 그림책은 구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해서 만들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네.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생동감 넘치는 의성어들이에요.
1: 네.
0: 특히 불꽃놀이 장면에서 불꽃이 터지는 순간을 우리는 사실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소리를 내보자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소리로 이렇게 막 전환될 것 같은데 이러한 장면들을 시각적인 이미지랑 소리로 이 책에선 함께 보여주는데요. 뭐, 팡, 팝, 펍, 피웅, 포보보보, 부부부붐, 쿠구구붐, 카부부붐 같은 소리를 통해서
1: 지금 어디서 불꽃놀이 하는 줄
0: 그렇죠. 너무 잘 낸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이제 실제로 듣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도 고스란히 불꽃놀이를 좀 상상할 수 있게끔 의성어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고 좀 그런 순간의 감정을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만으로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참 그림책의 매력인 것 같고 이런 감각을 공유하며 산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우리가 참 잊고 있었구나를 이 책을 통해서 느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사실 기록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라진 건 아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살갗에 머금어져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도록 좀 안에 있는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이 불꽃놀이 책의 의미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우리 유 대표님, 유지한 대표님 말씀처럼 감각을 이런 감각들을 공유하면서 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동화책을 통해서 가족이 친구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기회 좀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두 권의 책과 어울리는 노래 뭘 들어보면 좋을까요?
0: 네, 하펠트의 피터팬을 떠올렸어요. 이제 한때는 어린이였지만 어른이 된 다독이 분들과 함께 듣고 싶고요. 성장한다는 거는 한 시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껏 품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억과 추억이 가진 힘, 또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날 수 있고 또 영원히 꿈꿀 수 있었던 피터팬처럼 마음의 아주 작은 동심을 간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전 대표님 말씀 하나하나가 무슨 에세이 작가님 같으세요. 와,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전 대표님의 추천곡 하펠트의 피터팬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오늘은 여름의 기억, 여름날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추천책 만나보고 있습니다. 책방 사춘기 유지현 대표, 창비 청소년 출판부 이하림 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하림 편집자님이 골라온 책 만나볼까요?
1: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여름 해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주 다정하고도 아릿한 작품입니다. 미국의 그래픽 노블 작가 사라 바론의 로봇 드림인데요. 이 책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이 2024년에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면서 원작인 이 작품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0: 아, 로봇 드림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1: 네.
0: 근데 역시 여름 휴가와 해변은 때려뗄 수 없는 관계인데 로봇 드림도 혹시 이게 좀 그림책이에요?
1: 이 책은 그림책은 아니고요. 네. 만화 형식을 띤 그래픽 노블입니다.
0: 그래픽 노블이요? 네.
1: 특이한 것은 네. 설명글이나 대사가 전혀 없는 책이라는 점인데요. 의성어나 의태어만 간간이 등장하고 대사 한 줄 없이 오직 그림만으로 이어지는데도 주인공들의 감정이 뭉클하게 전달이 돼요. 국내에서는 2010년에 소개되었다가 사실 절판이 되었었는데요. 네. 2024년에 다시 출간되었을 때 저 혼자 조용히 내적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30분이면 금방 볼 수 있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10번 넘게 다시 펴보게 되는 저에게는 아주 애틋한 책입니다.
0: 아, 진짜?
1: 네.
0: 없어요, 글이. 와, 네. 너무 신기해요. 근데 계속 보게 돼요.
1: 네.
0: 아니, 유지현 대표님도 이 책 굉장히 아끼신다면서요.
2: 네. 아무래도 이제 그림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네. 볼 때마다 다 다른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하고 또 볼 때마다 다른 감정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든 좀 펼쳐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보면은 그런데도 좀 새로워질 때가 있어요.
1: 네.
0: 약간 그 여백에다가 내가 막 대사를 쓰고 싶은 욕구.
1: 그렇게 읽어도 너무 좋겠네요.
0: 그래요?
1: 네.
0: 낙서라고 싫어하지 않을까요? 어떤. 아, 근데 우리끼리 그냥 대사 첨가, 첨가해서 하나의 또 큰 네. 풍성한 네. 굉장히 특이한 책을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정리가 될까요? 책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주인공은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는 개입니다. 어느 날 개는 아마도 너무 외로워서일까요? 조립식 로봇을 주문하는데요. 네. 매뉴얼대로 정성껏 조립을 하자 로봇이 눈을 반짝 뜨고 깨어납니다. 그때부터 개와 로봇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도서관에 같이 가서 책도 빌리고 또 팝콘을 먹으면서 소파에서 영화도 보고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죠.
0: 네. 약간 무성 영화처럼 이제 이미지로만 여러분들이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꿈같은 나날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건데 여름 휴가 이야기와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1: 네, 두 친구는 또 여름 하면 해수욕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을 맞아서 바닷가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네. 하루 종일 해수욕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면서 최고의 휴가를 즐기는데요. 모래사장에 누워서 쉬던 중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0: 네.
1: 사실 쇠로 만들어진 로봇이 바닷물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0: 바닷물에 네. 들어가면 이거 좀 망가지잖아요. 녹슬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내부가 아무래도 녹슬어버렸는지 몸이 단단히 굳어버린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쇠덩이처럼 무거워진 로봇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개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0: 야, 이게 즐거워야 할 여름 휴가가 순식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극으로 안타까운 이별의 장소가 돼버렸네요.
1: 네. 근데 집에 돌아온 개는 당연히 마음이 너무 슬프고 불편했겠죠.
0: 네.
1: 그래서 로봇을 수리할 장비를 챙겨서 해변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0: 네.
1: 대신 아이고, 네. 내년에 만나요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걔는 친구 로봇을 혼자 해변에 둔 채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0: 아니, 정말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시도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2: 그래서 저도 책에서는 네네. 이 장면을 볼 때 사실 걔에게 너무 많이 서운했어요.
0: 두고 어떻게 어떻게든 끌고 왔었어야지.
2: 로봇에 좀 감정을 네. 이입해서인지 막 그 대사가 없는데 이제 저도 대사를 만들어서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마. 안돼. 포기하지 마.
1: 네.
2: 이러면서 막 저절로 이런 대사가 입에 나올 만큼 약간 손에 땀을 쥐고 이렇게 보다가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애니메이션 영화랑 좀 가장 다르게 다뤄지는 내용이기도 해요.
0: 네.
2: 어쩌면 감독의 마음도 독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개가 로봇과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을 영화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길게 다루어 주거든요.
0: 네.
2: 그래서 막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해수욕장 입장 승인해달라 요청 서류를 제출도 해보고
0: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2: 네. 문을 열려다가 그 경비원에게 걸려서 쫓겨나기도
0: 네.
2: 하고
0: 네.
2: 또 이게 자물쇠를 끊는 어떤 그런 도구를 갖고 와서 끊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하거든요.
0: 이런, 네. 공권력이 막 동원되고 약간 이야기 전개가 되게 재밌게 흘러가네요. 영화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2: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모든 시도 끝에 결국엔 이제 책처럼 마지막에 1년 뒤를 기약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네. 더 애틋하죠.
0: 아, 홀로 굳은 채 정말 텅 빈 해변에 남겨진 로봇. 친구를 그리워하는 개. 자, 둘의 시간은 또 어떻게 흐르게 되나요?
1: 네, 그렇게 여름이 끝나고 또 가을, 겨울, 봄을 지나면서 개와 로봇 두 친구가 겪는 계절이 대비돼서 그려져요.
0: 네.
1: 개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만 사실 자기한테 딱 맞는 좋은 친구를 찾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보지만 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개는 이렇게 새 친구를 찾는 탐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도
0: 네.
1: 또 계속 로봇의 빈자리를 그리워해요. 반면에 해수욕장 모래에 파묻혀버린 로봇은 눈을 감고 꿈을 꿉니다. 책 제목이 로봇 드림이잖아요.
0: 그렇네요. 네. 아, 그 로봇의 꿈.
1: 네, 네. 네. 바로 이 외로운 시간 동안 로봇이 꿈꾼 것들을 이렇게 제목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 동안 모래 속에 파묻힌 로봇을 작가는 이제 모래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0: 네.
1: 그 로봇의 존재를 작가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0: 아.
1: 그래서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지나는 내내 점선으로 누워있는 그 로봇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0: 오, 네.
1: 근데 또 표정은 슬프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약간 해맑은 표정으로 한결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점선으로 누워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담백한 표현이 오히려 또 홀로 남겨진 그 로봇의 외로움을
0: 네.
1: 더욱 진하게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0: 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네. 1년간 어디서 이렇게 방치돼 있다고 생각하고
1: 네.
0: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로봇은 그 사이에 꿈을 꾸고 있다니
1: 네.
0: 아,
1: 네.
0: 1년이 지난 후에 약속했던 여름 휴가철이 돌아와서 다시 해변문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이제 어떻게 되나요?
1: 해수욕장이 개장하자마자 개는 로봇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봇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0: 왜요?
1: 그 사이에 고물상 업자가 나타나서 로봇을 발견하고 진짜 너무 좋은 고철이니까 고물상에 팔아버린 거예요.
0: 아이고.
1: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0: 네.
1: 고물상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로봇을 손재주 좋은 너구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너구리는 산산조각난 로봇의 몸체에 라디오를 달아서 새로운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개는 또 개대로 새로운 로봇 친구를 만들어서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0: 개가 굉장히 의리가 없는데요? 새로운 로봇 친구를 만들어요?
1: 네.
0: 미쳐진 거예요?
1: 네.
0: 그러면?
1: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참, 네. 뭐 각자 새로운 삶을
1: 네.
0: 이제 살아가게 되는 두 존재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둘이 다시 만나야죠.
1: 네. 네. 네. 너구리와 함께 이제 로봇도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창밖으로 개가 탁 지나가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런데 개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새 로봇 친구가 함께 있었던 거죠. 로봇도 늘 개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당장 달려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때 개가 새 친구와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0: 네.
1: 망설이게 됩니다.
0: 아.
1: 대신에 로봇은 이제 자신의 몸에 새롭게 달린 그 라디오의 스위치를 켜서 음악을 틀어줘요.
0: 이거 약간 남녀간의 사랑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
1: 네.
0: 떠나간 그가 새로운 연인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1: 네.
0: 아,
1: 네.
0: 뭐 약간 이제 아는 척을 하면 이제 피해를 줄까봐 음악으로
1: 네.
0: 지금 마음을 전하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1: 네.
0: 야 어떤 음악을 또 들려줘서 음악이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어떻게 돼요, 진짜?
1: 네. 네 만화에서는 이제 어떤 음악인지는 들려지지 않지만
0: 네.
1: 아까 말씀드린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어떤 노래인지가 나오고요.
0: 네.
1: 그래서 길을 가던 개가 그 익숙한 음악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콧노래를 이제 흥얼거리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개와 로봇은 이제는 서로가 없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각자의 내면에는 서로가 남긴 어떤 즐거운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0: 네.
1: 이 책은 대사가 없는 만큼 여백이 많아서 아까 유지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읽게 돼요. 특히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로봇한테 공감하고 어떨 때는 개한테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의 마음이 되었을 때는 걔가 계속 새 친구를 만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새 친구를 찾아 나서는 걔의 모습도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에 더 마음이 가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읽는 것도 책을 읽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정말 우리 어른이 되면 그런가 봐요. 누가 나쁘고 좋고를 지금 저는 막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걔가 너무하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맞아요. 아, 좀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지현 대표님은 어떤 캐릭터에 더 마음이 갔어요?
2: 저도 이제 두 캐릭터 모두 입장이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좀 어떤 관계든지 영원하지 못한다는 진실을 나름 좀 받아들인 어른으로서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지키는 것보다 잘 보내주는 게 좀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절의 인연이라는 좀 사실을 받아 드리고 기꺼이 보내줄 수 있는 로봇에게 조금 더 마음이
0: 그래요?
2: 갑니다.
0: 멋있는
2: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렇게 또 그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고 네. 아 진짜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막 드는 이게 또 그 대사 없는 그림책의 그림 노블의 매력인가 보죠.
1: 네.
0: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릿하면서도 굉장히 또 따뜻해지는데 이 책이 출간되고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기간이 엄청 이게 공백이라 그래야 될까? 16년이나 걸렸다면서요.
1: 네.
0: 왜 이렇게 기간이 긴 거였죠?
1: 원작은 사라 바론의 작품이지만 애니메이션은 파블로 베르헤르라는 스페인 감독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작과는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원래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이제 실사 영화 거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애니메이션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이 작품을 우연히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50대의 나이에 난생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뛰어들게 됩니다.
0: 아, 독자로 우연히 접한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영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화 한 거군요. 아니 얼마나 이게 깊이 가슴을 울렸으면 이거를 자기 전공도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할 생각을 했을까. 원작책과 영화 사이에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많다면서요. 아까도 얼핏 얘기해 주셨는데
1: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배경과 그리고 음악인 것 같아요. 원작 만화는 사실 배경이 어느 도시인지 정확히 특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냥 좀 평범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누가 봐도 아 이건 뉴욕이다 하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1980년대 뉴욕을 아주 잘 재현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감독 자신도 이 영화는 뉴욕 을 향한 러브레터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0: 스페인 감독인데 배경을 저기 뉴욕으로 했어요? 또
1: 아마 젊은 시절에 뉴욕에서 영화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이 애니메이션 보면 지금은 없는 세계 무역 센터가 우뚝 서 있는 그 뉴욕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뉴욕 특유의 그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 지하철이나 가게들 그리고 뭐 센트럴 파크에서 사 먹는 핫도그 이런 것들이 아주 실감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썼어요. 이 작품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색이 정말 훌륭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원작의 그 감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80년대의 어떤 댄스 음악과 재즈 음악이 아주 적재적소에 흘러나와서 두 주인공의 우정과 이별의 감정이 훨씬 극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0: 그야말로 고요했던 그래픽 노블이 풍성한 음악과 80년대 뉴욕 풍경에 만나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재탄생을 한 거군요.
1: 맞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홀로 남겨진 로봇이 꾸는 꿈 장면도 영화에서는 마치 고전 한류 뮤지컬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또 환상적으로 그려져요.
0: 와, 네.
1: 그래서 원작이 가진 정갈하고도 아늑한 정서를 잃지 않으면서 또 영화라는 매체가 줄 수 있는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0: 둘 중에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둘 중 하나만 보고 싶다 하신다면 영화 쪽을
1: 아, 그래요?
0: 좀 더
1: 아.
0: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1: 아니 그래도 혹시 유지연 대표님은 어느 걸 더 먼저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책부터 접하셨나요?
2: 아니요. 저도 영화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 원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네네. 이제 책을 만났는데 네네. 아 원작 책도 충분히 좋아서 이제 바로 소장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그 둘 다 대사가 없기는 하지만 훨씬 더 책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백이 훨씬 더 많고 비어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감독 나름대로 이제 설정한 그 이야기의 빈 부분들을 많이 채워놓기도 하고 그 왜 눈동자가 꼭 감정을 말한다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강아지나 그 로봇의 눈알이 움직일 때마다 네. 아, 저 감정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이런 감정선도 이렇게 좀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영화여서 사실 저는 순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1: 이게 좀 이별을 다루고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이 아프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책 선물이 네. 될 것 같아요.
0: 사실 뭐 여름휴가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 네. 우리 삶에도 특히 어린이의 삶에는 이사, 뭐 전화 같은 사건이 반드시 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친구와 이별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반려동물과 이별도 경험을 하게 되죠.
1: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소중한 존재와 헤어지는 것은 너무 아프지만 그렇다고 내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나간 인연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기꺼이 놓아주는 법을 어린이와 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 뭔가 성숙한 이별을 좀 공부하고 알려주고 싶을 때 네. 진짜 왜 특히나 아이들 이사나 전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네. 그 상실감과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큰 아이들에게는 시련처럼 다가오는 건데 고를 때 즈음 한번 이렇게 엄마랑 같이 이 책 한번 읽어볼까 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름휴가의 찬란한 추억과 성숙한 이별의 의미를 동시에 되짚어보는 시간. 자 편집자님 오늘 추천해 주실 마지막 곡은 뭔가요?
0: 네, 네. 영화에서 두 주인공의 네. 테마곡으로 사용된 곡인데요. 네.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아실 거예요. Do you remember? 하고 시작하는 곡인데요. 네. 예전에는 이 곡을 들으면 마냥 신나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아련하게 들려요. 이별을 간직한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개와 로봇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내 삶에 스쳐간 소중한 인연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아유,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아쉽게도 약속했던 세 번의 시간이 모두 흘러가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왜 세 번의 시간을 하자고 약속을 했죠?
0: 저는 그렇게 약속한 적 없고 그러니까, 제작진께서
1: 아닌데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없었던 약속을 하고
0: 네 좋습니다.
1: 네, 아니, 지난 3주간 어떠셨어요? 이거 굉장히 이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있지만 두 분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이게 사실 동화책을 이렇게 풀이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는 게 더 어려운 작업일 수 있거든요. 네, 두 분의 소회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마지막 아니에요. 그냥 3주간의 방학을 마무리하는 소회입니다.
2: 네. 네. 방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잠시 전해보자면 방학이 늘 그렇듯 왜 이렇게 방학은 왜 이렇게 짧은지 되게 길지 않고 짧았던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 하는 내내 정말 즐거웠어요. 준비하는 네. 일도 즐거웠고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여름을 되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시간이 저한테 사실 잘 없었는데 네. 방송 준비하면서 재밌었고 또 항상 오면 이렇게 뭐 PD님, 작가님, 아나운서님 너무 막 책 너무 예쁘고 아, 좋고 네. 재밌어요라고 환대해 주신 기억이 되게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1: 굉장히 그 동화책을 우리가 접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애가 다 컸기 때문에 집에 동화책들이 싹 다 없어졌는데 유심히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이런 류의 책들을 보니까 너무 새롭고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발전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더 다양해지고 네. 네. 그래서 저는 두 분 덕분에 너무 즐거운 동심의 세계였고 네, 이하림 교수님은 네. 어떠셨어요?
0: 저한테는 지난 3주가 정말로 여름방학 같은 시간이었던
1: 진짜요?
0: 것 같아요.
1: 네. 네, 조금 힘들지만.
0: 네, 사실 회사 집을 오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제가 방송국에도 와보고 네, 아나운서님이랑 녹음도 하고 하는 것이 네. 뭐 당연히 긴장도 됐지만 제 삶에 엄청난 활력소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잊지 못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소중했던 여름방학의 추억들 우리 다독이분들도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아이, 아주 조만간 또 다시 만날 날 있으니까요. 잠시 잠시 쉬었다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창비 청소년 출판부장인 이하림 편집자 그리고 사춘기 책방의 유지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이하림 편집자의 추천곡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9730으로 의견과 후기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0: 이 공자와 주자의 가르침을 깨우친 학자라도 바다의 삶은 그들만큼 알지 못합니다. 정약전은 바다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홍어와 가오리는 어떻게 다른가? 해파리가 많아지면 도미가 많아지는가? 그 궁금증 덕분에 해상에서 표류하다 지금의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중국을 거쳐 조선 땅으로 돌아온 어부 문순득에게 이야기를 정해 그의 3년 2개월간의 여정을 다룬 표회시마를 펴내기도 했죠. 처음 보는 물고기는 기어이 배를 갈라 특징을 관찰하고 바다의 모든 것을 기록하며 수도 없이 질문하는 정약전에게 상대는 궁금한 것이 왜 그리 많으냐고 타박합니다. 이때 정약전이 답합니다.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하는 공부가 나라를 망쳤다. 상대와 가거댁을 비롯한 흑산도 사람들의 면면에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치를 터득한 이들의 지혜가 묻어나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로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경지가 존재하죠. 영화는 바로 이것이 정약전으로 하여금 붓을 들게 한 진정한 힘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게 후반, 학문으로 입신양명하려던 창대 역시 스승 없이 홀로 감당하는 긴 여정을 통해 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감독이 길어올린 민중의 역사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두루 반추하는 거울이 됩니다. 홍어 다니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 다니는 길은 가오리가 압니다. 정약전은 창대의 이 말에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산어보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길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책 속의 가르침보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다니는 길의 모양과 삶의 양태를 잘 기록하려던 학자의 마음은 시간을 달려와 현시대의 혼란을 넉넉히 어루만집니다. 인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30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된 부산 중부와 서부, 경남 양산과 창원, 김해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까지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으니 낮 시간대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고 물은 충분히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1도에서 38도입니다. 모레 8월 1일에도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같다는 곳도 많겠습니다. 밤사이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전북 동부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서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파주 24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인천 31도, 수원 33도, 파주 34도. 강원 영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24도, 춘천 24도, 원주 24도, 대관령 21도. 낮 기온은 철원 32도, 춘천 34도, 원주 33도, 대관령 30도.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26도, 강릉 27도, 동해 26도. 낮 기온 속초 36도, 강릉 37도, 동해 37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지금 기온 청주 25도, 충주 23도, 대전 25도, 세종 24도, 전원 25도, 보령 25도. 낮 기온 청주 35도, 충주 33도, 대전 34도, 세종 34도, 전원 33도, 보령 32도.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지금 기온 전주 26도, 군산 25도, 광주 25도, 목포 26도, 여수 26도, 순천 25도. 낮 기온 전주 34도, 군산 34도, 광주 35도, 목포 32도, 여수 35도, 순천 35도.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6도, 포항 26도, 안동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진주 23도. 낮 기온은 대구 36도, 포항 37도, 안동 35도, 부산 38도, 울산 37도, 진주 37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7도, 낮 기온 33도.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1도.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 33도입니다. 북한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24도, 신의주 25도, 개성 24도. 낮 기온은 평양이 32도, 신의주 31도, 개성은 32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5도, 현재 습도는 82%입니다. 내일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3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보안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수사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결할 수 있어서 민주당은 오늘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검사에게 전권 송치하도록 다음 달 중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어제 사회적 약자 대상 7가지 범죄 개별법에 대한 처리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토론을 즉각 실시하고 다음 달 중에 빠른 속도로 논의를 모아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전권 송치를 추진하는 7대 범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와 아동성범죄, 스토킹, 그리고 장애인학대와 노인학대 등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식별된 비행체는 훈련 중인 미군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우리군은 방공태세를 일시제히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해 해당 무인기 격추까지 대비했는데 자칫 미군 전력을 공격하는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군당국에 따르면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에 참여 중인 미 해병대가 파주 전방지역에서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군은 사전에 비행 계획을 알지 못해 무인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성문 의원이 배려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정 전 협회장에게 어제 정 선배님에게서 연락받았고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정 전 회장이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고 답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각 30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요르단의 알 아즈라크 공군기지 내 미 F-35 전투기 주기장과 정비 격납고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공격으로 F-35 전투기 3대를 완전히 파괴했고 다른 전투기 3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30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밤사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마을 인근에서 일가족이 사망했는데 여기에 북한 미사일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KN-23과 KN-24 등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들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인 소비와 인공지능 관련 기업 투자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1.5%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각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2.1%였던 지난 1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한 것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를 밑돈 것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새벽에도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에 꽂힐 때가 있죠. 철학자들이 남긴 명언보다 어떨 때는 더 폭풍 공감하게 되는 대사들이 있는데요. 시대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대사들을 모은 명대사 필사집, 누구에게나 가슴을 후벼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의 저자,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작가를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아이유의 드라마.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작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MBC 시청자평가원, JTBC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했고요.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예술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숨은 마흔찾기, 다큐처럼이라고 예능처럼 신나게 등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누구에게나 가슴 후벼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 필사본을 출간하신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작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벌써 그게 지난 4월이었네요.
2: 네네 맞습니다.
1: 중앙박물관 특집 K컬처 예. 세계를 물들이다. 네, 시간 참 빠르죠. 네.
2: 그래요.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맞아요. 벌써 이렇게 너무 더워졌잖아요.
1: 맞아요.
2: 폭염이 갑자기 그때 와가지고.
1: 그때 딱 좋았는데 날씨가.
2: 6월만 해도 날씨가 조금 선선해가지고 네. 올여름 시원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네, 갑자기 너무 더워졌습니다.
1: 꼭 한방 먹이죠.
2: 맞습니다. 한국에 한국 네, 매워요.
1: 맞아요. 그 사이에 또 책이 나왔어요.
2: 네. 아니 뭐 사실은 계속 글은 쓰고 있었고요. 저의 거의 본업이라고 하면 뭐 평론가라고 자꾸 붙이는데 평론가라기보다는 본업은 작가입니다.
1: 네.
2: 그래서 계속 글을 쓰면서 매일매일 쓰다 보니 이게 누적이 돼서 이제 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에세이는 우연찮게 시작을 했어요.
1: 네. 네.
2: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하려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느 출판사에서 그 드라마 많이 보시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대사들 그런 걸 가지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 대사를 들었을 때 공감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1: 그렇죠.
2: 그러면 그런 걸 다루는 어떤 에세이로 좀 풀어서 쓸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처음 그런 책을 한번 써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1: 네.
2: 그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에세이만 드라마 관련된 명대사로 쓰는 에세이만 지금 세 번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사실 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봐야죠. 우리가 그날도 드라마와 영화 이야기 참 많이 나눴었는데 뭐 드라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드무니까 어느 자리를 가셔도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할 것 같고 특히 드라마에 꽂힌 여성들과의 이야기는 밤새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2: 사실 이게 처음 사람들 만나면 어떤 얘기로 입을 열어야 될지 네. 그리고 서로 이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좀 정치 얘기로 할 수도 없고 요즘 주식 얘기 했다가는 다
1: 그렇죠.
2: 너무 힘들어 하시고 네. 다들 그 제일 좋은 게 어제 뭐 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가장
1: 맞아요.
2: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드라마는 분명하게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네.
2: 드라마 얘기로 푸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 전체를 막 설명하려면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상대하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기가 좀 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거보다는 특정한 장면을 이렇게 딱 설명해 주고 그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었어. 근데 너는 그때 이런 만약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면 네가 만약에 겪는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자기 감정이 들어간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1: 네, 맞아요.
2: 그러면 이제 희한하게 드라마 얘기로 시작하는데 자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1: 맞아요.
2: 우리 집에 우리 남편도 그래 막 이러고 아 우리 집에 내가 그 귀여운 이 반려견이 있었는데 아 이번에 돌아가셔서 아 너는 그래 똑같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했어 너무 힘들었지 막 이런 얘기들로
1: 맞아요.
2: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얘기들이 잘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사실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인데 와 이렇게 달랐다고 또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2: 대부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겉으로 보면 무슨 사또적처럼 생겼는데 그 드라마 보면서 뭐 이렇게 슬픈 장면들이나 아니면 뭔가 멜로적인 것들 로맨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1: 아.
2: 네, 그래서 로맨스 상황이라든지 물론 뭐 장르물도 요즘 굉장히 좋아합니다. 액션
1: 네.
2: 장르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 좀 매칭이 안 되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면
1: 속에는 소녀가 살고 있었네.
2: 이게 나의 본질이야.
1: 아.
2: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1: 네, 처음에 어떻게 대중문화 평론을 하게 되셨어요?
2: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1: 네.
2: 저도 아마 이 저도 시작할 때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시작을 한 건 맞아요. 근데 TV를 보고 뭐 거기에 관련된 글을 쓰고 하는 일을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처음으로 TV를 그 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1: 네.
2: TV가 이렇게 장롱처럼 된 이렇게 서랍장처럼 돼 있었어요.
1: 그래서

0: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 여로 이런 거 그 어린 나이에 보면서 그 연구 연기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때도 드라마를 먼저 좋아하셨군요.
0: 드라마를 좋아했죠. 드라마 좋아하고 물론 그때는 뭐 김일 선생님이 그 빡치게 하는 레슬링 이것만 하면 이제 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TV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중간에는 내가 이제 뭐 국문학을 전공하겠다, 글 쓰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길을 좀 걸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돌아온 길이 바로 이 길이었고 좋아하니까 남들이 2시간 할 걸 나는 4시간을 하고 남들 드라마를 보면 몇 시간까지 볼 수 있으세요?
1: 저요? 저 무제한이에요.
0: 아, 좋아하시는군요.
1: 저도 어릴 때 별명이 네. 태순이었거든요. TV를 아. 너무
0: 네.
1: 많이 봐가지고.
0: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짜 드라마나 뭐 이런 TV를 보면 거의 하루 종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1: 저도 그래요.
0: 그걸 네. 피곤함을 안 느끼고.
1: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눈만 뜰 수 있을 때 이제 미리 써놔야 되겠다. TV를 내 앞에 틀어놓으면 아. 괜찮다.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0: 아, 그렇게까지? 네. 저보다 더 하신대요. 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일을 결국은 따라오게 되는 거고 좋아하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어서 더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1: 그렇죠.
0: 일에서.
1: 맞아요.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직업 선택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직업 선택하실 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를 찾으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 이유가 그거 같아요. 좋아해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
1: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제가 바로 그 덕업일치 네. 한 사람입니다.
1: 표본이네요. 표본. 네. 네.
0: TV에서 보면서 신기했던 분들 아니,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1: 맞아요.
0: 되더라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좋아하는 게 재능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 공감되거든요. 요즘에.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아이들 키울 때도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봤어요. 아, 아이가 뭘 좋아하나.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좋아하면 결국은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더 애정을 많이 하니까. 애정을 갖고 하니까.
1: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로 드라마를 보는 거니까 예전에 막 좋아할 때 보는 거랑은 좀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0: 똑같은 일도 정말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1: 네. 여행도 출장 가면 싫은 것처럼.
0: 뭐 수십 년을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1: 그쵸.
0: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친구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나이대가 대부분 다 지금 회사에서 퇴직할 나이들인데 퇴직한 친구들도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아 너는 지금도 계속 네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TV 보고
1: 그쵸.
0: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이러면서 글 쓰고 그래 근데 니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 너 TV를 하루 10시간씩 보라면 볼 수 있겠니? 그리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란다.
1: 그쵸.
0: 보고 이걸 다 글로 쓰거나 풀어야
1: 메모도
0: 되거든.
1: 하시고
0: 네, 맞아요.
1: 것 같아요.
0: 쓰면 네. 보면서 이렇게 메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로 하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1: 그러니까 사실 저처럼 태순이들은 이렇게 요즘 너무 드라마도 많고 재밌는 게 너무 쏟아지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다 어떻게 보고 다 글로 쓰고 평론을 하지라는 네. 걱정이 들긴 해요.
0: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좋아해서 진짜 사실은 진짜 이 OTT가 새로 이제 OTT가 새로운 어떤 플랫폼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 네.
0: 모든 거를 거의 다 봤었어요.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1: 네.
0: 다큐멘터리, 뭐 KBS 같은 경우는 KBS에서 주 단위로 하는 그 교양 프로그램들까지도 챙겨봤었어요. 저 다큐멘터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예, 네,
0: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다 봤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다 볼 수가 없는
1: 그렇죠.
0: 상황이 됐어요.
1: 예.
0: 그래서 OTT가 들어오면서 국내 작품이 아니라 이제 해외 작품도 봐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최소한 무슨 뭐 에미상에 올라갔다, 후보로 올라갔다 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봐야지 전체 흐름을 좀 알 수가 있고 요즘은 이제 글로벌 흐름하고 한국의 콘텐츠 문화 흐름하고 이게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1: 그렇죠.
0: 어떤 면에서는 K-콘텐츠가 더 앞서가는 부분들도 있고
1: 그렇더라고요.
0: 어떤 거는 글로벌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보느라고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1: 몇 배속으로 보시기도
0: 하고.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1: 아, 그렇군요.
0: 물론 한 1회, 2회를 봤는데 아 이걸 계속 봐야 될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너무 빤하다 그러면은 좀 빤

0: 빨리 돌려서 보는 경우도 네. 있는데 대부분은 천천히 속도로. 왜냐하면 저는 드라마는 내용 전달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인물들이 말하는 대사와 그다음에 대사에 담겨져 있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연기를 통해서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똑같이 거기에 몰입을 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따라가야 그러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야 재밌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급한 마음으로 아, 왜 이렇게 답답해 빨리빨리 좋지 않 이러면서 돌려보면 네. 그런 감정들을 다 놓치게 되는데 그거는 감상의 어떤 즐거움을 거의 다 깬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 책 제목이 누구에게나 가슴을 후벼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인데 와 명대사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거 사실 고르는 거 좀 괴로우셨겠어요.
0: 네. 어려웠어요.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 네. 제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 권으로 끝내시려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대사가 구체적으로 세 권이나 돼가지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 막 그랬더니 그래도 좀 정제해서 이번엔 60개 정도 뽑아서 하고 또 나중에 또 못 낸 거는 다음에 또 생각해서 하면 되니까 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들 그리고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약간 그 관계가 있다고 해나요? 뭐 좀 아는 분들 네. 어떻게 보면 작가분들하고 만난 적은 많지가 않은데 작품에 대해서 제가 쓰다 보니까
1: 네. 내적 친밀감.
0: 내적 친밀감이 아니라 네. 연락이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나 이렇게 오시기도 해요 저한테.
1: 그럴 수 있겠어요.
0: 네, 그래서. 네. 뭐 대부분 작가분들은 고맙다라는 그렇죠.
1: 의도를 누가 정확하게 알아주면 굉장히 감동받을 것 같아요.
0: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의도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지만 제가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한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라고 작가분이 얘기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오히려 더 보람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작품이라는 게 작가분이 쓰는 건 맞지만 작품이 나온 이후에는 온전히 다 시청자들 그쵸? 거거든요.
1: 그러니까
0: 본인들이 다 해석하고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다른 방향으로 많이 느낀 거를 썼는데 작가분도 거기에 공감을 해 주실 때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1: 이 책이 또 단순히 그 대사만 나열한 책은 아니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사 가지고서 이거를 뭐 작품 내에서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비평이잖아요. 평을 네네.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에세이를 쓴 거기 때문에 평이 아니라 제 얘기를 썼어요. 제가 겪었던 일상에서 겪었던 일들 뭐 대부분 우리 가족 얘기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관련된 이야기 또 돌아가셨지만 우리 별이 별이랑 있었던 네. 이야기 그런 것들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그 얘기를 풀면서 드라마 대사가 전달해 주는 어떤 의미나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
1: 맞아요.
0: 대사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에세이로 풀어낸 책입니다.
1: 네. 책을 처음에 좀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0: 책은 늘 로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꿈이 아주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국문과로 간 거고
1: 네.
0: 그 학교에서도 거의 내내 뭐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소설, 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면서는 영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1: 네.
0: 시나리오를 배우러 갔어요. 제대로 배우려고
1: 네.
0: 가서 시나리오를 배우고 작품도 좀 쓰긴 했었죠. 그리고 영화가 되진 못했지만 여하튼 많이 써봤고 거기서 이제 제 인생의 최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1: 그럼 와이프분도 글 쓰는 거 관심 많은 분이었대요.
0: 네, 와이프도 국문과 출신이고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1: 네.
0: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그때 같이 만나서 거기서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1: 네.
0: 이제 결혼하고 그 이후에도 사실 생업이 많아가지고 일을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1: 네.
0: 글 쓰는 사람들이 다 이 생계가 쉽지는 않거든요. 글 써서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1: 네.
0: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좀 하면서 저는 조금 상대적으로 글 쓸 기회가 좀 많았고 제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나서는 이제 제가 와이프고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네. 와이프는 동화 작가고요.
1: 아 그러시구나. 네,
0: 저는 이쪽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는 지금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네. 동시에 에세이를 계속 쓰고 있고 뭐 글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이제 장르와 상관없이 네. 다 하려고 합니다.
1: 그렇죠. 사실 말이 곧 글이 되는 거니까 어떤 작품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사실 감정과 감성의 남녀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사실 여자들은 드라마 보면서 울고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이런데 이제 어떤 남자분들은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뭘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심각하냐. 네 일도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덕현 작가는 된장찌개를 끓이다 드라마 장면을 생각하면서 울컥해지고 먹먹해진 적이 있다고요?
0: 네.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썼는데 네. 그 노희경 작가님이 쓰신 그 우리들의 블루스
1: 네.
0: 네, 그 작품에 보면 그 마지막 그 엔딩씬에 이병헌 씨랑 김혜자 씨가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냥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네.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어떤 맞아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행도 마지막에 떠나고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식당에 들어간 거죠 둘이.
1: 네.
0: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화를 확 내요. 왜냐하면 된장찌개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이라는 이 말 하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맨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자식 생각만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좀 마음이 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기 바로 전날 씬이 나오는데 그 엄마가 꼭 오늘 밤에 돌아가실 것 같은 거죠. 네. 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냐 하면 내일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놓으라고. 나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1: 네.
0: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힘이 없던 엄마가 굉장히 막 활기찬 얼굴을 딱 보여줘요.
1: 그러면서 삶의 의지가 네, 생기는
0: 의지를
1: 거죠.
0: 보여주는 네. 거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놓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된장찌개 끓일 때 이 드라마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사실 맛이라는 게 부모한테 이렇게 미각을
1: 자연스럽게
0: 이어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맛을 내가 재현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부모님 생각나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저녁쯤에 끓일 때마다 그 드라마도 생각나면서 동시에 우리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0: 제가 이제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남자고 여자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1: 그쵸.
0: 똑같은 거 인간이에요. 네. 인간의 입장에서 감성이라든지
1: 네.
0: 감성이나 감정에 있어서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전에는 슬픈 장면만 보고 울었는데 요즘에는 화나는 장면이나 아름다운 장면도 울다 보니까 계속 우는 것 같아요.
0: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좀 뭐 눈물 흘리고 뭐 웃고 이렇게 한번 감정을 확 끄집어내고 하고 나면 좀 후련한 게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한테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1: 그렇죠. 네. 자, 오늘 누구에게나 가슴을 후벼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 출간하신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덕현 작가의 추천곡들을 만나볼게요.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0: 손디아의 어른이라는
1: 나의 아저씨
0: 예, 추천을 예.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오늘 그 드라마 관련된 책을 그 갖고 왔기 때문에 드라마 OST에서 다 골랐는데 나의 아저씨 제가 최애하는 작품이거든요.
1: 예. 본방사에서 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0: 예. 예. 예. 박혜영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작품들도 거의 꼽으라고 그러면 뭐 거의 1, 2위, 3위 뭐 이렇게 거의 되는 작품들이 다 박혜영 작가님 작품이에요.
1: 그쵸.
0: 그래서 나의 아저씨에 들어가 있던 손디아의 어른이라는 곡을 첫 곡으로 추천드립니다.
1: 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네, 책 보니까 드라마 작가님들의 추천사도 정말 명대사 이상이던데 폭싹 속았수다 임상춘 작가님 좋아하는 드라마로 밤새 수다 떠는 기분 인생 드라마 인생 에세이 인생 필사집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2: 사실 이제 이 임상춘 작가님이 이번에 그 추천사를 하나를 써주신 게 아니고요. 임상준 작가님은 제가 추천사를 부탁드리면 하나를 써주시는 게 아니라 한 7~8개를 써서 보내주세요. 와. 그리고서 제가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 7~8개를 썼다. 그중에 골라서 쓰셔라.
1: 그것도 괴롭겠다. 다 좋을 것 같아요.
2: 섞어서 쓰셔도 되고 마음껏 활용해서 쓰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아 작가님한테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 작가님하고 저하고 약간 인연이 있었던 게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예, 임상준 작가님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요.
1: 남녀도 모르겠다는 얘기도 네, 있고 막.
2: 처음 이 에세이 네. 책 낼 때 추천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출판사에서 얘기를 해서 임상준 작가님한테도 그 전화번호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문자를 보냈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을 내게 됐습니다. 추천사를 써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역시 안 되겠지. 그러고서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전화를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전화 통화를 처음 했죠. 네. 근데 작가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네. 반가워하시나 싶었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글로 서로 이제 그분은 드라마를 쓰시고 예,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뭐 이런 입장에서 서로 서로 멀리서 이렇게 약간 응원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그런 기분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만나 뵙지는 않고 의도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직접 만나면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우리가 좋아하는 임상준 작가님이랑 저랑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냅니다.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요. 저는 그 멀리서나마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응원이라는 게 너무 과하게 붙어서 응원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이렇게 작품도 보고 뭐 때로는 비판도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같이 나가는 거 이거는 저는 좋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네요.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감사하게도 작가님이 이런 거 제가 이제 부탁할 때마다
1: 흔쾌히
2: 허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다 저작권 관련된
1: 그렇죠.
2: 것들이에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 작가님들한테 연락해서 허락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임상준 작가님이 흔쾌히 쓰라고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1: 그렇죠. 명대사도 워낙 많으니까. 네. 박지은 작가님은 드라마를 보다가 좋은 대사를 만나면 잠깐 멈춰서고 싶어진다. 한번 소리내어 읊어보고 싶고 손으로 꾹꾹 눌러 써보고 싶어진다. 정말 책의 주제에 딱 떨어지는 추천사를 써주셨나요?
2: 너무 정답을 탁 해서 써주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박지은 작가님하고도 좀 그 인연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저랑 좀 만난 적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뭐 술 친구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뭐 각자 살아오는 거에 대한 뭐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 여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관계예요. 지금 이제 박지훈 작가님이 그 뉴욕하고 여기 국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내시거든요. 거기에서 자녀들이 이제 거기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작업을 할 때는 국내 와서 여기서 작업실에서 작업하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거의 뵙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뭐 톡이나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보내면 항상 답변을 아주 하시고 그다음에 박지훈 작가님이 작품을 보면 되게 로맨틱 코미디를 잘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발랄하고 그냥 그런 해맑은 느낌이 있는데 작품으로 느끼면
1: 그렇죠.
2: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세요.
1: 아.
2: 예, 그래서 막, 아, 이게 그냥 나온 관계나 그냥 나온 대사나 이런 게 아니구나.
1: 능력이 뛰어나겠구나.
2: 그 감정들을 너무 잘 포착해서 가져가시고.
1: 네.
2: 그 다음에 박지원 작가님이 이제 코미디 이런 거 되게 잘 쓰시잖아요.
1: 원래 예능 작가잖아요.
2: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웃음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만나보면 또 진중한 면도 굉장히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약간 작품하고 실제 인물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시는 분이고, 물론 뭐 굉장히 만나면 즐거운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가분입니다.
1: 네. 예. 박혜영 작가는 어떠신가요?
2: 박혜영 작가님은 그 제가 그 전에 사실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아저씨 이전에 나온 작품들, 또혜영 뭐 이런 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그렇게 주목하진 않았었는데 나의 아저씨가 나오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1: 맞아요.
2: 아니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쓰셨지? 막 이런
1: 또 오해영에서 좀 조짐이 보이긴 했죠.
2: 맞아요. 그냥 나의 아저씨에서 참 맞아요. 또 오해영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나의 아저씨가 너무 대단한 작품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동서가 드라마 안 보는 사람이에요.
1: 네.
2: 근데 동서가 어느 날 좀 자기 시간 좀 남았다고 근데 뭐 수술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이제 드라마를 한 편 뭐 보고 싶은데 추천해라. 뭐 추천해달라. 그래서 내가 나의 아저씨 봐. 내가 그랬거든요.
1: 네.
2: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막 그 볼 때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형, 나 이거 맨날 물어보면서 이러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이게 엄청난 작품이구나. 저렇게 완전히 닫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데는.
1: 맞아요.
2: 근데 그걸
1: 그런
2: 완전히
1: 많아요.
2: 다 깨고
1: 인문에서.
2: 들어가는구나라는.
1: 아저씨분들 진짜 많아요.
2: 네.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네라는 생각을 해서 박혜영 작가님 작품을 좋아하다가 그 지난 책 낼 때 이제 어떤 식사 자리에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인사드리고 제가 너무 최애한다 이런 작품들 너무 좋아하고 작가님 작품 하는 방향도 되게 궁금하고
1: 네.
2: 놀랍다. 어떻게 이런 구성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그때 좀 재밌었던 일화는 그 박혜영 작가님이 작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좀
1: 그래요?
2: 했어요. 그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싫어하는 대상을
1: 맞아요.
2: 주인공으로 끌어와요.
1: 네.
2: 주인공으로 끌어와서 그 주인공을 결국은 사랑하게 만드는, 본인이 맞아. 사랑해야 되거든요.
1: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찾게 돼요.
2: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모자무사 같은 경우도 그 인물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좋아할 수가 없는 어떤.
1: 그런 사람 꼭 있거든요.
2: 네, 그런 사람이고.
1: 어느 조직에나. 예.
2: 나의 아저씨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아저씨들만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런 술집에 가고 싶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끝날 때쯤 되면 이 아저씨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매직이죠. 근데 내가 마음속에 막연하게 실제 알지도 못하면서 약간 싫어하고 좀 더 나가면 약간 혐오했던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거를 뒤집어서 사랑하게 만들 수 있으면 이 부분에서 엄청난 감동이 나올
1: 기적이죠,
2: 수 있다는
1: 사실은.
2: 겁니다.
1: 예.
2: 그래서 박혜영 작가님이 그런 측면으로 작법을 갖고 작업을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았어요.
1: 항상 소외된 자가 누군지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2: 맞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딱 보면 내가 지금 요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뭘까? 이걸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가 싫어하는 감정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작품에다가 하시는 거죠.
1: 네. 네. 그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해요. 사람들 마음을 좀 녹여주는 거니까.
2: 맞아요.
1: 네. 오늘 누구에게나 가슴을 후벼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를 펴내신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추천곡 들어볼게요.
2: 그 도깨비에 나온 거죠.
1: 네.
2: 크러쉬의 뷰티풀.
1: 네.
2: 예.
1: 말이 필요 없는 노래죠. 함께 들어보시죠.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네, 작년에 크게 사랑받은 작품 폭삭 소가수다의 명대사 소중하니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특별한 대사 말고 이렇게 평범한 대사가 좀 울림이 있고 오래 가는 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가 이제 명대사 뽑을 때 네. 약간 기준 같은 게 있는데 그 명언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네. 그 드라마 이 상황에 맥락에 딱 들어가면 오 이게 엄청난 어떤 깊이를 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0: 근데
1: 그 폭삭 소가수다에 나왔던 이 대사는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소중하니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는데 굉장히 짧잖아요.
0: 네.
1: 짧은데 이 대사를 마음에 이렇게 품고 이렇게 하루의 아침을 시작을 해보면 그리고 하루를 지내보면 좀 다른 느낌으로 하루를 좀 대할 수 있어요. 아침에 또 출근했네. 저녁에 돌아왔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0: 네.
1: 에세이에도 썼지만 요즘은 너무 험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0: 맞아요.
1: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대사 하나에 싹 녹여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너무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기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조금은 좀 굉장히 소중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0: 네.
1: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꼽아주신 대사 하나하나가 다 아 맞아 그때 내가 이거 듣고 너무 좋았었는데 이런 대사들이어서 필사하면 뭔가 좀 마음이 정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오해영의 별일 아니라는 말보다 괜찮을 거란 말보다 나랑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백배 천배 위로가 된다. 이런 것도 진짜 너무 와닿는 대사죠.
1: 맞아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별일 아니야 그거.
0: 맞아요.
1: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진짜 똑같은 걸 겪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공감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질 않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같은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 옆에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오해영에도 이 대사가 나왔지만 사실은 나야 아저씨에도 비슷한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가 있어. 네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심각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이성균 씨가 아이유한테 하는
0: 네.
1: 대사인데
0: 이성균 씨가 너무 또 따뜻하게
1: 그
0: 얘기해줘서
1: 예. 예. 그 말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예.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가슴에 와닿냐면 아이유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성균 그 작품
0: 네.
1: 주인공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0: 너무 힘드니까.
1: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0: 네.
1: 거기 보면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뭐 아내는 사장이랑 뭐 바람이 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아이유한테 말하듯이 자기한테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네. 네. 뭐 드라마 몇 번 소개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드라마는 사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할 만한 명대사 당연히 기록하실 거고 진짜 출판사 이야기대로 무궁무진하겠는데요.
1: 뭐 앞으로 대사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드라마 관련된 것들 꼭 이런 식의 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쓸 생각이고 계획도
0: 네.
1: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0: 네.
1: 드라마도 약간 그런 정도의 위상을 좀 갖게 되는 상황이라 한국 드라마를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작가별로 네. 뭐 옛날 이런 분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
0: 충분히 뭐 백과사전 같은 게 나오겠네요.
1: 가이드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제가 필생에 할 수 있으면 필생의 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사람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에세이나 이런 글들을 계속 쓸 생각입니다.
0: 그러니까 워낙 또 그 영화 드라마 뭐 다큐까지 수십 년을 후벼파신 분이니까 아까 정말 시나리오 작가 공부하신 것처럼 네. 그것도 쓰시면 얼마든지 탄탄하게 쓰실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봐야 될 게 또 너무 많잖아요.
1: 아,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시간은 사실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낼려면 낼 수 있다. 요즘 제가 이제 루틴으로 밤 9시에 자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그게 딱 좋더라고요. 4시에 와. 아무도 안 깨 있을 때 일어나서 네. 그때 일을 한 7시, 8시까지 하는 그 시간 동안 글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0: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 이전에 소설도 좀 만나보실 수가.
1: 꿈입니다. 네.
0: 네. 또 다른 글로 정덕현 작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추천곡 보내드릴게요.
1: 그 조성석 씨가 부른 이 쓰리생에 나왔던 노래죠. 네. 아로하입니다.
0: 아로하 보내드리면서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작가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너를 보면 눈물이 난다. 박성철. 이별보다 더 큰 슬픔은 이별을 예감하는 순간이다. 너의 부재보다 더 큰 슬픔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도 너의 마음은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이다. 같이 있으면서도 늘 내 것이지 못했던 사람아, 너를 보면 눈물이 난다. 감성은 왜 그렇게 예민한 걸까요? 차라리 무디고 눈치 못 채면 가슴이 시리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박성철 시인의 너를 보면 눈물이 난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 이후 한국 축구는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불공정 논란의 감독 선임과 반복된 행정 실패 그리고 방만한 운영이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행전 낙맥상의 이 문제들을 파헤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 세 분의 기자님 모시고 오늘 진행된 청문회 평가부터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까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시죠.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할 세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이근승 MK 스포츠 기자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이준희 KBS 기자 나오셨고요.
4: 네, 안녕하세요. KBS 이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홍재민 축구 전문 기자까지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홍재민입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질문도 좋고요. 의견도 좋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과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유주희 리포터의 취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6: 오늘 축구협회 청문회 클립으로 조금 보다가 이미 썸네일만 보고도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보다가 말았어요. 뭐 예상대로 뭐 개선이나 뭐 뉘우침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자기 방어, 뻔뻔함, 심지어 나와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회장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고 아예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람들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수준이면은.
7: 감독 선임에 있어서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빵집에서 면접을 본다거나.
8: 제대로 되지 않은 행정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감독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네들끼리 밀실 뭐 회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것 같고, 체계 안에서 뽑아야 되는데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9: 그냥 협회 운영 전반에 이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책임 회피? 다른 데로 이렇게 넘겨버리고 책임 회피를 안 하고 그냥 인정을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청문을 봤는데 홍명보 감독의 법과 사용도 그렇고요.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해명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적이 다 나와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그리고 공적 예산은 그 사용 내역하고 그리고 증빙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으면 투명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 기록과 실제 사용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자꾸만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데로 이제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1: 네, 청문회에 나온 내용들을 보고 시민분들의 의견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의혹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시민분들 말투나 말씀 중에서 좀 느껴지는 거겠죠. 지금 분위기는 봐서는. 자, 오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열렸습니다. 세 분 평가 일단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전반적으로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준희 기자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4: 제가 조금 전 이제 오후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막 이 KBS로 왔는데 네. 저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뭐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했다라는 네. 말로 좀 요약하고 싶고요.
1: 그 말은 뒤쪽이 뭐 재밌게 나왔다는 얘기죠.
4: 사실 초반에는 뭐 소위 말하는 맹탕 청문회다 뭐 이런 말이 많았을 정도로 네. 뭐 결정적인 뭐 질문도 없었고 대답도 두루뭉실했는데 이제 오후 질의 때 이제 모 의원이 네. 이제 정몽규 회장과 주고받은 청문회 도중 주고받은 문자로 인해서 청문회장 분위기가 좀 불타오르기 시작했고요.
1: 그렇습니다.
4: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질의를 하다가 흥분을 해서 모 의원에게 거긴 끼지 마시고 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저는 그 국회 이 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네. 국회 의원한테 이런 말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0: 네네.
4: 분위기가 정말 싸해졌습니다. 막 고성이 오가고 그 해당 의원은 어디서 반말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분위기가 정말 격앙됐어요.
0: 그래서
4: 아, 그 부분이 화룡점정이었고요. 아, 근데 아직 뭐 오후 마지막 이제 질의가 더 남긴 했지만
0: 네.
4: 그 오후 질의만 봤을 때는 카르텔 아나무인으로 좀 점철된 축구협회 단면을 본 것 같아서 좀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문자 내용이라든가 뭐 의원분과 뭐 주고받은 말들 이런 거는 사실 청문회 본질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보자고 하는 건 아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이런 게 또 이슈가 된다라는 거, 그런 지점들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홍재민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이런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런 영상 생중계되는 영상을 우리가 왜 보고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개탄스러웠고요. 그래서 지금 이준희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협회는 여전히 본인들이 뭐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라는 태도를 계속 견지를 하셨고,
0: 네.
5: 근데 또 뭐 현실적으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2년 전에 했던 거잖아요.
4: 그치.
5: 2년 전 청문회 한 이유와 지금 이유 중에 달라진 거는 월드컵에서 망했다.
0: 네.
5: 요거 딱 하나니까
0: 네.
5: 물어보는 입장에서도 똑같은 질문하기 좀 애매했을 거고 대답하는 측에서도 그랬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확실히 이 국회 문체위, 문화체육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인데 축구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팬들보다도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0: 그 말씀은 팬들이 원하는 질문의 수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 질문의 수준이 훨씬 낮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5: 그렇죠.
0: 네.
5: 뭐 굉장히 좀 그 부분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제일 뭐 상징적인 질문이 왜 졌어요인데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왜 졌어요라고 물어보면은
0: 그 뭐라고
5: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0: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졌습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5: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아직까지 청문회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좀 대미는 좀 멋지게 장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왜 졌어요라고 물어보니까 뭐 할 말이 없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근승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청문회에 대해서
3: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대단히 좀 많이 실망스러운 일 수밖에
0: 네.
3: 없는 게.
0: 네.
3: 이게 사실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청문회를 했었고 2년이 넘는 시간 2024년 7월부터 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근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왜 졌어요? 라고 물으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뭐 KFC 나오고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청문회장에서 봐야 된다는 게 아 진짜 이게 진짜 최선인가? 좀 너무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축구 산업 전에 사실 체육이나 스포츠란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늘상 뒷전이고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축구를 포함한 뭐 체육 활동이라든가 스포츠가
0: 네.
3: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퇴보하지 않으면 다행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오늘 청문회를 보신 분들 중에 이게 과연 잘못된 과정을 지적한

0: 하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청문회였는지를 돌아본다면 사실 쉽게 답 못하거든요. 그냥 본 느낌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호통치고 뭐 화려한 액션으로 그냥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건가? 전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좀 참담한 청문회였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에서 뭔가 의혹을 해소될 만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과연 우리가 이 청문회로 인해서 뭔가 발전이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KFC 관련 얘기는 원래 우리 한국축구협회가 KFA인데 이거를 이제 잘못 발음하셔서 KFC라고 했고 몇 가지 말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강인 선수를 뭐 이강재 선수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외전녀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 문자 얘기만 좀 잠깐 그 이슈가 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내용이 어떠한 국회의원이 뭐 오늘 송구스럽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답장을 뭐 좋은 곳에 또 뵙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2: 정확히 언제 찍혔냐면 이제 네. 오전 회의 끝나고 오전 질의 끝나고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나눈 문자더라고요. 문자 보낸 시간을 보니까 1시 오후 1시 50분으로 나와 있는데
1: 네.
2: 뭐 회장님 누구입니다.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이런 문자가 모 의원이 이제 정몽규 회장한테 보낸 거죠.
1: 그러니까 청문회 중에 나온 문자잖아요.
2: 예, 중이죠. 이제
1: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2: 이제 곧 5분 뒤에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1: 5분 뒤 시작되는데. 예.
2: 이제 뭐 정몽규 회장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2: 이런 자리 말고 뭐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오후 질의 중에 이제
1: 찍혔죠.
2: 예, 찍혀서 이제 기사화가 된 거죠.
1: 네.
2: 그래서 이제 오후 질의는 거의 이제 이 문자로 인해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에 나오는 정 선배가 누구냐라는 질의가 이제 이어졌고,
1: 네.
2: 뭐 정몽규 회장은 그건 프라이버시다. 뭐 지금 뭐 놀고 계시는 한 분이다. 학교 선배,
1: 네.
2: 고려대 선배다 이렇게까지만 말했고요. 뭐
1: 아, 그 현대가 그런 쪽은 아닌.
2: 그거는 거군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딱 네. 거기까지만 말하셨습니다. 아, 고려대 그렇군요. 선배고 네네. 놀고 계시는 분이다.
1: 네네.
2: 그래서 이제 이 문자로 인해서 약간 이제 오후 청문회 분위기가 조금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었죠.
1: 네, 이게 한국 축구협회 카르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헤쳐야 되고 거기 잘못된 점에 지적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카르텔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라는 그게. 생각이 예, 정계와 이 축구계 사이에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2: 물론 뭐 정몽규 회장은 이제 사전에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좀 어떤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했다고는 하지만
1: 해명이 안 되죠.
2: 문자가 예. 공개된 이상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은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인정하고 네. 청문회 나온 사람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면 안 되죠. 누구보다 질타를 강하게 해줘야 될 자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해프닝으로 나올 것 같고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슈가. 이 이후로 정치적인 싸움이 꽤 커졌겠는데요. 분위기는 청문회에서.
2: 그렇죠. 이제 일단 그 여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이제 집요하게 이제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죠. 이 해당 네. 문자를 보낸 쪽이 이제 야당 의원이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대한축구협회 개혁과는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1: 그럼요.
2: 보면.
1: 네.
2: 그래서 약간 좀 소모적인 논쟁이 한참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문진희 위원장이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거죠. 한마디로 막말을 쏟아내면서 불을 지핀 건데, 근데 아까도 뭐.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카르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씁쓸했습니다. 지금 축구협회 문제가 이런 카르텔로 점철돼 있다는 집단이라는 거잖아요. 대한축구협회가. 근데 이렇게 회장 그 대기업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이제 또 국회의원들까지 접촉해서
1: 네.
2: 본인에게 좀 유리한 점을 좀 찾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1: 축구 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7123님께서 초등학생 수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홍명보 감독보다 오늘 질문이 더 짜증났어요. 네, 한심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고요. 자 그러면 다시 축구 얘기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의혹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늘 청문회가 그동안 축구 팬들이 가졌던 숱한 의혹과 갈증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줬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근승 기자님?
0: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해소하지

0: 문자로 인해서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시간을 잘 버티는 듯한 느낌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문진희 위원장의 태도 같은 경우는 아, 이 사람들이 이 청문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2년 전에도 그렇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의혹만 제기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소리치는 거 그냥 그거 꼭 참으면은 이 시간만 버티면은 버티면 된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안 남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 전에 시간을 돌려보면은 정몽규 회장이 U17 여자 월드컵 간다고 해서 청문회를 안 나왔었습니다. 그 뒤에 정몽규 회장 뭐 불이익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청문회가 벌어져도 축구인들 안 나오면 그만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 버티면 그만인 거예요.
1: 잘 버티면 된다. 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것이다.
0: 그리고 오늘 청문회가 그거를 또 한 번 증명했다.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충의 그 이슈가 됐던 내용,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훑어보면은 배현진 의원이 감독 선임 과정 절차 정당했나라는 질문에 홍명보 감독이 뭐 행정적 개입 특혜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에게 제안이 왔을 때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홍재민 기자님은 뭐 이번 총리회 가장 눈에 띄었던 결정적 장면이나 발언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왜 졌어요고요.
1: 왜 졌어요. 네.
2: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께서 이제 유승민 체육회장에게 축구협회를 평소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고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은 관리 단체로 지정을 해서 대한체육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이 유승민 회장한테 물어봤는데
1: 네.
2: 이 지점에서도 좀 속으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대한축구협회가 체육회에 의해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그 순간 피파 회원 자격 정지입니다.
1: 네.
2: 모든 피파 대회 못 나가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규정 플러스 피파의 규정을 동시에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종목 단체입니다. 그건 뭐 다른 종목 단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축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1: 그렇죠.
2: 피파의 이제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 단체 지정 입고르 피파 회원 정지인데 그거를 알고 질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질문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뭐 달리 해석을 하자면은 그 의원은 관리단 피파 월드컵이든 뭐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팀 여자팀 각 연령대 모든 팀 심지어 K리그 구단들이 출전하는 AFC 챔피언스 리그 전부 회원 자격 정지되면 전부 못 나가거든요.
1: 네.
2: 국가대표팀이 없어지는 거예요.
1: 네네네.
2: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를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축구계를의 문제를 고치려면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이게 네. 뭐가 문제인지.
1: 네네네.
2: 이게 의사가 환자를 일단 뭐 문진을 하죠. 어디가 아파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정확한 이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1: 네, 진단을 하죠.
2: 진단을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여기가 문제이니까 아, 그럼 요 부분을 우리 도려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합시다. 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1: 네.
2: 지금 보면 문진만 하고 그냥 야, 바로 수술대 위에 환자를 올려놓고 메스를 꺼내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지금은 이제 대중 앞에 세워서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식을 그렇죠. 사람들에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덮고 끝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지금 축구계 문제를 파헤치고 개선시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청문회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여기 이렇게 메스를 들고 누구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권력을 보여주고 싶은 자리인지
1: 네.
2: 잘 모르겠더라고요.
1: 네. 네.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청문회가 과연 한국 축구를 왜 발전을 해서 뭘 했는지.

0: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많긴 합니다.
1: 이게 근데 이렇게 네. 좀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번에 증인과 참고인 구성을 보면
0: 네.
1: 다 과거의 인물이에요. 이제 지금 대한축구협회 몸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몽규 회장도 사퇴했고요. 홍명보 감독도 사퇴했고요.
0: 그렇죠.
1: 뭐 정혜성 위원장, 뭐 임생 이사 다 사퇴한 사람들이에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아마 이용수 대행 정도일 텐데 그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용수 대행이다 보니까 한 명이다 보니까 어떠한 건설적이고 뭐 개혁적인 방안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증인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거 인물들에 대한 과거 행위에 대한 질타가 계속 됐던 거죠.
0: 이 지점은 굉장히 좀 근데 좋은 지점이네요. 네.
1: 이게 아까도 홍재민 기자도 말했지만 이게 2년 전 현안질의 때와 대동소이했어요 사실.
0: 다 맞습니다.
1: 2년 전에 네. 나왔던 질문인데 사실 지금 청문회가 열린 이유는 이 북중미 월드컵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이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청문회가 열린 건데 자꾸 과거 얘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대한축구협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크게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0: 너무나 과거 얘기에 매몰돼 있었고 네. 미래에 그래서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네. 대한 얘기는
1: 그게
0: 없었다.
1: 초점이 됐어야 되는데
0: 그게 초점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걸 또 지금 아직 결정 내릴 사람은 그 자리 없으니까요.
1: 그렇죠. 있다 해도 이용수 대행이거든요.
0: 그렇죠.
1: 지금 직무 대행이기 때문에 뭐 이용수 대행도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 나갈 사람이거든요.
0: 그렇네요.
1: 그럼 누구를 상대로 이 개혁을 논의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0: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혁신위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네요.
2: 그러니까 네.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고 대표팀 축구협회가 사회적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안 나왔다. 그래서 비난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 그거는 사회, 축구 팬, 언론에서 하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대통령부터 문체부 장관까지 다 나와서 지금 축구계 그때도 고치겠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솔직히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혁신위가 설치가 돼서 지금 축구협회 뭐 회장 선거 규정부터 다 고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충분히 미래를 조각해 나가고 있고 언론 뭐 유튜브 채널들 다 합심해서 비판은 가했고.
0: 네.
2: 그런데 청문회까지는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또 도돌이표가 찍혀지는 거죠.
0: 국민들의 일단 예전부터 그러니까 월드컵 전부터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속 시원한 한국축구협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런 얘기가 없다 보니 예상한 결과가 나왔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은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그런 부분도 역시나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축구 스포츠 이쪽은 분명히 뭐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을 해서 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포츠는 스포츠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영역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2: 근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무리하다.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 화 많이 나시죠? 제가 대신 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과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국회의원의 역할은 그런 역할도 있긴 합니다.
2: 그렇죠.
0: 네. 네네. 근데 이제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 나오니까 거기에 더 화가 난 거죠. 오히려.
1: 저는 하나 듣고 싶었던 건 있었어요. 그 홍명보 감독이 이제 남아공전 패한 다음 날 이제 기자회견에서 남아공전 졸전의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 라는 말과 함께 떠났습니다. 32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남아공전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거든요. 뭐 일부 모리아스 감독은 탈락 이후에 이제 장시간 기자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뭐 이런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는데
0: 네.
1: 홍명보 감독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실패 후에 그 어떠한 소회도 밝히지 않았어요.
0: 그 우리 팀이 뭐가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다라는
1: 네,
0: 거잖아요.
1: 특히 그 남아공전 졸전의 이유에 대해서 모두가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짧게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뭐 충 만족시킬 만한 답변은 아니었고
0: 그렇죠.
1: 차라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려줬다면 조금이나마 시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현장의 아쉬움들은 좀 다들 조금씩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축구를 전문적으로 또 취재하시니까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한국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넘어서 실제 좀 취재 현장에서 느낀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좀 짚어나가고 싶은데요. 먼저 이근승 기자님. 원로 축구인들의 그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하셨잖아요. 축구계 원로와 관계자들이 느끼는 대한축구협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3: 그러니까 축구를 취재하면서 뭐 원로분들부터 뭐 젊은 세대까지 취재를 해보면 공통된 좀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는 경기인들이 중심이 돼서 나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인식들이 있고
0: 네.
3: 그럼 그 인식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해지느냐를 분석해보면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에 대해서 대단히 좀 정치권한테 실망스러운데 축구계를 병들게 한 가장 큰 힘을 실어준 게 정치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국 축구라고 하면 보통 국가대표팀만 생각하지만 근간은 K리그거든요.
0: 그럼요.
3: 프로축구예요.
0: 네네.
3: 근데 이 K리그의 형태가 대단히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그 프로스포츠 중에서 K리그는 유일하게 1, 2부 승강제가 운영이 돼요. 그리고 세미프로긴 하지만 K3, K4, K5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제 1부에는 12개 팀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무려 6개가 지자체, 즉 세금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프로리그에 참여를 못해요.
0: 네.
3: K리그2에는 17개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무려 13개가 혈세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0: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군요.
3: 세금으로 운영이 돼요. 이게 2026년도 기준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프로축구에 투입되는 금액만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프로스포츠잖아요. 프로스포츠는 돈과 흥행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돈이 되냐. K리그1 우승 상금이 5억 원입니다. 2012년 정몽규 회장이 프로축구맨 총재할 때 올려놓은 게 지금껏 변화가 없어요. K리그2는 1억 원입니다.
0: 네.
3: 거기에 지자체 혈세를 1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0: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3: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돈을 벌 필요가 없죠. 성적이 엉망이 돼도 지자체에서 돈 내려주는데. 제가 축구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한테 그냥 편하게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3: 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써야 되는 돈 가지고 구단 만들어준다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반대해? 그게 축구인들의 입장이에요.
0: 네네.
3: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중에서 프로축구단을 만들게 되면 유일하게 어찌 됐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는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0: 네.
3: 내가 100억을 투입해서 뭐 30억을 번다고 쳐요. 이 100억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30억 얘기하고요. 관중 수 한 5천 명 되는 거 많이 오면 5천 명입니다. 그걸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시민들 위해서 이런 시민들의 여가, 복지를 위해서 프로축구단 운영해서 아, 이 정도 돈을 벌고 있어. 나가는 돈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구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관심을 못 받는 거예요. 국가대표팀에 초점이 되니까. 근데 이건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0: 네네.
3: 정치권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심지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K리그에는 김천상무란 팀이 있어요.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선수들이 프로축구에서 뛰어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세계에서 프로축구에서 뛰는 군경팀은 여기가 유일해요.
0: 네.
3: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선수들 연봉 안 받죠. 그렇지만 군 복무를 하면서 자기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이거 엄청난 특혜입니다.
0: 네네네.
3: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어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1973년도 개발도상국일 때 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동메달 내에 따면은 군 면제를 해주잖아요.
0: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3: 73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0: 네.
3: 그걸 아직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바꿀 생각 자체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잘하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겁니까? 지금 공정의 화두인 시대인데 언급 정도는 해서 이게 뭐 당장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를 줄 필요는 있잖아요.
0: 너무 오래된 규제라고 봐야 되는군요.
3: 네, 제가 이거를 예. 뭐 보좌관들이나 대한 저번에 이제 대한축구협회는 아닌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때 제가 복수의 그 후보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체육인들인데 나도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0: 네.
3: 군 면제 혜택 없애자고 하면은 나한테 투표를 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경기인 중심이면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투표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간극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축구판은 진짜 변하지 않을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축구협회 주요 자리를 뭐 유명 선수나 지도자 출신이 맡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인지도가 있어야 약간 좀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뭐 감독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축구인들이 좀 나와서 하는 것도 좀 봤었는데 선수 경력과 지도 경력, 행정 능력도 별개의 문제인데 경기인 출신 중심의 인사 관행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도 아까 이근승 기자의 말에 되게 공감을 했는데 저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 원로 축구인이었는데 저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축구인 대다수는 여기서 말하는 축구인 엘리트 축구인입니다. 엘리트 축구인 대부분은 나르시시스트다.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0: 남의 말 안 듣는다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1: 이분들이 다 네. 어릴 때부터 축구 정말 잘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겠죠. 국가대표까지 간 거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다들 자기를 떠받들어 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대표까지 갔고 뭐 이제 프로 가서도 성공 가도를 달렸겠죠. 그리고 은퇴 후에 이제 뭐야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해왔던 게 그동안 축구인데.
0: 지도자죠.
1: 그럼 이제 행정이나 지도자 이런 네. 것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한국 축구 안 돌아가.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축구인이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 엘리트 축구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축구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 부회장이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축구 전문가들이 해설을 해야 된다. 해설도.
0: 네.
1: 여기서 말하는 축구 전문가는 축구인. 여러분들이 뭐 공 차봤냐. 어? 유튜버나 뭐 말 잘한다고 해설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설마저 축구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0: 네.
1: 뭐 이런 행정, 뭐 지도자, 심지어 경영까지 다 본인들 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가 이렇게 카르텔로 물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협회를 꾸려야 좀 더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한쪽에 편중되고 유명한 축구 선수나 지도자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네. 편중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재민 기자님, 그 유럽 선진 축구협회나 유명 축구 클럽 행정 시스템 많이 좀 비교도 해 보시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축구협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놀랍게도 네. 유럽 축구 쪽 조직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 K리그 시스템 비교를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0: 아, 큰 차이는 없어요?
2: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
0: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다
2: 그렇죠.
0: 그냥.
2: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축구인들 축구 알아?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0: 기자분한테요?
2: 예.
0: 기자님한테?
2: 뭐 누구든지 엘리트 축구인.
0: 그 뭐 무슨 축구를 뭘 한다고 기사를 써? 막 이런 식인가요? 뭐
2: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축구를 안다는 뜻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볼 차고 이런 기술을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축구를 안다는 거는 축구인에게 돈이 되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게 축구를 아는 거더라고요. 한국 축구판에서는.
0: 그게 무슨 말이죠? 좀 풀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어떤 정책을 세우든 네. 규정을 세우든 뭐 병역 면제 같은 그런 혜택이라든지
0: 네.
2: 이게 축구인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0: 우리들의 이익인지
2: 그거를 알면은 그 사람은 축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0: 와,
2: 그거 모르면은 축구를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너는 축구를 안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고, 예. 유럽과의 이제 그 비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독일의 클럽이 있습니다.
0: 김민재 선수가 뛰는.

0: 그렇죠. 김민재 소속팀이고 네. 이른바 이제 레바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이 네. 3대장입니다. 전 세계.
1: 그 팀이 돌아가면서 우승한다. 유에파컵 그렇죠. 뭐 이런 거 우승한다. 그렇죠. 그러고 얘기가 있었죠.
0: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 지금 좀 지금 체제 좀 전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흥행적으로 성공을 하고 경기장 안팎에서 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때 바이에른 뮌헨 성공기 전성기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페네스, 베켄바우어, 루메딕입니다. 전부 축구인들이고
1: 축구인이에요.
0: 이른바 엘리트 레전드들이에요.
1: 레전드죠.
0: 이 사람들 평생 우리식으로 따지면 축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1: 네네네.
0: 근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 제일 잘 버는 클럽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에른 뮌헨은 비즈니스적으로도 탄탄하고 모든 정책 의사결정에 팬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민주적인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기는 똑같은 축구인들이 하는데 저렇게 돈도 잘 벌고 민주적인 클럽 운영도 가능한데 우리는 시스템도 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사실
1: 사람의 차이다.
0: 축구인 분들한테 되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 네.
0: 그런 문제라고 그런 문제로 귀결이 되고 우리 친한 기자들끼리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지도자 자격 과정에 이 언어 영역 넣어야 된다.
1: 왜요?
0: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기본 소양이 너무 좀 우리와 축구 세상과 바깥 세상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여기서는 상식인데 축구 바닥 안에서는 비상식. 축구계에서의 상식인데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들. 이런 게 굉장히 버젓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1: 그 안에서의 문화가 있군요.
0: 그렇죠. 그 부분 뭐 가장 이 상징적인 예가 얼마 전에 이제 전북 축구협회장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는 그런 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박지성이 그렇죠. 뭘 한다고
0: 그렇죠.
1: 혁신이를 하냐 네. 뭐 그 말씀하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0: 네, 그 안에 분위기를 보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바깥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깜짝 놀랄 일.
1: 맞아요. 네.
0: 저 사람, 저분 지금,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지.
1: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2: 서강일 회장을 제가 취재한 장본인이거든요.
0: 그러네요.
1: 취재 뒷 얘기 좀 해주세요.
2: 취재를 했는데, 네. 저도 이제 기자인데, 그 어떤 녹취를 허락 없이 방송에 내보낸다는 건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취재 윤리도 그렇겠지만 일단 사전에 허가를 받죠. 이 인터뷰 기사화해도 되겠냐. 근데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들을 그렇죠. 예, 예. 많이 쏟아내셨기 때문에.
1: 네.
2: 근데 이제 서강일 회장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방송에 무조건 내주십시오.
0: 꼭 내보내달라고.
2: 꼭 내보내주십시오.
1: 그 무슨 개념인 거예요?
2: 그러니까 홍지민 기자 말처럼 예.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 거죠. 그분은 본인이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1: 네네.
2: 혁신위원회는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고 한국 축구 멀쩡한데 왜 개혁을 해야 되냐. 그 자기들만의 그 카르텔 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사고가. 물론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서강일 회장은 심지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구인이 아니에요. 축구인이 아닌데 이제 그 전북 축구협회장 그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면서 본인도 이제 축구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러한 사고 방식에 갇혀 버린 거죠.
1: 네.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박재성 이영표가 축구로서는 국가대표였지 자기네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뭐를 한다고 자기네들이 거기 들어와서 말을 함부로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은 또 축구인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람이 문제인데.
0: 그렇죠.
1: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축구협회를 보면, 바꾸기 위해서는.
0: 보면 뭐 일제 강점기 때도 그렇고 축구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은 축구인들보다 네. 그 옆에 함께 일하는 분들이 더 축구인 같은 행태를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1: 네네. 축구인은 아니고 반만 정도 걸쳐 있는 분들이군요. 예예.
2: 그 우리나라는 그 축구인들이 주변에 다 축구인들이에요. 선배도 축구인, 후배도 축구인, 친구도 축구인. 그러니까 그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한 원로 축구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그게 자기들 안에 있으니까 그걸 모른다.

0: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정답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에겐 이 축구협회나 뭐 K리그 연맹도 본인들이 은퇴하고 갈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1: 그렇죠.
0: 어떠한 뭐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국 축구를 이렇게 발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가는 대신 내가 은퇴하면 저기 가서 그냥 말년 편하게 보내다가 노년을 보내겠다. 이런 네. 생각으로 가니까 어떠한 혁신적인 뭐 개혁 방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왜 그분들이 아, 난 노후를 편안하게 축구협회나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어 주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2: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구단이 많다고 아까 이근승 기자가 얘기해 줬는데
1: 네.
2: 다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축구인들의 카르텔과 그런 공고한 기득권 철밥그릇 뭐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1: 네.
2: 그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자예요. 완벽한 위너입니다.
1: 아.
2: 본인들의 세상과 본인들의 복지를 세금을 땡겨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리그를 두 개나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위너냐. 결국에 궁극적인 얼티밋 위너는 그분들인 거예요. 현실에서 보면.
1: 그러네요.
2: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완벽한 승자로서 살아왔는데 왜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1: 워낙 사실. 철밥통이니까.
2: 그렇죠.
1: 네. 이근승 기자님. 이거 네. 어떻게 그러면 문제 제기를 아까 시작부터 해주셨는데 축구계 내부의 깊은 이런 안 좋은 것들 이제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현실적인 대안이 좀 있긴 있나요?
3: 현실적인 대안은 정치권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저는 빨리 바뀔 수 있다고 봐요.
1: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면?
3: 해야 될 일, 이 세금 집행 같은 경우도
1: 네.
3: 세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100억 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우승상금 5억 달라고 100억 투자되는 게 맞냐? 그럼 그 100억은 어떻게 쓰이냐? 100억 중에 80억 정도가 선수단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최근에 김포FC라는 구단에서 구단 직원이 80억 횡령을 했잖아요.
1: 네.
3: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경기인 외에 일반 프런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도민 구단에선 한 명이 3, 4명의 업무를 맡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다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승이라는 걸 위해서 시도민 구단들이 경쟁에 뛰어들어 기업 구단들하고 경쟁을 해요.
1: 네.
3: 그럼 이제 그거를 얻으면 누가 좋을까 생각해 보면 또 경기인들이에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잘해서 내 몸값 높이고 다른 구단 갈 수 있어요. 감독들 같은 경우도 내가 조금 못하는 뭐 환경적으로 열악한 팀에서 성적을 내면 좋은 구단에서 불러주죠. 갈 수 있어요.
1: 네.
3: 이거를 자기들의 이익과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프로스포츠판에서 당연히 필요한 인력들을 안 뽑게 되고 더욱더 선수단에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정치권은 그거 방관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줘놓고 그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고 월드컵 때 조금 사람들 관심 모이니까 청문회 한다고 앉았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은 아예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만 뭐 축구계에 관심 있는 척, 축구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척 하면서 나서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도민 구단 10개 이상의 구단들을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1: 네.
3: 이번에 선거 나오시는 우리는 그 선거에서 당선되면 구단주가 되니까 구단주님이 혹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좀 찾아와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뭔가 좀 한 게 있느냐. 다들 비슷한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1: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3: 다들 그런 얘기해요.
1: 네,
3: 그러면서
1: 네.
3: 한마디 덧붙여요.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어처구니 없는 인사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얘기해요.
1: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는 뭐 시민구단부터 이제 프로구단들 이야기, 뭐 사람에 관한 이야기, 뭐 경기인에 관한 이야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좀 힘들

0: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결 방안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들이 수혈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0: 인재들이 들어가야 된다.
1: 예, 그것도 다양한 분야에서.
0: 다양한 분야에서.
1: 지금은 너무 축구인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0: 네네.
1: 단적인 예로 오늘 증인으로도 포함됐던 최용일 부회장, 과거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일했던 분인데 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제 축구협회를 나갔는데
0: 네.
1: 뭐하고 계신가 봤더니 김해FC라는 팀이 생겼는데 거기 또 가 계시더라고요.
0: 돌고 네. 도는군요.
1: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국가대표까지 하면 너무 보장된 겁니다. 국가대표까지 했으면 축구선수로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는 본인이 정말 잘하는 일을 해야지. 본인이 행정, 뭐 경영, 지도자 이런 거에 능력이 있는지 자기 객관화를 한번 해보고
0: 네.
1: 자기가 정말 축구계에서 종사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해도 되지만 내가 이거 이런 역량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빠져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0: 네.
1: 지금 뭐 한국 축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요새는 뭐 영국 유학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분들에게 점점 주요 자리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0: 네.
1: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일부에게만 열려 있었던 이 문을 다 때려 부시고 이제 이 문을 좀 활짝 열어서 뭐 예를 들어서 행정, 경영, 법률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뭐 범위를 협회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은
0: 네.
2: 2015년에 FIFA 국제축구연맹이죠. FIFA가 블랙 체제가 무너지고 현재 회장인 인판티노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0: 네.
2: 인판티노 회장이 이 수술을 했던 조직 개편이 정책 기반 정책 방향 설정하는 기능과 예산 집행하는 기능을 완전히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뜻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을 하는데
0: 네.
2: 그러면은 필요한 실무는 요런 거 요런 거 돈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된다.
0: 네.
2: 근데 그 기능은 여기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행정 전문가 경영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협회도 좀 엘리트 축구인들은 축구인들만의 또 장점이 있으니 그분들은 기술 파트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협회가 비즈니스를 열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은 좋은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럼요.
2: 그러니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 이 넥타이 메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
0: 행정 전문가
2: 예, 그런 분들을 투입을 해서 요 기능을 좀 둘로 좀 이 뚜렷하게 선을 그으면은 지금보다는 그나마 좀 거버넌스 차원에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아니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국가대표 감독만 외국인 유명한 감독님 모셔올 게 아니라 이 행정 쪽에서도 아까 뭐 바이에른 뮌헨 뭐 말씀하셨지만 행정 쪽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분을 행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모셔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근데 이게 축구협회에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0: 네.
1: 무능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0: 못 버티나요?
1: 지금 축구협회에 전문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축구협회 지금 임원진을 보면
0: 네.
1: 윤리위원장이라고 법률 전문가 앉아있죠. 소통위원장이라고 언론인 출신 앉아있죠. 또 의무위원장이라고 의사 출신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지금 솔직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거수기 역할에 좀 그치고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최근에 그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한 건도 없다. 이런
0: 네?
1: 통계 자료도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만큼 그냥 다 찬성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어떠한 전문가들이 들어와도 그냥 예스맨으로 전락하는 상황인데
0: 말을 들어 다 그냥 다 아 예 알겠습니다로 끝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1: 뭐 아까 진행자님께서
0: 네.
1: 외국에서 그런 유능한 인재를 수혈하는 것도 방안이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0: 네.
1: 실제로 윌러 위원장이라고
0: 있었어요?
1: 최근에 전력강화위원장이 독일 출신이었잖아요.
0: 아
1: 근데 네네네네. 그분 한 거 있습니까? 그때 아마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었나요?
2: 위원장.
1: 네, 위원장으로서
0: 그러네요.
1: 클린스만 감독. 근데 정몽규 회장이 데려온 걸로 지금 다 알려져 있죠.
0: 네.
1: 그만큼 클린스만 감독 선임 기자회견 때 이제 밀러 위원장한테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죠. 도대체 어떤 역량을 보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냐?
0: 네.
1: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 강남 스타일이라 그랬나요? 뭐 강남 스타일을 안다 그랬나? 아무튼 뭐 그런 황당한 발언을 내뱉는 등
0: 그분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1: 그렇게 유능한 분도 네,
0: 여기 오늘 이상해지는 겁니까?
1: 역량을 펼칠 수 없는 곳이 대한축구협회거든요.
0: 아,
1: 좀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아니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속이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더 미궁으로 들어가는 듯한 안 되겠습니다. 로고라도 한번 듣고 오죠. 자, 열린토론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0: 네, KBS 열린토론 이준희 KBS 기자, 홍재민 축구 전문 기자, 이근승 MK 스포츠 기자 세 분과 대한축구협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문자도 많이 오고 있어요. 확실히 축구가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9438님 협회가 돈을 이거 좀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세금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원 부분 시민구단에서의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니까 뭔가 좀 더 나아질 방법은 안 보이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848님 엘리트 선수의 병폐가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오늘 열린 토론 전 국민이 듣길 바라봅니다라고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7404님 정말이지 할 말이 없는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 이번 계기로 완전히 리셋되길 기대해봅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이마만큼 이슈가 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저에게 문자로 오는 거겠죠. 자, 9918님. 축구협회 청문회장인데 질문 수준이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개혁이 되고 쇄신이 되겠어요.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까 뭐 KFA를 뭐 KFC로 얘기한다거나 뭐 이강인 선수를 이강재 선수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왜 졌냐 뭐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질문에서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졌냐라는 질문은 정말 이것 기자님 어떻게 네. 대답해 주실 겁니까? 왜 졌어요? 그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번. 그러니까 왜 졌어요? 이거 대답을 해 보시죠. 예.
1: 답 듣고 싶은 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0: 네.
1: 손흥민 이재성을 투입 안 해서 졌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건데 네.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자꾸 이제 스텝이 꼬이신 거죠.
0: 그러니까 왜 졌냐까지 간 거군요. 네. 네네.
2: 그러니까 더 처참했던 거는 당시 이제 증거 영상이라고 여기서 이강인 그렇죠. 선수가 지금 빨리 넣어야 된다, 늦는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도 팬이 만든 영상이고 충분히 손흥민 이재성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꾸며졌는데 알고 보면은
0: 조기성 선수였다.
2: 참
0: 그렇죠. 아 조기성 선수 빨리 넣으라고 했단 말이다. 이거는 새롭게 밝혀낸 청문회의 진실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1: 사실
0: 예예 이거는 청문회에서 밝혀낸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지원님 오늘 직원이 가득하네요. 아주 속 시원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부가 아직 남았습니다. 직원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계속 좀 이어갈게요. K축구 혁신위원회 출발했습니다. 요거 이야기 좀 해보죠. 최근 선거인단을 만 명 규모로 대폭 늘리겠다. 파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데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기득권 구조를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선거인단이 늘어나면은 우리가 걱정했었던 그런 이른바 이제 깜깜이 선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되겠죠. 해소가 예.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제가 이 바닥에서 들은 얘기는 그러면은 지역 축구협회장의 권력이 더 세지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표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0: 그러네요.
2: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뭐 축구협회라든지 그런 쪽은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0: 네.
2: 근데 뭐 선거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었던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0: 그런 오명에서는 그나마 좀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선거인단을 이근승 기자님, 이것도 어떻게 구성을 해야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앞서서도 짚은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네. 계속 경기인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경기인 중심으로 돌아가면 저는 변화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제가 K리그 유소년 쪽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취재를 하는데 이게 나이가 어리고 유명 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다를 줄 알면 정말 실망감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K리그 유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 형태로 투자를 하는 형태예요. 이 어린 선수가 재능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뭐 밥도 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뭐 교육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1: 네네.
2: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맺어요. 이 친구가 우리가 키워줬으니까 다른 데 가지 못하게.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특정 에이전트랑 특정 유명 뭐 고위 관계자가 손을 맞잡고 이 팀 안에서 좀 유능한 선수의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가 해지하고 나와야겠죠.
1: 네네.
2: 그렇게 해지하고 나면 그 선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1: 기자님, 근데 이게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더하면은 너무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선거인단 이제 우리 혁신위에 대해서 네. 좀 이제 마무리 시간이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저희가 알겠거든요. 예, 어쨌든 저희가 잘 들었고 뭐 경기인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 이제 이쪽에서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전체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서요. 혁신위에 대한.
2: 네. 예. 뭐 혁신위 구조 만약 1만 명으로 한다고 하면 네. 저는 비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선수, 뭐 대학 선수, 뭐 프로 선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네.
2: 사실 우리 프로 스포츠판에 행정하시는 분들 K리그에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경영자로서 뭐 K리그에서 경험 쌓으신 분들도 대단히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경기장에 찾아주시는 팬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 중에서라도 일부라도 좀 투표권을 줘서
1: 아.
2: 이 사이에 간극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1: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2: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비율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지금 현재 그 지난번 55대 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의 경우가 183명 실제로 투표한 인원이 그 정도 됐는데 그게 뭐 당연직 대의원들, 뭐 임원 이런 걸 제외하면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1: 네.
3: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일선 뭐 초등학교 지도자도 있어요. 뭐 저희가 말하는 그런 엘리트 출신이 아닌.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선배들이 연락이 간답니다. 너 이번에 선거인단 됐다며? 알지? 누군지?
1: 정치가 시작되는군요.
3: 이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는데요.
1: 네.
3: 선거인단이 누군지.
1: 네, 네.
3: 근데 이제 만 명 가까이 늘린다고 했잖아요.
1: 못 찾죠, 이제.
3: 근데 제가 최근에 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것도 뭐 지방 축구협회장한테 직접 들은 건데 그래도 몇천 명 되면 이제 좀 개혁적인 인물 당선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 네.
3: 이 기자 몇천 명이면 못 찾을 것 같아?
1: 다 찾아요.
3: 전화 돌리는 시간만 길어질 뿐이야.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걸 공포, 찾아요?
1: 공포 영화입니까?
3: 축구인들이 얼마나 네. 대단한데.
1: 집요하군요.
3: 다단계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나 봐요, 정말. 그래서 와. 다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돌리는 시간만 길어져.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거 정말 그럼 직선제로 가야 되는 건가?
1: 네.
3: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1: 네.
3: 근데 지금 이제 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고 했으니까 뭐 지금처럼 그 정도로 이제 뭐 축구협회 카르텔이 작용하기는 좀 그래도 어렵진 않을까 싶고 그래도 이 정도 일단 시작한 것도 저는 굉장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혁신위의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3: 왜냐하면 혁신위가 뭐 어떤 실효성 있는 조직이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잖아요.
1: 맞아요.
3: 근데 실제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3: 대한체육회도 그거에 맞춰서 정관도 바꾸고 종목단체 규정도 바꾸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선거인단이 만 명대 수준인 거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한국이 그렇게 바뀐다면 딱
1: 최초입니까?
0: 두 나라 있습니다.
1: 어디가 있습니까?
0: 프랑스하고 대한민국. 프랑스가 지금 1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와 한국은 국민들이 나라를 세상을 바꾼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런 국민성도 약간 국가적 역사적 배경도 이런 부분까지 투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이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회장 후보로 이제 누군가는 나오실 텐데 이 회장 후보가 선수 시절 말고 그 이후에 축구 산업, 축구 행정 이렇게 큰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험, 실무 경험, 실적 이런 게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
1: 네.
0: 뭐 바라한다면은 그분들 따로 모이셔가지고 공개 토론회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토론회도 한번 네. 가셨으면 좋겠다. 아, 저희 열린 토론을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한테 오셔서 같이 토론 한번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혁신위가 어느 정도 좀 진보된 뭐 상황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조금 희망을 좀 품어 보는데 워낙 탄탄한 조직이라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팀 이 지금 감독 구해야 되잖아요.
2: 네.
1: 감독 이제 정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것도 아시안 게임이 아니죠. 아시안컵. 아시안컵도 이제 내년 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내려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몇 명 있잖아요.
2: 네.
1: 어떤 분을 좀 선호하신지 한 분씩 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근승 기자님은 어떤 감독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 뭐 조금 우리가 이제 홍명보 감독으로 두 번의 실패를 맛봤잖아요. 거기서
1: 네.
2: 좀 교훈을 얻어서 이제는 좀 경험이 있는.
1: 경험이 많은.
2: 그리고 홍명보 감독 전에 또 파울로 벤투 감독이 4년 6개월 동안 이끌면서 성공도 했었고
1: 네.
2: 우리가 좀 방향성을 좀 명확히 하고 거기에 맞는 좀 국제적인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1: 네.
2: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감독을 뽑기보다는 일단 좀 축구협회장 선거 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축구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설정을 한 다음에
1: 그러네요.
2: 거기에 맞는 감독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감독보다 협회장이 먼저다.
2: 네.
1: 네네 알겠습니다. 홍재민 기자님은 어떤 분 선호하십니까? 좀 궁금하네요.
0: 뭐 마지막까지 약간 고구마성 발언을 드리고 싶은데
1: 네.
0: 우리가 누구를 원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뭘 원하는지가 있어야 돼요.
1: 그러네요.
0: 우리 국가대표팀이 2027년 아시안컵, 2030년 월드컵에서 어떤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거가 있어야지 그러면은 이 스타일의 축구를 가장 잘 살릴 지도자가 누군가. 요런 순서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유명한 감독 우리가 이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감독 뭐 많이 있죠.
1: 네.
0: 뭐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우선시 돼야겠죠.
1: 감독을 선정하는 것보다 두 분 다 같은 말씀이네요. 우리 축구협회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그리고 선장을 뽑는 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희 기자님.
3: 저는
1: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3: 이번 감독 선임 과정이 되게 기대가 되는 이유가
1: 네.
3: 오늘 이제 공교롭게 또 발표가 났는데
1: 네.
3: 한국 축구 감독을 공개 채용으로 뽑기로 했어요. 이제 오늘 그게 이제 공지가 된 건데 이제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1: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 직접
3: 지원을
1: 거군요.
3: 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1: 네.
3: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3: 근데 여기 공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임시 감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9월부터 11월까지만 이제 임시로 대표팀 감독을 맡는 거예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친선 게임도 준비가 돼 있고
3: 네.
1: 아직 뭐 아시안 게임 전에 좀 네. 뭔가 좀 대표팀 운영해야 되니까요.
3: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임시 감독으로 뽑히는 감독이 좋은 성적을 냈어요. 9월
1: 네.
3: 11일 9월에서 11월까지 있는 A 매치에서. 근데 이제 아시안컵은 1월이잖아요. 내년 1월. 그럼 그때 맞춰서 채용을 다시 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그 성적을 잘 낸 감독도 다시 공개 채용에 응해야 하는 것인가?
1: 네.
3: 그런 궁금증도 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시도되는 공개 채용이다 보니까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어떠한 유명 인물들이 지원을 할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공고를 보니까 8월 9일 1월 5시까지
3: 네.
1: 오후 5시까지 대한민국 아, 죄송합니다. 소개하면서 저도 웃음이 나와서.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감독 및 코칭 스텝 공개 선발 안내입니다. 그렇게 공고가 떴어요.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선발을 하니까 예,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이거는 예. 그 청취자분들 오해 없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요거 공개 채용하는 거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따른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협회가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3: 불공정 시비가 네. 있었으니까
1: 아, 공정하게 하겠다. 임시 감독은 한번 공정하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그래서 감독은 이제 누가? KBS
3: 저는
1: 기자님,
3: 개인적으로는
1: 이준희 기자님, 네.
3: 파울루 벤투 감독이
1: 아, 벤투 감독.
3: 가장 최근까지 우리 대표팀을 또 이끌었고
1: 16강을 되게 극적으로 갔잖아요.
3: 네, 또 선수들과도 아직도 연락도 하고 네. 선수들과 합도 괜찮았기 때문에 벤투 감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고 네. 지금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빌드업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익숙한 분? 네. 네. 이런 분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3: 열정도 있고요, 본인도.
1: 그렇습니다. 마지막 요거 한 번만 질문 드려볼게요. 홍재민 기자님이나 이근승 기자님이나. 그래서 지금 벤투 감독이랑 포획 감독 두 분 나오잖아요. 둘 중에 누가 났습니까? 그것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저도 두 네. 명 중에 한 명 고르자면은, 예, 벤투
1: 감독? 저, 예, 아, 알겠습니다. 고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근승 기자님은요?
2: 저는 포획 하겠습니다.
1: 포획 감독이요?
2: 예, 좋은 뭐 히딩크도 그렇고, 그 벤투도 그렇고, 추억은 떠나간 사람은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게 좋다고
1: 알겠습니다.
2: 생각합니다.
1: 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2002년에 우리나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에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재민 축구 전문기자,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이준희 KBS 기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축구는 뭐 감독 한 명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잖아요. 위기 때마다 혁신위원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혁신부터 교체하는 일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진짜 리셋은 새 감독이 아니라 달라진 시스템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올 여름, 외식보다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분들 많으시죠? 배달 라이더들에게는 더없는 성수기인데요. 비가 내리는 날엔 평소 3,000원 수준이던 라이더들의 배달료가 4,500원에서 5,000원까지 상승한다고 하죠. 플랫폼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 수입이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배달 플랫폼들은 비가 오면 주문은 늘고 라이더 공급은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라이더들이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빗길과 강풍 등으로 사고 위험은 높아지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수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빗길에선 낙엽 하나, 턱 하나에도 미끄러질 수 있죠. 위험한 배달을 감수하는 라이더들에게 소소한 인센티브 지급에 머물 게 아니라 안전교육 강화, 사고보장 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7월 27일이 북한의 정전협정 기념일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예, 예. 그날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죠.
2: 예, 뭐 이번에는 뭐 대대적으로 7.27 북한에서는 우리는 참 마음 가슴 아픈 날이죠.
1: 네.
2: 비극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휴전으로 끝났고 아직까지 분단이니까. 그러나 북한은 이걸 전승절 본인들이 이겼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고
1: 네.
2: 여러 가지 뭐 웅변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는 열사묘라고 그러는데요. 조국 해방전쟁. 북한도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조국 해방전쟁을 이겼다 이러는 건데.
1: 그렇군요.
2: 예, 이런데 대대적인 행사가 있고 또 노병과의 상봉 모임이라고 그래서
1: 네.
2: 6.25 참전했던 병사들 지금 뭐 아주 노인들이죠. 그분들은 사람들과 젊은 세대 행사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전쟁 분위기를 구축시키는 그런 행사를 이어가고 있죠.
1: 북한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 전승절이라는 표현을 쓴 건가요? 유래가 있습니까?
2: 조국 해방 전쟁 73년 이전에는 그냥 정전일이라고 그랬어요.
1: 네.
2: 그런데 73년쯤 되면은 김일성이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을 하거든요. 이제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김일성 시대를 쉽게 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기념을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이 조국 해방 전쟁 북한 표현으로 이게 김일성 덕이다. 이런 이제 서사를 만들어 왔고요.
1: 네.
2: 그리고 전승절로 바뀐 거는 96년부터입니다.
1: 아.
2: 김일성이 94년에 죽거든요. 그리고 96년이면 고난행군 많은 분들이 아사하는 그 시기가 오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전승절이라고 그러니까 체제가 흔들리고 위기에 처하니까 일종의 새로운 전쟁 마케팅으로 김정일 체제가
1: 네.
2: 6.25를 활용하려고 전승절로 기념을 해왔고 김정은은 사실은 6.25와 관계가 없는 인물이거든요. 전혀.
1: 예.
2: 그런데 오히려 더 이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도 개관하고 그리고 본인이 마치 전쟁의 주역인 것처럼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1: 네.
2: 그거는 결국 김정은 컴플렉스, 이 집권의 정당성 또 이 전쟁 분위기가 북한 정치 핵심인데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승절을 더 성대하게 치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으로 알고 있다고요?
2: 예, 대부분 다 북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2: 예를 들면 여기 남쪽으로 오신 아주 최고위층 탈북민들 간부들 출신들 엘리트층들에게 그분들에게 여쭤봐도 남침인지 여기 와서 알았다. 예, 이게 진짜 우리로서는 상당히 놀랄만한 일인데 북한에서는 장기간 북침이다라고 해왔고 북침에서 알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그렇군요.
2: 북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북침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한 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했다. 승리했다. 두 제국주의가 하나는 일제고 김일성이 항일운동했다고
1: 네.
2: 그러고 이것도 사실 조작이죠. 우리 광복 그 나머지 우익 광복은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제를 타승한 게 이제 6.25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북한 인민들, 조선 인민들, 북한 주민들은 6.25의 진실을 모르고요. 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이후만 진정한 역사로 가르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역사들도 우리에 비하면은 상당히 그 아는 수준이나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1: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이유가 김정은 컴플렉스에서 비롯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직접 6.25 영화를 제작하는가 하면 연기 지도까지 나섰다고요?
0: 예. 72시간이라는 영화를 한 3년 전에 김정은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기록 영화가 있거든요.
1: 네.
0: 그 기록 영화에 직접 나옵니다. 그 얘기가. 직접 영화의 종자를 댔다. 종자가 바로 자본이거든요.
1: 예.
0: 영화 제작비를 댔다. 그 다음에 각본도 손봐줬다. 그 다음에 이 촬영장에 수시로 나와서 연기를 지도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으로 그 남녀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남녀 주인공의 대사를 어떻게 지도해줬다라는 대사를 읊는 그 방식까지 김정은이 지도하는 장면까지 기록영화에 나오거든요.
1: 네.
0: 그렇게 보면 김정은 정권은 사실 이 6.25와 관계가 없는 그런 정권이 오히려 6.25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을 일종의 군사적 지도자, 그 6.25 전승절 이미지와 중첩시키는 그런 이미지 마케팅,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설을 제기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 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1: 아, 그런가요?
0: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 안 했지만
1: 네.
0: 지금 우크라이나의 접경지역 남부전선, 동남부전선 보로네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3만 명을 파병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이 교착 상태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보이고 있었는데
1: 네.
0: 거꾸로 교착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공세로 돌아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푸틴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올 4월경 올해 들어와서 미묘한 변화가 있고 4월경부터는 이 러시아가 점령했던 땅의 일부를 빼앗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1: 네.
0: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3만 명 추가 파병 이 설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게 아니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얼마나 파병이 됐는지 현재 상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0: 예, 2024년 10월부터 말까지 대략 11,000명에서 12,000명이 파병이 돼서 11월 말부터 전투에 투입이 됐고요.
1: 네.
0: 그 다음에 2025년 1월에 보충병, 손실분 3,000명이 추가 파병이 됐고, 그 이후에 지뢰제거 1,000명, 그 다음에 건설공병 5,000명에서 대략 2만 명 정도가 파병이 됐고, 그리고 현재도 만여 명 내외가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 인근에 우크라이나는 아닙니다. 러시아 쪽 쿠르스크
1: 네.
0: 이쪽 지역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략 한 2천 명 내외 전사, 한 6천 명 내외 사상자 모두 이 정도가 발생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1: 또 이 최근에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뭐 전술도로, 지뢰 매설 같은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고 전해졌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0: 예, 지금 원래 MDL 군사분계선 남쪽, 북쪽 2km씩 무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전협정에 얘기를 했고 여기는 라이플 영어로 소총 정도만 가지게 돼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북한이 이 철책을 밑으로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분계선 인근 100m까지 내려온 데도 있고요. 여기에 교량이나 전술도로,
1: 예.
0: 전술도로는 전투에 이용되는 민간인 쓰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모지와 지뢰매설, 장벽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방어시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2, 3년 내로 모두 끝날 거고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됐고요.

0: 2023년 내로 모두 이 김정은 언급에 따르면 남북 국경 요새화, 이제는 국경이라 이거죠.
1: 네.
0: 요새화 작업이 명분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1: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 분계선을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0: 예, 그게 좀 문제네요. 왜냐하면 이게 DMZ 만든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정전 유엔사 입장에서는 이쪽에 중화기나 무기를 반입한 게 아니다.
1: 네.
0: 아, 그러니까 이게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다. 우리 측은 상당히 사안을 위중하게 보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유엔군 사령부는 그렇지 않은 입장을 보여서
1: 네.
0: 사실 우리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이른바 이 북한의 국경지대 요새화 작업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0: 일각에서는 뭐 북한군이 도발이라기보다는 방어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뭐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1: 네.
0: 이 칼이 예를 들어서 과일 깎는 칼이 과일만 깎을 수도 있지만 남을 위협하는 칼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남부지대 국경 요새화 하면 방어에 유리하지만 끝 거꾸로 공격할 때도 유리하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우발적 충돌이 있을 때 우리로서는 상당한 제약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 그다음에 대응 조치, 그다음에 유엔사 혹은 주변 국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위험성을 완화시키거나 억제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네. 한반도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유엔이 부릅니다. 선물.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GDP가 올해 큰 폭으로 늘면서 사상 첫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요?
2: 네,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9,164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7.6%, 금액으로는 2,750달러 증가한 건데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에 경제성장 전략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12.3%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의 1인당 GDP는 4만 1,000달러를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할 걸로 전망됩니다.
1: 네.
2: 다만 올해의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56원보다는 낮아질 경우에는 올해 안에도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도 처음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전망인데 올해 명목 GDP는 원화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환율이 유지되면 달러 기준 GDP도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처음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그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는 3, 4, 5 경제 대도약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성장 흐름과 정책 지원이 이어지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두 번째 구조 개편 사업이죠. 여수 1호 프로젝트가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요?
2: 네, 산업통상부는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DL케미칼 등 4개사가 제출한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재편 사업 재편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편안의 핵심은 여천 NCC 3공장에 이어서 2공장도 추가로 폐쇄를 하고 남은 1공장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통합을 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여천 NCC의 에틸렌 생산 능력은 기존 연간 228만 톤에서 9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들고 참여 기업들은 약 14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감축하게 됩니다. 하나솔루션과 DL케미칼은 모두 8천억 원 규모의 자구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두 회사는 5,45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부채를 상환하고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 제품 전환 등에 2,53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운스트림 부문에서는 각사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통합 법인으로 모아서 의료용 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꿀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업 재편으로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응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여수산단 사업 재편을 위해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7천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어요.
2: 네, 정부는 우선 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 설비 통합과 고부가 제품 전환에 필요한 4,5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 재편 기간인 2029년 말까지 협약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역보험 지원과 함께 취득세 등록 면허세 감면, 법인세 부담 완화와 함께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인허가 승계 허용 등 제도적인 지원도 병행합니다. 여기에 나프타 무관세 적용과 공용 파이프렉 임대료 인하, 고용 유지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만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 가운데 마지막 과제인 울산산단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재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업황이 일부 개선된 데다 S-OIL의 약 9조 원 규모 샤인 프로젝트가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어서 생산 능력 조정의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인데요. 샤힌 프로젝트는 연간 180만 톤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갖춰서 정부의 감축 목표와 맞물리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산과 여수에 이어서 울산도 자율적인 구조 개편에 참여해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사업 재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1: 예, 앞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에 투자하려면 현금 3천만 원의 기본 예탁금이 필요하다고요?
2: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투자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데 현재는 기본 예탁금 1천만 원 가운데서 70%를 보유 주식으로 인정해서 사실상 현금 300만 원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천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투자의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지는 셈인데요. 거래 방식도 바뀌는데 지금까지는 한 주 단위의 매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 수량 단위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거래 단위가 커지면 단기 매매가 줄어들면서 과도한 거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ETF 가격과 실제 순 자산 가치인 NAV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 관리도 강화됩니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기준은 기준 3%에서 2%로 강화되고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ETF 운용사에는 신규 상품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절차도 간소화해서 시장 이상 징후에는 더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투자자 교육도 강화되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전 의무 교육은 기존의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새로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정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미 상장된 상품도 광고와 마케팅 활동을 제한해서 과열된 분위기도 억제한다는 계획인데요. 기본 예탁금 상향은 오는 8월, 매매 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 개발을 거쳐서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금융위가 해외로 향할 투자 수요를 국내에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군요.
2: 네, 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해외로 나갔던 투자 수요가 국내로 돌아오고 추가 자금 유출도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그동안 홍콩 증시의 유사 상품으로 향했던 투자 수요가 국내 시장으로 일부 이동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에 이미 상장된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즉 ADR 기반 레버리지 상품까지 고려하면 국내에 상품이 없었다라면 더 많은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투자 수요 환류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작용이 더 컸다고 평가한 것과는 다소 다른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원인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의 특성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반복이 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상품 출시 이후에 주요 메모리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을 비교하면 미국의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일본 키옥시아의 변동성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하는 역추종 거래가 이뤄져서 오히려 주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도 소개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장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상품은 시가총액과 유동성 등 상장 폐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과열 우려만으로 상장 폐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그 이른바 TMF 미정산 사태로 여행, 숙박 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2: 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TMF의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 대행사인 피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이 여행사에 청구했던 환불금은 인정했지만 피지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은 원고 6명의 청구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TMF에서 여행과 숙박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약 3천 명이 판매사와 피지자를 상대로 모두 77억여 원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공동소송 가운데서 첫 번째로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은 TMF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상대방인 여행사와 결제 대행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피지사는 최대 30%를 공동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업체와 소액환불 대상 업체만 이를 수용하면서 상당수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고 결국 집단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원 지원 아래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판단인데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 노랑풍선은 이번 사건이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항소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요가나 필라테스 이용권을 장기 선결제한 뒤에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에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고요?
2: 네, 새 표준 약관은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가나 필라테스는 장기 이용권 선결제가 많은 업종인데 업체마다 약관이 달라서 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에는 191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5년 실태 조사에서는 필라테스 이용자의 9.9%, 요가 이용자의 11.5%가 업체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평균 미환급 금액만 25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환불 기준도 달라지는데 그동안 일부 업체는 장기 선결제 할인 혜택을 제공한 뒤에 계약을 해지하면 할인 전에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해서 환급금을 크게 줄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명확하게 규정했는데요. 아울러 서비스 이용 방식이 기간 기준과 횟수 기준으로 나뉘는 점을 반영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가 이용 방식과 환급 기준을 충분하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예기치 않은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표준 약관은 당장 사용이 권장이 되고 공정위는 업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생활경제,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예. 이 AI 시대의 창업자들에게는 창업자 스스로의 마케터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창업자의 마케터 역량이란 게 뭘까요?
2: 예, 요즘 창업자도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 AI 시대에 따라서 좀 사업을 하는 방법이나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목상권에 나가보면 야, 우리 음식은 맛있는데 사람이 잘 안 옵니다.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고요.
1: 네.
2: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 상품은 좋은데 고객들이 몰라준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창업자들이 이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특히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우리 가게가 어떤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게 하는 이런 것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에서 먼저 검색해서 찾아오게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뭐 AI한테 직접 물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분들도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창업자는 이런 단순한 매장의 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의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어떤 마케터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마케터 역량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떤 SNS 글쓰기 역량,
1: 네.
2: 그다음에 말하기 역량, 그다음에 사진과 영상 같은 이런 컨텐츠를 직접 기획해서 개발하는 이런 역량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런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첫 번째 마케터의 역량이 이제 글쓰기라고 하셨는데 뭐 문학적인 글쓰기를 말씀하신 건 아니죠?
2: 맞습니다. 이런 문학적 글쓰기나 작가적 글쓰기가 아닌 SNS 글쓰기인데요. 사실 SNS 글쓰기라는 거의 핵심은 스마트폰에서 한 줄을 넘지 않게 단문 쓰기가 매우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서 우리 가게를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가 빠르고 시각적으로 인식하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가게를 단순하게 자랑하는 컨텐츠 이를테면 뭐 한우 고깃집 같은 경우는 국내산 한우 사용 같은 이런 키워드보다는 국내산 한우기 때문에 내 아이도 안심하게 먹일 수 있는 이런 땡땡 고깃집 이런 형태의 글쓰기를 끊임없이 습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인터넷 글쓰기가 어떤 SNS 상에서도 특히 첫 문장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런 사장의 글쓰기가 매일매일 고객들에게 특히 신규 고객을 불러모으는 가장 중요한 이런 텍스트 컨텐츠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글쓰기 전략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2: 역시 글쓰기가 요즘은 뭐 글쓰기 자체가 이런 컨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플랫폼이 새로 나오거나 또 플랫폼은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글쓰기를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첫 번째는 이 네이버 마케팅인데요. 어떤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온라인 홈페이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네이버 플레이스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거의 95% 이상은 네이버에 우리 가게가 소개란으로 플레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2: 스마트 플레이스에 직접 아이디와 비번을 직접 사장이 입력하고 들어가면 우리 그 플레이스 상에서 어느 지역, 그 다음에 대표 상품 키워드를 반드시 넣게 돼 있고요. 특히나 플레이스에 보면 홈도 있지만 소식란에 들어가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하는 글쓰기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리뷰인데 리뷰는 블로그 리뷰가 있고 고객

0: 리뷰가 있는데 이 리뷰를 달아주면 반드시 사장은 그 고객 리뷰에 대한 답글 글쓰기가 이어져야 됩니다. 네. 답글이라는 것은 단순히 손님들에게 친절 서비스 개념의 답글도 있지만 요즘 새로운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답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에 끝나지 않고 그 메뉴, 야 이번 주부터 야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런 정보를 담는 이런 리뷰 글쓰기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리뷰에서 특히 블로그 글쓰기는 여전히 AI 시대에도 블로그는 매우 유효합니다. 그래서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적어도 힘들더라도 우리 가게에 블로그를 직접 요즘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계속 늘고 있고요. 특히 블로그에서 제목에서 어떤 지역과 대표 상품과 이런 검색 엔진 키워드가 제목에 노출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특히 본문 한 1500자 안팎, 뭐 사진은 10장 정도로 꼭 넣는 게 좋다 이렇게 합니다만 요즘 AI가 블로그의 글쓰기를 대신해주는 경우도 아주 많기 때문에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진, 영상, 릴스 이런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인스타그램의 감성적인 글쓰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한다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현수막 글쓰기나 전단지 글쓰기 같은 이런 한 줄로 우리 가게를 나타내는 문장 글쓰기 이런 게 창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글쓰기 역량에 이어서 이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두 번째 마케팅 역량은 뭘까요?
0: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이렇게 말하기 역량이거든요. 야 무슨 말하기가 수상공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수상공인들도 웬만하면 카메라 앞에서 말할 기회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 콘텐츠를 위해서 유튜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 이런 거 정말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늘 말하기 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고 초반에 15초 내에 결론을 말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말하기 연습 매우 중요하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 카메라 같은 경우도 요즘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공중파나 종편 카메라가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인터뷰 말하기는 늘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야, 저 질문자가 듣고 싶은 이런 대답이 뭔가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인 말하기는 손님들에게 말하기죠. 사실은 손님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응대 서비스의 품질로 직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고객 클레임이 발생됐을 때 어떤 먼저 고객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안을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3단 논법 말하기 이런 부분은 창업자들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자들 말하기 같은 경우는 요즘 최소 하루에 1분 정도는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계속 들어보면서 어색하지 않게 이런 말하기에 대한 울렁증을 좀 이렇게 없애는 이런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직접 영상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다 보면 정말 말하기를 통한 마케터 역할을 쌓을 수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요즘 말하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 어렵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창업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유튜브까지 운영해 이러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렵지만 한 달에 하나라도 영상을 올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영상 하나가 이런 전단지 수만 장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만든다고 바로 구독자가 늘고 고객들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50에서 60개 정도 영상은 올릴 때까지는 사실은 조회수는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작한 지 3개월 동안은 조회수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고객들이 궁금한 얘기들을 정리하고 궁금한 얘기들을 질문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이런 긴 롱폼이 아니라 1분 미만의 숏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습관 이런 부분들이 요즘 특히 창업시장에서도 자체적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런 창업자들이 좀 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세 번째 마케터 역량으로 이제 시각적인 역량을 강조하셨는데 비주얼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를 의미하시는 걸까요?
0: 맞습니다. 요즘 영상도 중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비주얼 콘텐츠, 시각적인 콘텐츠는 사진, 그림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사진 그러면 특히 네이버 플레이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는 사진을 이 사장이 직접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 사진과 매장 사진, 집기류 사진, 특히 네이버 플레이스의 첫 번째 사진은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사진을 스냅 사진으로 만들어서 직접 플레이스에 올린다면 아마 요즘은 이런 상품 차별화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사장님들 자체가 고객들에게 진정성 있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고 사장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신규 고객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의 모습을 찍는 이런 사람 사진 너무나 중요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사진들은 반드시 내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조명이라든지 소품까지 좀 놓고 연출 사진을 찍는 것도 저는 요즘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의 손길로 이런 사진 콘텐츠나 아니면 인테리어 단계에서부터 아예 벽화를 그리거나 이런 그림을 아날로그 터치로 매장에 구현하는 이런 것도 고객들에게는 찍을 거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요즘 뭐 돈만 내면 홍보해준다는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까? 돈 들이는 마케팅과 사장이 직접 하는 마케팅의 차이는 클까요?
0: 저는 요즘 돈은 들였는데 효과가 없는 이런 광고 대행사들 정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돈만 내면 알아서 홍보해주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광고 대행사들이 내 사업의 속속들이 내 사업의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드리더라도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광고 대행사들한테 우리 가게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런 거고 어느 쪽 사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핵심 글쓰기나 이런 부분도 직접 사장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요즘은 AI를 통해서 우리 가게 홍보글을 매일 씁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돈을 드린 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장이 직접 이 마케팅 회사를 직접 좀 이렇게 그 이 핸들링을 하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연구소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악뮤의 다리 꼬지마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우리 속담에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은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어느 구름이 비를 품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구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기회가 내 인생의 햇살이 되고 먹구름이 될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설령 아침에 일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도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즈음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거지요. 서울 패밀리의 노래입니다. 내일이 찾아와도.

네, 여름철의 별미인 빙수 좋아하시나요?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은 빙수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빙수란 제목의 글을 두 편이나 남길 정도였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1928년 7월 1일 별곤곤이란 잡지에 발표한 빙수 예찬론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왓장이 타고 땅바닥이 갈라지는 듯 싶은 여름낮에 시커먼 구름이 햇볕 위에 그늘을 던지고 몇 줄기 소낙비가 땅바닥을 두드려 주었으면 조금이나마 살맛이 나련만 그것이 날마다 바랄 수 없는 것이라 소낙비 찾는 마음으로 여름 사람은 얼음집을 찾아드는 것이다. 찬 기운이 연기같이 피어오르는 얼음덩이를 물 젖은 행주에 쌓아주는 것만 보아도 냉수에 두 발을 담그는 것처럼 시원하지만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눈발 같은 얼음이 흩어져 내리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이마에 땀쯤은 사라진다.

빙수에는 바나나 물이나 오렌지 물을 쳐서 먹는 이가 있지만 얼음 맛을 정말 고맙게 하는 것은 새빨간 딸기물이다. 그냥 전신이 녹아 아스러지는 것 같이 상긋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니 어리광 부리는 아기처럼 딸기라는 얼음물에 혀끝을 가만히 담그고 두 눈을 스르르 감는 사람. 그가 참말 빙수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얼음은 갈아서 꼭꼭 뭉쳐도 안 된다. 얼음발이 굵어서 싸라기 눈을 혀에 대는 것 같아서는 더구나 못 쓴다. 겨울에 한바깥이 쏟아지는 눈발을 혓바닥 위에 받는 것 같이 고아야 한다. 길거리에서 파는 솜사탕 같아야 한다. 푹 떠서 혀 위에 놓으면 아무것도 씹히는 것이 없이 서늘한 기운만, 새콤한 맛만 혀 속으로 스며들어서 전기 통하듯이 가슴으로, 배로, 등떨미로 팍 퍼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시원한 맛이 목덜미를 식히는 머리 뒤통수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옷을 적시던 땀이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윤종신의 노래입니다. 팥빙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 그곳에는 세월도 지우지 못한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신비로운 전설을 만나보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에 김영사굴이라는 용암동굴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죠. 총 길이가 705m에 달하는데 구불구불한 내부 형태가 마치 거대한 뱀이 기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예로부터 뱀사자 사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동굴에 머리에 커다란 귀가 달리고 몸집이 동굴의 절반을 채울 만큼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그 뱀에게 어린 처녀들을 제물로 바쳤지요. 만약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사나운 뱀이 마을 주민을 물어 죽이거나 밭을 휘저어버려서 흉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견디도 못한 백성들이 힘센 장정들을 모아 뱀을 잡아보려 했지만 뱀의 요사스러운 능력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지요. 결국 제물로 바칠 처녀들을 때마다 선발해야 했는데 힘 있는 양반들은 제 딸들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항상 힘없는 백성들의 여식들이었지요. 그리고 관아에서는 이런 관행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목 판관으로 19살의 젊은 청년 설현이 부임해 왔습니다. 부임 초부터 의욕이 넘쳤던 서판관은 고우를 순시하던 중 김영사굴 앞에서 어린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구판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김세레나의 제주도 타령, 남강수의 제주도 사나이, 그리고 조미미의 제주 아가씨.

제주 아가씨 조미미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은 김세레나의 제주도 타령, 남강수의 제주도 사나이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제주 김영사굴의 뱀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현장을 목격한 판관 설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무지하다 한들 어찌 한낱 미물인 뱀 따위에게 귀한 사람의 목숨을 바친단 말이냐. 서판관은 벼락같이 호통을 치면서 구판을 엎어버렸고 가엾은 처녀를 구해냈습니다. 무당과 백성들은 뱀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거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서판관의 엄중한 기세에 눌려서 결국 물러서고 말았지요. 공교롭게도 그날 밤 하늘이 뚫린 듯이 천둥번개와 폭우가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에 어선들이 부서지고 농작물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고을 현감이 나서서 괜한 풍파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임기나 채우다 가십시오 라며 서판관을 말렸지만 서판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도가의 딸들은 다 빠져나가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딸들만 죽어나가는 현실에 깊은 울분을 느낄 뿐이었지요. 결국 서판관은 다음번 제물을 바치는 날에 뱀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처녀를 바치는 날이 다가왔고 서판관은 관원들에게 뱀을 토벌할 작전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의 의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서판관은 예전 하던 대로 풍악을 울리며 제사를 지내게 한 뒤 날랜 병사들과 장사들에게 창과 방패를 들게 하고 굴 입구 곳곳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곧 요란한 풍악 소리가 굴 속으로 울려 퍼지자 거대한 뱀이 스르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뱀이 떡과 술을 먹어 치우고 마침내 처녀를 삼키려고 입을 쩍 벌리던 그 순간 몰래 숨어있던 서판관이 번개처럼 달려나와 뱀을 향해 무기를 치켜들었습니다. 자, 설현 판관과 거대한 뱀의 사투,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이미자의 섬처녀, 김상국의 불나비, 정훈이의 안개, 그리고 이상렬의 싸늘한 태양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이미자의 섬천여, 김상국의 불나비, 정훈이의 안개,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이상열의 싸늘한 태양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제주 김영 사골에 얽힌 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뱀이 재물인 처녀를 노리던 순간 입구에 숨어있던 서련 판관이 튀어나와 날카로운 창으로 뱀의 몸통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뱀이 고통에 겨워 유동을 치자 숨어있던 나머지 병졸과 장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와 사방에서 뱀을 찌르고 베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 꿈틀거리는 뱀의 거대한 몸뚱이에 기름을 붓고 횃불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뱀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지요. 목숨을 구한 처녀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도 서판관의 용기에 감탄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서판관 역시 안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에 올라탔는데요. 그때 뱀의 죽음을 지켜보던 나이 많은 무당이 다급히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으리, 어서 말을 달려 성 안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에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절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무당의 경고에 서판관은 급히 채찍을 휘둘러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문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뒤따라오던 병사 하나가 공포에 찔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으리, 하늘에서 삐삐삐가 쏟아집니다. 그러자 그 순간 서판관은 무당의 경고를 까맣게 잊은 채 무심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고 말았지요. 그리고 곧 비명을 지르면서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리던 서판관은 꽃다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근거 없는 전설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서련이란 사람은 1513년 2월에 부임해 1515년 4월 관청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실제로 제주 판관을 지냈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김영 사골 입구에는 그의 덕행을 기리는 서련 판관 기념비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제주 김영 사골의 전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 황금심의 삼다도 소식, 이인권의 얄궂은 운명, 송민도의 웬일인지, 그리고 방태원의 한 많은 청춘.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4년 7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한강 고수부지 노숙, 라면 먹고 출근. 열대야가 계속되자 한강 고수부지 등에는 노숙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강 고수부지 잠실 선착장에는 밤 10시쯤 되면 이불과 베개까지 준비한 600에서 700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가족 단위로 잔디밭에서 잠을 자고 있다. 대부분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침에 라면까지 끓여 먹고 직접 직장으로 출근하는 노숙파도 눈에 띈다. 네, 고수부지는 일본식 한자 조어죠. 90년대만 해도 이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둔치라는 우리말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1994년 여름 기억나십니까? 역대급 더위로 기록된 해였지요.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수가 무려 29일이나 됐다고 하는데 당시 뉴스에서는 폭염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려고 한낮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날달걀을 깨뜨려 달걀 프라이가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기사가 쓰여진 7월 중하순에는 14일 동안 내리 열대야가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여름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더웠으면은 돗자리랑 이불을 싸들고 한강 둔치에 나와서 잠을 청했겠습니까? 김세화의 노래입니다. 나비소녀.

나비소녀 김세화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덥지만 네, 시원하시라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초현실주의와 자쿠메티. 자쿠메티가 파리에서 활동을 시작하던 1920년대 중반, 파리에는 입체주의의 뒤를 이어 초현실주의라는 새로운 미학이 펼쳐지고 있었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앙드레 브루통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 무의식의 잠재한 세계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내적 자아를 해방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사유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9년 무렵 자쿠메티 역시 대상의 자연적 외관을 재현하기보다 본질적 특성만을 포착하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시기 그가 발표한 바라보는 남자의 두상, 남과 여 같은 작품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앙드레 마송, 막스 에른스트, 호안 미로, 미셸 레리스, 조르주 바타유 등 초현실주의 화가와 시인들과 친구가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앙드레 브루통 휘하의 초현실주의 운동의 공식 일원으로 합류한 그는 1930년부터 약 4년 반 동안 인간이 겪는 내적 고뇌와 두려움, 성적 갈등에 대한 폭력적인 무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자쿠메티는 머릿속에서 개념을 구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상의 형태를 만들던 비구상 조각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사람의 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대상으로 돌아가 모델을 보고 자연의 형태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그 전환의 시초가 1933년에 제작한 실물 크기의 여자 인물상이었다. 머리도 팔도 없는 가냘픈 젊은 여성이 정면을 향한 채 왼발을 살짝 앞으로 내딛고 있는 이 조각은 키클라데스의 여신상이나 이집트 조각을 연상시키며 자쿠메티는 여기에 걷는 여자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어서 1934년 가을, 그는 두상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 모델을 보며 작업하기 시작한다. 당시의 변화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 내가 하고 있던 비구상적인 작품들이 일단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계속하면 같은 종류의 작품을 만들겠지만 모험은 이제 끝났고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초현실주의의 정신과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를 알아챈 앙드레 브루통과 설전을 벌인 끝에 자쿠메티는 초현실주의와 결별하고 만다.
1: KBS 오디오북

다시 고민, 또 고민. 다시 눈앞의 모델로 돌아와 공간 속에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그 에센스를 조각으로 붙잡아내려는 방식은 사실 자쿠메티가 조각을 시작했을 때부터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난관이었다. 전통적인 조각 교육이 가르치듯 모델의 외관을 흡사하게 재현하는 방식으로는 그가 대상을 보고 인지하고 자신의 감각과 머리로 이해한 바를 전혀 전달할 수 없었다. 연구로 되돌아온 그는 인체의 올바른 비율이 무엇인지, 팔과 다리는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끝나는 것이 옳은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꺼내든다. 전통적 재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리적이거나 표현주의적인 묘사도 아닌 모델에 대한 자신만의 절대적인 인식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작가와 떨어져 있는 모델을 내 공간 속에 실존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공간 전체를 포함한 현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점점 강하게 느낀다. 그 결과 조각에 더해 회화와 드로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초현실주의 예술과 완전히 단절한 이후 자쿠메티는 조각가이자 화가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1935년부터 시작된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기. 그는 만들고 부수고 또 만들고 부수기를 반복한다. 1930년대 자쿠메티는 이사벨 니콜라스라는 영국 예술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사벨은 그에게 추상적 작품 세계에서 벗어나 모델을 관찰하며 구상으로 표현하도록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이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첫 조각, 걷는 여인도 그녀의 신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자쿠메티는 그녀를 모델로 관찰하면서 작가가 물리적 거리를 두고 모델을 바라볼 때 보이는 그대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구체화한다. 자쿠메티는 어느 날 그녀가 자신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10cm도 되지 않는 크기로 보인다는 사실을 처음 자각한다. 그리고 그 보이는 크기대로 조각을 해본다. 이것이 초미니 크기의 작품들이 탄생한 배경이다. 때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고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불안정한 시기였다. 파리가 독일군에게 점령된 뒤 자쿠메티는 동생 디에고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작업실에 머물다가 1941년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20일간의 출국 허가증을 받아 제네바로 떠난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파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 3년 동안 그는 호텔방에 머물며 기억에 의존해 인물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멀리서 사람을 보았을 때처럼 높이가 10cm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다. 파리로 돌아올 때 성냥갑에 작품을 넣어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후 파리로 돌아온 자쿠메티는 제네바로 떠나기 직전 만났던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를 다시 만나 가깝게 지내게 된다. 사르트르는 자쿠메티의 작품이 실존주의 미학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1948년 미국 피에르 마티스 화랑에서 열린 자쿠메티의 개인전 도록에 사르트르는 절대의 추구라는 평론을 실어 자쿠메티 작품 속 실존 철학의 의미를 설파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 전시에서 실제 사람 크기의 걷는 남자가 처음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자쿠메티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온 문제. 대상을 앞에서 봤을 때의 시각적 평면성과
공간 안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부피와 깊이감이라는 존재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일에 대해 그는 마침내 해법에 도달한 것이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피에르 마티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 고투가 그대로 남아있다. 모델을 관찰하면 할수록 실제 대상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점점 두꺼워지기만 했다. 내 앞에 모델을 쳐다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점차 온갖 조각이 층층이 쌓인다. 그러면서 그의 실제 모습은 사라지고 점차 그의 머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 지경이 되면 그의 외관도 크기도 아니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게 된다. 이 시기부터 자코메티의 작품에서 남성은 걷거나 넘어지는 동작 속에서 부서질 듯 연약한 상태로 표현되는 반면 여성은 언제나 두 팔을 몸에 붙인 채 차렷자세로 정면을 응시하는 부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이후 자코메티의 작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이나 이야기를 배제하고 보편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이다. 사회의 혼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주장하던 젊은 시절과 달리 시간에서 벗어나 초연한 존재를 그리려 한 것이다. 또 다른 방향은 이와는 반대로 모델을 직접 보고 존재를 인식하면서 작품으로 옮기려는 노력이다. 그가 조각만큼이나 회화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나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찾아내는 과정. 자코메티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어준 사람은 동생 디에고와 부인 아네트다. 전쟁 중 제네바에서 처음 만난 아네트는 자코메티보다 22살이나 어렸지만 1946년에 자코메티를 찾아 파리로 왔고 3년 후 둘은 결혼을 했다. 디에고는 파리에 온 후 한결같이 곁에서 형의 작업을 도왔다. 흙을 준비하고 주형을 뜨기 위해 운반하고 관리하는 등 필요한 일을 모두 도맡았고 형이 창작의 고비를 넘기며 새로운 생각을 실험할 때마다 언제나 묵묵히 모델이 되어주었다. 결혼 후에는 아내 아네트가 모델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다. 자코메티는 디에고는 나를 위해 만 번도 더 모델이 되어주었다. 그를 모델로 하고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아내가 모델을 할 때도 사흘이 지나면 그녀는 더 이상 그녀처럼 보이지 않는다. 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라고 자신의 작업과 모델의 관계를 설명했다. 아네트를 모델로 하면서 아네트이면서도 종국에는 아네트가 아닌 상태에 다다르는 하나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찾아내는 고된 과정이었다. 1948년 뉴욕에서의 첫 전시는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자코메티의 명성은 커져갔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미술관에서도 전시들이 줄을 이었다. 그는 몽파르나스의 예술인 사회에서 유명인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여유를 갖게 되었다. 밤이면 파리의 거리를 누비며 카페와 술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럼에도 자코메티의 생활 환경이나 작업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작품 세계와 작업 방법에 대한 회의와 고민은 더 깊어져 비좁은 작업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도에 여념이 없는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매일 실패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매일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책근했다. 매 순간은 이전과 단절된 새로운 순간이고 방금 지난 것은 완전히 사라지며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조각이나 그림이 잡아놓은 혹은 잡아놓았다고 여기는 특정한 순간이 고정된 허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보이는 실제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자코메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모델, 즉 그와 친근한 사람에게서 그가 감각한 근본적인 에센스를 어떻게 표현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어떤 모델도 한 번의 포즈로 충분하지 않았다. 몇 시간이고 그렸다가 실패했다고 탄식했다가 또다시 시작하기를 몇 날, 몇 달이고 반복해야 했다. 이 길의 끝이 바로 알레지아가다. 비 오는 날 자코메티가 이 길을 건너가던 순간을 브레송이 포착해 잊을 수 없는 사진으로 남긴 바로 그 길이다. 1961년 그날, 자코메티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작업실에서 나와 늘 가던 몽파르나스의 카페나 술집으로 가는 길이었을까? 나도 그가 걷던 알레지아가로 나선다. 그의 사후 1969년에 150점의 석판화를 담은 아트북 끝없는 파리가 세상에 나왔다. 자코메티는 그중 대부분을 1959년에서 1961년 사이에 그렸다. 특수 처리된 전사지에 드로잉을 해서 직접 석판화로 찍는 방식을 채택했기에 자코메티는 판화 공방에 묶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저 가는 길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파리를 그렸다. 아니, 파리가 아니라 그가 파리 길거리에서 지냈던 일상적인 삶 전부를 그려나갔다. 작업실에 있는 작품과 의자, 정물, 아네트의 모습, 한없이 걸어다니던 파리의 길거리, 센강 풍경, 그리고 몽파르나스의

덮는 파리를 걷는 이 남자를 자쿠메티는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알베르토 자쿠메티.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문학과 미술사를 수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와 명지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초대관장으로 개관을 총괄했습니다. 미술관을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읽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세였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29번째

0: 옆에서 소리치는 조근우의 목소리가 아득했다.
1: 숨을 쉬어보십시오. 천천히요.
0: 상태를 본 조근우의 지시대로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해봤다.
1: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0: 숨이 조금씩 기도로 들어와 폐부로 이동한다. 이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졌다. 기침이 터져나왔다. 긴 숨과 함께 잔뜩 힘이 들어가 경직되었던 팔다리가 풀어졌다. 어찌라던 눈앞이 선명해지고 늘 피로에 찌든 조근우의 얼굴에서 걱정이 보였다. 승범은 손등으로 축축한 입가를 닦아냈다. 다행히 피는 아니었다.
2: 괜찮으세요?
3: 어때 보여요?
0: 한순간의 격통은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고통은 남아있었다.
2: 예, 상당히 아파 보이네요. 손끝부터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0: 그의 지시대로 손끝을 움직이고 발끝을 그리고 몸을 움직였다. 가슴을 붙잡고 일어나 앉게 되자 조근우는 어깨를 늘어뜨렸다.

0: 지금은 어떻습니까?
1: 큰 돌에 얻어맞은 것 같아요.
0: 그 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내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2: 같은 숨을 쉬는 승범을 보던 조근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0: 그런데 말입니다.
2: 승범이 그를 마주봤다.
0: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만질 수 없는데 유시형 귀신 환자분은 어떻게 선생님을 칠 수가 있지요?

0: 14. 유시영.
1: 그건 파장이 맞아서 그래.
2: 응?
0: 한약방 지정석에 앉아서 뻥튀기를 먹으며 공실은 대꾸했다. 가슴팍에 고약을 바른 채 누워있던 승범이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한약방 안쪽 수정이 기거하는 방 앞으로 온 공실이 혀를 찼다. 푸르죽죽한 고약 밑으로 피멍이 든 가슴팍이 걱정되었다. 상체를 드러낸 승범은 잠시 부끄러워 손으로 가슴을 가렸다가 끈적한 고약을 만지고 손을 내렸다.
1: 아유, 한동안 심하게 아프겠는걸.
2: 아유, 다행히 뼈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파장이 맞다뇨?
1: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류 같은 걸 떠올리면 편할 거야. 파장이 잘 맞는다면 손도 잡고 끌어안기도 하고 때리면 맞기도 하겠지. 그와는 반대로 파장이 안 맞으면 만지는 건 꿈도 꾸지 못할 테고, 그 중간은 어쩌다가 불똥이 튀는 것처럼 순간순간 접촉할 수 있는 거라고나 할까.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온 세상의 생명체나 물건 같은 것 등등 파장만 맞는다면 모든 걸 움직일 수도 있지.
0: 승범은 공실이 자신의 어깨를 툭툭 두들기던 순간을 떠올렸다. 게다가 음식을 집어 입에 넣는 모습도. 그녀의 남편 장영감도 지팡이를 휘두르고 문을 열었다.
2: 그렇군. 그런 거였어?
3: 파장 같은 소리.
0: 수정이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왔다. 냉랭한 표정으로 탁 소리가 나게 쟁반을 내려놓았다. 오래된 사발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끙 소리를 내며 일어난 승범은 짙은 갈색빛이 도는 탕약과 수정을 번갈아 봤다. 그는 헛기침하고는 약을 꿀꺽꿀꺽 마셨다. 무척 썼다. 자신을 내려보는 수정의 말투처럼.
3: 아휴, 자네 죽을 뻔했어. 알아? 귀신 환자를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도움만 되는 일이라면 어? 앞뒤 재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들지. 아유.
0: 한바탕 잔소리가 이어지자 승범은 눈살을 찌푸렸다. 맞는 말이지만 너무 직통으로 맞아서 반감이 들었다. 그가 입술을 실룩였다. 그때 공실이 손뼉을 쳤다.
1: 어? 박씨가 그 귀신에 대해 좀 알 거야. 글치가 오지랖이 넓잖아.
3: 죽을 뻔한 인간한테 잘하는 짓이다.
1: 말린다고 안 할 인간인가? 그렇지?
0: 공실이 해맑게 승범에게 묻자 휴지로 고약을 닦아내던 그가 물었다.
2: 박씨가 누굽니까?
1: 그 도박쟁이 귀신.
0: 분홍색 장갑이 기억났다. 그러고 보니 유시영을 보던 날 그 박씨도 함께 있었다. 둘이 친한 사이일 수도. 승범은 옆에 두었던 셔츠에 팔을 꿰어넣다가 한기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몸이 떨리자 가슴팍에 고통이 일었다.
3: 아, 그 몸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0: 수정이 퉁명스레 말을 뱉었다.
2: 일단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머리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물어보고요. 사장님이라면 뭘 물어보시겠어요?
3: 아, 그걸 내가 알려줄 것 같아.
2: 아니요,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1: 이거.

0: 뭔가 큰 사건이 될 것 같은데. 고 선생도 해보는 게 어때?
1: 공실이 팔짱을 끼고 희죽였다. 승범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란 말인가?
2: 에이, 유시영 귀신 환자분은 제 환자입니다.
0: 에이, 아니지. 도망갔잖아. 한의사와 귀신 환자 간의 신뢰가 깨진 마당에 무슨. 안 그래?
3: 아휴.
1: 공실이 수정을 봤다. 수정은 쟁반을 들고 돌아섰다.
0: 안 하려고!
1: 대꾸도 하지 않고 문 밖으로 나서려고 하자 공실이 다시 물었다. 수정은 코웃음을 쳤다.
4: 내가 뭐 하러 한의사 양반이 싸지는 똥을 치워?
0: 아휴, 요즘 귀신 환자도 빼앗겨서 질투하는 거야. 상처받지 마.
1: 공실이 손사래를 치며 승범에게 말했다. 그런 공실을 수정이 노려봤다. 조명 불빛이 어두워 더욱더 분위기가 싸늘했다. 승범은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쓰디쓴 고향 냄새에 머리가 띵했다. 열이 오른다. 도무지 공실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0: 이번 사건을 누가 해결하느냐에 따라 귀신 환자들 사이의 판도가 달라질 거야. 이야, 역시 구관이 명관인지 아니면 젊은 인재의 특별하고 신식인 치료 상술인지.
1: 수정이 돌아섰다. 쟁반에 있는 사발이 함께 움직였다. 가늘게 눈을 뜨고 공실을 노려보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수정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아 놀란 승범이 움직였다. 공실의 말대로 대결 구도가 된다면 귀신 환자의 신뢰를 잃은 지금 수정이 승리할 확률이 컸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막아야 했다.
2: 아, 에이.
1: 둘 사이를 파고들며 두 팔로 격렬하게 안 된다고 흔들었다. 채 여미지 않은 셔츠가 펄럭였다. 고향 냄새와 함께 통증이 일었다. 승범은 자신의 일을 수정에게 빼앗길 것 같아 억울했다. 가뜩이나 제1한방병원 병원장인 김진태가 우화에 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한의원에 사람 환자가 많아야 했다. 그에게 인정받을 기회인 만큼 놓칠 수 없었다. 지금 승범에겐 귀신 환자 하나도 소중했다. 귀신 환자 하나당 사람 환자 10명이니까.
2: 위험한 일이라고 본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1: 승범은 공실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수정을 만류했다.
4: 아이, 그건 한의사 양반이나 위험한 거니 본인이 걱정해야 하는 거고. 아이, 왜? 돈줄이 막힐까 봐 겁나나?
1: 그건 사실이지만 왜 자꾸 수정이 돈으로 빈정거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왜인지 가슴이 콕콕 쑤셨다. 승범은 가슴을 살살 문질렀다. 아마 가슴을 다쳐서 그럴 수도.
2: 모르시나 본데 목과 몸을 접합할 수 있는 건 저희 한의원 뿐입니다.
4: 아이, 그게 어디 한의사 양반 힘인가. 한의사와 협력하는 귀신 의사의 힘이지. 그리고 한이란 건 그 하나뿐이 아닐세. 억울하고 슬픈 일도 화가 나는 일도 가만히 들어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거야. 하긴 그걸 알았으면 왜 이 지경까지 안 왔겠지.
1: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는 수정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승범이 발끈했다.
2: 고 사장님이 시골에서만 장사하셔서 잘 모르신가 본데 대개 한방병원은 한의사와 양방의사들이 협진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 다각도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죠. 저희는 그걸 살짝 바꿔 전문적으로 귀신 환자를 케어하는 거고요.
1: 이제는 승범과 수정이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지켜보던 공실이 손을 들었다.
0: 아이, 그럼 둘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박 씨를 데리고 올게.
1: 공실이 그렇게 말했으나 그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금방이라도 서로를 잡아먹을 것처럼 굴었다. 이제 추위를 탈 리가 없는 공실이 몸을 부르르 떨며 팔을 쓸었다. 공실은 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판을 벌인 건 자신이었으나 마음 한편으론 서로 안 한다고 할까

0: 아빠와 조마조마했다. 서로 물어뜯을 것처럼 굴어도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며 참는 것이 보여 한시름 났다. 공실은 승범을 쳐다봤다. 여미지 못한 앞서프로 가슴팍에 붉고 시퍼런 멍자국이 드러났다. 사실 공실은 승범이 다치고 와서 속상하고 걱정이 되었다. 귀신 상대하는 일은 수정의 말처럼 위험천만했다. 귀신들이 가진 힘은 측정하기 어려웠다. 인간에게 무해할 때도 있지만 인간에게 손쉽게 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 지난날 승범이 공실의 죽은 남편에게 죽을 뻔했고 오늘 유시영에게 들이받쳐 죽을 뻔한 것처럼. 반면에 수정은 대대로 귀신 상대로 한약방을 하면서 악귀들을 퇴치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퇴마사와 무당 그리고 스님을 알고 있었고 유일하게 귀신의 한을 치료해주는 사람이기에 귀신들 사이에 그녀를 위협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했다. 그런 수정도 귀신 환자와 상담하면서 한을 들어줄 만한지 견적을 내보고 조금이라도 힘들겠다 싶으면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한없이 약해 빠진 승범은 귀신들의 위험성에 대한 내성이 조금도 없었다. 그런 주제에 어떻게든 위험한 일을 무작정 계속할 테고 그 무식함에 머지않아 공실과 함께 손잡고 저승을 갈지도 몰랐다. 너무도 빤해서 한 걱정이다. 귀신 환자 치료하자고 자신이 꼬드긴 거나 마찬가지라 공실도 양심의 가책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공실은 이 일에 수정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승범이 위험하지 않게 수정을 옆에 붙여놓기로. 말도 되지 않는 경쟁 구도로 수정의 속을 들쑤시니 웬일로 낚였다. 그동안 수정도 귀신 환자들을 빼앗기는 게 어지간히 불안했던 걸까?
1: 아니면 이렇게까지 승범이 믿었지 않다고?
0: 공실은 수정을 물끄러미 바라봤지만 수정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0: 유시영은 그에게 익숙한 아미산으로 숨어들었다. 한동안 오지 않아서 그런지 숲은 그새 바뀌었다. 푸르른 잎은 붉거나 노랗게 물들었고 소리를 지르던 내미의 울음은 사라졌다. 따뜻하고 축축한 기운은 사라진 채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다. 고엽이 된 수풀을 통과하며 유시영은 산을 올랐다. 간혹 잠시 멈춰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 머리를 들어 살핀다. 저 밑에 계곡에서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파헤쳐진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우울했다. 그는 이곳에서 무척 오랜 시간 동안 홀로였다. 어둡고 좁으며 벌레가 기어다니는 관 안에서 혼자 있기엔 너무나도 외로웠다. 엄마를 찾아 울어도 이곳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1: 나는 잊힌 거야.
0: 알고 있었지만 기다림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란 생각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도 고라니나 멧돼지가 땅을 뛰어넘는 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리게 만들었다. 그럴 때면 울다가도 엄마를 불렀다. 혹시나 그를 찾아온 걸까? 아니더라도 누군가라도 찾아와 주기를 바랐다. 매미처럼 울음은 그치질 않았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났다.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곧 축축하고 썩어 들어가는 관뚜껑을 무언가가 두드렸다. 흙부스러기와 그 위를 지나가던 진해가 얼굴로 떨어졌다.
1: 엄마!
0: 관뚜껑의 귀퉁이가 부서졌다. 그 틈으로 눈이 시린 달빛이 새어들어왔다. 그리고 차가운 손이,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손이 그의 머리를 감쌌다. 겨우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의 집이라 여겨지는 곳은 넓은 도로가 되어 얼마나 허무하고 실망스러웠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2: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이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는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찌는 듯한 더위는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고 산업 현장에서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과 같은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물을 뿌려 빨리 몸을 식혀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물놀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또 껌과 음식물을 문 채로 수영을 하면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특히 음주 수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먹을거리 안전에도 주의하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31일 새벽 4시 발표 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서해 서풍, 오후 남해 남서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무안바다. 오전 남서해 서풍, 오후 남해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무안바다. 오전 남서해에서 서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해 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무안바다. 남서해 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서해 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해 서풍, 바깥 먼바다는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북서해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북서해에서 북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해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무안바다. 안쪽 무안바다는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 바깥 무안바다는 남서해에서 서풍,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해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오전 남서해에서 서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해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대화퇴. 남서에서 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연해주.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동중국해.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규슈해.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 2주. 풍향은 남서풍, 풍속은 초속 1m, 기압은 1700헥토파스칼, 기온은 26.1도, 백령도 남풍 2.5m, 1700헥토파스칼 34.7도, 해주 북풍 1m, 1900헥토파스칼 25.6도, 서울 북서풍 2m, 1800헥토파스칼 25.9도, 인천 남서풍 2m, 1800헥토파스칼 26.1도, 서산 바람 없습니다. 1900헥토파스칼 24.2도, 군산 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24.7도, 목포 북서풍 1.5m,

북서풍 13m, 전파레터 파스칼 27.3도. 제주 남서풍 2.5m, 19m 파스칼 28도. 서귀포 북서풍 1.5m, 19m 파스칼 26.9도. 통영 바람 없습니다. 17m 파스칼 25.3도. 부산 서풍 2.5m, 16m 파스칼 28.4도. 포항 남서풍 3m, 16m 파스칼 27.4도. 물릉도 남서풍 4.5m, 15m 파스칼 27.7도. 울진 서풍 2m, 15m 파스칼 26.8도. 동해 남서풍 2m, 15m 파스칼 26.3도. 강릉 남서풍 2.5m, 15m 파스칼 28.9도. 속초 서풍 0.5m, 14m 파스칼 27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서풍 1.5m, 1,010헥터 파스칼 29.3도. 나하 남동풍 0.5m, 1,010헥터 파스칼 27.8도. 미나미나이토섬 바람 없습니다. 1,010헥터 파스칼 25도. 나세 남서풍 1m, 1,010헥터 파스칼 26.6도. 카고시마 북서풍 2.5m, 19헥터 파스칼 27.3도. 후쿠오카 남동풍 2.5m, 1,008헥터 파스칼 27도. 이지하라 남서풍 2m, 1,007헥터 파스칼 28.6도. 사이고 북서풍 1m, 1,006헥터 파스칼 25.8도. 마스에 남서풍 2.5m, 1,007헥터 파스칼 26.7도. 시미즈 북풍 2m, 1,006헥터 파스칼 27도. 시오노미사키고 서풍 4.5m, 1,005헥터 파스칼 28.4도. 오사카 북동풍 1.5m, 1,006헥터 파스칼 28.9도. 마섬 남풍 1m, 1,005헥터 파스칼 26도. 아오모리 북서풍 1m, 1,003헥터 파스칼 21.6도. 삿포로 남동풍 1.5m, 1,003헥터 파스칼 19.1도. 와카나이 동풍 4m, 1,004헥터 파스칼 17.7도. 네무루 동풍 2.5m, 1,005헥터 파스칼 14.6도. 산다이 북풍 1.5m, 1,003헥터 파스칼 23.7도. 도쿄 북풍 1.5m, 1,004헥터 파스칼 26도. 하치오섬 서풍 4.5m, 1,005헥터 파스칼 27.7도. 지치섬 북서풍 0.5m, 1,009헥터 파스칼 26.5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동풍 2m, 1,004헥터 파스칼 19도. 대치에 바람 없습니다. 1,005헥터 파스칼 17.9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10m, 1,004헥터 파스칼 19.4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9도, 습도는 86%. 오늘 서울 좋게 뜨는 시각은 5시 3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의 낮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는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관측소에서는 그제에 이어 어제도 낮 최고 기온 40.3도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 기후 통계에 사용되는 관측에서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 하루 온열 질환자 76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북 김제 90대 여성과 경북 울진의 80대 남성입니다.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6시 고수온 재난 예 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1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어제 오후 4시 서해와 남해안 쪽 만 등 6개 해역의 고수온 경보를 16개 해역의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 투자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오전 칠레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과 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체결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투자 기회 발굴과 교류 노력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60대 여성 한 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동 주민 10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8시 50분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서울 RS908편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습니다. 결항으로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220명이 공항에서 긴 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에어서울은 심야 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정비에 시간이 걸린다며 오늘 낮 2시 반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4시쯤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토론 종결 즉시 표결이 시작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형사법 전공학자 62명은 어제 성명을 내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한 전공 과목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AI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해다가 적발해 성적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공대 컴퓨터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 과목에서 지난 1학기 수강생 62명 중 36명이 AI를 과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당분간 매우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우수수 빠지는 것 같고요. 가르마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일 때 탈모가 시작된 건가 걱정을 합니다. 가족력으로 인한 젊은 나이의 탈모가 아니더라도 중년 이후 탈모는 고민일 수 있는데요. 머리카락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타나는 유형과 양상이 다양한 탈모, 어떤 방법으로 진단되는 걸까요? 치료제나 시술적인 치료법에 있어서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 없음에도 몸이 가려운 노인 소양증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탈모는 참 고민스럽죠. 유형에 따른 특징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비롯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주민숙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가 흔히 탈모로 얘기하지만 유형과 양상도 다르고 증상에도 차이가 있어서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저희가 탈모라고 한 단어로 부르지만 네. 사실은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유전과 호르몬 영향을 받는 소위 남성형, 여성형 탈모인데요.
0: 네.
1: 그건 서서히 머리가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든 형태로 나타납니다.
0: 네.
1: 그 밖에도 공정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가 명확하게 빠지는 원형 탈모가 있는데 이건 면역과 관련된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0: 네.
1: 그 외에도 출산이나 큰 스트레스 그리고 급격한 다이어트 뒤에 한꺼번에 빠지는 탈모도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남성형, 여성형 탈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탈모를 의심하는 분들에게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머리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여쭤봅니다. 우선은 언제부터 탈모가 시작됐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빠지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요.
0: 네.
1: 그 외에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지 최근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드시는 약도 확인을 합니다.
0: 네.
1: 그 외에도 두피를 확대해서 보는 검사도 하는데
0: 네.
1: 이 검사가 어떤 탈모의 유형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0: 네.
1: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도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0: 네. 머리카락이 언제부터 빠졌는지, 또 가늘어진 건지, 많이 빠진 건지, 또 가족력이나 다른 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도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 이게 탈모의 유형마다 어떤 진행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 네.
1: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나도 모르는 데 탈모가 진행이 됐다면 남성형, 여성형 탈모와 같은 유전형 탈모를 의심하고요.
0: 네.
1: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많이 빠졌다면 다른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 같은 경우는 그런 남성형, 여성형 탈모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0: 네.
1: 약도 중요한데 그 항암제처럼 이렇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탈모를 유발하는 약도 있지만
0: 네.
1: 반면에 비타민 A 유도체나 갑상선 관련 약물처럼 만성적으로 네.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0: 약물도 본다고 하셨는데요. 비만 치료제와 탈모도 연관이 있을까요? 약의 사용 여부도 알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0: 네.
1: 최근에 많이 쓰이는 비만 치료 주사제들에서 탈모의 보고가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0: 아.
1: 네, 다만 이 비만 치료 주사제의 약 성분이 직접적으로 머리카락을 빠지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대개는 짧은 기간에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식사량이 크게 줄면서 소위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탈모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고
0: 네.
1: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체중이 안정되거나 이제 영양 섭취가 다시 잘 보충이 되면 다시 회복되는 일시적인 형태입니다.
0: 네. 특히 가족력에 대해서는요. 탈모 진행의 가능성을 짐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족력이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1: 영향이 꽤 큽니다.
0: 네.
1: 특히 남성형 탈모는 유전의 영향이 강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0: 네.
1: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에서 보면 남성형 탈모의 약 80%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키처럼 탈모도 상당 부분은 타고나는 셈인데
0: 네.
1: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유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손을 못 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전은 얼마나 언제쯤 진행될지 경향을 정할 뿐이고
0: 네.
1: 일찍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탈모의 진행을 늦추고 또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일찍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탈모가 중년 이후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가족력이 있을 때는 20대에도 탈모의 양상을 보이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그 유전 성향이 강할수록 시작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네, 가족력이 뚜렷한 분들은 20대, 그리고 이른 경우에는 사춘기 무렵부터도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네. 탈모를 떠올리면 남성들의 탈모를 우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들에게도 탈모는 흔하지 않나요?
1: 맞습니다. 생각보다 여성들에게서의 탈모도 훨씬 흔합니다.
0: 네.
1: 탈모하면 대부분 남성을 떠올리시지만 여성에서도 꽤 흔한 문제인데요. 특히 폐경 전후로 숱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여성에서도 물론 젊은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은 남성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생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숱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본인도 좀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럼 남성형과 여성형 탈모의 차이랄까요?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1: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탈모가 진행되는 모습이 다릅니다.
0: 네.
1: 그래서 남성형은 이마선이 이렇게 M자로 뒤로 밀리면서 이마가 넓어지거나 정수리부터 숱이 줄고 또 심하면 그 부위가 이렇게 매끈하게 훤히 드러나는 명확한 탈모가 되는데요. 반면에 여성형은 앞머리 라인은 잘 유지돼서 이마가 넓어지지 않고요. 이 중앙 가르마를 중심으로 정수리 쪽 숱이 전체적으로 얇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가르마가 점점 넓어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완전한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헤어라인처럼 남성과 여성에서의 그런 부위의 차이가 있고 그 반면 뒷머리 쪽은 남녀 모두 탈모의 영향이 없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할 때 뒷머리를 활용하는 것도 이런 부위의 차이의 이유가 있습니다.
0: 부분 가발로 탈모를 가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남성과 여성 모두 이렇게 특정 부위로 일부만 탈모가 진행될 때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긴 하겠어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뭐 화장으로 커버를 하는 것처럼 이 특정 부위만 숱이 줄었을 때는 부분 가발, 뭐 이런 헤어피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 여성분들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발은 그 부위를 이렇게 가려주는 것이지 진행을 멈추는 치료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발을 사용하실 때는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0: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서 머리카락

0: 전혀 모두 같은가요?
1: 유전형 탈모의 가늘어지는 특징은 남녀가 모두 비슷한데요.
0: 네.
1: 다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지는 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런 유전형 탈모보다는
0: 네.
1: 뭐 출산이나 큰 스트레스 아니면 급격한 다이어트 아니면 전신질환처럼 다른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에서 이런 유형이 조금 더 흔한 편이라서
0: 네.
1: 이 경우에는 탈모의 원인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0: 그런데요. 여성형 탈모의 진단에서 혈액 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한다면서요.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0: 네.
1: 여성분들은 혈액 검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탈모는 몸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뭐 빈혈이 있거나 혈분 부족,
0: 뭐
1: 기상선 기능의 이상, 아니면 호르몬 불균형 같은 게 숨어 있으면 그게 탈모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이런 거는 저희가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검사로 원인이 발견되면 그걸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탈모가 꽤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폐경기를 겪고 하니까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의 영향을 보는 거네요. 탈모 진단에서 다른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겠습니다. 탈모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를 때도 이런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살펴야겠어요.
1: 아, 예, 맞습니다. 탈모의 진행 속도가 빠를 때는 일반적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남성형, 여성형 탈모 외의 원인을 꼭 봐야 되고요.
0: 네.
1: 특히 이렇게 폐경 전후에 호르몬 변화 아니면 나의 건강 상태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탈모 진행 속도가 유난히 빠를 때는 몸 어딘가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꼭
0: 네.
1: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전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형의 탈모 질환이 아닌지도 꼭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0: 탈모 치료도 다양할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네, 다행히 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그래서 네.
1: 크게 대표적으로는 바르는 약, 먹는 약, 시술 방법 시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0: 네. 네,
1: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이 탈모 치료는 며칠 만에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환자분들이 비로소 좀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0: 네.
1: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미녹시딜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미녹시딜은 원래는 두피에 직접 바르는 형태로 꽤 오래 쓰여온 대표적인 치료제이고요.
0: 네.
1: 최근에는 아주 저용량으로 먹는 형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르기 번거로워하시는 분들이나 증상이 심한 분들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먹는 약은 반드시 진료를 통해서 부작용 발생을 살피면서 적절히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0: 그런데 약을 사용한 초기에는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아, 맞습니다. 미녹시딜을 바르거나 복용하실 때는 이걸 미리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미녹시딜 치료를 시작하고 2주에서 보통 한 달 사이에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0: 네.
1: 이건 그 기존에 있던 얇고 어떻게 보면 낡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0: 네.
1: 그 자리에서 보다 굵고 튼튼한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약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치료를 지속하셔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이 미녹시딜 사용해서 여성 탈모 환자들은 조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1: 아,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몇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요.
0: 네.
1: 하나는 미녹시딜을 사용할 때 얼굴이나 몸에 원하지 않는 부위에 잔털이 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건 치료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정하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일 때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먹는 형태의 미녹시딜은 부종이나 기립성 결합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의사와 적절히 상의하면서 치료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주의사항도 잘 알고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건

0: 네요.
1: 네.
0: 저용량에 먹는 미녹시딜이 처방된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는 건가요?
1: 아, 맞습니다. 원래 미녹시딜은 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물인데요.
0: 네.
1: 이 혈압을 치료하던 환자에서

0: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것을 탈모 치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저용량으로 먹는 미녹시딜은 효과는 올리고 부작용 위험은 낮추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좀 장기간 드셔도 문제가 없을까요?
0: 아까 말씀드린 임신이나 수유와 같은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1: 네.
0: 장기간 드셔도 큰 문제는 없고 중요한 거는 약 드시기 전에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나 이런 걸 살피고 적절한 환자분들이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바르는 약, 먹는 약도 있고요. 또 시술도 네. 한다고 하셨는데요. 레이저 치료도 있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출력 레이저를 귀에 쬐어서 모발 성장을 돕는 치료도 있습니다. 이런
1: 네.
0: 것들이 집에서 쓰는 기기 형태도 나와 있고요. 네, 중요한 점은 앞서 먹거나 바르는 약을 이런 치료들이 대체한다기보다는 함께 병행할 때
1: 네.
0: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또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샴푸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약은 아닌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관심이 정말 많으시죠. 접근하기도 쉽고
1: 네.
0: 매일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부분인데요.
1: 네.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모 샴푸는 약이 아니라 그냥 보조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네.
0: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관리해서 어떤 두피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1: 네.
0: 이것만으로는 빠진 머리가 다시 나거나 진행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샴푸로만 해결하려다가 정작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고요. 따라서 샴푸는 귀의 그냥 청결함과 청결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관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탈모가
1: 예.
0: 의심되시면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네. 탈모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주민숙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권인하의 계절이 음악처럼 흐를 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이 가렵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있죠. 특히 노인들에게 흔한 증상인데요. 노화로 인한 변화일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노인성 소양증으로 불리는 증상이 있던데요. 노화가 원인이 되는 가려움증을 말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가려움증이 잘 생기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노화 자체가 피부를 좀 건조하고 또 얇고 예민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잘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노인성 소양증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냥 가려운 건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가 또 간혹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당뇨병, 콩팥 질환, 간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또 혈액 질환, 또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한 이상 반응 이런 것들도 함께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 어르신들은 노화로 인한 그런 변화일 수도 있지만 숨어 있는 병이나 약물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단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또 어르신들의 이런 가려움증은 이제 뭐 가려우니까 그냥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두게 되면은 또 이제 가려움증이 오래 가게 되면 자꾸 긁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더 악화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충분한 수면을 질 좋은 수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낮에 또 피로감이 심해지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인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또 증상을 낮춰주는 관리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0: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피부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땀이 없어진다는 말도 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피부하게 되면 우리가 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고 그냥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피부라는 조직은 우리 몸의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1차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어막을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외부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극이나 화학적인 노출 또 뭐 세균이라든지 또 뭐 추위와 더위에 또 노출될 수가 있을 때 우리 체온을 적절하게 또 조절해야 되고 또 외부에 또 위험한 환경이 있을 때 위험한 자극을 우리가 빨리 또 알아차려서 뭐 화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감각이 또 매우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피부들도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이제 피부 장벽 기능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제 수분이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데 우리 몸에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얇은 기름맛과 또 적절한 수분, 쌈샘이 있어서 우리 몸에 적절한 수분을 유지해주는 수분만 있어서는 이제 금방 증발돼 버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기름 성분이 있어야 수분이 이제 오래 보존이 되게 되는데 나이 드시게 되면 이러한 기름을 분비하는 땀샘 같은 것들이 이제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피부 변화가 건조한 피부 변화가 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0: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게 이제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피하 지방 또 진피층에 대한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줄어들고 얇아진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피부는 이제 여러 층별로 또 기능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겉에 있는 표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외부 지방세포의 보호 역할도 하지만 특히 피하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운 환경에서 이제 적절한 체온을 보존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피부의 탄력과 피부의 두께를 담당하는 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여기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는 그 피부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딱딱해야 되면서도 또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또 유연하게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또 탄력성도 매우 중요한데 네, 이제 진피층에 여러 가지 콜라겐이라든지 탄력 섬유들이 있어서 피부의 탄력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런 콜라겐이 줄고 또 피부가 얇아지고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도 잘 생기고 또 이러한 피부가 얇아지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멍이 잘 들고 또 상처도 잘 생기고 또 회복도 좀 늦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제 피하지방층도 줄어들면서 우리 체온을 보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 피하지방도 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가려움증의 이제 원인으로 노화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만성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아서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노인성 소양증에서 건조한 피부가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 건조한 것들을 잘 관리만 해주셔도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는데
0: 네.
1: 가려움의 원인에는 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는 약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 건조와 더불어서 또 드시는 약물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약을 또 여러 약을 또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약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이제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거나 또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또 알레르기성 발진이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간이나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좀 더 생길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약을 새로 뭐 바꾸거나 시작한 다음에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바로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나중에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의사에게 상의해서 이러한 간이나 콩팥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약 자체에 또 가려움을 유발하는 이상 반응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 드시는 약 이외에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활 환경 또 이제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은 없는지 예, 또 숨어 있는 새로운 어떤 질병, 전신 질환 같은 것들은 없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경 말초 신경성 질환 같은 것들이 예, 뭐 예를 들면 대상포진

0: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다양한 포괄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참 이런 가려운 증상은 우리도 경험을 하잖아요. 노인 소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던데요. 뭐 팔다리 등도 그렇고 몸에 여기저기가 가렵다고 하는데 긁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가려움증은 사실 누구나 많이 경험하게 되고 좀 살짝 뭐 일시적으로 좀 긁는다든지 네. 또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1: 네.
0: 말씀하신 노인 소양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조금 가렵다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제 신경 쓰이고 밤에 잠을 깨게 한다든지 네. 예, 또 이제 긁기 또 어려운 부위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긁는다고 이제 해결되지 않고 원인이 되는 이런 피부 건조라든지 또 아니면 전신 질환이나 여러 가지 관계된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려움증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가려움에 대한 긁는 것 자체가 또 가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긁어부스럼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긁게 되게 되면은 피부 표면에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방어망이 약해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염증이 또 잘 생길 수가 있고 그 염증이 또 다시 또 신경을 자극하면서 또 더 가렵고 그래서 이제 가렵고 긁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떻게 이제 노인 소양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더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몸이 좀 건조하면 일단 신경 쓰는 게 보습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 보습 환경이 가장 중요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보습을 항상 치료의 기본으로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특히 이제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피부가 많이 갈라지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가피가 많이 생기고 피부가 약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 세포들이 어느 정도 각질층이 벽돌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 여러 가지 세균이나 자극으로 우리 몸을 방어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분은 이런 벽돌 사이에 틈을 메꿔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충분한 수분을 함께 유지해 주시는 것이 피부 장벽을 잘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사우나를 즐기는 분들도 많고요. 또 열탕을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 시원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피해야 될까요?
0: 네, 일단 사우나를 너무 오래 하시거나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비누 같은 것들 이제 같이 사용하시게 되고 적절한 청결이나 또 이제 특히 뜨거운 따뜻한 온욕은 또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 장점이 많이 있지만 이제 피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피부의 표면에 기름막을 너무 많이 씻어내거나 각질층이 너무 많이 손상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피부가 또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장시간 또 너무 자극적인 목욕은 또 너무 자극적인 세제를 사용하시거나 또 너무 이제 뭐 때를 심하게 미신다든지 뭐 이러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하시게 되면은 이제 적절한 선에서는 뭐 따뜻한 목욕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피부의 기름 성분이 이제 많이 없어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기름 성분을 우리가 배출하는 피지 분비력도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목욕하시고 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적절한 목욕 후에는 또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셔서 피부의 이제 피부 장벽을 잘 보호해 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물은 이제 너무 뜨겁지 않게,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하시고, 비누는 이제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고, 때를 미는 것은 이제 피하시고
1: 네.
0: 목욕이 끝난 후에는 피부 수분

0: 상태에서 보습제를 특히 이제 어느 정도 피부에 수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시게 되면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이제 보습제도 씻고 나와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발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 수시로 바르는 게 좋긴 한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0: 네, 이제 수시로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일단 아무래도 이제 목욕이나 샤워하시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좀 기름층이 좀 많이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목욕이나 샤워 후에는 한번 바르시는 것이 좋겠고
1: 네.
0: 특히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좀 건조한 때, 실내가 건조하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
1: 네.
0: 특히 이제 피부가 더 건조하다, 피부가 하얗게 일어난다, 피부가 좀 이렇게 땡기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그 부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고
1: 네.
0: 또 이제 손을 또 이제 자주 씻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데 또 손을 씻은 뒤에도 이제 손이 좀 건조해지실 수가 있어서
1: 네.
0: 손을 씻고 나서도 손 보습제를 따로 이제 별도로 바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네,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탈수 경우에는 피부 건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충분히 물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물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건조한 피부가 촉촉해지는 건 아니지만
1: 예.
0: 그래도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드시는 것이 좋고 또 어느 정도 수분이 적절히 또 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1: 예.
0: 피부 표면에 또 수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수분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1: 예.
0: 이제 또 어르신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뭐 심장이나 콩팥이나 간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 또 수분을 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또 많이 붓거나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 탈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금씩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좀 가려운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이 처방이 되기도 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인을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1: 네.
0: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상 자체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약물을 이제 쓸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1: 예.
0: 특히 이제 피부에 어떤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그런 항히스타민 효과로 가려움을 낮춰줄 수가 있지만
1: 네.
0: 이제 어르신들은 이 가려움의 원인이 건조한 피부라든지 또 어떤 신경병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네.
0: 항히스타민제 또 반응이 충분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이외에도 다른 원인과 약물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또 그 자체의 부작용, 어지럽다든지 입마름이라든지 변비나 소변 보기 어렵다든지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어르신의 약물 치료에서는 더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바르는 연고도 있지 않나요?
0: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바르는 연고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 이외에도 약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그러한 바르는 연고도 있고, 이제 그 제제의 유형은 바르는 부위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물 농도는 높지만 넓게 펴서 바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1: 네.
0: 로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로션형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국소적으로 좀 염증이 있고 가렵다 이런 경우에는 크림이나 연고형 제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1: 네.
0: 이 약물의 어떤 스테로이드의 강도나 아니면 그 제제 유형은 환자의 증상과 범위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주의할 점은 이제 가려움증의 원인이 단순한 어떤 피부염이 아니고 어떤 진균 감염에 의한 가려움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 제제만 사용하게 되면 겉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진균이나 이런 생균 감염이 더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적절한 항생제나 또 적절한 항진균제를 먼저 함께 사용하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어르신들에게 필수품처럼 알려져 있는 효자손은 어떨까요? 효자손으로 등을 긁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0: 네, 일단 긁으실 때는 이제 손이 안 닿는 네. 곳에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좀 일시적인 시원함은 줄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우리 손보다는 좀 이제 조절하기 어렵게 되면 또 효자손에 따라서는 또 상처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특히 이제 어르신 피부는 또 얇고 약하고 또 상처가 생기면 또 이제 아무는 시간 재생되는 시간이 조금 젊은 사람들보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것이 이제 또 상처를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효자손을 이제 청결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균이나 진균 감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좀 사용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또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기에는 또 현실적인 대안이 또 이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가족이 좀 보습제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준다든지 차가운 수건을 댄다든지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려움 증상을 좀 일시적으로 낮추는 그런 것들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성 소양증으로 불리는 노년기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성시경의 거리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31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된 부산 중부와 서부, 경남 양산과 창원, 김해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최대한 줄이고 그늘이나 무더위 심처, 더 냉방시설 등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전남권, 전북 동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과 충청권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2도에 39도입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되 카페인과 술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사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날 온열 질환 위험도 커질 수 있으니 무리한 야외 활동 일정은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오늘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짙은 안개와 함께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순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3도, 파주 34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32도, 춘천 33도, 원주 34도, 대관령 30도.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기온 속초 36도, 강릉 37도, 동해 37도. 충청 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5도, 충주 33도, 대전 34도, 세종 34도, 전라 33도, 보령 33도.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4도, 군산 33도, 광주 35도, 목포 32도, 여수 35도, 순천 35도.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6도, 포항 37도, 안동 35도, 부산 39도, 울산 37도, 진주 37도. 제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33도.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기온 33도. 서해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북한 지역은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32도, 신의주 31도, 개성 32도입니다. 예보에 담당한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9도, 습도는 87%. 오늘 서울 적 해뜬 시각은 5시 3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표결 처리할 전망입니다.
1: 오늘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탁금이 현금 3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에선 반도체 주들이 급반등했습니다.
0: 남부지역 극한 폭염이 다음 주에는 수도권으로 확대됩니다. 13호 태풍 돌핀의 경로가 변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10년 만에 FTA 자유무역위원회 재가동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하겠다며 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범죄자만 웃는 악법이다. 야당의 반대 토론에 검사의 왜곡 수사를 막는 법이다. 여당은 찬성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걸 두고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3: 검사의 현저한 소추권의 남용을 이유로
4: 민주당 의원.
3: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당장 10월 2일부터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0: 공소기각 판결 불과 이틀 만에 넣어서 의원. 왜 이러는지 대통령 공도 취소하려고 하는 것인지.
1: 민주당은 오늘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야당이 반대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계획이어서 필리버스터 전국은 2박 3일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런 충돌 속에서도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처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통계 조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 선관위 서버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기한도 30일 연장돼 다음 달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2: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그리고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찰과 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명훈 기자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서면 기록만 보고 오직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 등 제도로 보완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사가 피의자 등을 면담하고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정하는 건데 이 면담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논의된 전권 송치.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 사건 암장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결국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만 공소청에 전권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 처리한 사건은 검사가 3개월 안에 검토해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중대한 위법수사로 기소됐거나 검사 재량권을 크게 벗어나 기소했을 때 법원이 재판을 끝낼 수 있게 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에 대해 피의자가 검사 면담에서 자백을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는데 경찰 가서 자백하라고 하면 어떤 피의자가 그렇게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4: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하면은 보안수사 가지고 무슨 권한 남용할 게 뭐 있어요? 지름길이 있는데 우회도로를 여러 개 만드는 거고.
3: 전국 형사법 교수들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2: 국회에선 어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각종 질의엔 적극 반박했습니다. 축구협회 운영 실태를 따지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해 맹탕 청문회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5: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사과부터 했습니다.
6: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거에 정몽규 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 보내주신 기대에 홍명보 전 감독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 하지만 협회의 난맥상을 따지는 질의엔 곧장 반박했습니다.
8: 고대 카르텔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회장님도 고대, 이모경 옆에 앉아있는 감독님도 고대.
6: 대표팀 감독 중에서 25명을 그 남자 대표팀을 했는데 고대 출신 한 명밖에 없고요.
5: 감독 선임 과정 지적에도 정상적 절차로 알았다고 맞섰습니다.
9: 빵집 앞에서 하는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나 부끄럽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7: 저한테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 이대로면 맹탕 청문회란 우려 속에 되레 청문위원들이 지적받을 수 있는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10: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 전에 민주당의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11: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10: 근데 왜 졌어요, 코치. 그럼? 왜 그렇게 출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5: 청문위원이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메시지가 포착된 건 이런 지적을 더 키웠습니다.
9: 인연을 매개로 해서 연락하시거나 이재정 민주당 도움을 청하신 적 있습니까?
6: 혹시 아는 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5: KBS가 보도한 축구협회장 부정선거 운동 의혹엔 당사자는 부인했고 정 전 회장도 시킨 일이 없다고 했는데 문체부는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2: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10년 만에 한 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고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영 기자입니다.

0: 칠레 공식 방문 이틀째. 이재명 대통령은 건국영웅 오하긴스 동상 헌화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은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손가락 하트를 선보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약 1시간 회담에서 양 정상은 10년 만에 한 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 호혜적인 한 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0: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리튬 매장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리튬과 구리는 배터리와 전력망 등 미래 산업의 필수 자원입니다.
2: 한국에는 백시장도 만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날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도 이러한 정신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카스트 칠레 대통령.
0: 양국은 산티아고 인근 세종과학기지에서 이뤄지는 남극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카스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남극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과 투자협력 양해각서 등 5건을 체결 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오찬에 이어 양국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칠레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국인 아르헨티나로 향합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3: 연이틀 급락한 코스피가 어제는 좀 반등하나 싶더니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강화된 대책이 시행되는데요. 달궈진 시장 변동성을 식혀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락장 속에서도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예탁금 기준이 높아집니다. 투자자가 관련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으로 3천만 원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과도한 단기 매매엔 거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의 추가 대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이틀 급락을 딛고 반등하는가 했던 코스피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혼조세 속에 한때 5% 이상 올라 6,000포인트 턱 밑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미끄러지더니 5,600선 아래서 마감했습니다. 사흘간 1,162포인트, 17%가 빠졌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개미들입니다. 전날 2조 원에 이어 1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연이은 급락에 투자자들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5: 전세자금 늘리려고 투자를 시작한 상황인데 더 떨어지기 전에 빼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4: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반도체주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6: 메타 같은 경우 또 이제 자본 지출과 관련된 우려가 되면서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4: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1,10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3: 밤사이 뉴욕 주식시장에선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반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저가 매수세 유입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유가 하락이 반영된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다소 진정됐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7: 전날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15% 넘게 올라 2008년 이후 하루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 분야가 4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발표 덕입니다.
8: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클라우드 지출이 늘리지 않았으면서도 수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앤 바터스 최고 투자 전략가.
7: AI 분야에 대한 우려를 덜어준 데다 최근 하락세에 따른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세계 3대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주가도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 종합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률은 8%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나스닥 지수가 2.8%가량 오른 등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가 함께 발표됐지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5%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성장률 2.1%에서 낮아졌습니다. 다만 소비와 AI 투자가 좋았고 성장률 감소 요인도 전략 비축유 방출과 수입 증가여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중요시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유가 급등이 반영됐던 5월보다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6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7% 올랐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면 3.3%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 아마존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애플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3: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반도체 기업 실적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기 계약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호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인 89조 2천억 원.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뚜렷하다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설명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장기 계약에 대한 설명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10: 주요 5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고객들과는 이미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8: 삼성 부사장.
10: AI 수요와 연관된 추가 5개 대형 고객들과도 협상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9: 계약엔 선수금을 받는 조건이 포함됐고 이미 4분의 1이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문량을 고려하면 생산 능력의 60에서 70%는 장기 계약으로 돌릴 수 있다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던 과거와 달리 미리 물량과 가격을 약속하는 안정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답변이 나오던 11시 무렵엔 삼성전자 주가가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11: 가격을 일정 기간 동안은 사실 고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9: 지금의 실적만으로 시장의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최근의 주가는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는 마이크론 역시 장기 계약 체결을 늘리고
8: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휴가철이 최절정기죠. 지금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주변에 보니까 휴가 가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의 여름휴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국민의 약 52%가 휴가를 계획했고 그중에 국내 여행이 약 86%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하루 일 최대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날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약 606만 대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떠나시기 전에 또는 이동 중이시라도 중간에 내 차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마모 상태, 냉각수와 엔진 오일 그리고 에어컨 상태 이렇게 한번 미리 점검하고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폭염에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은 차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예, 차량 이동이 많은 날 고장 차량이 정체를 더하는 경우 종종 보게 되잖아요.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전국 서비스 센터와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에서 오늘까지 휴가철 무상 안전 점검 서비스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지나는 길에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0: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수의사를 이겼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의 경제학 시간에는 7월 한 달간 주식 계좌를 보면서 너무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채권 시장이 보내온 경고음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거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수의사를 이겼다! 이런 연구가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 이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인공지능이 수의사를 이겼다.

0: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는데요. 영상만 보고 판정하게 했더니 인공지능이 97% 정확도로 수의사를 앞섰습니다. 사실 그 통증이라는 건 기계가 다루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원래 아픔이라는 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 짚어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동물이 짓는 표정을 보고 그걸 짚어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0: 예,
1: 사람보다 AI가 더 잘 짚어냈다?
0: 예, 그렇습니다. 사실 수의사들도 동물의 얼굴을 보고 통증을 읽어내요.
1: 그렇겠죠.
0: 예, 최근 그 동물의 행동학 보면 저도 예전에 그 수의사한테 봤는데 뭐 한 10가지 표정이 있더라고요. 손에 그래서 그걸 보고 얘가 아픈지 어쩐지 읽어내고 이제 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임상 증상 혹은 행동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이제 판정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사람보다 확실히 힘들죠. 사람은 뭐 진료실 가면 어디가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소가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 실험에는 소를 사용했는데 소가 가장 그 통증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소는 아파도 티를 안 낸다고 합니다. 왜 그걸 진화적으로 보면 소는 원래 잡아먹히는 쪽에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초원이나 이런 들판에서 포식자 뭐 사자나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픈데 만약에 아픈 티를 내면 바로 잡아먹힙니다. 우리 뭐 다큐멘터리 보면 호랑이나 뭐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 어린 개체 혹은 장애가 있는 개체를 먼저 사냥을 하거든요.
1: 약한 개체들.
0: 네, 그렇기 때문에 소는 진화적으로 아픈 티를 안 내게 행동학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소가 농장에 들어와서 산 지 이미 수천 년이 됐지만 이렇게 아프지 않는 이 본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1: 티를 안 내는.
0: 예, 지금도 축산 현장에서는 소의 통증이 잘 밝혀지지 않고 과소평가되었다고 합니다.
1: 그럼 이거를 실험을 어떻게 한 겁니까?
0: 이제 브라질의 한 대학 농장에서 거세 수술을 받은 숫소 17마리를 데이터로 삼았어요. 이제 아픈 소죠. 거세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품종은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털이 검은 품종, 또 하나는 털이 하얀색인 품종.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헛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보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1: 네.
0: 인공지능과 수의사가 본 게 똑같지는 않았어요. 인공지능은 소의 얼굴 영상만 분석을 했습니다.
1: 네.
0: 반면에 사람 수의사는 그 영상뿐만 아니라 소의 얼굴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 소의 자세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좀 인공지능에게는 불리한 말하자면 실험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소의 얼굴, 뭐 콧구멍, 뭐 이런 표정만 봤는데 반면에 수의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었으니까.
1: 자세도 보고 움직임도 보고 그랬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0: 먼저 수의사 쪽을 보면은 수의사가 소를 직접 대면해서 진찰했을 때는 꽤 잘 맞췄어요. 정확도가 한 88%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의사한테 영상만 보고 판정했을 때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판정하라고 했더니 정확도가 72%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미세한 표정 변화를 잘 놓쳤고 또 평가자마다 점수도 제 각각이었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인공지능은 영상만 보고 97%를 맞췄습니다. 특히 놀라운 거는 아프지 않는 소를 아프다고 잘못 짚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양성이 0이었던 거죠. 또 뭐 검은색 소나 하얀색 소나 똑같이 모두에서 정확했다고 합니다.
1: 네.
0: 다만 연구팀이 좀 신중하게 단서를 달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그 표본이 17마리여가지고 좀 표본이 적고 또 수술 전에 한 48시간 정도 굶긴 게 아마 스트레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모든 농장에 일반화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1: 그래도 이제 수의사를 인공지능이 이겼다 이런 게 참 놀랍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인공지능이 수의사보다 더 낫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일단 이 실험만 보면 뭐 통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판정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좀 일반화된 어떤 샘플, 좀 더 많은 샘플에서 나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수의사를 대체한다

0: 인공지능이 수의사만큼 한다 정도에 조금 가깝다. 대체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르고.
1: 아, 그럼요. 대체까지는 좀 말이 안 되고 아직도. 예.
0: 근데 저는 이제 좀 이 대목에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잘하니까 반가운 소식인 건 분명한데 이게 소한테 온전히 좋은 일일까? 왜냐하면 통증을 정확히 읽는 일하고 또 소를 잘 대하는 일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1: 그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0: 지금 사실은 그 축산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도입이 되는 거는 네. 크게는 정밀 축산 혹은 뭐 우리나라에는 스마트 축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그 네.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축산 현장도 예전에는 사람만 일했다면은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축의 개별 상태, 가축마다 뭐 체질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중앙 집중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뭐 약품을 주고 사료를 주고 이런 것들을 정밀 축산이라고 부릅니다. 아, 예. 개체에 맞게 정밀하게 사육을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순천에 한 대학 농장에 취재를 갔었는데요. 네. 그때 소가 자동 급여기에서 사료를 먹고 있는데 네. 그 사료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 사료를 딱 먹으면서 동시에 소에서 나오는 메탄이 측정이 되더라고요.
1: 아, 숨 쉴 때 기름이나 예. 이런 거 할 때 예, 예.
0: 네. 온실가스를 측정을 하는 네네. 거죠. 그런데 그 온실가스가 농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중앙 서버로 다 집계가 됩니다.
1: 데이터가
0: 예, 그러면서 예.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예.
0: 왜냐, 우리가 아이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어떤 그 개인 정보가 애플로 다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걷는지, 얼마나 자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축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중앙 집중적으로 평가가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개별화된 지침이 내려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스마트 축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남 당진에 국내 최초로 기가팜이라고 불리는 스마트 축산단지가 들어섰는데요. 네. 젖소를 1,000마리를 키우는데 이걸 관리하는 상주 인력은 10대명밖에 되지가 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마트 축산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하니까 인력을 줄이고 반면에 사육 규모는 훨씬 키울 수 있다는 거죠.
1: 그럼 이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0: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윤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네. 이제 동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하.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네. 물론 동물 입장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사람보다 그러니까 수의사보다 훨씬 훌륭한 인공지능이 질병을 판정해주니까 네. 동물 복지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효율은 올라가는데 인간과 동물이 만나는 공간이 점차 사라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농부가 이제 소를 보면서 소의 미세한 신호를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 소의 눈빛을 보면서 아 얘가 기분이 좋다 뭐 그러면서 얘를 관리하기도 했지만 이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느끼기도 했단 말이죠.
1: 교감이
0: 있었던 거죠. 아무리 네. 얘를 우리가 그 우유를 짜고 결국은 도축을 하지만 네. 그래도 얘가 그 미세한 어떤 표정이나 눈빛을 통해서 우리는 교감을 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걸 다 해주면 결국 우리가 소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소를 물건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점차 축산 현장에 들어오면서 이 관련 네.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네덜란드에서 이제 농림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이제 바에닝언 대학교인데 네. 여기서 나온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정밀 축산이 바로 이런 동물의 물권화 대상화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민법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1: 오, 예.
0: 그게 뭐냐면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예. 뉴스 한 번 정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동물이 물건이거든요.
1: 그런데 네, 그렇군요.
0: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최근에 이제 뭐 그 법무부 주도로 뭐 토론회를 하기도 하고 또 여론조사까지 시행을 했는데 국민의 약 88%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흐름과 반대되는 지점이 인공지능에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법적으로는 동물이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현장에서는 점점 더 물건화 돼가고 있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과 동물이 직접 만나는 게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국의 유명한 몇 년 전에 그 작고한 문화비평가 존 버거라는 그 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분이 1980년에 본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 이제 왜 동물을 보는가라는 유명한 그 에세이를 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동물원을 다니면서 이제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성찰한 에세이인데 여기서 존 버거가 이야기하는 거는 왜 도시 사람들, 현대인은 왜 동물원 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반려동물에 집착할까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역설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동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우리 주변에는 소와 돼지와 닭과 거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우리가 뭔가 생기 있는 것을 만나려고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고 집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버거가 말하는 게 동물원이나 애완동물은 우리가 동물과 실패한 관계의 묘비명이다라고 이렇게 유명한 문장을 남겼어요. 결국 우리가 동물과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의 만남의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동물원에 가길 좋아하고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1: 네, 동물원이 진짜 만남은 아니다. 이런 말인 것 같으네요.
0: 그렇죠. 사실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의 동물들은 이제 텅 빈 눈빛으로 바라보고
1: 그쵸.
0: 또 갇혀 있고
1: 바라보지도 않아요.
0: 그렇죠.
1: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고 그냥 예. 눈 감고 있고
0: 본능이 거세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관계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아니다.
1: 그럼요.
0: 그래서 실패한 관계의 묘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네. 근데 이제 이 기술이 그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AI 기술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수의사를 쓰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1: 그렇죠.
0: 뭐 수의사보다 뛰어나니까 당연히 써야 되죠. 기술 자체는 죄가 아니죠. 인공지능이 제때 진통제를 놔주고 또 그동안 놓쳐온 소의 아픔을 잡아내는 데 쓰인다면 그건 분명히 동물 복지의 진전입니다. 그리고 수의사, 특히 농장동물의 수의사는 이 수의과 대학생들도 별로 좋아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1: 힘들고.
0: 예, 수의사는 또 늘 부족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인공지능의 눈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기술을 소를 더 잘 보는 데 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큰 농장에서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소의 어떤 우유를 짜내는 데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축산 현장으로 들어올 때 바로 인간과 동물과의 만남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리고 인간이 동물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그런 제도나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공지능을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동물을 좀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데 방점을 찍어서 쓰일 수 있도록 좀 많은 그 초기 단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한 가지 또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소의 입장에서 사람은 약간 관리자 느낌인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관리자를 대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엉뚱한 생각도 들긴
0: 자기네
1: 했는데
0: 자기네들끼리만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1: 하지만 사람의 역할을 모두 기술에게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사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금융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일상의 경제학 시간입니다. 7월 한 달간 투자자들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0: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분히 복귀를 해보면 조용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던 시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채권시장입니다. 오늘은 7월 폭락장을 어떻게 읽고 8월은 또 어떻게 맞아야 될지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리딩투자증권의 채권세일즈팀 김세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 역대 최악의 7월, 아니 역대 최악의 한 달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좀 그 시장 기능이 안 한다, 약간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예, 정말 그렇습니다. 7월 중에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이드카, 그다음에 거래가 잠시 멈췄던 서킷 브레이커가 없었던 날이 더 적었으니까요.
0: 네.
1: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상식적인 흐름이었었고요. 보통 이 정도 폭락은 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같은 그런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적인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기업들은 실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시장에서는 뭐 이거를 기초 체력이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이 이제 단단히 꼬여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올해 내내 매도를 크게 가져왔었었는데, 그 매도세가 전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그런 중국 쪽, 중국 내 그 반도체 수요가 네. 자체적으로 좀 소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반도체 픽아웃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게다가 우리나라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쏠림,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까지 그런 게 변동성이 더 훨씬 커졌던 것 같습니다.
0: 변동성이 좀 이렇게 작아질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1: 네.
0: 수급이 꼬였다.
1: 네.
0: 이런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1: 결국에는 이 가격에 누군가는 사줘야
0: 네. 네.
1: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0: 네.
1: 지금 뭐 사실 지금 주식장에 매수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네. 따졌을 때 기관들 이미
0: 네.
1: 풀리 네. 투자되어 있는 상태고,
0: 아, 돈이 다 들어가 있다.
1: 예,
0: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 개인들도 이미 많이 다 들어가 있고, 게다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0: 네.
1: 대출 쪽도 많이 막았잖아요.
0: 아, 예.
1: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 생김에도 불구하고 매수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조금 안정이 될 텐데, 이제 외국인의 그런 매도 자금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금 수급이 전혀,
0: 그러니까 사줄 수 있는 세력이 없다, 돈이 없다.
1: 예.
0: 아, 그게 수급이 꼬였다. 아, 말이 되네요. 약간
1: 예.
0: 야구에서 공수가 엇박자가 난다, 약간 이런
1: 네네.
0: 느낌처럼. 그렇군요. 자, 7월 폭락 주도한 게 외국인 자금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외국인 자금의 향방을 정하는 게 미국 금리, 이게 굉장히 큰 변수 아닙니까?
1: 네.
0: 그리고 어제 새벽에 미국 FOMC 금리가 동결됐죠?
1: 네.
0: 네.
1: 시장에서는 뭐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 경계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0: 네.
1: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 유가가 이제 다시 배럴당 $100를 넘나들기도 하면서
0: 네.
1: 물가 걱정이 커졌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쪽을 택한 거고요. 지난 6월 FOMC 때는 동결 결정이 만장일치긴 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0: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그럼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는 얘기인데요. 혹시나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까?
1: 아, 인상. 금리 인상.
0: 인상만 예, 있었습니까?
1: 예.
0: 좀 인하를 해주면 좋겠는데.
1: 그렇죠. 연초에는 인하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0: 네.
1: 이제 인상 반대표가 이제 3명이나 있었고요.
0: 네.
1: 이렇게나 반대표가 많이 나온 건 2016년, 그러니까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럼 거의 다 웬만하면 만장일치를 하나 봐요, FOMC는.
1: 그렇죠. 보통은 뭐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게, 그다음에 위원들의 생각이라는 게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0: 네.
1: 일반적으로는 만장일치 아니면은 뭐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하면 한두 명
0: 네.
1: 정도인데, 세 명은 사실 조금 많이 나온 편에 속하고요.
0: 네.
1: 그만큼 물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조금 의견이 갈라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뭐 아무래도 물가가 목표치인 미국의 2%를 넘은 지 거의 5년 가까이 된 상황에서
0: 네.
1: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거냐는 거죠. 여기에 유가까지 이제 다시 뛴 상황이니까
0: 네.
1: 선제적으로 한 번은 올려서 물가를 좀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채권시장과 미 국채 반응은 어떻습니까?
1: 네, 먼저 시장 금리 얘기하기 전에 이제 워시 의장의 지론 한 가지 얘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워시는 이제 평소에 인플레이션은 이제 선택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0: 그 워시 의장이라는 분이 FOMC를 주관하는 페드의 새 의장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1: 맞습니다. 한국은행으로 치면 총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이 말이 무엇이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물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선택한 결과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방치한 결과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만큼 본인이 이제 의장이 되면 물가 안정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FOMC 결정 전에 만약에 이제 시장 의견이 지금 동결이냐 인상이냐 팽팽한 구도 속에서 만약에 동결 결정을 내렸을 때 과연 이제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 의지가 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시장의 이 의구심을 어떻게 잘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였었고요.
0: 네.
1: 결국에는 이제 동결 결정을 내렸고 시장 금리는 이제 10년 금리가 이제 가장 판가름할 잣대라고 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10년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다.
1: 네.
0: 왜 올랐습니까?
1: 이거는 이제 동결을 하면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라는 거는 요 단기 금리거든요.
0: 네.
1: 실제로 단기 금리 2년 이하 쪽 금리는 금리가 이제 내렸습니다.
0: 오, 네.
1: 긴축할 거를 조금 경계를 했었는데 경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단기 금리 이제 내려온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이 좀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긴축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먼 미래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억제되지 못하면서 10년, 20년, 30년 요 장기 구간 금리는 이제 크게 오르면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이렇게 오르면서 커브가 이제 가팔라졌다고 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제 기자회견 내용인데 연준 의장이 어떻게 보면 이 FOMC 회의 전에도 사실 장기 금리가 뭐 30년 금리는 뭐 5% 찍었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의 직후에는 이제 더 오르면서 5.2까지 올랐는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올라온 장기 금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긴축을 이미 해줌으로써 이번 동결 결정을 하는데 좀 여유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했거든요.
0: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시장금리가 알아서 올라줬기 때문에 뭔가 긴축의 효과를 내줬다.
1: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런데
1: 어쨌든 긴축에 대한 의지는 조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에 비하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장기금리는 근데 이제 더 올라서 결국에는 이제 이 장기 금리가 결국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위험 자산은 그 할인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더 조정을 받아서
0: 정말
1: 지금 힘든 7월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0: 제가 약간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막 8%씩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물론 SK 하이닉스 떨어질 때 14%씩 떨어지고 막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이렇게 앉히기 전에 계속 FOMC 해가지고 금리를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장을 앉혔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면은 뭔가 금리가 좀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를 조금 했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방향은 아니신가 봐요. 케빈 워시 이분.
1: 아 물론. 그래도 오늘 결국 동결 결정을 했고 오늘 이제 나왔던 기자회견 코멘트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는 도비시 비둘기파적이긴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만약에 물가 안정만 된다면 금리를 다시 인하할 여지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도 이제 풍기기도 했고요.
0: 아이고 당연하죠. 배고프면 밥 먹는 거지. 물가 안정이 되면 금리 내릴 수 있는 거죠.
1: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워낙 기본적인 근원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유가까지 이제 뛰고 하니까 지금은 뭔가 트럼프의 입맛대로 뽑힌 인사라는 그런 인식 조체가 결국에 신뢰성 위기로 네.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더 금융시장이 더 어떻게 보면 아.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네,
1: 그런 점에서라도 데이터를 보고 네. 앞으로 계속 판단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무작정 네. 그 트럼프의 의견대로
0: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군요.
1: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신뢰라는 그런 아, 측면에서는. 네.
0: 그 자리에 또 앉으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생각하게 되는 거고.
1: 또 되고 나서 생각이 네. 바뀌었을 수도 있죠. 네. 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모르겠지만 아, 되고 네. 나서 또 바뀌었을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급락의 진원지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급락이죠. 결국 반도체 AI 관련주들이었는데 근데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채권시장은 진작부터 AI 투자를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빅테크들 AI 관련주들이 이제 투자 계획 이런 거 발표했을 때마다 오히려 주가는 이제 환호하면서 장밋빛 전망에 이제 주가가 더 올랐었죠.
0: 네.
1: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채권 시장에는 이제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조금 시장 가격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권 시장이 원래 좀 보수적이라 위험을 좀 먼저 감지하기도 해서 그런 거기도 하는데요.
0: 네.
1: 이제 채권 투자와 주식 투자가 어떤 점에서 이제 다르냐면은 애초에 조금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얘기가 조금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주식 투자자는 한마디로 이제 꿈을 사는 그쵸. 거죠. 아까 저처럼. PD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회사가 이제 얼마나 이제 크게 성장할지에 따라서 주가는 뭐 10배, 20배 갈 수 있는 거죠. AI가 이제 세상을 바꾼다는 성장 스토리에 열광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고요. 근데 반면 채권 투자자들은 이제 회사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0: 네.
1: 이 사람들은 이 투자자들은 꿈이 아니라 현실의 이제 숫자를 이제 보는 거죠. 회사가 아무리 대박이 나도 채권 투자자들은 약속된 이자와 원금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0: 네.
1: 더 받을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 이제 관심은 오직 하나 이제 이 회사가 제때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성장 스토리보다는 상환 능력,
0: 네.
1: 화려한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AI 회사들이 막대한 그런 자금을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채권 시장에서는 계속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식 시장도 뒤늦게 이제 같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럼 채권 시장이 그러면 경고음을 어떻게 미리 좀 줬다고 보세요?
1: 네,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0: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1: 네. 네, 그 회사가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할 때 이제 안전한 국채, 미국으로 치면 이제 미 국채 트레저리죠. 트레저리보다 이자를 얼마나 더 줘야 하냐 이게 보여주는 게 이제 스프레드인데요.
0: 네.
1: 이 회사가 좀 위험해질수록 이 스프레드가 커집니다.
0: 네.
1: 업계에서는 이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AI 쪽 채권들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그 이전에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더 그 확대폭이 더 커졌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CDS입니다.
0: CDS는 뭡니까?
1: 그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혹시 CDS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
0: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계속 보긴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몰랐죠. 예,
1: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부도 위험 보험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0: 네.
1: 이 회사가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물어주겠다
0: 네.
1: 그런 보험 상품인데요. 회사가 위험해 보일수록 이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많은 운전자일수록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는 거랑 같은
0: 네.
1: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아.
1: 이 CDS가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게 2008년 금융위기였었고요. 서브프라임 네. 사태 때였습니다. 이제 부실한 주택 담보 대출이 잔뜩 섞인 이제 채권들이 위험해지자 이 보험료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위기에 이제 조기 경보음 역할을 했었거든요.
0: 네.
1: 영화 혹시 빅쇼트
0: 봤습니다.
1: 예, 보셨으면 그 주인공들이
0: 네.
1: 그 모기지 시장 붕괴에 베팅할 때 초기에
0: 네.
1: 쌀 때 사들인 게 이 바로 이 CDS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미리 감지하는 온도계 같은 거죠. 바로 그 온도계가 빅테크 쪽에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2008년처럼 지금 위기가 막 부도 위기다 그런 거는

0: 아니긴 하고요. 요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까?
0: 예, 가장 크게 경고음이 울린 회사는 미국의 오라클이라는 네. 회사고요. 이 회사가 AI 투자에 유난히 좀 공격적이고, 그다음 회사가 그런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뭐 주식시장에서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채권시장에서 조달을 할 수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시장의 그런 비중이 워낙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의 부도 보험료가 뭐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도 했고
1: 네.
0: 7월에 그 신용평가사 중 하나의 S&P가 이 오라클의 신용등급을 그 정크본드 바로 윗단계인
1: 네.
0: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투자 적격 등급 중에서는 가장 아래인
1: 네.
0: BBB 마이너스로 강등시키기도 했었고요.
1: 네.
0: 결국에는 이 오라클의 부도 보험료가 어떻게 보면 AI 부채 공포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채권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 참가자들도 이 지표를 유심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오라클은 워낙 그 조금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편인데
1: 네.
0: 이 지표를 통해서 혹시 뭐 다른 빅테크들 뭐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쪽으로 전이되는 거는 아닌지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편이고, 최근에는 이쪽 기업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 거죠.
1: 아하, 네. 그 어제 메타가 또 발표를 했잖아요, 실적을.
0: 네네.
1: 시장이 어떻게 봤습니까?
0: 네, 시장은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1: 네.
0: 매출은 이제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이익이 좀 예상보다 크게 못 미쳤습니다. 결국에는 AI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돈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적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요즘에 그 설비 투자 금액,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는 건지, 그 다음에 현재 그 잉여 현금 흐름, 기업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구글의 모회사는 알파벳은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1: 그렇죠. 실적 발표할
0: 예,
1: 때
0: 공격적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근데 이제 메타도 비슷하게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거의 뭐 0에 가까운 숫자가 이제 나와 가지고 실적 발표 직후 이제 주가가 7, 8% 빠졌고, 이날 공교롭게 또 FOMC도 있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네. 더 오른 그런 영향도 영향을 주면서 네. 더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주식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의 시선이 있는데, 지금은 채권 투자자 결국 매출과 이익 이런 쪽의 성장세보다는
1: 네.
0: 실제로 지금 막대하게 이제 투자되고 있는 이 돈이 실제로 적합한지, 이게 언제 어떻게 잘 회수될 수 있을지, 이런 쪽에 좀 경계감이 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1: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게 돈 잘 벌던 미국의 회사들도
0: 네.
1: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0: 네.
1: 돈을 빌리는데 그 비용이 더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게 점점 비싸지면 결국 자기들이 돈을 빌려서 이 투자를 했을 때 그거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 이 투자가 계속되는데
0: 네.
1: 만일에 이 빌리는 금리가 더 높아지고 버는 게 시원찮으면 이게 투자가 진짜 그만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생기네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들이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0: 그쵸. 그 빅테크들이 결국에는 반도체를 지금 예상한 만큼 못 사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들이 더 반도체가 지금 예전에는 이게 시클리컬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1: 네.
0: 뭐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그만큼 늘어서 이제 주기가 있는
1: 네.
0: 산업이라고 봐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는 게 좀 고평가다라는 그게 예전의 시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니다,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1: 네.
0: 반도체는 계속 무한 공급하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건데, 지금은 AI 쪽 수요가 무한정이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의
1: 네.
0: 싼 반도체가 어쨌든 뭐 한국이나 미국의 그런 테크 기업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국의 수요는 한국으로 오던 반도체 그 수요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더 커진 거죠.
1: 네. 앞으로는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약간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0: 네, 오늘 말씀드린 걸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걸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라도 주식 투자자의 눈과 채권 투자의 눈으로 나눠서 균형 있게 보시면 좋겠다. 입니다. AI 투자 확대 소식이 들리면 뭐 예전에는 조금 주식 투자자의 마음에서 아, 성장하겠구나 라고 이제 설렘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반대로 채권 투자자의 눈 쪽에서는 아, 저 회사가 저 돈을 이제 감당할 수 있나, 갚을 현금은 있을 것인가, 냉정한 질문을 던져왔었던 건데 이거를 함께 보다 보면 시장이 조금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유가도 금리도 그다음에 AI 투자 자체도 워낙 불확실성이 겹겹이 이제 쌓인 국면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지금 뭐 손실난 수익을 만회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우선 조금 피하면서 변동성을 감내하는 좀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러려면 뭐 어쩔 수 없이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좀 지키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신호를 좀 보고 나서 뒤늦게 가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많이 늦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네, 어려운 장이지만 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많이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개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의 경제학, 오늘은 채권시장이 보내온 경고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채권세일즈팀 김세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말인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자꾸 손이 가는 김밥 꽁다리, 낼름 먹기 좋은 꿀떡, 양념에 재워둔 돼지갈비, 솥에 진탕 끓여놓은 곰탕. 이 중에서 틀린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낼름과 재어둔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낼름입니다. 낼름은 혀 손 따위를 날쌔게 내밀었다 들이는 모양이란 뜻의 부사, 날름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재어둔은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두다를 뜻하는 동사, 재다의 활용형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꽁다리는 짤막하게 남은 동강이나 끄트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담배 꽁다리, 연필 꽁다리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탕은 실증이 날 만큼 아주 많이라는 뜻의 부사로 돈을 진탕 써버리다, 술을 진탕 마셨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부터 후텁지근한데요. 올여름 전국 열대야의 수는 8.8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도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강릉이 29.2도, 대구 27.6도, 서울 26.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그제와 어제 경남 양산은 이틀 연속 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겼고요. 어제 부산 금정구도 39.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양산과 김해, 창원과 부산은 한낮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효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양산이 40도, 부산과 창원 39도, 대구와 광양 36도, 강릉 37도, 서울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 습도는 86%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의 낮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는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관측소에서는 그제 이어서 어제도 낮 최고 기온이 40.3도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 기후 통계에 사용되는 관측에서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 하루 온열 질환자 76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북 김제의 90대 여성과 경북 울진의 80대 남성입니다.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6시 고수온 재난 이해 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1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어제 오후 4시 서해와 남해 안쪽만 등 6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또 16개 지역에는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오전 칠레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서 통상과 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체결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투자 기회 발굴과 교류 노력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60대 여성 한 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동 주민 10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이어 앞서 어제 저녁 8시 50분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서울 RS908편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습니다. 이번 결항으로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220명이 공항에서 긴 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에어서울은 심야 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정비에 시간이 걸린다며 오늘 낮 2시 반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4시쯤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토론 종결 즉시 표결이 시작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국 형사법 전공학자 62명은 어제 성명을 내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과 반도체 업종 반등에 힘입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뉴욕 증시

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613.92포인트 1.19%가 오른 52,208.0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1.48포인트 1.66%가 오른 7,437.63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679.24포인트 2.78%가 오른 25,122.18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당분간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도 많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1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오늘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탁금이 현금 3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클라우드 사업 호조로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급반등했습니다. 보안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최고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는데 최고위 표결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전격 인터뷰 일부에서 표결에 기권한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 순회 경선 개표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직후의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와이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건와이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판결과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부부의 이혼 소송으로 불거진 재산 분할 판단 기준을 이문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금요일 뉴스 브리핑 KBS 홍예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보안수사권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죠?
1: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이죠.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이 검사의 수사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서면 기록만 보고 경찰에 보안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이 항의하면서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지금도 진행 중이죠?
1: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하겠다며 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이 범죄자만 웃는 악법이다. 이 야당의 반대 토론에 이 검사의 왜곡 수사를 막는 법이다. 여당은 찬성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0: 네. 특히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걸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위법 수사를 할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로 기소됐거나 검사 재량권에 크게 벗어나 기소했을 때 이 법원이 재판을 끝낼 수 있게 한 건데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하려는 것이다.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재판을 받는 일반 피고인도 주장할 수 있다며 대통령을 위한 법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0: 네. 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 많았는데 부작용을 막을 대책 최종적으로 마련됐을까요?
1: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 등 제도로 보완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사가 피의자 등을 면담하고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면담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0: 예.
1: 이 보안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논의된

0: 전권 송치,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 사건 암장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결국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만 공소청에 전권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리한 사건은 검사가 3개월 안에 검토해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언제까지 갈까요?
0: 민주당은 오늘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야당이 반대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계획이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2박 3일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충돌 속에서도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처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구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0: 재석의원 228명 가운데 반대 두 표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찬성하며 선관위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제 여야 합의로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 대한변협 법전원 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명씩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임명합니다. 최장 170일간 활동합니다. 이 국민적 공분을 부른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과 이 통계 조작 의혹에 더해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문제 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 네. 그런데 수사 범위 그리고 선관위 서버 수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가 6.3 지방선거뿐 아니라 공소시효만 있으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과거에 치러진 선거들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특검이 전산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민주당은 수사 대상은 범죄의 주체로 한정되기 때문에 서버 자체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동안 관련 논의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한편 선관위 국정조사 기한도 30일 더 연장돼 다음 달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1: 네. 자,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어제 열렸습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이 출석해서 송구하다고 사과는 하면서도 문제를 따지는 질의에 적극 반박하는 모습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이른바 고대 카르텔 등 협회의 난맥상을 따지는 질의엔 곧장 반박했는데요. 정 전 회장은 대표팀 감독 중에 고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별도의 면접이나 PT 없이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나 감독의 선임됐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홍 전 감독은 정상적 절차로 알았다고 맞섰습니다.
1: 예. 그런데 청문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 이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에게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윤 의원이 정 전 회장에게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정 전 회장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빚어 습니다.
1: 네.
0: 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김진규 코치에게 질의하며 공개한 유튜브 쇼츠 영상이 질의 내용과 맞지 않는 한때 SNS에서 잘못 떠돌던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 예. 어제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 소동이 발생했는데 군은 미확인 무기라면서 방공태세까지 격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기인기였다고요.
0: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전방부대가 열상 감시 장비와 레이더로 미확인 비행체를 식별해 주민 대피 문자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이 군은 북한의 소행의 가능성에 대비해 방공포 등 대공 전력이 총동원되는 두루미까지 발령했습니다.
1: 예.
0: 1시간여 만에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이 경기 파주에서 운용한 무인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마터면 연합 연습 중인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겁니다. 이 미군이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아 소동이 빚어졌다는 게 우리군 설명입니다. 주한 미군 측은 비행 계획을 미리 우리군에 공유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미 군 당국 간 정보 공유를 둘러싼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 네. 1년 반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가 드디어 부임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한국계 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인데 지금 쿠팡 문제 그리고 안보 등 한미 간 이슈가 많아서 스틸 대사 행보 주목되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어제 입국한 스틸 대사는 기자들의 질의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전쟁 속에 국권이 형성되었고 피로 맺어진 희생 위에 지켜져 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안보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도록 한국과 협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간 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는데요. 안보 분야 협력과 대미 투자 등 산적해 있는 양국 현안을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란 기대로 보입니다. 스틸 대사도 경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팩트시트 이행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 쿠팡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0: 미 의회에서 쿠팡의 입장을 주로 공화당이 대변하고 있는데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으로 보수 정치인인 스틸 대사는 이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를 발목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를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풀어갈지 신임 대사의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1: 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폭염 속에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음식과 휘발유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요.
0: 그렇습니다. 특히 진앙지 주변은 목조 건물이 많아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8만 채 가까운 주택에 수돗물이 끊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기가 끊기면서 상당수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어쩌다 영업재개 소식이 알려지면 물과 음식을 구하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고 있습니다. 이 또 주유소 앞에 석유를 구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석유값이 오르진 않았지만 주유소마다 재고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 시설 피해도 커서 복구까지 앞으로 상당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홍혜림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이라 출근 차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상습 정체 구간들 이동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이동량이 많고 이후로는 한강대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입니다. 이 구간 교통량이 늘면서 지나는 데 20분 이상 걸립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속도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입니다. 남사진이에서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남한산 분기점에서 교통량 증가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군포에서 부곡까지 지체고 이후로는 용인부터 양지터널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모처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인데 특히 나스닥이 2.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8.1%로 급반등했어요.
3: 네, 정말 오랜만에 미국 증시도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예.
3: 네, 미국 증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등 여기에 또 낮은 물가 지표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하였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 지수 자체가 너무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콜옵션 거래가 다시 폭증을 하면서 매수가 매수세를 좀 불러오는 현상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3: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만 삼성전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해석이 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이 반도체로 쏠리면서
1: 네.
3: 제약 뭐 소비 소프트웨어는 살짝 좀 부진하는, 그래서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 나스닥의 급등,

0: 제가 볼 때는 급등의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앞에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좀 쌓여있던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오히려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장 마감 이후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있었어.
0: 네. 사실 이제 이 두 빅테크들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1: 네.
0: 애플은 장중 상승을 좀 뒤로하고 제가 볼 때는 좀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1: 어.
0: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은 예상보다 제가 볼 때는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시장에서 주목했던 건 바로 서비스 매출인데 이 부분이 컨센서스를 좀 못 미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요.
1: 네네.
0: 여기에 또 중국 매출이 예상을 또 하회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좀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서비스 매출 부진에 대한 부분들 중국산 반도체 칩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애플과 달리 좀 급등하는 뭐 시간에서 8%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 네.
0: 아마존은 제가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저기 이 애플과는 달리
1: 네.
0: 이 매출 자체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1: 아.
0: 이 AWS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네.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다. 뭐 이 부분과 함께 자체 칩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여주면서 플러스 8%대 시간에서 상승 중입니다.
1: 네. 자, 미국 경제 성장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등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0: 네. 어제 좀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1.5%. 뭐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긴 했습니다만 소비라든지 민간 투자 중심의 내수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좀 평가고요.
1: 네.
0: 6월에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 소비 지출도 0.3% 실질 소비도 0.4% 증가하면서 월드컵에 대한 특수를 조금 누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했던 6월 PCE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1: 네.
0: 이 에너지 가격이 5.92% 하락을 하면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1%를 기록했습니다.
1: 네, 네.
0: 이제 결국 이제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1: 그렇죠?
0: 얘기가 좀 듣고 있고요.
1: 예, 예.
0: 주거비라든지 의료 여기 또 오락 같은 대부분의 좀 이제 근접한 생활 물가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낮은 물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를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네, 자 유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유가는 연일 제가 볼 때는 이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1: 네.
0: 일단 브렌트유는 이제 $90 밑으로 떨어지면서 $86 전장 대비 1.4% 좀 하락했고요.
1: 네.
0: WTI는 종가 기준으로 $83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장 대비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온 것이 이 사우디가 네. 다국적 해상방위 연합을 좀 창설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1: 네.
0: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예.
0: 이 연합에는 사우디를 비롯해서 뭐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같은 이제 걸프협력 회의 국가들이 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란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다국적 해상 방위 연합 계획 발표로 상승폭이 오히려 반납되고 하락으로 좀 돌아선 그런 모습입니다.
1: 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어땠을까요?
0: 네. 가장 좀 중요한 뉴스인데요. 어제 하락세를 뒤로하고 야간 선물은 상한가 지금 플러스 8%를 지금
1: 네.
0: 기록을 하면서
1: 네.
0: 지금 마감한 모습이기 때문에
1: 예.
0: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참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실패하면서 5600선에 마감을 해서 많은 분들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0: 네. 사실은 두 번의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의 어떤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23% 하락을 하면서 5,500선에서 좀 거래를 마쳤고요.
1: 네.
0: 사실 코스피는 장중한때 뭐 매수 사이드카 발동 요건에 근접할 정도로 6,000선 재돌파를 시도했습니다만
1: 네.
0: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매가 좀 오후에 좀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1: 네네.
0: 이제 하락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코스닥도 전일 대비 마이너스 2.70% 좀 내리면서 650선을 제가 볼 때는 무너지는 644선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1: 네. 자, 지금 외국인은 보면은요. 매도세가 계속되는 모습인가요?
0: 네. 지금 외국인 올해 상반기에 국내 상장 주식을 163조 넘게 순매도를 했다라는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숨도 안 쉬고 계속 팔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네.
0: 다만 주가 자체는 워낙 많이 레벨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주식은 팔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역설적인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1월부터

0: 1월부터 6월까지 163조 5천억 이상을 순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월별로 보면 1월 달이 가장 좀 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이 한 43조 그리고 최근에 6월에 49조 원으로 다시 확대가 되면서
1: 예, 예.
0: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매도세가 사실은 좀 코스피에 좀 많이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220억 뭐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약간 시장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지금 향방이 7월 달에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삼성전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은데 목표 주가는 낮춘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0: 네. 삼성전자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 89조 이상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2분기 영업이 60조 이상 나왔습니다만 사실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좀 이 숫자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단 팩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이상 증가를 했고요.
1: 네.
0: 경제 성장률도 2분기 연속 3% 이상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주가가 워낙 많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
1: 네.
0: 결국 이제 반도체 피크업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AI 투자에 대한 서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러한 좀 근거가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5만원에서 37만원으로 현재 하향 조정을 했고요.
1: 네.
0: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은데요. 뭐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NH투자증권 거의 뭐 한 7, 8개의 증권사가 좀 네. 눈높이를 일제히 좀 낮췄고요. 그중에서 BNK투자증권은 가장 낮은 가격인 148만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1: 예. 자,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0: 일단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 이제
1: 네.
0: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매수 하려면 3천만 원 어떤 기본 예탁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지 일단 이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1: 네네.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 애플까지 빅테크 실적은 모두 지금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지수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효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연일 폭염 기록 새로 쓰고 있죠?
1: 네. 어제 경남 양산에서 최고 기온이 또 40.3도를 찍어 네. 이틀 연속 40도를 돌파했습니다. 이 공식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낮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기상관측사상 처음입니다. 네. 또한 부산도 38.3도를 기록해 122년 관측사상 두 번째로 뜨거웠고 북창원은 39.3도로 2008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네. 김해의 39도도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0: 예, 경남 지역의 날씨 정말 너무 뜨거운데 네. 그래 오늘 아침 보니까 양산에서는 양산을 써도 소용없다 이런 말까지 네, 네. 있더라고요. 예.
1: 네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낮 기온이 치솟으니까 밤더위도 계속 뜨거워요. 네. 오늘도 이런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과 양양 등 동해안은 초열대에 근접했고 서울도 25.9도로 9일째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어서 열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경남 등 동쪽 지역은 팬현상까지 겹쳐 주말까지 계속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 부리겠습니다. 오늘과 8월의 첫날인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4도, 경남 양산은 40도까지 치솟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0: 네. 아, 이 소식은 참 전해드리기가 민망한데 다음 주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이 지금보다 더 더워진다고요?
1: 네. 다음 주부터는 폭염의 축이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하층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이 서풍 계열의 바람이 100도 대간을 넘으며 더 달궈져 동해안과 경

0: 영상도의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하층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풍이 불어들어와 산맥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을 보면 모레 일요일은 35도, 다음 주 월요일은 36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사람이 체온보다도 높은 37도까지 올라가 더 더워지겠습니다.
1: 예. 청취자 여러분, 폭염 대비 안전수칙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0: 네, 위원님. 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을 해서 지금 5명에서 다시 7인 체제가 됐는데 최고위원회 네. 표결 과정에서 위원님이 기권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표결에 왜 기권하셨을까요?
1: 제가 이제 기권한 이유는 그 두 분의 윤리위원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임명 절차에 대한 제가 좀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0: 네.
1: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처럼 국민의 큰 주목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의 징계가 또 개시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의 진로와 통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윤리위원 한 분 한 분의 독립성, 공정성, 또 전문성을 충분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0: 네.
1: 근데 제가 어제 그 현장에서 명단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분들이 누군지 또 주요 경력과 활동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진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재척 사유는 없는지
0: 네네.
1: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이제 곧바로 표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저는 징계의 칼날이 지금 날카로울수록
0: 네.
1: 그 칼을 쥔 기구의 손은 더 공정하고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금 평상시에도요. 현장에서 이렇게 명단을 받아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까?
1: 원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충분히 전날이든 이렇게 비공개로 설명은 좀 있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각 최고위원들도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각자가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0: 네네.
1: 설명이 있어야 이제 판단을 할 텐데
0: 네.
1: 이제 최근에 우리 윤리위가 이제 굉장히 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윤리위원들의 실명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요. 그래서 이제 미리 논의하는 것을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저는 좀 논의가 좀 미리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어제 회의 현장에서 추가 인선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검토와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1: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우려 사안들을 좀 정리를 전달을 해 주셨고
0: 네.
1: 다만 이제 저는 그러면 어제라도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어떤 이슈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좀 늘리더라도
0: 네네.
1: 또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별 말씀은 없었습니다.
0: 네. 그리고 바로 표결에 들어간 거고 위원님은 기권을 하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 네. 찬성도 반성도 찬성도 반대도 전 할 수 없는 상황.

0: 이었습니다. 정확히 예, 말씀드리면. 예.
1: 자, 그 보도를 살펴보니까 오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윤리위원 두 명이 윤리위 진행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까지 낸 상황이니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조사를 해야 한다. 추가 임명 기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일단 위원님께서는요. 이 우재준 최고위원이 제기한 윤리위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지적에 어떤 생각이신가요?
0: 윤리위원회는 네. 당내 갈등이 해결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리위원회를 둘러싸고 예. 또 다른 갈등과 의혹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유감스럽고 걱정스럽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윤리위가 특정 인물이나 특정 계파의 정치적 도구다 이런 의심을 받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기 어렵거든요.
1: 네.
0: 그래서 먼저 윤리위 운영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다.
1: 아.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회 주장도 편향 운영이나 또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맞으면 바로잡고 사실이 아니면 명확하게 해명하자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는 그 사건 배당과 뭐 회피, 뭐 제척 기준, 소명 기획 보장, 징계 양정 기준 또 의결 종족수와 뭐 의사 절차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최종 결정에는 그 국민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돼야 되겠죠.
1: 그런데
0: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면 더 문제는 가처분 신청 등이나 법적 다툼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애초에 당이 법정 다툼이 없을 만큼의 공정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지금 사실 그 당의 중앙윤리위원회라는 거는 사실 일종의 재판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운영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특히 지도부 안에서 한다면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거든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은 뭐 윤리위원장과 지도부가 만나서 지금의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좀 한다던가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제 당 내의 어떤 문제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긴 한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이제 당 내에서 이런 일들조차도 국민적 시각 또는 우리 당원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신뢰가 아직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더라도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는 있으나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말씀하셨듯이 정말 재판 기구와 마찬가지인데 그 기구의 어떤 독립성 그리고 정당성이 먼저 이제 확보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지금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윤리위 내용이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시각을 많이들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어제낸 입장문에서 앞으로 윤리위 내부 논의와 관련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재발할 경우 해당 윤리위원회 해임을 당 대표에게 요청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놓아서 더 그런 시각이 확산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윤리위 운영을 비판한 우종환 부위원장에 대한 경고로 풀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윤리위원장이 이런 입장 표명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0: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명예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 윤리위원들이 외부 압력 없이 그 토론을 하려면 비밀 유지 원칙이 지켜져야 하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건의 뭐 증거나 발언 내용을 유출하는 것과 윤리위의 운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죠. 위원회가 오류를 범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바로 잡으려는 내부의 어떤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봉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비밀 유지는 윤리를 보호하는 방패예요.
1: 네네.
0: 비판을 막는 입막음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윤리위원장이 해임 요청이라는 강한 경고부터 하기 전에 저는 네. 비밀 유지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부터 이제 명확하게 밝혔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윤리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의혹이 있으니 좀 봐야 되겠다라는 아니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이것에 답하기보다
1: 네.
0: 경고부터 내놓는 모습으로 보이면 정말 성급하다는 네. 인상을 줄 수가 있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그 윤리가 권위가 있어야 되고
1: 네.
0: 또 윤리가 신뢰를 받으려면 공정한 결정이 이렇게 축적이 될 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지금 앞서 그 성명을 낸 우종환 윤리부위원장과 황경선 윤리위원의 성명 내용도 상당히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그 윤민우 네. 위원장, 정경욱 윤리위원이 당대표 충성 맹세용 징계 기준 발표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 이거 굉장히 강한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 윤리위원회가 당장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윤리위원들 간에 뭔가 만나서 신뢰 회복을 위한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당 윤리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다 보니까 지도부라도 쉽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1: 예.
0: 최고위원 최고 의결 기관인 최고위하고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1: 예.
0: 그래서 저는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이라든지 윤리위원장이라든지 조항윤리위원장이라든지
1: 네.
0: 이런 분들을 이제 선임을 하고 윤리위원들을 모시거든요.
1: 네네.
0: 그럴 때 그 윤리위원장을 모실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0: 당내 뭐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분의 어떤 사회적 신뢰도 이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그러니까 예.
0: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1: 예.
0: 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는 전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1: 네.
0: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1: 네. 자, 지금 일각에서 지금 이런 흐름들을 다 종합해서 그런 상황에서 추가 윤리위원 두 명을 임명한 것이 이게 윤리위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금 세 분의 현역 위원이 징계 대상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징계를
0: 네.
1: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비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데 위원님은 이 생각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제 저도 보도를 자세히 좀 보고 있는데
1: 네.
0: 그렇게 인식되어질 만하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분들의 어떤 징계를 앞두고 당이 어찌 보면 굉장히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1: 네.
0: 또한 윤리위가
1: 네.
0: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이다. 정말 합리적이고 이렇게 편향적이지 않는 그리고 당의 미래를 위한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으로 저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1: 네.
0: 그런 인식을 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어제
1: 네.
0: 윤리위원 두 분을 그냥 뭐 가볍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1: 네.
0: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표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1: 네, 네.
0: 그런데 저는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최고위원님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냐? 그랬더니
1: 네.
0: 모두들 다 처음 보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결을 할 수 있었는지가 저는 더 이제

0: 예, 궁금하기도 하고.
1: 네.
0: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어떤 양심에 따른 이게 전 판단이었고,
1: 예,
0: 예, 기권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최고위에서 다시 이 지금 윤리위원 추가 선임이나 윤리위 운영 방식 등등 이 윤리와 관련된 부분 계속 문제 제기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0: 지금 이제 일곱 분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1: 예.
0: 그리고 이제 이런 징계 상황도 뭐 이렇게 윤리위의 일을 지속적으로 미뤄놓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당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우선 어제는 그래도 저는 기권을 했습니다만 여섯 분의 찬성으로
1: 네.
0: 의결이 됐으니
1: 네.
0: 그 또한 중요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1: 네.
0: 정말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1: 네.
0: 문제가 보이면 당연히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지금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는데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의총에서 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경태 의원하고 진종호 의원은 지금 사실 반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분에 대한 징계 논의, 징계 수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제가 윤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1: 예.
0: 다만 당규에 의거해서
1: 네네.
0: 정말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네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중진들이 연쇄회동에 나선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또 다음 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 또 만난다. 그래서 뭐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도 지금 이런 흐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진들이 지금 일종의 뭐 움직인다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0: 당의 중진 선배님들께서 움직이는 것은
1: 예.
0: 당의 분열과 퇴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혁신 그리고 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힘의 반성 이게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윤리위 논란과 또 당내 갈등까지 이렇게 겹치면서 그 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내부에서 보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들이 그 당의 진로를 함께 고민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다만 이제 당 대표의 거취만을 결론으로 정해놓고 만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도 또 드리고 싶고 당의 현실을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수습 방안을 논의한 뒤에 어떤 나올 수 있는 결론 중 하나가 지도부의 거취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느냐인데 저는 지도부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혁신의 일정과 내용 그리고 당원과 또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이제 논의되어야 되는데 저 역시 이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중진분들의 의견을 정말 잘 경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동시에 당의 문제는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자, 지금 시점상 다음 달에 장동혁 대표가 취임 1년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쇄신안이 발표될 거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이런 윤리위 상황이라든가 또 당내 중진들의 어떤 행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요. 위원님께서는요. 장동혁 대표가 1주년에 어떤 방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 이제 당의 혁신 방안을 내놓으시겠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큰 문제가 네. 이제 우선 해결될 문제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과 뭐 신뢰훼손 네. 또 현직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논란 네. 또 공소 취소와 뭐 공소 기각 논란 네. 또 있죠. 검찰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 등 이제 이런 국민이 걱정하는 중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예, 단호하게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우리 당 내부에서 우리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 당이, 예, 추구하고자 하는 네. 좀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0: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 사실 거취 얘기 앞서 잠깐 하셨지만 중진들이 모여서 대표 지도부의 뭐 거취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이 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넓게 담기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들렸습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네. 사실 지금 장도혁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당의 쇄신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런데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것이
1: 네.
0: 그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 네.
0: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은
1: 네.
0: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결론이면 이 지도부 계속 가도 되죠. 그렇지만 젖잘사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고
1: 네.
0: 그러면 패배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결국은 지도부가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었고
1: 네.
0: 더 중요한 것은
1: 네.
0: 2028년도 총선이 지금 1년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1: 예.
0: 상황에서
1: 예.
0: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직 강화를 강화에 들어갈 텐데,
1: 네.
0: 우리 당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부 갈등이라든지, 밖으로 보이는 어떤 신뢰가 계속해서 확보되지 못하면, 그 선거, 다음 중요한 총선에서 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지금은 저는 갈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적어도, 갈등의 중심에 있는, 어떤 당내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다시 당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을 해서
1: 네.
0: 다음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0: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1: 네.
0: 그래도 냉정하게 이건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 네.
0: 우리가 내년 8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내년 8월이면 4월 초까지 해서 4~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최 교수님 지금 그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의 이제 세 분의 후보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 장동혁 대표 체제가 향방이 많이 좌우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거와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한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0: 그 민주당에서 강경한 지도부가 등장하고
1: 예.
0: 이제 우리의 대여 투쟁이 격화되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일시적으로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상대가 뭐 강경해져가지고
1: 네.
0: 얻는 우리의 리더십은 저는 한마디로 빌린 리더십이다.
1: 아.
0: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예.
0: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폭주가
1: 네, 네.
0: 그 우리 당의 혁신 실패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1: 아.
0: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우리 당이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적대적 공생에만 기대서 뭐 저쪽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한다면
1: 네, 네.
0: 그건 국민의 마음을 되찾을 수 없다고 보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그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1: 네.
0: 유능한 인재와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1: 네.
0: 청년과 중도층까지 다시 품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그 싸움 이제 자꾸 이제 잘 싸우는 뭐 대여투쟁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싸움의 크기보다 이유가 중요하죠. 국민의 어떤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지.
1: 네.
0: 그 당내 리더십을 연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대여 투쟁 또 당 혁신 이게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정말 동시에 잘 해내야 할 일입니다.
1: 네, 지금 마지막 질문 한 30초 남았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형속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12번째 순서가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배정이 됐는데 사실 좀 국민의힘과 협조해서 좀 앞순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0: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네. 정해진 대로 잘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순위 네. 뒷순위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1: 네,
0: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8시 정치와이로 이어가겠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폭염과 열대야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뜨거워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서 오늘도 밤 최저 기온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올여름 전국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도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강릉이 30.6도, 대구 28.6도, 서울 26.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에는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양산과 김해, 창원과 부산은 한낮 체감온도 38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경남 양산은 이틀 연속 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겼는데요. 오늘과 내일도 양산의 낮 기온은 4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부산과 창원도 오늘 3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광양 36도, 강릉 37도, 청주 35도, 서울 3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시원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특히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낮 기온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원래 포커스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가 훨씬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요. 그런데 위법한 수사나 기소권 남용이 있을 때 법원이 공소기가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기각할 수 있게 한 부분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게 왜 누가 어떻게 이걸 집어넣느냐. 뭐 기사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막 일타 강사인 김준일 평론가가 좀 핵심만 짚어주시죠.
3: 예, 이게 이제 또 여러 언론이 썼는데 그 조선일보가 되게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0: 네.
3: 이게 이제 세 가지 이 그 보안수사권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세 가지 법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김한규 의원이 중심이 돼서 당이 주도했던 법안이 하나가 있고
0: 네.
3: 하나는 법사위 강경파 뭐 김용민 의원 뭐 박은정 의원 이런 분들이 한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홍기원 의원이 지난번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0: 네,
3: 그때
0: 네.
3: 그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를 다 좀 부분적으로 발췌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온 게 지금 오늘 올라온 법인데
0: 네.
3: 이거는 이제 김용민, 박은정 등 법사위 강경파가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의원이 이제 당시에 시민사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이제 공소기각이 규정이 돼 있는 327조를 두 가지가 돼 있잖아요. 하나는
0: 네.
3: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쉽게 얘기하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공소기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소의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가 됐을 때 그리고 검사의 소추 대량권의 현저히 이탈에 공소 제기가 됐을 때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거고
0: 네.
3: 민주당의 주장은 이거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함정 수사를 해가지고 현저히 이제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거는 공소기각이 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를 현실화한 거다라고
0: 네.
3: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네네.
3: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0: 네.
3: 굳이 왜 판례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 판례 맡기면 되지 이거는 이재명의 공소 취소가 잘 안 되니까 검찰이 하는 공소 취소가 안 되니까 공소기각 재판부로 하려는 거 아니냐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소추 재량권의 현저히 이탈에 현저히가 어느 정도 현저히한 거냐. 이게 너무 법률의 명확성을 위배하고 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있는 거죠.
0: 예.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근데 저는 일단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도 좀 시끄러웠잖아요. 뭐
0: 네.
2: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안이 매우 불충분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갖다가 이제 물론 판례에서 설신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법 조항에 넣겠다. 근데 문제는 이 법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저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넣다 보니까 아니 형사소송법을 바꾸는데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법을 바꾸는데 그냥 아무 식으로나 그냥 이렇게 공론화 과정 없이 끼워넣는 게 맞느냐. 저는 공소기각 문제는요. 이게 논의 접근법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조작수사, 조작기소 여부가 먼저 밝혀지면 그다음에는 뭐 특검으로 하든 일반 검찰이 하든 그다음에는 그다음 수순대로 저는 풀리는 문제라고 보는 건데 지금 계속 민주당이 의도했든 안 했든 공소기각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자꾸 이렇게 먹잇감이나 뗄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좀 문제를 잘못 풀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저는 이 절차를 자꾸 이렇게 보안수사권 문제나 이 공소기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좀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나 입법 과정 이런 데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건 좀 교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표결에 들어가면 뭐 이 조항 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앞서 뭐 판례로 이런 게 있었다 얘기하고 또 저도 그 판례를 보니까 또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현저한 수준의 예. 재량권 남용이라는 거를 어떻게 앞으로 볼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특히 율사 출신의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1: 네.
0: 어떤 부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나요?
1: 이게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법이라는 게 이제 명확해야지만
0: 네.
1: 그 법을 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내가 판결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재량이 많이 넣어준다는 건 뭐냐면 사람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법이 명확해야지만 그 근거에 따라서 결론이 났을 때 우리가 통합하고 수긍이 가는 건데 이게 참 재밌는 게
0: 네.
1: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될 때 그러니까 기소했는데 이게 재량권을 남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재량권 남용. 근데 네. 이게 있으면 판사가 이 재량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원래 공소기각의 여섯 가지의 어떤 유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네.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근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커지는 겁니다.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본다면 수추 재량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소기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도리어 판사의 재량권이 넓어지는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수한 위치가 있는 겁니다. 사법적 위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소 취소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패인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 걸다가 국민들한테 역반응이 난 게 아니냐에 있고 예, 또 이게 또 보면 조정식 국회의장 얘기했을 때 연임개헌 얘기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연결이 돼 있는데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 취소 그리고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어떤 개헌 네. 그다음에 마무리는 뭐냐면 판사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본다면 이 판사가 지금 네. 과연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3심제에서 4심제를 하고 대법관

0: 22명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네네. 법 왜곡죄를 통해 가지고 또 압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의 근거에서 빠듯하게 명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지를 많이 준다고 한다면 외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1: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만 좀 더 제가 보강을 하면 네. 사실 명확성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형사법에서의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한 개인의 처벌하는 그런 침해적인 침익적인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인권보호를 위해서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하는데 지금 이 사안은 기존 판례로도 해오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니라서 뭐 현저히 위반했다라는 개념을 전 쓰고 또 판례를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좀 보완이 가능한 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일의 순서가 반대로 됐다는 거죠. 아니 조작 기소와 조작 수사를 먼저 좀 밝혀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권례 구제를 할 것이냐 이 논의 구조로 가는 게 좀 일관성이 있는 건데 지금은 결론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공소기각이나 공소취소라는 프레임에 이 무리한 입법 과정과 공론화가 생략된 절차의 좀 부실성을 통해 가지고 왜 이런 오해를 사느냐. 그러니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도 매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왜 자꾸 각근을 계속 매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2: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 네. 이 민주정당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민주당은. 이거는 좀 심각하게 보는 게 찬반이 네.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네. 네.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보안수사권 폐지도 저는 뭐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이렇게 논의가 좀 불충분하지만은 최소한 쟁점이 뭔지는 국민들도 알고 뭐 다 알잖아요. 이건 날치기예요. 이거는. 이게 국민의힘도 보다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보다가 이게 뭐야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흉한 게 들어갔다 한동훈 의원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 날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지난 15일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국힘은 그때 안 들어왔어요.
3: 안 그러니까
2: 니들이 안 들어오니까 니들 책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은 총 9번 심사를 거쳤다라고 주장을 해요. 전체 회의 5차례 법안 심사서의 9차례 심사를 거쳤는데 실제 회의록을 보니까 2번밖에 논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전문위원들도 뭐 법무부에서도 다 반대했다는 거야. 이거 네. 위험하다. 네. 그냥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이거는 뭐 누구 대통령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 민주당이. 네. 한겨레 사설. 공소기강 요건 추가한 여당 왜 자꾸 정쟁거리 만드나 경향신문 본회의 상정 형소법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 의심받을 일 왜 하냐 세계일보 공소기각 끼워넣은 여당 재판부 압박하겠다는 거냐 한국일보 검찰 죽이기 대통령 살리기만 보인다 졸속 모순의 형소법 중앙일보 공소기각 추가 누가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다고 보겠냐 조선일보 보안수사권 폐기 따른 모든 책임 민주당이 져야 될 것 등등등 해서 쟁점이 이제 공소기각으로 가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 진짜. 민주당 진짜 대오각성해라.
1: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의회에서 정말 아까 뭐 날치기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뭐 날치기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의 저는 이 당 운영 이게 뭐 정청래 당시 대표 때부터 계속 이게 누적되어 오다가 지금은 또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누가 이런 결정했는지도 모르면서 당에서는 계속 그 희한한 결정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들 앞에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3: 네. 지금 앞서 신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도 고추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비슷하게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도 이 시점에서 그것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나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영 대변인 보기에는 어떠세요?
0: 제가 볼 때는 오만스러운 모습이면서 한편으로는 조급함이 묻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네. 조정식 의장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앞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뭔가 문건을 흠칫흠칫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할 때 PG라고 해가지고 어떤 예상된 질문 관련해서 대답을 준비는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문제는 네. 자기 입에 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나름대로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은 거죠. 피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게 전제로 봤을 때 재판을 안 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공소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공소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대통령 임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면 재판

0: 받는다고 지금까지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재판을 받지 않을 방법 중에서 개헌이란 거, 연임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유시민, 제가 최근에 그냥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유시민 작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짤막한 글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 여튼 공소취소 특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미친 짓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5월에 매불쇼에서 연임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친명 쪽에서 문제 털래요 자기들 이쪽으로 공격하는 게 우리가 연임을 반대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과 민주당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체력이 좋을 때 이걸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공소취소 특검은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했을 때 분명하게 평가를 전 내렸다고 봐요.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과연 김민석이 되든 송영길이 되든 정청래가 됐을 때 공소취소 특검을 할 수 있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트랙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 에드벌룬 뛰어나야 된다. 그리고 한번 치고 빠져야 되고, 대통령이 대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의 국민이 지금의 국민의 선택에 제약을 하면 안 된다의 뉘앙스를 좀 풍겼어요. 쉽게 말해서 과거의 국민이 만들어 놓은 그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면 안 된다, 제약되면 안 된다. 결국 국민의 선택, 결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국민 주권주의, 선출직 권력, 이런 것들이 좋게 보면 국민들이 우선이지만 결국 대통령 입장에선 내가 뽑혔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1: 신 변호사님 반론하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보시면 공소취소 얘기 나오면은 다 연임으로 엮고, 또 연임 나오면 또 공소취소로 가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지난 1년간에 짜왔던 어떤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누가 뗄감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민주당 스스로 지금 불 타고 있는 장작에다가 계속 뗄감도 넣고 어쩔 땐 또 기름도 넣어줘요. 더 잘 타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일인 것이고, 이 연임 문제는 사실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너무 좋아하시니까 연임 얘기 나오기도 하죠. 그 법 조항과 상관없이. 네. 아니, 마음이 그렇다는데 그건 존중받아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연임 얘기가 나오고 소비를 할 때 제도권에서 그것도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마지막에 발언을 하셔야 될 책임을 가지신 분이 연임 얘기를 이렇게 꺼낸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 헌법 규정에도 128조 2항에 임기 변경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한 당시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물론 국민 100%가 동의하면 바꿀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국민 100%가 동의할 수 없고, 100%가 동의해도 사실 이거는 결단주의 헌법관이기 때문에 좀 용도 폐기된 이론이라서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국회의장께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알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 계시는 상황에 이런 논란을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참 어렵기 때문에 전 이건 굉장한 실언이고 좀 빨리 수습을 하는 것이 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해외 순방 기간 동안에 이런 이슈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생기는 것도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욕할 게 아니에요. 뭐 반명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소위 말해서 네. 친명 뭐 정무특보까지 하신, 그게 뭐 바람직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분도 다 사고치는 거 보면은 누가 누구를 욕할 건 아니고 네.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하고 저는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게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연임 문제가 논란이 된 게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이제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때 국민의힘에서 연임? 그러면 이재명 연임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4년 중임제는 한번 하고 한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거고, 연임제는 연달아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에서 발작 버튼이 눌린 거죠. 그래서 연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데 뭐라고 정확하게 했냐면은 재임 중에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도록 헌법에 명기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혜택을 용인받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한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작년 9월에 이한주

0: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제 대통령 이 정부의 과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연임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 연임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현 대통령이 들어가는지 여부도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나는 하지만 부정적이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에 와가지고 현행 헌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추미애 의원도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나요? 막 얘기하고 여야가 다 뭐라고 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김민석 총리가 5년 임기가 너무 짧다는 말들이 국민들한테 있다. 라고 해서 또 국민이 소환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작년 이제 올해 4월에 한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안 된다라고 정리를 했고 연임 또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국민 선택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냥 국민이 몇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계속 나온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시켰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알아서 다 국민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핵심 친명들이 합니다. 이 기류가 없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의 말에 동의를 공감을 했는데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는 이런 연임 얘기하지 마. 내 주변 사람들도 하지 마. 그럼 나 연임 생각 없고 불가능해라고 본인은 계속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심이 생겨버렸어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정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1: 네. 저는 뭐 사실 장동혁 대표가 그 나 연임 안 할래 다섯 글자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의 뜻인데 바꿀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단순하게 말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뭡니까? 그 본인 대북 송금 관련에 있을 때 제3자 뇌물 이 부분이 있고 배임죄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면 법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앞에 제가 언급했던 이른바 사법 3법이라고 하는 법 왜곡죄 그다음에 사심제 그리고 대법관을 늘리는 거 그걸 심지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부분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잖아요. 확정은 아니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니까 유죄 판단은 맞습니다. 무죄가 될 가능성은 제로인데 거기에서 행위 부분을 또 삭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된 것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도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힘들다.
2: 저도 짧게만 보태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 하는 게 제가 아까 결단주의 헌법관이 폐기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폐기됐냐면 과거에 나치도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히틀러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단주의적 우리 국민이 결단하면 가능하다. 이

0: 를 스스로 문을 닫는 이 모습이 네.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씁쓸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분들이 그만큼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선관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지금 이제 활동기한도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계속 합수본에서 새로운 그 의혹들이 그리고 그 의혹에 관련된 그 선관위들이 지역 선관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지금 개헌 얘기 또 그 결과 나중에 또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가능해진 것까지는 민주당이 좀 양보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2: 네, 뭐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네. 추천하는 네. 걸로 하고 그래서 뭐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고 저거 가지고 싸워도 네. 합의하면 다 되는 문제다. 다시 좀 보여준 것 같고.
1: 네.
2: 이제 170일간 최장 이제 할 수가 있어서 네. 이게 170일이면은 내년까지 꽤 넘어가죠. 네, 355, 368. 그러니까 네. 이제 내년까지 넘어가, 내년 네. 초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이게 이제 철저한 수사가 되겠죠. 근데 저는 뭐 특검이 보통은 이제 지금 하는 수사기관이 좀 못 믿어서 보통 특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성 그쵸. 문제 뭐 이런 네. 건데 지금 수사기관이 그렇게 못하나? 합수본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열심히 해서 계속 뭔가 파내고 있잖아요.
1: 네네네.
2: 그래서 그냥 조화롭게 잘 넘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2: 특검 문제가 하나가 이게 또 이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특검의 파견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문제가 있어요.
1: 그렇죠.
2: 예외 조항을 지금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월 이전에 파견된 검사는 어쨌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뒀다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문제예요. 특검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공소청 검사가 가서 특검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러 논쟁거리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뭐 특검 합의해 준 거는 뭐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수사권 조정하고 다 맞물려 가지고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 합수본 있잖아요.
1: 그쵸.
0: 거기도 지금 형소법 개정하면은 또 거기 있는 검사들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뒤죽박죽이에요. 선관위 특검에는 검사가 또 들어가서 수사하라 그러고 합수본에서 지금 신천지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은 또 나와서 수사권을 또 박탈당해야 되고. 저는 참 이 조직 체계라는 게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룰을 바꿔서는 안 되죠. 근데 사회 구성원 또 조직 전체 이 영향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법을 다 바꾸는 거거든요. 이 법조인들도 이거 법 기여하겠습니까?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게 제도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다 보니까 지금은 뭐 특검도 이게 제대로 될지도 좀 의문이고 뭐 검사들이 들어가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의혹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정말 수사의 총량, 수사의 효율성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그 범죄자들 못 잡는 거거든요. 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고 계신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1: 이 형소법 개정안이 지금 어쨌든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봐야 되잖아요.
2: 네.
1: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3: 헌법소원.
0: 아니 이제 헌법소원은 아니고 이제 법원에서
2: 법원에서
0: 문제가 됐을 때 이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거고
1: 네.
0: 뭐 권한쟁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1: 네.
0: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입법의 재량 영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잘 받아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1: 그래요?
0: 이대로는 가는 건데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은 유일하게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2요구권
3: 그렇죠.
0: 법률안 거부권으로 한번 대통령께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로 또 가중 요건을 또 부여하게 돼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대통령께서 저는 거부권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가장 합리적인 절차상의 합리적인 거는 제2요구권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한데 사실 좀 과연 행사할까요?
3: 그러니까 이게 예, 전제가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예. 예외적 허용이란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 네.
3: 말씀하신 것처럼 제2요구는 3분의 1로 허들을 높이는 거고 숙의 과정이 없다는 거는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제2요구권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이 한다면 본인이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 본인도 말에 책임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2요구권을 해야 되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죠. 왜냐? 제2요구권을 하면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부작용 난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원하는 김민석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있어서

0: 정치적 자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개정은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전당대회 용으로 선명성 경쟁을 위한 도구나 정치적 거래 흥정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1: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이게 참 어리석게 저는 문제를 풀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도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 역량이 필요하니까 또 선관위 특검에는 넣자는 거 아니에요? 네. 예외 조항을 또 특검법에 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안수사권 폐지도 일몰 규정처럼 한 3년 놔뒀다가 3년 뒤에 폐지하는 걸로 해도 돼요. 근데 이런 입법 기술적인 것이 충분히 있는데 그 표가 뭐라고 당에서 얻는 지금 전당대회 이 표가 뭐라고 그냥 온갖 혼란을 다 야기하면 하면서 그냥 당장 폐지 대안은 없고 그러니까 또 선관위 특검부터 또 신천지 합수본은 또 빼야 되고 여기는 넣어야 되고 완전히 이게 지금 통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범죄 피해자는 울고 범죄자로 의심받는 처벌받아야 될 범죄자들은 웃고 이 과연 나라가 제대로 된 본인 나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전 이게 정말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전 오늘 뭐 방망이 때린다고 이게 지금 될 일이 아니고 이 다음에 후과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저는 꾸준히 지금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려가 심각한 거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가 저는 잘 길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2: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국힘 때문이에요. 국힘이 제대로 된 야당이었으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막 나갔겠습니까? 내란 정당이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징계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0: 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동의합니다. 없는 게 그 권한이라는 게 네. 집중이 됐 했을 때 그 권한에 대해서 자제 절차를 못하는 게 결국 오만의 대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견제 때문에 정치 세력이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항상 그랬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전 인정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정가의 보도처럼 다 그냥 다수결이라는 원칙으로 휘두르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만약에 야당한테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전을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국회에서 좀 잘해달라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게 지금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힘이 있다고 했을 때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상대를 통해서 자제 본인들이 폭주하지 않게끔 상대를 통해서 견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수였다 수수가 될 수 있는데 다수일 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요. 뭐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패스트 트랙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소수 정당이 됐을 때 소수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한때 이제 기자였고 그때는 민주당을 출입하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 플레이어로 뛰지만 이게 본인들이 권한을 가졌을 땐 그것에 대한 어떤 끝을 생각 못합니다. 항상. 네.
3: 자, 1부에서 여기까지 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 경선 결과가 내일 충청권에서 나오잖아요.
1: 오늘까지 투표를 하죠.
0: 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1: 저 뭐 이게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제 되게 박빙으로 지금 들어왔다 이런 평가들이 많잖아요.
0: 예.
1: 저는 이게 이 순회 경선 일정을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이제 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좀 문제가 있다. 왜 충청에서 시작해서 충청으로 끝나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정청래 후보가 1등 할 것 같아요. 충청권에서. 그리고 내일 부울경이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울경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친노 친문들이 많은 거고 김민석 후보 후단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정청래 후보가 엄청 좋아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비토 정서가 있어서 2연승 할 수도 있겠다 정청래가. 예, 그러니까 그 표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초반에 기선 제압을 정청래 후보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이 초반에 기선 제압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뭐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게 일종의 그 다음에 밴드웨건 효과를 정말 일으킬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근데 이제 초반에 김준일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효과를 이제 의도하고 경선 룰을 이렇게 짠 것 같긴 한데
0: 네.
2: 문제는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캠페인 해오는 걸 보면 이 반면 프레임을 얼마만큼 지금 극복을 했느냐 별로 국민들한테 설득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호처럼 뭐 사통통합 얘기하고 뭐 보안수사권 얘기하는데 이게 그 많은 당원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까?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처음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라면 또 일부 이렇게 뭐 찍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한 번 1년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2: 설사 이게 또 충청과 부울경 쪽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당원 구성은 1인 1표제 때문에 이 호남과 수도권의 당원들이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숫자를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당원들의 숫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초반에 있는 기세가 과거처럼 그런 밴드웨건 효과를 많이 주기는 또 어렵다. 누가 1등이 되더라도. 저는 김민석 후보가 전 1등을 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0: 김경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3: 저는 충청 관련해서는 1등 할 수 있다. 정청래 후보가 1등 할 수 있다고 보는데
0: 네네.
3: 그 이유가 여튼 충청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0: 네.
3: 지금의 이기는 사람이 만약에 김민석 후보라면 신천지 얘기를 별로 하지 말았어야죠. 왜냐하면 부자 몸조심을 해야 되는데 부자 몸조심을 안 하고 새로운 이슈를 했는데 신천지는 사실 누워서 침뱉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과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고 빠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제 신천지 문제는 어제 인터뷰가 뭐냐면 이만희 씨가 이거를 모르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
0: 네.
3: 관련해가지고 신천지들이 민주당 당원 민주당에 입당하는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희가 체력적으로 잘 싸워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후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여론조사 보면 1등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3: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했을 때,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권리당원 입장으로, 그 다음에 지지율,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사람들,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정도 격차는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어디까지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불경, 저는 잊고 있었는데, 여튼 거기는 친노, 친문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등판 그리고 유시민 작가 관련해서 노코멘트로 일관되는 부분은 정청래 입장에서는 유시민의 입장을 내가 같이 한다. 결을 같이 한다로 했을 때 선거에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지금 천호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홍보수석이 그분이 뭐라고 했냐 망하려고 작정했느냐 이 연임 개헌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친노 친문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까지는 괜찮은데 왜 연임? 그리고 왜 자기 사람을 또 심어서 대통령? 이 부분은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 정서가 됐을 때 저는 이게 결집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2: 근데 저는 신천지 문제는 지금 네. 합수본에서 민주당 쪽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혐의가 없이 증거도 없이 검찰이 아무나 수사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 세부적인 수사 결과는 모르니까 좀 기다려는 봐야 되는데 참 요즘 신기한 거는 국민의힘 쪽 계신 분들은 다 정청래 대표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도 신천지 의혹을 김민석 후보가 제기를 했으면 뭐 유불리를 떠나서 민주당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신천지 문제 수사하든지 이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도 김기용 대변인 말씀 좀 듣다 보면은 좀 의아해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아이고 신천지 문제 제기한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누워서 침 뱉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를 엄호하고 쉴드를 치는 이런 분위기는 묘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세부 지표에서는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 쪽 지지가 정청래 후보에게 높게 나오는 경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선택 네네. 문제나 여러 가지 뭐 마치 민주당에서도 장동윤 대표 응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또 정청래 후보가 돼야 본인들이 또 반사익을 얻으니까 이제 그런 의도도 저는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당원들과 무당파 지지층들만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과는 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 저 네. 그렇게 봅니다.
3: 제가 신천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의혹 제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김민석 후보를 저는 비판한 게 뭐냐면 그 얘기를 본인이 어디에서 들었겠습니까? 후보 때 들었겠습니까? 총리 때 들었겠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통일교 이른바 그 통일교 특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전 민중의 특검도 아니 전재수 의원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묵혔잖아요. 뭉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거를 정파적으로 본인의 어떤 전당대회 때 이용하려는 부분도 문제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속된 표현으로 까는데 그때는 왜 묵혔냐.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소위 말해서 공격을 하고 민주당은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일단 쌍피라는 거죠.
0: 네. 선호 투표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밴드 외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이 선호 투표제가 하게 되면 일단 김민석 후보 쪽에 좀 더 유리한 방식일 텐데 이게 지금 초반에 만약 뭐 가정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부울경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했는데 이 선호 투표제가 다른 이제 지역 경선이 계속 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1: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세요. 지금 구도가 어쨌든 반 정청래 연합이잖아요. 뭐 순위가 어떻게 됐든 그러면은 결선 투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3등으로 뭐 그러니까 가정이지만 빠진다고 하면은 송영길을 찍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정청래로 다 갈 것인가? 그래도 김민석으로 갈 거예요. 그거를 선호 투표제를 해서 미리 기표를 하든 아니면은 나중에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그렇게 찍든 다만 이제 이 와중에 무슨 변수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거를 차단해 버린 거죠 일종의 그래서 지금 양쪽 그 캠프에서 김민석 그 이제 정청래 캠프에서 뭐 어떻게 하냐면은 자 1순위는 예를 들면 정청래 캠프에서는 자 1순위는 정청래 찍어 자 그리고 2순위는 꼭 송영길 찍어야 돼 그리고 김민석 캠프에서도 1순위는 김민석 찍어 그리고 2순위는 꼭 송영길 찍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캠페인을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약간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결선을 저는 갈 거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과반이 안 나오고 1차에서는 과반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권리당원 비중이 충청이 전체의 한 10% 정도 되고요.
0: 네.
1: 부울경이 한 6% 정도 돼요. 사실은 대세는 호남이 한 35% 그리고 수도권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이제 있는 거니까 여기가 중요한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어쨌든 좀 고전하다가 호남에서 딱 1등 하면서 이제 쫙 바람이 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는 정청래 후보가 제가 초반에 유리할 거라고 보지만은 뒤로 갈수록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2: 근데 네. 저는 이제 3자 구도인데 다 지금 후보들의 중량감이 있잖아요. 뭐 송영길 후보도 전직 대표를 지내신 분이니까 이번에도 뭐 부산 북구가 보셔도 50% 넘는 후보 없습니다. 3자 구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결선에 효과를 주는 이 선호 투표제가 일부 영향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 투표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투표율이 중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네. 낮으면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하고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김민석 후보가 유리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1인 1표로 처음 치러보는 거라서 이 대의원의 20분의 1 가치가 이제는 회복이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해봐야 하는 거라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어떤 효과를 미칠지가 좀 궁금합니다.
0: 네. 자, 시간이

0: 시간이 벌써 많이 남지 않아서 이건 꼭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엠블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7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전국 지표 조사인데 지금 잘 하고 있다. 53%인데 이 수치가 지금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차 때 기록했던 최저치하고 동률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아니 뭐 안 떨어지면 이상하죠, 솔직히. 지금 예. 뭐 주식 시장은 녹아내리고 있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이 같은 조사에서도 부동산 전체가 잘못하고 있다가 56%예요. 잘하고 있다가 33%고.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여론 조사마다 좀 달랐지만은 아주 이례적으로 잘하고 있다가 더 높게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악화되고 주식시장 이러고 있고 이 와중에 연임 문제하고 있고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 전당대회인데 거의 죽자 사자 싸우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원래 한국갤럽이 이번 주랑 다음 주 쉬어요. 예, 2주를 쉽니다.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갤럽 이번 주 오늘 발표 났으면은 앞자리 4 찍었다. 지난주가 51이었거든요. 거의 처음으로 이제 전화 면접에서 4자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 위기다. 제가 보기에는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예.
0: 지금 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8월 2일 날 귀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상치 않은 그런 숫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현장에 순방을 수행 중인 김용범 실장이 또 ETF 관련한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왜 이런 발언을 또 굳이 순방 중에 현재 기자단과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2: 그러니까 그게
0: 보세요?
2: 이제 실언인데 사실 네. 주식시장에 지금 뭐 불이 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에 또 최종 책임자인 정책 실장께서 뭐 구조적인 책임이라는 식으로 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이 경제에는 심리인데 시장에 미치는 또 악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막 주가 올라갈 때도 막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러셨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지금 위기라고 보는 것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은 딱 두 개예요. 하나가 해외 순방 그리고 하나가 인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위기가 인사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면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 뭐 비서관 인사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 대대적인 인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하나의 저는 좀 불안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을 성사시키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 시가총액만 다 더하면 2경이에요. 그분들을 다 모아다가 어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비전 이거 실체화하는 거는 너무 좋은 호재인데 이런 것 들이 뭐 조정식 의장이나 또 내지는 민주당의 그런 뭐 강경 일변도의 어떤 의회 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묻혀버리니까 그럼 지지율을 어디서 올리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8월 17일에 어느 정도 당대표 리더십이 좀 정리가 되고 좀 이거 대대적인 쇄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지금 정치와이 2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4: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낮 동안 가득 쌓인 열기가 밤사이에도 식지 못해서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는데요.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도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8도, 양산 32.6도, 강릉 3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한낮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 40도를 넘긴 경남 양산은 오늘과 내일도 낮 기온 4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부산과 창원, 김해도 오늘 한낮에 3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광양 36도, 강릉 37도, 청주 35도, 서울도 34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고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산맥을 타고 넘어 더 뜨거워지면서 경남 등 동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는 건데요. 다음 주 초반부터는 오늘은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 부산은 34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0: 네, 사건 와인 시간인데요. 시작에 앞서서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는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실 텐데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 스토리텔러 이번 주 이문지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다룰 사안 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인데 먼저 장윤기 사건입니다. 지금 수사팀장이 구속되는 것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후 수사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3: 네. 수사가 점점 지휘 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었던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24일에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초점은 형사과장에게 옮겨갔는데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 형사과장이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살인 대신에 단순 살인 혐의로 적용하도록 봤던 그 부당한 영향력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지난 첫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바로 오늘 오전 11시에 광주지법에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0: 네. 한 번 기각된 영장 다시 신청한 건데 이번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3: 이게 재판부가 당시에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도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구속이라는 강제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일단 수사선이 열흘 동안 20여 명의 참고인과 피의자를 조사를 해서 압수물도 분석하고 자료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0: 지금 수사 과정의 실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나 반려됐고 송치 서류에 죄명 조문까지 잘못 적혀 있었다고요?
3: 네. 이게 바로 초동 수사의 완성도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을 하겠다면서 어떤 카드인지 특정조차 안 하고 또 이미 파악했던 인적 사항을 다시 신청을 해서 뭐 반려도 되고 특히 이제 검찰 송치 서류에는 이제 살인죄 근거 조문인 형법 제250조가 아니라 아편죄를 다룬 205조를 적용을 해서 올라간 것이니까 이게 네. 단순 오기로 볼 것이냐 또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장윤기 본인에 대한 재판 지금 진행 중인데 최근 검찰이 추가 증거를 대거 제출했다고요?
3: 네. 검찰이 추가적으로 185건의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윤기가 과거에 여학생을 납치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메시지 그리고 여성들과 나눈 뭐 대화를 몰래 보관했던 정황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게 바로 성범죄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네. 케이블 타이와 관련해서도 계획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황이 나왔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가 케이블 타이를 무려 범행 5달 전에 미리 구입을 해서 보관을 했고 또 범행 당시에도 인도 쪽으로 이 차량 도쇄석 네. 뒷문 쪽을 3분가량이나 열어놨다고 하는 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0: 네네.
3: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어들이려고 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지요.
0: 네. 자.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실시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됐죠?
3: 네, 맞습니다. 경찰청이 조사한 결과 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 117건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중에서 사건 관계인이 그 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또는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찰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인 경우였던 것인데 그 중에서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44건은 뭐 이미 이관이 됐고
0: 네.
3: 또 특히 이제 조사 과정에서 한 전북의 파출소 소속 경감이 10대 아들 불법 촬영 사실을 알고 휴대폰을 부순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0: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른바 세계 이혼이라고 불려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건의 파기 환송심 선고 있었습니다. 먼저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3: 네.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는 지난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입니다.
0: 예. 자, 이 사건은요. 그런데 신검마다 액수가 크게 요동쳤어요. 경과를 좀 짚어주시죠.
3: 네. 일단 1심은 위자료 1억 원의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인정을 했고요. 네, 항소심은 비자금 300억 원을 인정을 해서 위자료는 20억 그리고 재산 분할은 1조 3,800억 원으로 대폭 늘렸고 대법원을 거쳐서 비자금을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네. 이혼과 위자료만 확정되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9,44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0: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비자금 기여가 빠졌는데도 9,440억 원이란 이 액수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3: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성에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 측의 특유 재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식 가액을 좀 봐야 하는데요.
0: 네.
3: 이게 가액은 일단 기준 시점이 중요한데 이혼이 확정된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의 주가인 16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그 뒤에 워낙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0: 아, 그렇게 정해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 이제 노관장이 3분의 1이고 최 회장이 3분의 2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0: 네. 자, 이혼 전문 변호사시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 어떻게 보세요?
3: 일단 재판부가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교하게 균형을 잡은 판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노관장은 뭐 기여도도 인정받고 또 SK 주식의 대상성도 인정을 받았고 또 최 회장 측은 이제 주식을 넘기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하면서 의결권 경영권을 지킨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논쟁적인 지점이 있다고요?
3: 네.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같은 재산과 같은 부부를 두고서도 굉장히 액수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3: 이게 바로 이제 민법에서 인정을 하는 가사소송에서 법원에 폭넓은 재량권을 주는 대목에 있어서
0: 그렇군요.
3: 좀 그 본질을 따질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좀 대규모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뭔가 이제 국민이라든지 뭐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되지 않냐라는 제도적인 보완을 좀 고려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 판결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9월에 선고를 앞둔 스마일 게이트 창업주 부분 이혼 소송 이게 또 큰 관심사죠.
3: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씨의 배우자인 이모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회사 지분 절반을 달라고 청구를 했고요.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선고가 됩니다.
0: 네, 이 사건도요. 지금 재산 분할 규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 네, 그렇죠. 지금 스마일 게이트는 비상장사이고요. 법원에서 이제 기업 가치를 의뢰를 했을 때 최소 4조에서 최대 8조까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우는 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이 사건의 쟁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연 관장 사건과 어떻게 다를까요?
3: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이혼 소송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금 권 씨가 이혼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0: 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산 분할 판단 넘어가지 않는
3: 맞습니다.
0: 거죠, 그러니까.
3: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이혼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뒤에 재산 분할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0: 네. 그러면 일단 이혼이 이제 인정이 되느냐 법원에서 이게 일단 해결이
3: 맞습니다.
0: 돼야지
3: 네.
0: 재산 쪽으로 이제 또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요. 재산 분할 관점에서 보면 또 최태원 노소영 사건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3: 일단은 뭐 재산 형성 시점이나 또는 이제 뭐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이 굉장히 갈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0: 네.
3: 지금 보면은 이 씨도 이 회사 창업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0: 예.
3: 뭐 이를테면은 뭐 창업 단계에서 뭐 자금을 조달을 했다든지 본인도 5달가량 뭐 대표 이사를 맡았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비상장 주식을 판단을 할 때
0: 네.
3: 뭐 이번 지난 5월 달에도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단순히 현금 정산만 할 게 아니고 형평을 고려해가지고 현물 분할도 고려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물 분할이 된다라고 하면 이 스마일 게이트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0: 아,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군요. 자, 지금 이 회사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란 거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3: 지금 이제 지난 5월 대법원에서는 이제 당사자 형평에 따라서 현금 정산 또는 현물 분할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권 씨가 지분 100%를 가진 단독 주주의 회사로서 현물 분할이 이루어지면은 지배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고심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좀 거액의 재산 분할과 관련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법원이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는가 일반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3: 사실 저도 상담을 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3: 분할 대상과 이제 기여도입니다.
0: 아.
3: 분할 대상은 내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다. 라고 하면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 보다 중요한 재산 분할 기여도인데요.
0: 아.
3: 이 기여도는 단순히 이제 말뿐인 주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0: 네.
3: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됩니다.
0: 아.
3: 그러니까 이제 이혼 소송을 하실 때 뭐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보다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뭐
0: 네.
3: 위자료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기보다는
0: 네.
3: 이제 내가 얼마나 재산 이 부부 공동 재산에 기여를 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을 하는 데 좀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사건 아이스는 장윤기 사건 후속 수사 또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그리고 거액의 재산 분할 판결 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임은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KBS 58분 날씨.
4: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폭염을 잘 견디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양산과 부산, 창원, 김해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제와 어제 경남 양산은 40.3도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40도를 넘기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경남을 중심으로는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폭염뿐 아니라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후텁지근했는데요.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도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 28도, 양산 32.6도, 강릉 3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양산이 40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과 창원, 김해 39도, 대구와 광양 36도, 강릉 37도, 청주 35도, 서울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7: .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8: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보완 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4시쯤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합니다.